0: of yellow, yo-yo or yacht. But I'd like to be heard at the end of a word. Am I trying to be something I'm not?
1: Why, my little why, don't let your dreams pass you by. All you have to do is We need a vowel. Vowel needed.
2: Huh? You called?
3: I don't think so.
0: All you have to do is try.
4: I.
3: What did you say?
4: I.
1: All you have to do is
4: I.
1: Try.
3: I don't believe it.
0: I can do it. I'm not too shy. I'm so happy I could cry. I feel like I could fly up into the...
3: I get the idea.
4: Sky!
5: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6: 양을 가늠해요.
5: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6: 1 2 3 예!
5: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6: 누구세요?
7: 정답! 왜요?
5: 정답인지 확인해 볼게요.
8: 맞아요. 전 5예요.
5: 별 2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6: 누구세요?
4: 5와 1. 알겠다. 6이요.
5: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6: 누구세요?
4: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5: 세지 말고
6: 양을 가늠해요.
4: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5: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4: 한 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5: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 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타임 오버. 뭘 보셨나요?
7: 4장에 사진이 두 줄로 있었어요.
9: 상자 5개 위에 3개가 더 있었어요.
7: 의자가 네 쌍 있었어요. 집주인은 바로
9: 방이에요.
10: 옥토 정답. 1, 2, 3, 4, 5, 6, 7, 8 정답. 반짝이는 별 4개를 획득했네요, 친구들.
5: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점수입니다. 풍성한 상품을 받을게요. 같이 외쳐볼까요?
6: 스피드 라운드.
5: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지나갈 건데요. 몇 개인지 맞히면 상품을 획득하십니다.
4: 인형 한 개가 제일 먼저 지나갔어요.
7: 그 뒤로 빨간 사과 두 개.
4: 잠깐 초콜릿 꼰대.
9: 장난감 오리 세 마리가 지나가고.
7: 개구리 네 마리가 점프.
9: 종이컵 세 개.
7: 그 위에 두 개 더.
4: 모두 합치면 5개. 이게 다 뭐야?
7: 황소가 세 마리씩 두 줄.
9: 황소가 아니라 졌어야.
4: 싸울 시간 없어. 세 개씩 두 줄이니까 여섯 개예요. 다음은 뭐죠?
7: 돌 모양 블록인데.
9: 왼쪽엔 다섯 개.
7: 오른쪽엔 두 개야.
4: 그럼 일곱 개요. 난 보자마자 알았어요.
9: 종절 뭐 네 개요.
7: 그 뒤로 네 개 더.
4: 왜 자꾸 발이 떠오를까요?
5: 발 정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추셨네요. 눈치채셨나요? 모두 라임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7: 풍선 따발이 한 줄로 지나가네요.
9: 가로, 세로, 세 개씩이니까.
4: 굿!
5: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6: 점수판 안에 펼려있게!
5: 마지막 문제도 정답! 우승을 축하해요. 자, 끝으로 가셔서 선물을 고르세요.
7: 난 풍선!
9: 난 당연히 별이지!
4: 이건 원래 내 거니까!
5: 오늘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작은 물체들이 나타날 건데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세지 말고
6: 양을 가늠해요.
4: 오! I'm ready now, I'm ready to roll. Hello, flower. I think you should be red too. Red! The flower is red. Red like me. Oh, this flower is red. And this one is red. Red, red, red. Red, red. Whoa! More flowers. But they're not red. They're not even a teeny weeny bit red. Lots of not red things. Ooh, I'm so excited!
3: Let's find where they come from!
4: That's not red! That's not red! That's not red!
11: Blue! Cool! Blue like me!
4: Wow! I haven't seen you before! You're not red!
11: No, I'm blue! Cool to meet you!
4: I'm red. I'm excited to meet you.
11: I thought blue was the only colour in the world.
4: And I thought red was. So, what does blue do?
11: Blue's a cool colour. You'll find it in yummy things like blueberries.
4: Oh, red's in, oh, yes, it's in flying creatures.
11: You can also get blue creatures, like this blue butterfly.
4: Ah! Ah! Oh!

0: 편안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모여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합해!
4: 우리 같이 놀자.
2: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2: 당신,
5: 우리 모두 8.
2: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4대가족.
6: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
1: 안녕. 기차 출발! 우와, 공룡 기차다.
0: 빈자리에 공룡을 곁에우자.
1: 여기 색깔 규칙을 보면
2: 패턴을 찾아보자. 빨강, 파랑, 빨강, 파랑.

0: 이번엔 내가 해볼게.
1: 형편을 찾아보자. 분홍, 분홍, 연두, 연두, 분홍, 분홍.

변을 찾아보자. 노랑 노랑 보라.

0: 색깔을 찾아보다 난 분홍, 난 연두,
1: 난 파랑.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호롱호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 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 기억나, 일?
8: 그럼! 네가 만약에라고 했더니 만약에 요정이 나타났잖아!
9: 잠깐! 잠깐만! 만약에 요정이 뭐야?
10: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이군. 만약에 요정이 과연 뭘까? 그 답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9: 어떤 종류의 질문 말이야?
10: 바로 이런 질문. 계속 숫자를 세면 어떻게 될까?

1 다음에 0을 계속 붙이면 어떨까? 10을 계속 곱하는 것과 같지. 금방 다시 100만을 만들 수 있어.

0: 일주일 후면 한줌도 남지 않아. 한 달 후면 다 없어지지.
1: 그만 멈춰!
2: 제발 멈춰!
3: 선생님 거의 멈춘다며?
0: 흥미로운 질문이야. 다른 질문을 해봐.
3: 일을 여러 개로 나누면 어떨까?
0: 어? 케이크를 자른 것처럼 작은 조각이 되지. 네 조각, 여덟 조각, 열여섯 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 하지만 끝이 나지 않을걸.
4: 만약 우리가 달려가는 타워를 짓는다면? 꼭대기까지 닿는데 100년이 걸릴까?
0: 떨어지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 어? 멈추지 마, 멈추지 마. 야!
2: 만약 넌 버블록 이름이 각자 다르다면 마치
0: 블링티펀. 너희가 가진 숫잔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친구들의 새 이름 익혀야겠지.
2: 더하기 플링,
4: 더하기 플럽은 바로
5: 뻥.
4: 만약 3이 가장 큰 숫자가 된다면?
0: 그건 대답하기 좀 난처한 질문이야. 오! 잠이 안 오는 날 양을 셀 때 난감하지. 하나, 둘, 셋. 많고 많고 많지. 만약에 넘버 블록이 사라진다면 1, 2, 3 더하면 6일까? 조약돌이나 블록벽돌로 셀 수 있겠지. 막대기나

0: 있었다면
1: 나무에 버스가 나면
0: 일이 진짜 거대했다면
1: 집이 정말 작았다면
2: 넘버랜드가 거꾸로였었다면
3: 어디로 떨어졌을까
1: 영원히 살 수가 있다면
4: 그 다음 는 세상에서
1: 아주 멋진

0: 다른 행성에 가서 춤을 출 거야.
1: 우주에 올라가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 거야.
2: 내가 정사각형 도시락을 준비했어.
3: 우주에선 샌드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말 잘 챙겨야 돼.
4: 이것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
5: 우주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거야.
6: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니 럭키한 걸.
7: 난 그냥 준비된 게 아니라 옥토 준비됐어. 하하하하.
8: 나, 로켓은 거대한 우주선에 합체할 준비를 마쳤어.
3: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억해, 신호를 기다려.
8: 숫자 탐험가들, 자 이제 떠날 시간이야. 놀라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지. 새로운 숫자들도 아주 많이 만날 거야. 다들 준비됐어?
9: 준비됐어.
3: 샌드위치는
9: 여기 있지.
3: 10배수의 주인공들, 모두 럭키 준비 완료.
9: 완료.
3: 샌드위치는 여기.
10: 근정사각형들 초특급 채책일 준비하자기.
3: 다들 준비된 것 같아. 너도 준비 됐니?
11: 우주를 탐험할 준비가 됐냐고? 그렇고 말고.
8: 항상 준비되어 있지.
3: 아, 보고 싶을 거야.
11: 그러지 않아도 돼. 나랑 같이 가자.
3: 이거 봐.
11: 내가 전부 데려갈 거야.
12: 이거 봐.
11: 넌 어때, 귀여운 일? 일? 준비됐어?
3: 난 긴장돼. 우주는 정말 먼 곳이잖아.
11: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네가 용감하다는 거 알아. 네가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거잖아. 넌 어떤 숫자든 만들 수 있으니까 너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3: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 있다면?
11: 탐험하러 갈 놀라운 우주도 하나 있지.
3: 나 준비됐어. 가자.
0: 신호야! 신호가 왔어!
8: 10,
13: 9,
7: 8,
6: 7,
8: 6,
6: 5,
7: 4,
8: 3,
0: 2,
3: 1, 0!
8: 발사!
6: 우주 탐험선 55. 첫 번째 우주비행 임무를 수행 중. 돌파! 우와!
3: 호호호! 그래, 내 차례야. 나만 출발하면 돼. 마술 거르기로. 안녕, 넘버랜드. 다시 올게.

0: 어? 나는 배가 좀 고프네.
1: 안녕, 환영해. 이 차례야.

됐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6: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순물은
4: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순물엔
9: 덮어만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숲속에 가자.
12: 뽀로로 숲속 놀이터. 꾸미지 마네 비상소.
11: 2층입니다.
12: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라니의 선물.
15: 꼬마 자동차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16: 여러분,
17: 네.
16: 오늘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14: 우와, 친구요? 재밌겠다.
16: 그럼 누가 먼저 해볼까?
18: 저요, 저요.
16: 샤이니 발표해볼래?
18: 저는 스피드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스피드는 같이 놀면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19: 저도 샤이니 없으면 안 돼요.
16: 그래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정말 즐겁죠. 또 이야기해볼 친구?
14: 선생님, 저요.
16: 라니가 해볼까?
20: 저는 타요랑 로기 다니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18: 우리?
20: 꼬마 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14: 라니!
16: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17: 네!
18: 안녕!
21: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지.
14: 맞아. 너희는 오늘은 안 졸더라고.
18: 뭐? 나 원래 안 졸거든.
16: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20: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14: 아, 그래. 선물을 주면 되겠다.
21: 라니야, 빨리 와.
14: 얘들아, 나 먼저 가볼게.
18: 뭐?
14: 어디 가는데?
20: 갈 곳이 좀 있어서. 그럼 나중에 봐.
21: 무슨 일이지?
18: 그러게.
14: 얘들아, 라니가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들었지?
18: 정말 감동.

0: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
1: 어? 뭔데?
0: 그게 뭐냐면 있잖아, 우리가 말이야.
2: 라니는 꼬마 버스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도심에 나왔어요.
0: 타요가 갖고 싶어하던 타요는 준비했는데 뭔가 더 특별한 건 없을까? 아, 그래! 앤디!
3: 어? 라니? 무슨 일이야?
0: 부탁이 있는데요. 어? 타이어에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3: 물론이지. 자, 다 됐다.
0: 우와! 타이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고마워요, 앤디.
2: 라니는 로기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가디언 엑스 사인회에 왔어요.
0: 줄이 너무 길잖아. 그래도 로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4: 감사합니다.
3: 안녕.
0: 철이다. 안녕하세요.
3: 반가워. 사인해 줄까?
0: 네. 그리고 로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3: 물론이지.
0: 타요랑 로기 선물은 다 준비됐고, 광인이 예쁜 경광등을 갖고 싶어 했었는데, 그건 어디서 구하지? 일단 차고지로 가봐야겠다. 자, 하나 언니.
1: 어? 라니 왔구나.
0: 청소하시는 거예요?
1: 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어, 그건 뭐야?
0: 아, 꼬마 버스들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1: 선물?
0: 네,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강의 선물을 아직 못 구했어요. 어? 어? 경광등이잖아? 하나 언니, 저 경광등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1: 어? 아, 이건 창고에 넣어두려던 건데. 자. 예쁘지? 갖고 싶으면 가져도 돼.
0: 정말요? 간이 선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 이것도 같이 실어줄게.
0: 고마워요, 하나 언니. 다들 좋아하면 좋겠다.
2: 다음 날이 되었어요. 꼬마 버스들이 주차장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네요.
0: 미끄럼틀은 언제 타도 재밌어.
5: 맞아. 이번엔 뭐하지?
0: 어? 이제 차고지에 가서 선물을 주면 되겠다. 얘들아, 이제 그만 차고지로 돌아갈까?
5: 벌써? 그러지 말고 타이어 주고받기 하면 어때?
0: 그래, 좋아.
5: 재밌겠다.
0: 선물은 나중에 줘야겠네. 그럼 시작한다. 야, 선물을 주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
5: 라니! 라니 좀 봐.
0: 로기다.
5: 로기다.
6: 다들 그만해. 라니는 타이어 주고받기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하고 놀까?
0: 뭐? 내가 못한다고?
6: 그게 아니라.
0: 됐어! 다들 정말 너무해!
6: 라니야! 우리가 너무 심했나?
0: 흥! 난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선물도 안 줄 거야!
2: 화가 난 라니는 선물이 담긴 수레를 끌고 갔어요.
0: 여기 두면 러비가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가겠지? 흥! 꼬마 버스 타요! 선물은 괜히 준비했어.
5: 아니야!
6: 어? 여기 있었구나.
0: 무슨 일이야?
6: 라니, 아까는 미안했어.
7: 맞아.
6: 화풀어.
0: 됐어?
6: 잠깐만.
0: 왜?
5: 이것 좀 봐.
0: 이게 뭔데?

0: 아까 주려고 했는데 라니가 가버려서 못 줬거든.
1: 선물? 와,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0: 어제 네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2: 꼬마 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0: 다들 네 얘기 듣고 감동했거든. 그래서 다 같이 선물을 준비했어.
1: 얘들아, 정말 고마워.
3: 라니가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사실 나도 너희들한테 줄 게. 어떡해?
4: 왜 그래?
0: 무슨 일 있어?
1: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나중에 봐.
0: 라니야.
1: 우와! 어떡해? 수레가 없어졌잖아. 러비가 벌써 가져갔나 봐. 러비!
4: 어?
1: 러비, 혹시 차고지에 있던 수레 못 봤어?
4: 수레?
1: 별모양 타이어랑 가디언엑스 포스터랑 경광등이 들어있었는데.
4: 잘 모르겠는데. 차고지 쓰레기는 아까 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겼거든.
1: 와! 안 돼!
4: 어? 무슨 일이지?
1: 여기도 없고. 여기가 없잖아. 꼬마 버스를 주려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어떡해.
5: 라니는 결국 선물을 찾지 못하고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4: 어? 라니 왔구나. 그런데 무슨 일 있어?
1: 그게요. 어? 너희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3: 어디서 나긴. 라니 네가 선물해준 거잖아.
0: 라니가 많이 화난 것 같아.
4: 그러게. 선물도 준비했는데 주지도 못했어.
0: 어? 저게 뭐지?
3: 어?
1: 우와!
3: 오, 멋진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6: 가디언엑스 사인도 있어.
1: 와, 경광등이다.
4: 얘들아.
3: 어? 하나 누나.
4: 여기서 뭐해?
6: 누가 여기 수레를 갖다 놔서 보고 있었어요.
3: 그런데 안에 멋진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4: 아, 이건 라니가 갖다 놓은 것 같던데.
3: 라니요?
4: 라니가 어제 하루 종일 너희 선물을 준비했거든. 깜짝 선물인가 봐.
3: 우와,
0: 라니.
3: 라니야, 고마워. 마음에 쏙 들어. 어때? 정말 잘 어울려.
6: 사인에 내 이름도 적어주고. 정말 감동받았어.
0: 라니 같은 친구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3: 뭐 별거 아니야.
4: 라니야. 수레는 찾았어?
3: 무슨 수레?
1: 러비?
4: 라니가 아까 차고지에 물건들을 버렸는데 내가 모르고 치워버린 것 같아서. 라니야, 쓰레기 처리장은 가봤어?
1: 그게 말이야.
6: 그럼 화가 나서 우리 선물을 버렸던 거야?
3: 설마.
1: 그게 어쨌든 너희가 찾았으니까 잘 됐지 뭐.
3: 와.
5: 버스들이 라니가 준비한 선물을 무사히 받았네요. 정말 멋진 친구예요, 라니.
3: 제이와 으라차.
5: 차들로 꽉 막힌 도로. 저기 제이가 보이네요.
4: 조심해.
7: 어? 무슨 일이지?
8: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오는 길을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
7: 어? 사고라고? 어서 가봐야겠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9: 미안해요.
10: 에휴, 방금 제 차하고 나왔는데.
9: 정말 미안해요.
7: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9: 제이. 그게.
7: 왜 우는 거야? 울지 마. 으라차, 이제 괜찮아?
9: 네, 괜찮아요.
7: 다행이다. 그런데 아까는 왜 온 거야?
9: 그게 자꾸만 실수를 해서요. 다른 차들한테 피해도 주고.
7: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다들 이해해 줄 거야.
9: 그렇지만 이번이 처음도 아닌걸요. 달려가다가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싣고 가던 닭장문이 열려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고, 고장난 줄도 모르고 다니다가 제가 흘린 기름을 밟고 다친 차들도 있어요. 심지어 배달 중에 드럼통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든 적도 있는걸요.
7: 실수를 그렇게나 많이 했다고?
9: 네, 아무래도 전 배달을 그만둬야 하나 봐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7: 으라차! 나와 함께 실수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
9: 네? 어떡해요?
7: 먼저 실수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9: 제이! 고마워요!
7: 왜 울고 그래?
5: 다음날 제이는 으라차와 함께 상점에 갔어요.
11: 다 됐다. 나머지 짐은 다른 배달차한테 부탁할게.
12: 네? 에이, 괜찮아요. 남은 짐도 다 실어주세요.
11: 그래도 되려나? 너무 많을 텐데.
12: 어서요.
7: 으라차, 그건 안 돼.
12: 어?
7: 왜냐하면 짐을 많이 실으면 쏟아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리해서 실으면 안 돼.
12: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5: 그 후로도 제이는 으라차의 행동을 살펴봤어요.
12: 어? 가디언 엑스다!
7: 으라차!
12: 네?
7: 주행 중에 다른 곳을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어.
12: 우와, 진짜 귀엽다!
7: 앞으로는 주행에만 집중하도록 해.
12: 네, 죄송해요.
7: 어? 이런. 으라차! 어? 저기 앞에 잠깐 서봐.
12: 네? 네.
7: 방향을 바꿀 때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만 해. 알겠지?
12: 네. 계속 실수만 해서 어쩌죠?
7: 괜찮아. 이제 왜 실수하는지 알았으니까 훈련하면 돼.
12: 훈련이요?
7: 너 나만 믿어.
5: 제이와 으라차는 특별 훈련을 하기 위해 한강으로 왔어요.
7: 오늘 꼬마 버스들도 훈련을 도와주기로 했어.
12: 얘들아, 정말 고마워.
7: 으라차, 저기 바닥에 놓인 라바콘을 좌우로 통과하면 돼.
12: 어? 에이, 저건 너무 쉽잖아요.
7: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12: 어?
7: 자, 이 물이 쏟아지지 않게 움직이면 돼.
12: 한번 해볼게요.
7: 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행에만 집중해야 해. 알았지?
12: 네? 네, 알겠어요.
13: 으라차 파이팅!
7: 자, 그럼 출발!
12: 출발!
7: 타이거, 준비됐어.
1: 어? 저기 가디언 엑스다!
12: 가디언 엑스라고? 차가워! 물이 쏟아졌잖아.
7: 으라차, 어떤 상황에서도 주행에만 집중하랬잖아.
12: 네. 다시 해볼게요.
7: 그럼 이번엔 한눈 팔면 안 된다.
12: 네.
13: 붕차카붕 차카붕 차카붕 부르붕붕 붕차카붕 차카붕붕 차카 춤을 춰요.
12: 이게 아닌데.
14: 이번엔 집중해서.
7: 으라차, 잠시 쉬었다 할까?
14: 아니에요. 더 연습할래요.
5: 그 후로도 으라차는 열심히 훈련했어요.

0: 조심. 자.
1: 와, 성공이다, 성공!
2: 찰나의 대차!
3: 이제 문제 없겠는데?
1: 앞으로 연습한 것처럼 조심히 배달할게요.
3: 으라차는 잘할 수 있을 거야.
1: 제이, 다들 너무 고마워.
2: 꼬마 버스 타요!
4: 다음 날, 저기 으라차가 배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5: 자, 하나 더.
1: 잠깐만요.
5: 어?
1: 이제 그만 싫어도 될 것 같아요.
5: 어? 더 실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 실으라고?
1: 네, 짐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밧줄로 잘 고정해 주세요.
5: 그래? 잠깐만.
4: 한편 제이는 긴급출동센터로 향하고 있어요.
3: 으라차는 잘하고 있겠지? 어? 사고가 났나 보네? 어서 확인해 봐야겠어.
1: 미안해요. 미안해요.
3: 으라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 제이. 제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또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제이.
3: 잠깐만. 으라차가 또 사고를 냈다고? 하지만 으라차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1: 우와, 성공이다, 성공!
2: 축하해, 으라차.
3: 이제 문제 없겠는데?
1: 앞으로 연습한 것처럼 조심히 배달할게요.
3: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어? 응? 밧줄이 많이 낡았잖아. 역시 이것 때문이었어. 어?
6: 제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 어서 출동해줘.
3: 알았어, 금방 할게.
4: 제이는 서둘러 화재 현장에 출동했어요.
3: 프랭크!
6: 제이, 저쪽에 환자가 있어.
3: 알았어. 괜찮으세요?
7: 안 돼, 고마워요.
3: 제이, 이쪽이야. 자, 천천히. 조금만 참으세요. 그럼 이만 출발할게. 잠깐! 무슨 일이야?
8: 뒷바퀴에 바람이 빠졌어.
3: 정말이네.
8: 이대로는 주행이 어렵겠는걸.
3: 어쩌지?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8: 너? 으라차잖아?
1: 제이를 또 실망시키다니.
9: 불이 났나 봐.
8: 으라차!
9: 어?
8: 나 좀 도와줘.
9: 네? 무슨 일인데요?
8: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앨리스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어. 네가 앨리스를 병원까지 끌어다 줄 수 있겠니?
9: 네? 제가요? 하지만 아까처럼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8: 아까 사고는 네 잘못이 아니야.
9: 네?
8: 이것 좀 봐.
9: 이건 제 짐을 묶었던 밧줄 아니에요?
8: 맞아. 밧줄이 많이 낡은 탓에 끊어지면서 짐이 쏟아졌던 거야.
9: 정말요? 그럼 제 실수가 아닌 거예요?
8: 그럼. 난 으라차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9: 제이, 해볼게요.
8: 고마워. 잘 부탁해.
1: 네, 걱정 마세요.
4: 으라차는 환자를 태운 앨리스를 끌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1: 환자가 있어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4: 으라차는 한눈에 팔지 않고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어요.
1: 자, 도착했어요.
10: 으라차 정말 대단한데?
3: 으라차가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1: 다 제이가 도와준 덕분인걸요.
8: 무슨 소리? 으라차가 열심히 훈련한 결과라고.
3: 그런데 저게 뭐지? 기름이잖아.
8: 으라차, 이번에는 다른 훈련을 해야겠는데?
1: 훈련은 이제 그만할래요.
8: 거기서!
4: 으라차는 제이의 도움으로 더 멋진 배달차가 되었어요.

0: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우라차.
1: 봐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2: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포드 탕!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부바의 휴가.
6: 오늘은 부바가 차고지에 놀러왔어요.
7: 부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8: 그래, 오랜만이구나.
9: 부바가 휴가 동안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어.
5: 우와, 정말요? 그럼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8: 글쎄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5: 그럼 저희랑 놀러 가요.
9: 맞아요. 그래요, 부바.
8: 그럼 그러자꾸나.
5: 우와, 신난다.
10: 어서 다녀요.
8: 그래.
9: 조심히 다녀와.
7: 네, 네.
9: 출발.
5: 우리 뭐 하고 놀까요?
8: 다 같이 시내나 한 바퀴 돌까?
11: 시시하게 그게 뭐예요?
10: 맞아, 휴가인데 더 재밌는 곳에 가요.
11: 네.
10: 아, 놀이동산은 어때요?
8: 놀이동산? 가본 적은 없는데.
5: 같이 가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8: 그래, 알았다.
11: 가디언 X다.
10: 어디? 저기 좀 봐.
5: 우와, 멋지다.
12: 응?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13: 오늘도 지구를 지키는 다 같이
7: 가디언 X. 우리는 천하무적 가디언 X.
5: 부바 할아버지 같이 해봐요.
10: 맞아요.
8: 가디언 X? 난 잘 모르는데.
11: 뭐? 가디언 X를 모르다니.
8: 우리 땐 슈퍼 가면맨이 인기였단다.
10: 슈퍼 가면맨?
5: 그게 뭔데요?
8: 이 노래도 모른단 말이냐.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11: 가면맨이 뭐예요?
10: 로기.
5: 잘 모르겠어요.
8: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땐 슈퍼 가면맨이 최고였는데.
6: 놀이동산에 도착한 꼬마 버스들과 부바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섰어요.
11: 가자.
8: 여기가 놀이동산이구나.
10: 부바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8: 그래.

0: 맞아요. 그게 뭐예요?
1: 그래도 그땐 그 놀이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었단다. 우와!
2: 어때? 재밌어?
1: 어, 신난다!
2: 자, 간다!
1: 정말 즐거웠었지.
0: 에이, 여기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다고요. 맞아요. 이제 회전목마 타러 가요.
1: 오늘은 그만 쉬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3: 네?
0: 벌써요?
1: 난 먼저 가볼 테니 너희들끼리 놀고 오렴.
0: 어? 뭐? 아무래도 국바 할아버지는 놀이동산이 재미없었나 봐.
4: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5: 내일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4: 그런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0: 하나 누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때?
4: 좋아.
0: 꼬마 버스 타요.
6: 꼬마 버스들은 하나에게 구바가 좋아하는 걸 물어봤어요.
7: 좋아하는 거?
0: 네.
7: 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걸.
0: 그럼 이제 어쩌지?
7: 잠깐만 기다려봐. 짜잔!
0: 그게 뭔데요?
7: 부바 젊었을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이야. 자.
4: 그런데 이걸로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7: 아, 이 사진 앨범을 보면 똑같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 오랜만에 여기에 가면 부바가 좋아하지 않을까?
0: 그럼 바닷가에 가면 되겠다. 좋아.
5: 그런데 저 아저씨하고 기차는 누구예요?
7: 어? 아마 부바랑 친했던 친구들 같아.
0: 친구요? 우리처럼요?
4: 그런가 봐. 거의 모든 사진에 같이 있네.
0: 아,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면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7: 그렇겠지? 하지만 누군지 몰라서 찾긴 힘들 텐데.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찾을 거예요. 그렇지?
5: 그럼
0: 우리가 꼭 찾아드리자.
8: 좋았어.
0: 제발.
7: 잘 다녀와.
6: 다음 날 아침,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친구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0: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동그란 얼굴에 코가 좀 커다란 남자예요. 키는 좀 작은 편이고요.
2: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걸.
0: 혹시 검은색 기차 아세요?
5: 새카맣고 머리 위엔 굴뚝 같은 게 달려있어요.
9: 글쎄, 기차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0: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들어.
4: 그러게.
0: 이제 어디 가서 찾지?
10: 얘들아! 안녕!
0: 디젤이구나.
4: 안녕.
10: 어? 무슨 일 있어?
5: 우리가 부바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주기로 했거든.
0: 근데 아직 못 찾았어. 한 친구는 너처럼 기차인데.
4: 아! 디젤! 혹시 검은색 기차 알아? 굴뚝이 있고 증기도 나와.
10: 기차?
4: 어? 그러고 보니 디젤이 알 수도 있겠다.
0: 그러게.
10: 검은색 기차에 굴뚝이 있다고?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5: 뭐? 정말이야?
10: 그래, 나한테 맡기라고!
8: 고마워, 디젤!
10: 뭐, 이 정도 가지고!
8: 부바 할아버지!
1: 아, 깜짝이야! 무슨 일이냐?
5: 저희 다 같이 놀러 가요!
0: 빨리 가요!
1: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희끼리 다녀오렴.
0: 오늘은 부바 할아버지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4: 빨리 가요. 네.
1: 그래, 알았다.
5: 와! 빨리 가요.
0: 어서요.
1: 그래.
6: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옛 추억이 담긴 장소에 왔어요.
0: 부바 할아버지, 여기예요.
1: 여기가 어딘데?
5: 어디긴요? 옆을 한번 보세요.
1: 여긴 젊었을 때 친구들과 왔던 바다구나.

0: 여기를 어떻게 알았니?
1: 실은 구바 할아버지의 옛날 앨범을 봤거든요.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함께 오고 싶었어요.
0: 정말 고맙구나. 친구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2: 구바, 잘 지냈어?
0: 스팀? 정말 오랜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2: 아이들이 얘 추억을 선물해주겠다고 찾아왔지 뭐야.
0: 그랬구만.
2: 아, 잠깐만.
3: 안녕, 부바.
0: 허브.
3: 이게 얼마 만이야?
0: 그러게, 정말 많이 변했구만.
4: 안녕하세요, 허브 아저씨.
1: 그런데 사진 속 남자가 허브 아저씨였다니.
5: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3: 아직도 못 믿는 거니? 자, 여기 있다.
1: 우와, 정말 신기하다.
0: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구만.
2: 여기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3: 그러게 말이야.
0: 아, 혹시 슈퍼 가면맨 기억해?
2: 당연하지.
0: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6: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슈퍼 슈퍼 슈퍼.
1: 오바 할아버지 정말 신나 보인다. 그러게.
5: 스팀도 즐거워 보여.
2: 오바, 우리 오랜만에 그 놀이 할까?
0: 아, 얘들아, 너희도 같이 해볼래?
1: 부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놀이요?
0: 그래.
4: 좋아요.
3: 그럼 출발해볼까?
2: 좋아, 출발합니다.
5: 와, 신난다. 야구.
0: 그렇지.
7: 꼬마 버스들 덕분에 부바가 최고의 휴가를 보냈네요. 꼬마 버스들 정말 멋져요.
1: 꼬마 버스들의 캠핑.
7: 운행을 마친 타이어와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아침 일찍부터 운행을 했더니 피곤해.
5: 나도 오늘따라 길이 막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1: 얼른 가서 쉬자.
5: 저건 윈디잖아. 윈디!
8: 어? 이게 누구야? 타이어와 로기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브라보.
5: 정말 오랜만이야.
1: 잘 지냈어?
8: 그럼. 구름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어젯밤엔 한강에서 캠핑을 했지.
1: 캠핑?
8: 그래, 캠핑. 설마 아직까지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본 거야?
1: 그게...
5: 한 번도 못 해봤어.
8: 저런 저런, 캠핑이 얼마나 멋진데.
1: 정말?
8: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지지.
1: 우와, 캠핑 가보고 싶다.
5: 나도, 나도.
8: 한 번 다녀오면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질걸. 떠날 시간이네. 그럼 안녕. 오늘은 어디서 캠핑을 해볼까요?
4: 안녕, 윈디.
9: 하나 누나, 시투.
10: 어서 와, 얘들아.
1: 하나 누나, 우리도 캠핑 가면 안 돼요?
5: 네. 캠핑?
1: 네. 방금 윈디를 만났는데 캠핑을 가면 정말 재밌대요.
5: 캠핑 가고 싶어요. 네.
11: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시골 차고지에 가봐야 하거든.
10: 그 근처에 캠핑장이 있던데 일 빨리 마치고 거기서 캠핑하는 건 어때?
11: 그러면 되겠다.
1: 우와, 신난다. 그럼 정말 캠핑 가는 거예요?
5: 캠핑 준비는 이 로기에게 맡기세요. 뭐부터 챙기지? 카메라? 아냐냐냐. 파라솔도 있어야지.
7: 일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돌아왔어요.
1: 야호!

0: 안녕. 그런데 로기는?
1: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는데?
2: 어? 로기!
1: 여기서 뭐해?
3: 캠핑 준비 끝!
2: 캠핑 준비?
3: 이것 봐. 짜잔!
1: 이게 다 뭐야?
3: 뭐긴, 캠핑에 가져갈 물건들이지.
1: 이걸 다 가져간다고?
3: 당연하지. 꼭 필요한 것들이야.
1: 로기, 캠핑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져가면 안 돼.
3: 뭐? 다 필요한 거라니까.
1: 아, 그래도 두고 가.
3: 싫어, 가져갈 거야.
4: 정비소 앞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고 했지.
5: 죄송해요.
4: 내일 같이 캠핑에 가고 싶으면 전부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지?
5: 네.
1: 로기 때문에 이게 뭐야? 힘들어.
3: 타요가 수레를 뺐지만 않았어. 다 타요 때문이야.
6: 타요와 로기는 늦게까지 정비소 청소를 했어요.
1: 뭐냐고?
6: 다음날 꼬마 버스는 시골로 출발했어요.
1: 조용히 할 수 없어. 너무 시끄럽잖아.
3: 다 캠핑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1: 치, 모두 잡동산이면서.
3: 뭐? 잡동산이?
1: 얘들아, 싸우지 마.
7: 그래, 처음으로 가는 캠핑인데 기분 좋게 가야지.
1: 얘들아. 안녕.
8: 띠띠뽀 안녕.
1: 다들 어디 가는 거야?
8: 우리 캠핑 가는 길이야.
1: 그래? 정말 재밌겠다. 하유, 로기, 캠핑 잘 다녀와. 하유랑 로기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8: 아, 캠핑 준비하다가 둘이 싸웠어.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6: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2: 우와! 멋지다!
4: 마음에 드는 텐트로 하나씩 골라봐.
1: 네! 난 이걸로 할래.
0: 난 이게 좋아. 와, 예쁜 꽃무늬 텐트다.
6: 마음에 쏙 들어요.
4: 하트랑 잘 어울리는데?
1: 우와, 바로 이거야! 내가 먼저 골랐어!
3: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1: 이 내가 먼저 왔거든!
4: 너희들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너희는 저쪽 텐트를 써!
1: 네?
2: 네?
1: 네?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라고요?
3: 싫어요!
4: 둘이 같이 지내면서 화해하도록 해! 알았지?
1: 좋잖아! 저쪽으로 좀 가!
3: 네가 옆으로 가!
4: 얘들아, 모두 모여봐.
0: 무슨 일이에요?
7: 하나랑 내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4: 짜잔, 보물찾기.
2: 우와, 재밌겠다.
4: 캠핑장 주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잘 찾아봐.
7: 행운을 빌게.
4: 그럼 시작.
2: 우와,
3: 어딨지?
1: 이쪽인가?
0: 여기 있나?
1: 와, 찾았다.
8: 어디 있는 거야?
1: 와, 찾았다.
8: 나도 찾았어.
6: 여기 있었네.
1: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있다.
3: 보물이다.
4: 아무래도 토토를 불러야겠는걸.
1: 네? 그럼 캠핑은요?

0: 아쉽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1: 맞아. 여기서 새 타이어를 구할 수도 없고 말이야.
2: 으이, 처음은 캠핑이라 기대했는데.
3: 아, 어? 하나 누나. 아까 로기 물건들 중에서 타이어를 본 것 같아요. 어?
4: 정말? 자, 이거면 되겠는걸? 다 됐어. 움직여봐.
2: 어? 딱 맞아요.
4: 정말 다행이야.
2: 록이 아니었으면 캠핑을 끝까지 못할 뻔했잖아. 고맙다고 말해야지. 저기, 록이.
5: 잡동산이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2: 치, 다이아만 빼고 다 쓸모없는 건 맞잖아.
5: 그럼 타이어 다시 내놔.
2: 뭐? 지사해!
6: 이거! 결국 타이어와 로기는 또다시 다투어 말았어요.
7: 저녁이 되자 모두 모닥불 주변에 모였어요.
4: 이렇게 다 같이 캠핑을 하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8: 네!
0: 우리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해보면 어때?
4: 그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같은 거 말이야.
9: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4: 그럼!
9: 라니야,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정말 고마웠어. 미끄럼틀 타는 게 무서웠는데 라니가 같이 타줘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고마워.
10: 뭘? 피노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줬잖아. 그땐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4: 멋진걸.
0: 타요랑 로기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2: 저 실은 로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로기, 아까 타이어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네 물건을 잡동산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5: 뭐, 괜찮아. 나도 아까 화내서 미안해. 사실 처음 온 캠핑이라 타이어랑 신나게 놀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다고.
2: 나도야, 로기. 우리

0: 캠핑장에 밤이 깊었어요.
1: 록이랑 같은 텐트를 쓰니까 정말 좋다.
2: 나도. 우리 밤새 재밌는 얘기하면서 자자.
1: 그래.
3: 어?
1: 반딧불이다.
2: 모두 나와 보세요.
4: 우와.
5: 아름다워.
6: 정말 예쁘다.
7: 우와.
0: 꼬마 버스들은 함께 캠핑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8: 얼굴엔
11: 순한 킬킬,
8: 눈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4: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7: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8: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19: 어서오세요 공주님.
18: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20: 클릭서!
21: 클릭서! 벌라세가!
18: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1: 클릭서!
1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22: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1: 클릭서!
22: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8: 얼굴엔
11: 순한 킬킬,
8: 눈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4: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3: 난방구는 붙방구와
2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랄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엄마 거북이 갖고 놀 거야.
1: 안쪽도 거의 완성돼가고 있어.
0: 디니 덕분에 집이 왈.
2: 거의 다 완성했는데.
3: 홈스나,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0: 벌써요?
3: 아빠가 간식 준비해 놓을게. 빨리 와.
0: 아기 거북이 집도 지어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고.
1: 그러게, 콩순이가 두 명도 안 있고.
0: 아, 바로 그거야, 피미. 피미, 나랑 똑같이 변신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콩순이 놀이 어때?
2: 콩순이 놀이 재밌겠다. 어때? 콩순이랑 똑같지?
4: 거의 똑같아.
1: 먼저 이렇게 눈썹까지 그리고
0: 눈은 이렇게 가리면 됐다.
4: 우와, 제법 콩순이 같아.
0: 포미, 응? 이제부터 넌 콩순이가 돼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2: 응, 걱정 말라고. 신난다. 나는 귀엽고 착한 콩순이랍니다. 응? 뭉치잖아. 콩순이처럼 뭉치. 이거 떨어뜨렸어.
5: 안녕, 콩순아.
2: 내가 잠깐 들어줄게.

0: 하트 선글라스를 썼구나. 예쁘다.
1: 엄마 맞아. 그럼 난 이제 갈게. 다녀오십니다.
2: 그래, 쿵순이 왔니? 얼른 씻고 와서 간식 먹으렴.
1: 쉽지 않은데. 컴스니까 컴스니 침대에 누워서.
2: 콩순아, 다 씻었니? 응? 우리 콩순이 많이 피곤했구나.
1: 왜요, 아빠?
2: 콩순이 누리라니, 정말 깜빡 속을 뻔했네.
1: 그쵸 그쵸, 똑같죠.
2: 그럼 우리 콩순이 누리 조금만 더 해볼까?
3: 아기 거북이가 엄마 거북이를 무사히 만나서 정말 다행이지.
0: 근데 포미는 잘하고 있을까?
3: 그럼 이제 들어가서 얼른 바꿔야겠다. 네이버 팀이
0: 안녕 콩순이.

0: 우리 콩순이 정말 잘 먹는구나.
1: 어?
2: 하! 넌 누구니? 우리 콩순이랑 똑 닮았구나.
1: 아빠, 저 콩순이는 포미가 변신한 거예요.
3: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콩순이고 쟤는 가짜 콩순이에요.
1: 뭐?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3: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1: 내가 진짜 콩순이야.
0: 좋아, 우리 콩순이는 간지럼 참기 대장이니까 이걸로 진짜를 가려보자. 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 간지간지. 아하, 이쪽이 진짜 우리 콩순이였구나.
1: 아빠 너무해요. 진짜 콩순이도 몰라보고.
0: 그럴 리가. 더 놀고 싶어서 아빠랑 약속 안 지키는 우리 콩순이 아빠가 보자마자 알아봤지.
1: 이제 안 그럴게요.
0: 어? 어?
1: 야! 멍미! 어? 이번엔 콩콩이로 변신했잖아?
4: 여기 들어가 보자. 어서 오세요. 갖고 싶다.
5: 그럼 사면 되지.
4: 돈이 부족해. 근데 이건 살 수 있어.
1: 바지가 직접 만든 바지라고?
4: 응. 어때?
1: 알록달록 진짜 예뻐.
5: 혜민이 못하는 게 없네.
6: 고마워.
1: 혜민, 내 것도 만들어주면 안 돼?
5: 나도.
6: 그래, 뭘로 만들어줄까?
1: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장갑.
5: 난 가방,
4: 덕바지,
7: 난 머플러.
6: 아, 콩순이는 장갑, 포미는 가방, 뭉치는 턱바지, 코디가 머플러, 규리는 양말, 맞지?
1: 근데 혼자서 다 만들 수 있겠어?
6: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만들어볼게.
5: 왜?

0: 내가 좋아하겠지. 몇 시지? 오늘 점심에 주기로 했는데 실도 다 쏟네. 어떡하지?
1: 이 가방 완전 마음에 들어.
2: 여기만 알록달록하니까 왠지 더 예쁜데?
3: 이 실, 저번에 팀이 바지 색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맞지, 팀이?
0: 맞아.
2: 그럼 이건 우리들만의 우정 표시 같은 거야?
0: 좋다.
3: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팀이, 응? 내 바지도 갖고 와.
0: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찍어.
1: 에이, 우리끼리 찍으면 뭐해. 다 같이 찍어야 의미가 있지.
0: 그게 사실 내 바지를 풀어서 너네 선물 만든 거야.
2: 뭐? 정말?
1: 왜 그랬어? 열심히 만든 바지잖아.
0: 만들다 보니 시간도 없고 실도 부족해서.
2: 그 바지로 만

0: 미안해, 팀이.
1: 어? 아니야. 바지는 다시 만들면 되니까.
2: 팀이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어?
3: 우리도 팀이한테 선물해주는 건 어때?
1: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3: 그치?
4: 뭐가 좋을까?
2: 며칠 전에 팀이가 재봉틀을 엄청 갖고 싶어 했었어.
5: 재봉틀?
2: 응. 그날 새로 나온 재봉틀을 갖고 싶어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뜨개질 세트를 샀거든.
3: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쩌지?
1: 그럼 내가 만들지 뭐.
3: 맞다. 코디는 뭐든 뚝딱 만들어지니까. 잘 됐다. 잘 됐어.
4: 든든해.
1: 내 선물이라고?
2: 응, 어서 열어봐.
1: 우와, 이건 재봉틀이잖아.
3: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
1: 고마워, 얘들아. 그럼 지금 바로 써볼까?
6: 우와, 이게 왜 이러지?
1: 고장났나? 내가 잡아볼게.
7: 오랜만에 풍선껌으로 풍선 불고 있었지. 이렇게.
3: 나도 해볼래요.
7: 아빠처럼 불긴 쉽지 않을걸. 어? 거봐. 풍선껌은 아무나 잘 부는 게 아니라니까.
3: 아빠보다 꼭 큰 풍선을 불고 말 거야.
8: 왜 안 되는 거야? 어? 왜?
3: 풍선껌 선생님, 풍선껌 잘 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
2: 선생님?
4: 모두 풍선껌 훈련할 준비 됐나요?
3: 네, 준비됐습니다.
4: 첫 번째 훈련은 바람 살살 불기.
5: 바람 살살 불기.
4: 아기 거미가 깨지 않게 살살.
8: 아기 거미가 깨지 않기.
4: 아기 거미가 깼어.
8: 미안, 아기 거미야.
4: 두 번째는 호흡 튼튼 훈련.
5: 호흡 튼튼 훈련.
4: 달리기를 많이 하면 배가 튼튼해지고, 배가 튼튼해지면 바람을 잘 불 수 있지. 이번엔 집중력 기르기 훈련.
3: 잘했다.
4: 여러분, 공순이 껌 먹는 데 집중하세요. 집중!
3: 언제까지 쉬고 해야 하는 거야?

0: 봄이
1: 쫄아온다 엄마.
2: 와, 와. 성공이야.
1: 멋지다. 드디어 성공이야. 아빠한테 저기 봐. 멋지다.
3: 무슨 말이지? 아빠가 딱 찍어뒀지.
1: 와, 아빠보다 더 크게 보여. 완전 예의
3: 그러게, 정말 크던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게 된 거니?
4: 홍상금 선생님 덕분이에요.
1: 공주는 떠나가는 백조왕자를 붙잡을 수 없었답니다. 어떡해, 잉어공주 너무 불쌍하잖아. 안돼, 다음 책이 없잖아. 잉어공주 어떻게 되는 거지? 티미! 티미!
5: 어? 콩순이 안녕.
1: 잉어공주 오관 있어?
5: 어? 잠깐 기다려봐.
1: 티미, 빨리.
6: 둘이 뭐해?
5: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찾고 있었어.
6: 어? 그거 내가 다 보고 뭉치 빌려줬는데.
1: 뭐라고? 뭉치!
2: 공순이잖아. 무슨 일이지?
1: 잉어공주 백조왕자 5권 가지고 있어? 선배가 빌려줬다고 하던데.
2: 이거 어쩌지? 나도 다 읽고 코디한테 빌려줬는데.
1: 코디한테 줬다고? 코디! 코디! 코디!
7: 다들 조심해!
5: 코디다.
1: 코디!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가지고 있어.
7: 뭐라고?
1: 잠깐만 멈춰봐.
7: 아, 알겠어. 어? 이게 왜 이러지?
1: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있어?
7: 규리한테 있는데.

0: 저 책은 한 권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1: 몰라 몰라. 내가 이거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2: 얘들아, 너희들 책 다 읽은 거지?
3: 응.
2: 다들 이리 모여 볼래?
3: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0: 저기, 책은 못 읽게 됐지만 대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1: 이야기를 해준다고?
4: 우린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잖아.
3: 맞아.
1: 그래, 좋아.
2: 백조 왕자가 날아가 버리자 잉어공주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뱃머리로 달려갔대.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확은 내려친 거야. 놀란 잉어공주는 그만 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1: 잉어공주 불쌍해.
3: 바다에 빠진 잉어공주는 한참 동안 가라앉았어. 그러다가 신나게 생활을 했대요.
1: 그게 뭐야?
3: 어잉? 그게 아닌가? 아하, 서핑을 했던가?
4: 에이, 그게 아니지. 깊이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고래가 와서 잉어공주를 한 입에 와!
1: 뭐라고? 고래한테?
0: 그게 아닌데. 잉어공주가...
3: 잉어공주가 서핑을 해서 세계대회에 나간 거야.
4: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
1: 아니,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4: 아유, 아니라니까.
3: 아니라고.
1: 역시 책이 필요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5: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제?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 하세요.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안녕!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3: 얼굴엔
2: 순한 킹킹!
3: 줄무랑
2: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모르겠다. 그러게, 처음부터 보여줬어야지.

선생님!

그런데 모른다면 화를 낼 리도 없겠지? 거기 토끼야! 잠깐만! 아! 와,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버렸잖아.

물러서지 못해.

이건 해적들의 진짜 보물 지도잖아.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와,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 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지 않아?

엄마, 어디 있어?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넘버블럭스 숫자 누리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누리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누리 AR카드 엑소 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자,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3: 빙글빙글 쌩쌩.
4: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순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 기억나, 일?
10: 그럼! 네가 만약에라고 했더니 만약에 요정이 나타났잖아!
11: 잠깐! 잠깐만! 만약에 요정이 뭐야?
12: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이군. 만약에 요정이 과연 뭘까? 그 답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11: 어떤 종류의 질문 말이야?
12: 바로 이런 질문!

0: 한 줌도 남지 않아 한 달 후 면 다 없어지지
1: 그만 멈춰
2: 제발 멈춰
3: 선생님 거의 멈춘다며
0: 흥미로운 질문이야 다른 질문을 해봐
3: 일을 여러 개로 나누면 어떨까
0: 어? 케이크를 자른 것처럼 작은 조각이 되지 네 조각, 여덟 조각, 열여섯 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 하지만 끝이 나지 않을걸
4: 만약 우리가 달려가는 타워를 짓는다면 꼭대기까지 갔는데 100년이 걸릴까?
0: 떨어지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 어? 멈추지 마 멈추지 마
2: 야! 만약 넘버블록 이름이 각자 다르다면 마치
3: 루!
2: 블링!
0: 블링티펀 너희가 가진 숫자는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친구들의 새 이름 익혀야겠지
2: 닭이 플링
4: 닭이 플럽은 바로
5: 뻥
4: 만약 3이 가장 큰 숫자가 된다면
0: 그건 대답하기 좀 난처한 질문이야 어. 잠이 안 오는 날 양을 셀 때 난감하지 하나 둘 셋 많고 많고 많지 만약에 넘버블록이 사라진다면 1, 2, 3 더하면 6일까? 조약돌이나 블록벽돌로 셀 수 있겠지. 막대기나 좋은 방법이야.

0: 상상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넘버랜드 땅 속 어디까지 갈까?
2: 모든 게 노란색이었다면?
0: 모든 게 납작했다면 어땠을까?
1: 지리 칠각형을 모자로 썼다면 어땠을까? 미리 젤리로 만들어졌다면?
2: 비가 치즈였다면?
3: 근육방울 침대가 있었다면?
4: 나무에 버스가 나면?
5: 일이 진짜 거대했다면?
6: 집이 정말 작았다면?
0: 넘버랜드가 거꾸로였었다면?
7: 어디로 떨어졌을까?
6: 영원히 살 수가 있다면?
1: 끝없는 세상에서
2: 아주 멋진 몸을 하면서
8: 숫자 친구들과 함께
0: 궁금한 게 아주 많을 거야. 맘속에 떠오르는 건 모든 말해봐.

0: Mine.
1: Mm-mm. No way, Em. Me, En, to me.
0: Mine.

0: Your turn in the middle, eh?
1: Hmm.
2: Ah.
1: Hmm.
2: Man.
0: Hmm. Marvelous. Hmm. Yummy.
2: Run,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3: Come on, N.
2: No.
0: Whoa.
2: Come on.
0: T, did you see the gingerbread man?
4: The gingerbread man? Time for you know what? Mat.
0: Magic mat. Marvelous. Catch the gingerbread man. Zoom!
2: You can't catch me. You can't catch me.
3: M, don't eat the mat!
4: Total tomfoolery.
3: I just popped in. Hold hands. What use is a map?
4: Terrific touchdown.
3: Let's take a peek.
5: Run,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3: The gingerbread man.
4: Stop eating everything.
0: I couldn't munch another thing.
2: Run,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0: Except maybe...
4: Tally-ho!
2: La, la, la, la, la, la.
4: On your tippy toes, everyone.
2: You can't catch me.
4: No, not playing.
2: You can't catch me.
4: Yes, I can.
2: Run, run, as fast as you can.
0: I can't eat any more. You're it.
4: Time for my tea.
3: Perfect time to pop off.
2: Run, run, as fast as you can.
6: You can't catch us. We're the Alpha Blocks.
7: 하나의 큰 모험이 되겠지.
8: 맞아, 최고의 모험이 될 거야.
7: 아, 정말 신난다.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
9: 다른 행성에 가서 춤을 출 거야.
7: 우주에 올라가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 거야.
10: 내가 정사각형 도시락을 준비했어.
7: 우주에선 샌드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말 잘 챙겨야 돼.
11: 이것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
12: 우주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거야.
13: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니 럭키한걸.
14: 난 그냥 준비된 게 아니라 옥토 준비됐어.
11: 나 로켓은 거대한 우주선에 합체할 준비를 마쳤어.
7: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억해, 신호를 기다려.
11: 숫자 탐험가들, 자 이제 떠날 시간이야. 놀라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지. 새로운 숫자들도 아주 많이 만날 거야. 다들 준비됐어?
15: 준비됐어.
16: 샌드위치는
15: 여기지.
7: 10배수의 주인공들 모두를 넣게 준비 완료.
15: 완료.
7: 샌드위치는 여기.
14: 큰 정사각 형들 초특급 재채기를 준비하자비.
7: 다들 준비된 것 같아. 너도 준비됐니?
8: 우주를 탐험할 준비가 됐냐고? 그렇고 말고.
15: 항상 준비되어 있지.
7: 아, 보고 싶을 거야.
8: 그러지 않아도 돼. 나랑 같이 가자.
7: 이것 봐.
8: 내가 전부 데려갈 거야.
6: 이것 봐.
8: 넌 어때, 귀여운 일? 일? 준비됐어?
7: 난 긴장돼. 우주는 정말 먼 곳이잖아.
8: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네가 용감하다는 거 알아. 네가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거잖아. 넌 어떤 숫자든 만들 수 있으니까 너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7: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 있다면?
8: 탐험하러 갈 놀라운 우주도 하나 있지.
7: 나 준비됐어. 가자.
9: 신호야! 신호가 왔어!
11: 7
14: 9 8
13: 7
11: 6
13: 5
14: 4
11: 3
9: 2
7: 1 0
15: 발사!
14: 우주 탐험선 55 첫 번째 우주비행 임무를 수행 중! 돌파!

0: 오호호!
1: 그래, 내 차례야. 나만 출발하면 돼. 마술 거래기로. 안녕, 넘버랜드. 다시 올게.

0: 어? 나는 배가 좀 고프네.
1: 안녕, 환영해. 네 차례야.

하하!

0: nice noise.
1: I like it.
0: Tip-top tapping. 10 out of 10. Definitely. But let's make it one louder. Let's take it to 11. No. Let's make a... din. D on drums. Pad. Pan. Pin. Din.
2: Deutschland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타운.
6: 해군도.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잘.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반갑습니다. 신의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의 무대 기억하시죠?
2: 난 하나의 작은 블록.
1: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2: 기대, 기대.
3: 바로 이.
1: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3: 2, 3.
1: 인기 폭발 중에 4의 무대인가?
4: 정사각형.
1: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입니다.
5: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1: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본즈입니다.

0: 유?
1: 우리 1과 5, 5와 1
2: 2와 4, 4와 2
1: 또 3과 3을 섞으면
2: 우리는 모두 다 숫자 유!
0: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7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가자.
1: 5와 2, 3과 4, 4와 3이 만나면
0: 행운이지.
2: 우리 모든 숫자 7이야. 우리 더하면
1: 이건 바로 7.
3: 눈치채셨죠? 8번째 참가자는 8이고요. 본명은 옥토블록 합체.

0: 7과 1 2과 6 6과 2 3과 5 5과 3 4와 4.
1: 정확히 알려줄게.
2: 우리 모두 숫자 8이야.
1: 어프로
3: 이제 반짝이는 9회 무대 보실게요. 지금 우린 빛나.
1: 1, 2, 8을 만나.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1: 양을 가늠해요.
0: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1: 1 2 3
0: 예!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1: 누구세요?
2: 정답! 왜요?
0: 정답인지 확인해볼게요. 맞아요. 전 5예요. 별 2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1: 누구세요?
3: 5와 1. 알겠다. 6이요.
0: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1: 누구세요?
3: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0: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3: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0: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3: 한 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0: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 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0: 뭘 보셨나요?
1: 4장에 사진이 두 줄로 있었어요.
2: 상자 다섯 개 위에 세 개가 더 있었어요.
1: 의자가 네 쌍 있었어요. 집주인은 바로
2: 방이에요.
3: 옥토 정답. 1, 2, 3, 4, 5, 6, 7, 8 정답. 반짝이는 별 네 개를 획득했네요, 친구들.
0: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점수입니다. 풍성한 상품을 받을게요. 같이 외쳐볼까요? 스피드 라운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지나갈 건데요. 몇 개인지 맞히면 상품을 획득하십니다.
4: 인형 한 개가 제일 먼저 지나갔어요.
1: 그 뒤로 빨간 사과 두 개.
4: 초콜릿 꽃 네.
2: 장난감 오리 세 마리가 지나가고.
1: 개구리 네 마리가 점프.
2: 종이컵 세 개.
1: 그 위에 두 개 더.
4: 모두 합치면 다섯 개. 이게 다 뭐야?
1: 황소가 세 마리씩 두 줄.
2: 황소가 아니라 젖소야.
4: 싸울 시간 없어. 세 개씩 두 줄이니까 여섯 개예요. 다음은 뭐죠?
1: 똘 모양 블록인데.
2: 왼쪽.

0: 아이의 선물.
1: 꼬마 자동차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2: 네.
1: 오늘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0: 우와, 친구요? 재밌겠다.
1: 그럼 누가 먼저 해볼까?
3: 저요, 저요.
1: 샤이니 발표해볼래?
3: 저는 스피드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스피드는 같이 놀면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4: 저도 샤이니 없으면 안 돼요.
1: 그래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정말 즐겁죠. 또 이야기해볼 친구?
5: 선생님, 저요.
1: 라니가 해볼까?
6: 저는 타요랑 로기, 다니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3: 우리?
6: 꼬마 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1: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2: 네!
7: 안녕!
8: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지?
9: 맞아! 로기도 오늘은 안 졸더라고.
10: 뭐? 나 원래 안 졸거든?
1: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11: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6: 아, 그래. 선물을 주면 되겠다.
8: 라니야, 빨리 와.
6: 얘들아, 나 먼저 가볼게.
3: 뭐?
9: 어디 가는데?
6: 갈 곳이 좀 있어서. 그럼 나중에 봐.
8: 무슨 일이지?
10: 그러게.
9: 얘들아, 라니가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들었지?
8: 응.
1: 정말 감동적이었어.
8: 고마운 친구들이라니.
9: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
8: 어?
3: 뭔데?
9: 그게 뭐냐면, 있잖아, 우리가 말이야.
1: 라니는 꼬마 버스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도심에 나왔어요.
6: 타요가 갖고 싶어 하던 타요는 준비했는데, 뭔가 더 특별한 건 없을까? 아, 그래!
9: 앤디!
12: 라니! 무슨 일이야?
6: 부탁이 있는데요. 타이어에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12: 물론이지. 자, 다 됐다.
6: 우와! 타이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고마워요, 앤디.
1: 라니는 로기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가디언 엑스 사인회에 왔어요.
6: 줄이 너무 길잖아.
9: 그래도 로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13: 감사합니다.
12: 안녕.
6: 은철이다. 안녕하세요.
12: 반가워. 사인해줄까?
6: 네. 그리고 로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12: 물론이지.
6: 타요랑 로기 선물은 다 준비됐고, 가니는 예쁜 경광등을 갖고 싶어 했었는데, 그건 어디서 구하지? 일단 차고지로 가봐야겠다. 하나 언니.
14: 라니 왔구나.
6: 청소하시는 거예요?
14: 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그건 뭐야?
6: 아, 꼬마 버스들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14: 선물?
6: 네,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강의 선물을 아직 못 구했어요. 경광등이잖아? 하나 언니, 저 경광등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14: 어? 아, 이건 창고에 넣어두려던 건데. 자. 예쁘지? 갖고 싶으면 가져도 돼.
6: 정말요? 강의 선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4: 그럼 이것도 같이 실어줄게.
6: 고마워요, 하나 언니. 다들 좋아하면 좋겠다.
1: 다음 날이 되었어요. 꼬마 버스들이 주차장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네요.
9: 미끄럼틀은 언제 타도 재밌어.

0: 이번엔 뭐하지?
1: 어? 이제 차거지에 가서 선물을 주면 되겠다. 얘들아, 이제 그만 차거지로 돌아갈까?
2: 벌써?
3: 그러지 말고 타이어 주고받기 하면 어때?
2: 그래, 좋아! 재밌겠다!
1: 선물은 나중에 줘야겠네.
2: 그럼 시작한다!
1: 야! 선물을 주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
2: 라니!
3: 라니 좀 봐!
2: 녹이다!
3: 녹이다!
0: 다들 그만해! 라니는 타이어 주고받기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하고 놀까?
2: 뭐? 내가 못한다고?
0: 그게 아니라...
2: 됐어! 다들 정말 너무해!
0: 라니야! 우리가 너무 심했나?
2: 난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선물도 안 줄 거야!
4: 화가 난 라니는 선물이 담긴 수레를 끌고 갔어요.
2: 여기 두면 러비가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가겠지? 흥! 꼬마 버스 타요! 선물은 괜히 준비했어.
5: 아니야!
0: 어? 여기 있었구나.
2: 무슨 일이야?
0: 라니, 아까는 미안했어.
2: 맞아.
3: 화풀어.
0: 됐어? 잠깐만.
2: 왜?
3: 이것 좀 봐.
1: 이게 뭔데?
2: 너를 위한 선물이야.
0: 아까 주려고 했는데 라니가 가버려서 못 줬거든.
1: 선물? 와,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0: 어제 네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1: 꼬마 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0: 다들 네 이야기 듣고 감동했거든.
2: 그래서 다 같이 선물을 준비했어.
1: 얘들아, 정말 고마워.
2: 라니가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사실 나도 너희들한테 줄게.
2: 어떡해!
0: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나중에 봐!
0: 라니야!
1: 우와! 어떡해! 수레가 없어졌잖아! 러비가 벌써 가져갔나 봐!
2: 러비!
3: 뭐?
1: 러비, 혹시 차거지에 있던 수레 못 봤어?
3: 수레?
1: 별 모양 타이어랑 가디언 엑스 포스터랑 경광등이 들어있었는데!
3: 잘 모르겠는데 차고지 쓰레기는 아까 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겼거든.
2: 안 돼!
3: 무슨 일이지?
1: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 꼬마 버스터 주려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어떡해!
4: 라니는 결국 선물을 찾지 못하고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3: 어? 라니 왔구나. 그런데 무슨 일 있어?
1: 그게요.
2: 어?
1: 너희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2: 어디서 나긴. 라니 네가 선물해준 거잖아.
0: 라니가 많이 화난 것 같아.
3: 그러게. 선물도 준비했는데 주지도 못했어.
0: 저게 뭐지?
2: 멋진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3: 가디언 엑스 사인도 있어.
1: 와, 경광등이다.
3: 얘들아.
6: 하나 누나.
3: 여기서 뭐해? 누가 여기 수레를 갖다 놔서 보고 있었어요.
2: 그런데 안에 멋진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3: 아, 이건 라니가 갖다 놓은 것 같던데.
6: 라니요?
3: 라니가 어제 하루 종일 너희 선물을 준비했거든. 깜짝 선물인가 봐.
6: 우와, 라니.
2: 라니야, 고마워. 마음에 쏙 들어. 어때?

0: 정말 잘 어울려.
1: 사인에 내 이름도 적어주고 정말 감동받았어.
2: 나니 같은 친구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0: 뭐 별거 아니야.
1: 나니야, 어? 술에는 찾았어?
3: 무슨 술에?
0: 러비?
1: 라니가 아까 차고지에 물건들을 버렸는데 내가 모르고 치워버린 것 같아서. 라니야, 쓰레기 처리장은 가봤어?
0: 그게 말이야.
4: 그럼 화가 나서 우리 선물을 버렸던 거야?
0: 아, 설마. 그게 어쨌든 너희가 찾았으니까 잘 됐지 뭐.
3: 와.
5: 버스들이 라니가 준비한 선물을 무사히 받았네요. 정말 멋진 친구예요, 라니.
6: 제이와 으라차.
5: 차들로 꽉 막힌 도로. 저기 제이가 보이네요.
7: 조심해.
8: 어? 무슨 일이지?
7: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오는 길을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
8: 어? 사고라고? 어서 가봐야겠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9: 미안해요.
10: 아이고, 방금 제 차하고 나왔는데.
9: 정말 이제. 미안해요.
8: 으라차, 어떻게 된 거야?
9: 제이, 그게...
8: 왜 우는 거야? 울지 마. 으라차, 이제 괜찮아?
9: 네, 괜찮아요.
8: 다행이다. 그런데 아까는 왜 운 거야?
9: 그게 자꾸만 실수를 해서요. 다른 차들한테 피해도 주고.
8: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다들 이해해 줄 거야.
9: 그렇지만 이번이 처음도 아닌걸요. 달려가다가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식구가 더 닭장문이 열려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고, 고장난 줄도 모르고 다니다가 제가 흘린 기름을 밟고 다친 차들도 있어요. 심지어 배달 중에 드럼통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든 적도 있는걸요.
8: 실수를 그렇게나 많이 했다고?
9: 네, 아무래도 전 배달을 그만둬야 하나 봐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8: 으라차! 나와 함께 실수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
9: 네? 어떡해요?
8: 먼저 실수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9: 제이! 고마워요!
8: 왜 울고 그래?
5: 다음날 제이는 으라차와 함께 상점에 갔어요.
11: 자, 됐다. 나머지 짐은 다른 배달차한테 부탁할게.
12: 네? 에이, 괜찮아요. 남은 짐도 다 실어주세요.
11: 그래도 되려나? 너무 많을 텐데.
12: 어서요.
8: 으라차, 그건 안 돼.
12: 어?
8: 왜냐하면 짐을 많이 실으면 쏟아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리해서 실으면 안 돼.
12: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5: 그 후로도 제이는 으라차의 행동을 살펴봤어요.
12: 어? 가디언의 스타!
8: 으라차!
12: 네!
8: 주행 중에 다른 곳을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어.
12: 와, 진짜 귀엽다!
8: 앞으로는 주행에만 집중하도록 해.
12: 아, 네, 죄송해요.
8: 어? 이런... 으라차! 저기 앞에 잠깐 서봐.
12: 네? 네.
8: 방향을 바꿀 때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만 해. 알겠지?
12: 네. 계속 실수만 해서 어쩌죠?
8: 괜찮아. 이제 왜 실수하는지 알았으니까 훈련하면 돼.
12: 훈련이요?
8: 너 나만 믿어.
5: 제이와 으라차는 특별훈련을 하기 위해 한강으로 왔어요.
8: 오늘

0: 슈퍼버스들도 훈련을 도와주기로 했어.
1: 얘들아, 정말 고마워.
0: 으라차, 저기 바닥에 놓인 라바콘을 좌우로 통과하면 돼.
1: 어? 에이, 저건 너무 쉽잖아요.
0: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1: 어?
0: 자, 이 물이 쏟아지지 않게 움직이면 돼.
1: 한번 해볼게요.
0: 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행에만 집중해야 해. 알았지?
1: 네? 네, 알겠어요.
2: 라바차 파이팅!
0: 자, 그럼 출발!
1: 출발!
0: 준비됐어?
1: 가디언에츠라고? 차가워! 물이 쏟아졌잖아.
0: 으라차, 어떤 상황에서도 주행에만 집중하랬잖아.
1: 네. 다시 해볼게요.
0: 그럼 이번엔 한눈 팔면 안 된다.
1: 네.
2: 붕차카붕 차카붕 차카붕 블루붕붕 붕차카붕 차카붕 붕차카 춤을 춰요.
1: 이게 아닌데. 이번엔 집중해서.
3: 우와, 강아지다.
1: 어? 아!
0: 그라차, 잠시 쉬었다 할까?
1: 아니에요, 더 연습할래요.
0: 그 후로도 으라차는 열심히 훈련했어.
1: 조심, 조심.
0: 자.
1: 우와, 성공이다, 성공!
2: 출발, 으라차!
0: 이제 문제 없겠는데?
1: 앞으로 연습한 것처럼 조심히 배달할게요.
0: 으라차는 잘할 수 있을 거야.
1: 제이, 다들 너무 고마워.
3: 꼬마 버스 타요!
4: 다음 날, 저기 으라차가 배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5: 자, 하나 더.
1: 잠깐만요.
5: 어?
1: 이제 그만 실어도 될 것 같아요.
5: 더 실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 실으라고?
1: 네, 짐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밧줄로 잘 고정해 주세요.
5: 그래? 잠깐만.
4: 한편 제이는 긴급 출동센터로 향하고 있어요.
0: 으라차는 잘하고 있겠지? 어? 사고가 났나 보네? 어서 확인해봐야겠어.
1: 미안해요. 미안해요.
0: 으라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 제이. 제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또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제이.
0: 잠깐만. 으라차가 또 사고를 냈다고? 하지만 으라차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1: 우와, 성공이다, 성공!
2: 축하해, 으라차.
0: 이제 문제 없겠는데?
1: 앞으로 연습한 것처럼 조심히 배달할게요.
0: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어? 응? 밧줄이 많이 낡았잖아? 역시 이것 때문이었어. 어?
6: 제이, 덤블에 화재가 발생했어. 어서 출동해줘.
0: 알았어, 금방 할게.
4: 제이는 서둘러 화재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0: 프랭크!
6: 제이, 저쪽에 환자가 있어.
0: 알았어. 괜찮으세요?
7: 아, 그래. 고마워요.
0: 제이, 이쪽이야. 자, 천천히. 조금만 참으세요. 그럼 이만 출발할게. 잠깐! 무슨 일이야?
8: 뒷바퀴에 바람이 빠졌어.
0: 정말이네.
8: 이대로는 주행이 어렵겠는걸.
0: 어쩌지?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8: 너? 으라차잖아?
1: 제이를 또 실망시키다니. 불이 났나 봐.
8: 으라차!
1: 응?
8: 나 좀 도와줘.
1: 네? 무슨 일인데요?

0: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앨리스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어. 네가 앨리스를 병원까지 끌어다 줄 수 있겠니?
1: 네? 제가요? 하지만 아까처럼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0: 아까 사고는 네 잘못이 아니야.
1: 네?
0: 이것 좀 봐.
1: 이건 제 짐을 묶었던 밧줄 아니에요?
0: 맞아. 밧줄이 많이 낡은 탓에 끊어지면서 짐이 쏟아졌던 거야.
1: 정말요? 그럼 제 실수가 아닌 거예요?
0: 그럼. 난 으라차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1: 제이. 해볼게요.
0: 고마워. 잘 부탁해.
1: 네, 걱정 마세요.
2: 으라차는 환자를 태운 앨리스를 끌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1: 환자가 있어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2: 으라차는 한눈에 팔지 않고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어요.
1: 자, 도착했어요.
3: 으라차 정말 대단한데?
4: 으라차가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1: 다 제이가 도와준 덕분인걸요.
0: 무슨 소리. 으라차가 열심히 훈련한 결과라고.
4: 그런데 저게 뭐지? 기름이잖아.
0: 으라차, 이번에는 다른 훈련을 해야겠는데?
1: 훈련은 이제 그만할래요.
0: 거기서!
2: 으라차는 제이의 도움으로 더 멋진 배달차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으라차.
1: 봐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

0: 넌 누구야?
1: 누구긴 나야 나. 내가 진짜 멋쟁이 너희들 말고 너.
2: 아닌데 우리 최고 멋쟁이 맞는데.
1: 그러면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노래할 수 있냐오?
0: 해봐.
1: 냐옹 냐옹.
2: 할 수 있지. 야
0: 시작. 야옹 야옹.
1: 인정 인정. 멋쟁이 인정.
0: 좋아요. 그럼 최고 멋쟁이 고양이들 모두 같이 노래할까요?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집중!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비여행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주 아주 특별한 무대로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바로 도전 미루기 챔피언! 오!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 여러분은 얼마나 미룰 수 있나요? 미루기를 가장 잘하는 게으름 끝판왕! 미루기 챔피언을 뽑아서 아주 특별한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번쩍이는 트로피와 어떤 잔소리도 들리지 않는 잔소리 차단 기마개! 정말 어마어마하죠. 다들 갖고 싶죠? 과연 저 트로피와 귀마개의 주인공은 누구? 자, 이어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모! 동글! 삼삼!
1: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 서게 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마음껏 빌어보세요.
2: 동생, 누가 이런 팀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3: 저는요, 누가 제대로 미루는가 두 눈 크게 뜨고 딱 집어내겠습니다.
0: 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결을 시작해볼까요? 참가번호 1번입니다. 오, 딩동댕 유치원의 미루기 대장이죠? 댕구 나와주세요.

0: 땡구방인가요?
1: 아유, 이게 방입니까? 돼지홀입니까?
2: 이 지경이 되도록 안 치우고 뭐 했답니까?
0: 말씀드리는 순간 땡구 들어옵니다!
2: 잘 피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0: 이게 바로 영광의 상처. 호호! 미루기 챔피언은 나야나 미루기 챔피언은 나야나.
1: 네, 정말 대단한 참가 번호 1번 댕구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도전자를 모셔볼까요? 어? 이분은 뭘 미룬 걸까요? 자, 참가 번호 2번 나와주세요. 어? 못 들었나? 참가 번호 2번 나와주세요.
2: 왔습니다.
1: 아니,
2: 아유, 간신 도착했네. 아, 미안합니다.
1: 아니, 늦을 뻔했잖아요. 저 준비되신 거죠? 노래 부르실 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요?
2: 아, 죄송합니다. 아, 어제 늦게까지 재밌는 것 좀 보느라고.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비춰주세요.

0: 가지 말았습니까?
1: 아, 진짜 시끄러워. 아, 5분만 더 자가. 아.
2: 우와, 일어나는 것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3: 정해철, 좀 일어나. 도대체 언제까지 아침마다 내가 널 깨워야 하니?
1: 아, 진짜. 아, 진짜 시끄러워. 아, 도대체 몇 시인데 그러는 거야. 아! 엄마, 왜 이제 깨웠어요? 저 지각이잖아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2: 우와, 이럴 땐 빠르네.
1: 지각이야. 어떡해. 어떡해.
2: 어휴, 근데 매일매일 이런다면서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언제 다 이런 걸 찍었대요?

0: 저기요. 어. 저기요?
1: 아, 에, 에.
0: 이제 저쪽으로?
1: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저 2번입니다, 2번. 예.
2: 와, 회사에서 뭐라 안 해요?
1: 아, 나도 가끔 이렇게 혼나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 아, 졸려.
0: 아, 자, 네네. 오늘 이 대회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잠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글 리포터.
3: 객석의 열기도 아주 뜨겁습니다. 앞에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4: 아, 너무너무 놀랐어요.
5: 오, 맞아요.
6: 저도 귀찮아서 댕구처럼 저럴 때가 있긴 한데요.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5: 나도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든데 그래도 유치원은 안 늦는다고.
7: 다음 참가자는 좀 낫겠지?
3: 네네. 다음 참가자는 과연 어떨지? 마이크를 무대로 넘기겠습니다. 김동생!
8: 안녕!
0: 자, 도전 미루기 챔피언. 이제 마지막 도전자의 무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참가번호 3번. 아니, 이분이 진짜? 진짜 이분이 나오신다고요? 아, 네, 소개하겠습니다. 아, 참가번호 3번, 썩은이!
5: 그래, 나 썩었다. 어쩔래? 에? 뭘 봐? 구경났어요? 비트나 줘요. 책, 책, 책.

0: 이제는 나도 몰라 떠나 가버려.
1: 오, 드러워.
2: 뭐래? 다들 봤지?
3: 치카 치카 오래 오래 밀어봐. 이가 이가 요래 요래 썩는다.
2: 뭘 봐?
4: 이렇게까지 미루다니.
5: 이건 정말 딩동댕 쇼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4: 진짜 미루기 끝판왕되냐 쟤네. 친구들이 따라할까봐 겁나네요. 정말
5: 정말 대단합니다.
6: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2: 제가 좀 대단하죠? 저 주세요.
7: 아니죠. 우승자는 저죠.
8: 저기요. 제가 이거 치워라. 제발 치워라란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저기 잔소리한 듣게 하는 저 기마귀는 내 거라고요.
7: 야, 난 회사에서 혼났다니까.
2: 아, 난 썩었다니까.
7: 아,
6: 여러분, 잠깐. 좀 조용히 기다려봅시다. 자, 심사위원님들. 우승자 결정됐나요?
4: 아무리 봐도 이거 행복아. 나는 싸그리에게 한 표를 주고 싶어요.
5: 이건 최종군이야.
4: 감사합니다.
6: 아, 이런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아, 그럼 여기서 잠깐 지난해 우승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9: 네!
6: 네, 좋습니다. 연결 바로 주세요. 지난해 우승자님.
8: 자나? 어? 저기요.
4: 여보세요?
8: 바퀴벌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4: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 집 주인 아무리 치우라고 잔소리해도 안 들어. 매일매일 나중에 한다고 밀어서 여기 완전 바퀴벌레 천국이에요. 다음 우승자 뽑히면 거기도 갈게요.
10: Let's party! Oh yeah!
6: 저기, 우승할래요?
8: 아주 싫어요, 싫어요. 저 가슴 나미는 거예요. 어때부터 방청 돌아가야지.
6: 이거.
7: 나는 일찍 돌아가야겠다.
2: 지수라, 어디 니가 이쪽으로 가져와!
6: 아니, 없어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미루실 분. 이따가 하면서 미루실 분 아무도 안 계시냐고요. 황 단장님? 가주세요. 바퀴벌레는 덤입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주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물고기 예! 유후!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0: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2: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2: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2: 뿌이뿌이.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기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태풍이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와!
1: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불량놀이 하고 싶어요.
1: 밥 먹고 싶어요.
3: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이제 불량놀이 하자.

이게 점심시간!

0: 아까 12시에 먹었어. 근데 왜 배가 고프지? 맛있는 정말 많이 먹는구나.
1: 그러게.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오늘의 이야기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한 병에 설마 과학이 있을까?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마요네즈. 새콤하고 고소한 마요네즈가 뿌려지면 커다란 샐러드 한 그릇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구운 오징어를 먹을 때도 마요네즈는 찰떡궁합. 이렇게 친숙한 마요네즈도 막상 들여다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법.

마요네즈는 어떻게 만들까? 재료부터 알아보자. 설마 이 세 개가 다일까? 달걀 노른자를 잘 저어주면서 식용유를 조금씩 넣어준다. 호박죽인 듯 호박죽 아닌 식용유가 섞인 노른자. 여기에 식초를 넣고 계속 저어주다가 더 빨리 믹서에 넣고 돌려주니 색이 확 밝아지고 특유의 질감이 살아있는 마요네즈가 되었다. 놀랍게도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어진 마요네즈. 잘 흘러내리는 노른자, 식용유, 식초를 섞어 만든 마요네즈는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걸까? 마요네즈 특유의 시큼한 향을 내는 식초부터 시작해보자. 컵에 담긴 식초에 식용유를 부어보면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마요네즈 만들 때처럼 열심히 저어보면 섞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분리되고 말았다. 식초와 식용유는 영영 섞일 수 없는 운명? 물과 기름처럼 화학적 성질이 달라 서로 섞이지 못한 것. 여기 마요네즈의 마지막 재료인 달걀 노른자를 넣고 섞어주면 시간이 지나도 층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섞여 있다. 작은 기름방울 같은 것들이 잔뜩 퍼져 있는 표면. 달걀 노른자의 어떤 성분이 식초와 식용유를 섞이게 만든 걸까? 마요네즈의 중요한 재료,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다는 레시틴이라는 물질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동그란 머리는 물과 친하고 반대쪽은 기름과 친한 레시틴. 식초에 빠진 노른자 속 레시틴은 물과 친한 머리 부분이 식초 쪽을 향할 것이다. 고르게 저어주었을 때 달걀의 레시틴은 잘게 쪼개진 기름방울들을 감싸는 모양으로 배열된다. 노른자가 둘을 섞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맛 좋은 마요네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달걀 때문에 마요네즈가

위험해진 적도 있었는데 살모넬라균 때문이다. 다행히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 데워 먹으면 안전했지만 이를 어쩐다 마요네즈에는 익히지 않은 달걀 노른자가 들어갔는데 이대로 마요네즈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마요네즈를 구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게 된 방법이 달걀 노른자를 약한 온도에서 미리 익힌 다음 마요네즈를 만드는 방법. 열에 약한 살모넬라균이 죽는 온도는 약 59도. 노른자가 익어 단백질이 변하는 온도는 약 62도. 그래서 그 사이 온도에서 살균한 달걀 노른자로 만든 마요네즈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다. 하마터면 마요네즈 구경도 못해볼 뻔했다.

잘 섞인 마요네즈 한 병. 3일 동안 꽁꽁 얼려보자. 3일이 지난 후 마요네즈를 서서히 녹여보면 점점 분리된다. 잘게 나뉘어 있던 식용유 입자가 다시 뭉치며 쉽게 분리되는 것. 마요네즈가 섞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역시 과학의 힘이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요네즈의 단짝 친구 케첩. 병 모양은 비슷하지만 뚜껑은 약간 다른데. 마요네즈 뚜껑을 열면 숨겨져 있던 별을 만날 수 있다. 케첩이 나오는 구멍은 그냥 동그란 모양. 마요네즈와 케첩이 나오는 구멍의 모양은 왜 다를까?

케첩과 마요네즈의 차이. 지금 확인해 보자. 마요네즈에 비해 잘 흘러내리는 케첩. 둘은 이렇게 점도의 차이가 있어 병에 있는 구...

구멍 모양도 다르다. 마요네즈는 점성이 강해서 별 모양 구멍을 통해 짠 모양이 유지될 수 있다. 마요네즈의 고소한 과학. 이제 여러분이 짜내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코드. 우리에게 친숙한 모양으로 배열돼 있는 검은 막대들. 모든 과학이 되는 우리의 실험실로 바코드를 소환해보자.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초콜릿 모양처럼 짜놓은 두 가지 색 물감. 무작위로 배열된 흑백의 조합이다. 물감을 쭉 펴내리면 나타나는 바코드 모양. 흰 줄과 검은 줄의 반복이 얼룩말의 무늬처럼 생겼다.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흑백의 조합. 피아노 건반도 흑과 백.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곳. 검은 줄과 흰 줄이 반복되는 도로 위의 바코드. 횡단보도였다.

바코드, 검은색과 흰색이 반복되는 이 모양은 우리 생활 이곳저곳에 있다. 서로서로 비슷한 듯, 다른 듯, 궁금해지는 바코드의 세계. 오늘은 자그마한 바코드에 호기심을 집중해보자.

무더운 여름날 냉장고 속에서도 밑줄 쫙 형광펜에서도 읽고 있던 책에서도 보이는 바코드

코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에 마치 이름표처럼 붙어 있다. 그냥 이름을 쓰면 될 걸. 왜 바코드를 쓰게 된 걸까? 바코드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던 시절, 우유를 사기 위해 기다리던 고양이 손님. 하지만 앞에는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는 손님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 줄이 어느 세월에 줄어든다냥. 물건 이름 찾으랴, 가격 찾으랴, 아무리 서둘러도 계산은 더디기만 했다. 우유 한번 사려다 날새겠다옹.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속이 탄 건 가게 주인도 마찬가지. 그리하여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바코드다. 버튼을 누르면 붉은 빛이 나오는 바코드 스캐너는 바코드가 반사시킨 빛을 다시 읽어들여 물건의 정보를 빠르게 입력한다. 단순히 늘어선 검은색 막대들로 어떻게 물건을 구분하는 걸까? 여기 작은 장치가 하나 있다. 이 장치는 적외선을 보내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양을 측정한다. 검은 종이와 흰 종이에 적외선 센서를 대어보면 연결된 컴퓨터에 감지되는 적외선의 양이 표시된다. 검은 종이에서는 적은 양의 적외선이 감지되고 흰 종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적외선이 감지된다. 검은색은 대부분의 빛을 흡수하지만 흰색은 대부분 반사하기 때문 바코드 스캐너는 반사된 적외선의 양을 감지하여 흰색은 0, 검은색은 1로 인식한다. 바코드는 검은색과 흰색 막대의 배열. 각각의 막대가 반사시킨 적외선의 양에 따라 0과 1로 변환된 숫자는 물건의 정보를 나타낸다. 바코드의 굵기가 서로 다른 검은색과 흰색의 막대가 배열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조합의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스웨터에 부여된 숫자 코드에 따라 이런 모양의 바코드가 붙고 젤리를 뜻하는 숫자 코드에 따라 이런 모양의 바코드가 이름표처럼 붙게 된 것. 그런데 바코드 막대 아래 숫자가 또 있다? 막대 밑, 바로 여기. 숫자는 모두 몇 개가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앞 세 자리는 국가. 다음 네 자리는 제조업체. 다음 다섯 자리는 상품 고유 번호. 마지막 한 개는 오류가 있는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바코드. 바코드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흑백의 작은 점들이 불규칙하게 찍혀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QR코드는 점들의 배열에 따라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한다. 바코드보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서 그 쓰임새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인식이 가능하다. QR코드에는 세 귀퉁이에 위치 인식 패턴이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바코드의 과학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한없이 오래 걸리던 계산을 편리하게 해준 바코드의 탄생. 최초의 바코드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바코드의 창시자 우들랜드와 실버가 고안한 최초의 바코드는 원형의 관역 모양. 그 모양이 마치 황소의 눈 같다고 하여 황소의 눈 코드라고 불렸다고 한다.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바코드의 과학.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꿔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칫솔, 칫솔, 마데카솔.
1: 옥스퍼드 팡.
2: 어,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 니니 키즈 친구들이에요. 안녕, 니니 키즈.
6: 준니.
5: 니니 키즈, 오늘은 뭘 하기로 했니?
6: 짠짠이! 짠짠이!

이야, 아주 재미있는 놀이들을 준비했나 보구나. 니니 퀴즈들이 오늘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가볼까요?

0: 오호, 찐이는 오늘 책을 읽고 싶은가 봐요. 어? 다른 친구들은 책을 읽고 싶지 않은가 봐요. 떠니는 오늘 춤을 추면서 놀고 싶은가 봐요.
1: 떠니! 떠니!
2: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아하! 써니는 오늘 장기놀이를 하고 싶대요.
2: 써니!
1: 써니! 써니! 써미, 써미?
0: 써미는 오늘 소꿉놀이가 하고 싶대요.
1: 꼬니, 꼬니, 꼬니.
0: 꼬니는 오늘 색칠놀이가 하고 싶다고 하네요. 미니키즈들이 각자 다른 놀이를 하고 놀고 싶은가 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찐니! 찐니!
0: 어? 찐니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화가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1: 써미! 써미!
0: 써미도 화가 많이 났나 봐요.
1: 떠니, 떠니.
0: 떠니가 자기가 더 많이 화났대요.
2: 써니, 써니, 써니.
0: 써니가 자신이 가장 많이 화났다고 말하네요.
1: 꼬니, 꼬니.
0: 꼬니가 그것보다 자기가 두 배 더 화났대요. 이런, 니니키즈들이 전부 화를 내고 있어요. 모두 자신들이 더 많이 화가 났대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니니키즈, 이렇게 해보면 어때? 누구의 웃음소리가 더 큰지 대결해보는 거야. 그리고 웃음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 거지.
1: 써미?
3: 제니?
0: 미니키즈들이 다시 즐거워진 것 같아요. 미니키즈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보기 좋은데요. 미니키즈, 어때? 웃으니까 기분이 풀렸지?
4: 응!
0: 그래, 화내지 말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럼 이제 뭐하고 놀지 정해졌니?
2: 짠짠이!
0: 아하! 오늘은 누가 더 크게 웃나 시합을 하기로 정했구나. 좋아, 모두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0: 됩니다.
1: 그린 옐로우 퍼플 레드

0: 거야.
1: 핑. 브라운. 오렌지. 블루.

0: 빵.
1: 야, 내 손님 들어갈 때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2: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0: 야, 그래서 우리 두드려 같은 데야 말 좀 되면 수다 먹어 주면 야, 아무리 들으면 주시면 되는 거
1: Orange. Purple. Pink. Brown. Pink. Purple. Brown. Orang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상.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자, 쳤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우후! 네.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2. Lion. 3. Zebra. The biggest animal is number 1. Elephant. Which one is the tallest animal? 1. Panda. 2. Gorilla. 3. Giraffe. The tallest animal is number 3. Giraffe. Well done, everyon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기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보이세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귀엽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은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Wow! I like hearts too.
1: So do I. I've got a big heart. So we'll give you all our love.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2: 킹킹.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기계,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글릭소!
2: 글릭소! 얼마세가?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 재밌다!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메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주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자동차 자동차 자동 어. 아니 자동차가 대체 뭐 이렇게 많은 것이냐?
1: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자동차를 세워두는 공간이죠.
0: 아니 그럼 왜 진작 여기를 알려주지 않았던 게냐? 어? 그럼 얼른 이 자동차를 타고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자꾸나. 어? 그래 저거 제일 큰 자동차로 빨리 조선으로 가보자꾸나.
1: 박희님 안 돼요.
0: 아니 왜 안 된다는 것이냐?
1: 이 자동차들은 모두 주인이 있다고요. 게다가 박희님은 운전면허증도 없잖아요.
0: 어? 운전면허증?
1: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운전면허를 따려면 나이가 18살보다 많아야 해서 어린이 여러분은 면허를 딸 수가 없어요. 운전면허는 총 3단계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기능과 교통법규에 대한 필기시험인 학과시험, 안전한 곳에서 운전의 기본기를 익히는 기능시험,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해보는 도로주행 시험을 차례로 모두 통과해야 한답니다. 박희님이 운전면허를 따는데 성공할지 함께 지켜볼까요? 1단계 학과시험 합격입니다. 우와, 박희님 학과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셨네요.
0: 뭐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1: 과거 시험에서는 계속 떨어지셨다면서요.
0: 내 그 과거 시험엔 약했어도 이 운전에는 강하다 이 말이야. 나보다 자동차 잘 아는 선비 있으면 나 보라고 하너라.
1: 그렇게 자신만만하시기엔 일러요.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아직 두 단계나 더 남았다고요.
0: 그럼 뭐 남은 시험도 한번 제대로 잘 치러보자꾸나.
2: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2: 운전 배우러 오셨나요?
0: 그렇소.
2: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아, 저 말씀이십니까?
2: 예.
0: 난 말할 것 같으면 초지일판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 요즘 탈 것을 씽씽씽 타고 또 포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 조선 최고의 과학자 가세의 선비 박희열씨다. 얼쑤.
1: 전 타방이에요.
2: 박희님 타방이 운전 배우러 오셨군요.
0: 아, 그렇습니다.
2: 예, 가시죠.
0: 이쪽으로.
1: 예.
2: 자, 우리가 운전할 자동차예요.
0: 아주 씽씽씽 잘 달릴 것 같습니다.
2: 요거는 후사경이에요. 주행을 하면서 뒤쪽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후사경이고요. 앞에는 엔진 눈이 있어요. 엔진 눈만 한번 보실까요? 엔진 룸에는 차를 갈 수 있게끔 힘을 내주는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전기 장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부품을 마모되지 않게끔 해주는 각종 오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0: 엔진 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네요.
2: 예. 자, 그럼 타고 운전해볼까요?
0: 너무 좋습니다.
2: 예. 자, 처음에 차에 타시면은 안전벨트부터 매주시고요.
0: 안전벨트. 예.
2: 자, 안전벨트 매실까요?
0: 여기 있구나.
2: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1: 다방이도 안전벨트 착용 완료!
2: 그 다음에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키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부르릉 할 때까지. 오른발은 항상 브레이크 패드 밟고 계시고요.
0: 브레이크가 혹시 어떤 거?
2: 가운데 넓은 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우측에 악셀레이터 페달이 있어요. 이거를 살짝만 밟아볼게요.
0: 예, 액셀레이터.
2: 소리가 커지죠?
0: 예.
2: 요거는 차를 빨리 가게 해주는 겁니다.
0: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빠르게 갈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장치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동그란 게 핸들이에요.
0: 핸들.
2: 예. 좌측으로 감아지면 좌측으로 가고,
0: 예, 예.
2: 우측으로 감아지면 우측으로 차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차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방향지시등을 켜줄 겁니다. 방향지시등을 밑으로 내리면 은
0: 예, 예.
2: 좌측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0: 왼쪽 레버를 밑으로 내려라.
2: 예.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고 싶으면 은
0: 위로
2: 올리면 됩니다.
0: 예.
2: 자, 이제 운전장치 다 알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한번 해볼까요?
0: 그래도 설명 잘 해주신 덕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그러면은 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타방아, 너도 준비됐지?
1: 네, 준비됐어요.
0: 아, 그럼 한번 예, 가보시죠.
3: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2: 출발.
0: 출발. 오, 가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야, 이거 잘 밟아야 되겠네요, 이게.
1: 오, 박희님 운전 잘하시는데요.
0: 아, 뭐 생각보다 이 운전에 소질이 있는 것 같구나. 여기서는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2: 자, 길이 좌측으로 꺾여져 있으니까
0: 예.
2: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셔야 해서
0: 예. 좌측으로 돌린다. 이제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방향 지시등. 이 상태로 직진이니까. 이 상태로 직진이니까. 자.
3: 실격입니다.
0: 아니, 나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왜 실격입니까?
2: 규칙은 지키셔야 돼요. 교통법규는 적색등에서는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진행을 하셨어요. 적색일 때는 정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0: 저 빨간 불이 들어와 있네요, 저기.
1: 아유, 참, 박피님.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요. 신호등은 빨강, 노랑, 초록불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빨간불은 정지신호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차는 정지선에 멈춰야 해요. 그 다음 초록불은 출발신호예요. 초록불일 때는 차가 도로를 씽씽씽 달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란불은 곧 신호가 바뀔 거라는 걸 알려준답니다. 차가 정지선에 가기 전에 노란불이 켜지면 멈춰야 해요.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를 꼭 지켜요.
0: 녹색! 적색, 초록색, 다 이제 알 것 같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1: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0: 응?
1: 신호등에서 왼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무슨 뜻일까요?
0: 신호등에서 왼쪽을 가리키면 왼쪽으로 가도 됩니다. 라는 뜻 아니겠더냐?
1: 잘 아시는데요.
0: 아무 이 정도야 뭐 신호등 아주 잘 알고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2: 자, 이제 시험이 끝납니다. 종료 지점 통과하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2단계 기능 시험. 탈 것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해서 아래 시험장 코스를 돌며 별을 받습니다. 반짝 별을 무사히 다 받으면 합격. 과연 박피님은 무사히 기능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3: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0: 제발 나 좀 할 수 있게 기도 좀 해다오, 제발.
1: 할 수 있어요, 박피님. 화이팅!
2: 박피님, 화이팅 하세요.
0: 아우, 할 수 있다. 자, 가보자꾸나. 자, 시동을 걸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자. 자, 그렇지. 자. 핸들, 좌회전을 할 때는 좌회전 깜빡이를 키면서 이렇게 많이 꺾으라고 하였다.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다. 자, 앞에 주황색 뿌리면 멈출 준비라고 멈추시오.

0: 앞으로 앞으로 가라 이 말씀이시다. 아주 잘 배웠구나. 야. 사방아 지금 나 해내고 있다. 어 지금 보고 있느냐 지금. 어 녹색 좌회전 방향 지시등이 저기 신호등에 있으니 자 왼쪽으로. 어 그렇지 왼쪽으로 보자. 자자 종료 구간을 지나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내가 기억하는데.
1: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0: 합격이다! 합격이야! 나, 조선의 최고의 과학자, 가들선비 박기가 기능시험도 당당히 합격했도다. 이제는 도로시험만 남겨두고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 아이고, 조심히 내려야지.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발하십시오.

0: 했습니다.
1: 예, 박희님 축하드립니다.
0: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제가 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운전면허증도 땄으니 이제 탈 것을 더욱더 탐구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 타방아?
2: 네, 맞아요, 박희님.
0: 자, 그럼 이제 탈 것을 연구해보자. 가자!
2: 탈 것아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0: 가자! 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랜?
4: 덕분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피사탕 맛있다.
1: 어?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엄마! 아빠!

0: 잠시 만나 본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아이가 없어진 장소가 정확히 어디죠?
0: 지금 저희 대원들이 출동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요정들, 안녕.
3: 어? 근데 뭐해?
4: 지아, 안녕.
1: 지아, 왔어?
0: 안녕.
4: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1: 아무리 바빠도 지아랑 친구들이랑 인사는 해야지.
0: 그럼.

0: 이게 다 뭐야?
1: 아, 지아야, 우리 요정들이 오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거든. 바로바로
2: 다시 만나 뽀뽀.
0: 다시 만나? 누가 누구를 다시 만나?
3: 아, 누가 누구를 다시 만나냐면
1: 도움 요청이야.
2: 다시 만나 기숙생.
0: 어떡해.
4: 아기 염소들아, 무슨 일이야?
0: 우리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
5: 네.
3: 이렇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기들을 엄마 아빠와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지.
5: 아.
1: 아기 염소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는지 이야기해줄라.
0: 우리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언덕에 소풍을 갔었는데

0: 네. 자,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 오! 저쪽으로 가면 폭포가 있네?
1: 이쪽으로 가면 흔들다리가 있네요.
0: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어.
1: 이쪽으로 가야지 풀이 더 맛있어요.
2: 시원한 풀사탕 냄새.
3: 풀사탕?
2: 저쪽에서 파나 봐. 가보자.
0: 아유, 이쪽이 더 좋다니까, 여보.
1: 지난번에 여기 갔을 때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0: 내 말 좀 들어줘요.
2: 이 풀사탕 맛있다.
3: 어?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엄마! 아빠! 갑자기 비! 어떡해!
4: 이렇게 된 거야.
5: 자자, 울지 말고 나랑 같이 언덕에 다시 가보자. 엄마 아빠 염소를 만나라. 오호리 댕댕. 자, 지금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고 계실 거야.
3: 그럼 우리도 엄마 아빠를 찾아보자.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5: 아니,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너희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실 텐데 너희까지 움직이면 만나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부모님이 너희를 찾으러 오실 거야.
6: 아, 알았어.
7: 염순아, 염식아.
2: 엄마, 아빠.
0: 너희들 어디 갔었어?
1: 엄마, 아빠 걱정했잖아.
4: 죄송해요. 풀사탕이 먹고 싶어서.
1: 그래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6: 네.
5: 자자, 만약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첫째,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기.
6: 그 자리에 멈춰서기.
5: 둘째,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6: 기다리기.
5: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0: 하나 더?
1: 뭔데?
5: 평소에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잘 기억해두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
6: 엄마

0: 이번엔 또 누구지?
1: 다시 만나, 등교대!
2: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라고.
3: 아유, 여보. 그게 어떻게 당신 때문? 인 건 맞죠. 아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 굴지 마시고.
2: 오철 씨! 당신은 뭐 했어요? 당신이라도 애들을 챙겼어야죠, 당신이라도!
3: 아이, 여보. 갑자기 왜 또 화를 내고 그러세요?
1: 자자, 진정들 하시고. 아기 오리들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3: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두 호숫가로 소풍을 나왔었거든요.
2: 오리!
4: 네, 네!
2: 가족!
4: 네, 네!
2: 엄마 말씀!
4: 네, 네!
2: 잘 됐죠?
4: 네, 네!
2: 우와, 물이다, 깨깨!
5: 시원하자, 깨깨!
2: 끝!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엄마, 아빠 먼저 물에 들어갈 테니 너희들 따라오도록!
3: 아빠!
2: 엄마!
4: 입수 준비!
2: 끝!

0: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실시!
1: 벌써요? 싫어.
2: 물놀이 더 할래요.
3: 아유, 그래요, 여보. 아니, 물에 들어온 지 1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집에 간다는 건 너무.
0: 1분이면 많이 놀았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먹이 잡기 훈련을 한다. 출발! 오리!
3: 끄끈! 아유, 얘들아, 빨리 와라. 안 그러면 엄마한테 또 혼난다. 끄끈! 아이, 그렇게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애들이 우리를 안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1: 호숫가에는 다시 가봤어요?
3: 아이, 가봤는데 애들은 없었어요.
4: 다 나 때문이에요.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놀게 놔둘 걸.
5: 아이고, 자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아기 오리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4: 어떡해요?
5: 어떡해? 그러게요.
6: 호숫가에 가서 오리 발자국을 찾아보면 아기 오리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5: 아하! 맞아요. 발자국!
3: 아니, 그럼 우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7: 아니요!
8: 기다리지만 마시고 저희랑 같이 게임하면서 기다리시죠.
3: 어떤 게임이요?
8: 바로 오리 발자국 게임. 숲속에 찍혀있는 동물들의 발자국. 그중에 오리 발자국을 찾아서 오리가 어디로 갔는지 맞춰봐.

0: 아기 오리 발자국, 와. 발자국.
1: 오, 봐봐, 발자국이다!
0: 어디, 어디? 오리 발자국 찾았어?
1: 발자국은 발자국인데, 오리 발자국은 아니야.
0: 아, 맞아. 이건 늑대 발자국이야.
1: 그렇다면, 혹시!

0: 우리 5분만 더 놀다 가자.
1: 그래, 5분 더 노는 건 엄마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야.
2: 아이고 귀여운 아기 오리들.
3: 늑대다!
2: 아니, 나 나쁜 늑대 아니야. 좋은 늑대야. 봐봐, 이렇게 웃고 있잖아. 활짝. 아이고, 너희들 물놀이 하느라 배고프지?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3: 좋아요, 좋아요.
4: 혹시 이런 거? 가자!
1: 빡빡, 빡빡, 빡.
2: 어? 좀 더, 좀 더.
0: 근데 여기 맛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2: 아, 맛있는 거. 여기 있네. 맛있는 아기 오리들.
5: 꼼짝 마라, 나쁜 늑대!
2: 헤이!
1: 늑대 살려!
6: 아기 오리들, 괜찮니?
3: 네, 괜찮아요, 빠빠!
4: 여보세요? 거기 112 경찰서죠? 여기에 아주 나쁜 늑대가 있으니 당장 잡아가세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가만 있어!
6: 아오!
7: 늑대들 내가 만나면 아주 가만 안 두고야.
8: 정말 고마워요, 딩동댕 요정들.
9: 아닙니다.
1: 자, 앞으로는 이걸 꼭 기억하자.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를
10: 잘 보고 따라다닌다.
6: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10: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4: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10: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1: 그래, 이것만 잘 기억하면 앞으로는 즐겁고 안전한 소풍이 될 수 있을 거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방에 걸렸네.
1: 어떻게 꺼내지?
0: 여기에 계단이 있으면 올라갈 텐데.
1: 맞아, 계단. 뭐든지 자판기에 계단 한글 카드를 넣으면 계단이 생기지 않을까?
0: 그래. 그런데 계단 쓸 줄 알아?
1: 아니. 아이야를 불러보자.
0: 응.
1: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2: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2: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계단. 계단이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한글의 문! 계단에 개를 쓰려면 기역이 필요해. 기역의 문을 찾자.
4: 르, 르, 르, 르, 르, 그, 그, 그, 그, 그.
2: 여기야!
4: 그, 그.
2: 누가 출동하지?
3: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2: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개.
1: 계단에 단을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2: 드, 드, 드, 드, 드.
1: 여기야!
2: 드, 드.
3: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이제 디귿을 찾자.
1: 응?
0: 돌고래야, 안녕? 혹시 디귿을 봤니? 찾았어! 돌고래 디귿! 수순아!

0: 디귿이 알을 만나 다. 다. 단의 단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니은을 찾자.
1: 받침에 문!

0: 발.
1: 팝. 반.
2: 여기야!
1: 반.
3: 받침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이제 받침 니은을 찾아야 돼. 찾았어. 신발에 받침 니은.

0: 아침 니은
1: 개
0: 더 받침 니은 계단
1: 합체 저장 완료 개 한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와 계단 한글 카드다
3: 계단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대박.
1: 계단을 올라가요. 계단을 내려와요. 와!
2: 야!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계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계단. 계단. 예. 예. 예. 예. 예. 예. 그. 그. 그. 그. 예. 그. 예. 계. 계. 단. 계. 단. 단. 단. 단. 계. 단, 계단. 할아버지가 계단을 내려가요.
3: 예, 맛있다.
2: 할아버지가 계단을 올라와요. 오잉, 몸 얘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예, 예, 예. 계, 단, 계단. 예. 계. 예. 기!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기! 단! 친구들 따라해봐요. 기! 단! 끝!
3: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거울, 계단, 계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거울, 계단, 계절.
2: 계단. 풍선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아요. 계단이 있었으면 여가 이를 만나 예 가위의 기역이 예를 만나 개 돌고래의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다가 신발에 받침 니은을 만나 단 한글 카드를 넣으니 계단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계단을 올라가요. 훈민정음은 계단을 올라가요. 훈민정음은 계단을 올라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화

0: 아니, 그러면 무너져. 아직은 만지면 안 돼.
1: 괜찮아, 이거라면 될 것
0: 같아. 내가 힘들게 쌓은 건데 무너졌네.
1: 미안.
0: 나 화나려고 해.
2: 후미나, 화났어?
0: 그래, 나 화났어, 화!
1: 미안, 미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컵 쌓기, 다시 하자. 자, 여기다 이 빨간색 올리면.
0: 아직은 정음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나 화 안 풀렸거든?

0: 어쩌지? 훈민이가 화가 많이 났네. 어떻게 화를 풀어줘야 할까?
1: 생각해.
0: 그래, 뭐든지 자판기에 화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아, 그런데 화 어떻게 쓰지? 아이야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2: 정엄아, 안녕?
0: 안녕.
3: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훈민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 화, 화가 궁금해.
4: 어, 우리가 한글을 빨리 찾아올게.
0: 고맙습니다.
3: 한글의 문!
4: 화를 쓰려면 히읗이 필요해. 히읗의 문을 찾자.
2: 츠, 츠, 츠.
3: 흐, 흐, 흐, 흐.
5: 여기야!
3: 누가 출동하지?
2: 내가 갈게. 히읗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간다! 간다.

오! 아! 화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준비됐어?

와! 희의식, 와를 만나, 화!

0: 저장 완료! 화! 정은미의 손으로!
1: 뭐든지 자판기에 화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자. 편지지네? 내 마음을 편지로 써볼까? 그래, 혼민이한테 편지를 쓰자. 미음이 이를 만나? 미 이응이 아를 만나? 아! 니은을 만나? 안! 히읗이 애를 만나? 애를 만나? 해!
2: 왜 불러? 나 아직 화 안 풀렸거든?
1: 자, 여기 편지.
2: 미안해? 이거 정은미가 쓴 거야?
1: 응. 아까 컵 쌓기 무너뜨린 것 정말 미안해.
2: 이제 괜찮아. 정음이 편지 받았더니 화가 풀렸어.
1: 정말? 혼민아!
2: 정음아!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화. 와. 와. 와. 와. 와. 와.
1: 후.
3: 와.
1: 후.
3: 와.
1: 후.
3: 와. 화. 화. 할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날 땐 심호흡을 해요. 이렇게.
4: 모음과 냠냠. 잘 먹었습니다.
3: 이젠 화가 다 풀렸어요. 오잉? 모음 와가 어디로 갔지? 다시 가져와야겠네.

0: 화
1: 화 화 화 화 화 와 와 와 와 와 화 화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화 친구들 따라해봐요. 화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하늘, 화분, 화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늘, 화분, 화가.
1: 화 훈민이는 화가 났어요. 정음이는 훈민이의 화를 풀어주고 싶어요. 오가 아를 만나 와 홍시의 히읗이 와를 만나 화 한글 카드를 넣으니 편지지가 나왔어요. 훈민이는 화가 풀렸어요. 훈민이는 화가 풀렸어요. 훈민이는 화가 풀렸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8: 옥스퍼드 상.
9: 해보고.
8: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예, 종이로 된 세상이라니 정말 재밌겠는걸? 왜 안 넘어가지? 얼른 다음 이야기를 읽고 싶어.

0: 종이 접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1: 생금이 공룡! 공룡!
0: 공룡을 어떻게 접었더라?
2: 아, 배고파. 사유, 뭐 만들어? 내가 도와줄까?
3: 응, 고마워, 핑핑.
4: 삐리삐리, 어?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어허, 미션이다.

0: 여러분 안녕. 세계 타방대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도 새로운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2: 세계 타방대회 미션 대공개. 뿡뿡.
1: 위기에 빠진 종이나라를 구해라.
0: 종이나라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마법의 수호펜이 있어요. 수호펜으로는 무엇이든 그려서 만들 수 있죠.
3: 그런데 누군가 수호펜을 훔치면서 종이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해요.
0: 저런, 종이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우린 앞으로 종이를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1: 여러분들이 종이나라를 구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서 종이나라를 구해주세요.
2: 그럼 저희만 뿡뿡.
4: 종이를 사용할 수 없다니.
0: 그럼 스케치북이랑 공책도 없어지는 거야?
4: 그것뿐만이 아니라 책도 만들 수 없는 거잖아.
5: 그렇게 돼도 상관없지. 그 대신 마법의 수호펜으로 책을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 드래콩?
0: 드래콩이 없어. 어디 있지?
4: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드래콩을 못 본 것 같아.
0: 나도
5: 또 책에 정신 팔려 있는 거 아니야? 가보자 얘들아.
6: 탱크미 공룡.
5: 드래콩.
0: 방에도 없잖아. 어딜 간 거지?
4: 이상하다. 드래콩이 책을 바닥에 둘 리가 없는데. 드래콩? 얘들아, 여기 드래콩이 있어.
5: 뭐? 그냥 그림 아니야?
0: 정말이잖아! 드래콩이 왜 저기 있지?
4: 어떻게 된 거지? 설마 드래콩이 이 책 속으로 들어간 거야?
0: 말도 안 돼!
4: 드래콩이 손에 뭘 들고 있어!
5: 설마 수호펜?
0: 드래콩을 구해야 돼! 어떡하지?
5: 이리 줘봐. 드래콩은 여길 어떻게 들어간 거야?
0: 얘들아!
6: 공룡! 공룡 좋아!
0: 책이 왜 바닥에 떨어져 있지?
6: 쾅! 쾅! 탱크?

0: 비켜!
1: 미안해.
0: 넌 누구냐? 내 허리. 어딨지? 내 수호백! 하, 다행이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여기에 왜 네 얼굴이?

0: 얼굴이 망했다고?
1: 아니, 도대체 왜 소펜에 네 얼굴이 각인된 거냐고!
0: 네 얼굴이 왜 여기에 있지? 미안, 내가 지워볼게.
1: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게 바로 수호펜의 주인이라는 증표니까.
0: 수호펜의 주인?

0: 종이잖아. 설마. 얘들아, 여긴 나무도 집들도 모두 종이로 만들어졌어.
1: 여기야, 여기라고. 우리가 종이 나라에 도착했다고.
2: 여기가 종이 나라?
3: 유후! 좋았어. 그럼 어서 드래콩부터 찾아보자. 드래콩을 찾으면 미션도 해결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2: 응? 그런데 생크니하고 사연은?
4: 어이, 거기! 못 보던 얼굴들인데 혹시 이 근처에서 초록색 도마뱀 못 봤니?
3: 도마뱀이요?
1: 도마뱀이래! 저기 기사님, 걘 도마뱀이 아니고요. 드래곤! 저희는 못 봤어요.
4: 그래, 어쩔 수 없지. 저쪽으로 가보자. 네.
1: 핑핑, 갑자기 찌르면 어떡해. 아야.
3: 그런데 드래콩 보고 도마뱀이라고 한 거 맞지?
1: 그러게 말이야. 드래콩이 들으면 서운해하겠는걸?
2: 뭔가 이상해.
3: 뭐가?
2: 그 사람들 드래콩을 쫓고 있는 것 같아.
3: 어? 드래콩을 쫓고 있다니?
2: 아까 드래콩 방에서 본 수호팬 말이야. 거기서 드래콩이 수호팬을 들고 있었잖아.
1: 누군가 수호팬을 훔쳐갔다는 게 설마.
3: 그럼 드래콩이 수호팬을 훔쳤다는 말이야?
2: 나도 잘 모르겠어.
1: 에이, 드래콩이 누군가의 물건을 훔칠 리가 없잖아.
3: 드래콩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2: 일단 저 병사들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서두르자.
1: 응.

0: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1: 당연하지. 네가 그 수호펜의 주인인걸.
0: 내가 수호펜의 주인? 자, 예. 우와, 아무리 봐도 신기해.
1: 그렇지?
0: 사유가 만든 컵케이크도 정말 맛있었는데 치치랑 생크미도 이걸 보면 엄청 좋아하겠지? 지금쯤 친구들도 날 찾고 있을 거야.
1: 뭐? 친구들?
0: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0: 돌아가고 싶다고.
1: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란 말이야. 내가 방법을 알고 있다잖아.
0: 너만 믿을게.
2: 저기 드래콩 아니야?
1: 드래콩!
0: 얘들아!
3: 여기서 만나다니 역시 우린 떨어질 수 없다니까.
2: 드래콩,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분명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나더니 이곳으로 들어와 버렸어.
4: 드래콩, 그건 뭐야? 설마 사라졌다는 그 수호패는 아니지?
0: 그게...
2: 어디서 가져왔어? 설마 훔친 건 아니지?
0: 아니야! 난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4: 드래콩, 종이병사들이 널 쫓고 있었어.
0: 나를? 왜?
3: 으이그, 그거야. 네가 수호펜을 훔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이나라에서 나가자고.
1: 안 돼! 너희들! 수호펜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3: 응? 드래콩, 얜 누구야?
0: 그게...
1: 난 종이나라의 주인! 그리고 이 초록색 도마뱀의 주인이시다!
2: 다들 드래콩이 도마뱀처럼 보이나 봐.
4: 드래콩이 주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0: 그러니까 그게...
1: 원래 이 수호펜의 주인은 나야. 그런데 지금은 얘가 주인이니까 수호펜의 주인도 나, 얘 주인도 나란 말이지.
3: 뭐?
5: 저기 수호펜을 훔쳐간 자가 있다.
1: 어쩌지?
4: 어떻게 드래콩을 잡으러 왔나 봐.
1: 야, 우선 도망치고 보자.
4: 안돼!
5: 야, 그만 있어.
2: 애들이 전부 책 속으로 들어간 거야? 어떡해! 애들이 쫓기고 있잖아!
6: 탱금?
1: 생각을 하자, 생각을!
2: 공! 얼른 공을 그려!
0: 공을?
1: 그래, 얼른! 가지. 비행기? 자동차?
0: 치치, 빙빙, 도깨, 다들 괜찮아?
1: 이대로 가면 후회할 텐데.
0: 내가 그린 공 때문에 친구들이 넘어졌어.
5: 이 녀석들, 너희도 한패였구나. 당장 끌고 가자.
4: 이건 뭐해라고요?
3: 저희랑 드래콩은 수호펜을 훔치지 않았어요.
0: 내 친구들을 건들지 말라고!
7: 불이야!
5: 분기를 잡아야 해!
1: 어떻게 종이나라에 불이 났나 봐. 아이들이 저기 있는데.

0: 바람이
1: 왜 이렇게 부는 거야?
2: 불이 꺼졌습니다!
1: 이렇게 순식간에 타버리다니 불이 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 때문에 종이 나라가
3: 이제 어쩌지?
4: 맞다! 드래곤에게 수호팬이 있잖아!
1: 수호팬을 움직일 자는 오직 선택받은 주인뿐이다! 종이 나라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반드시 다시 되돌려야 해!

0: 됐다.
1: 종이 나라가 돌아왔어.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0: 죄송해요. 그리고 수호패는 돌려드릴게요.
2: 제이, 이제라도 반성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초록색 도마뱀도 고맙구나.
0: 도마뱀이요?
2: 앞으로 수호패는 우리가 잘 지켜야겠군. 그리고 제이는 반성의 의미로 수호팬 지키는 걸 돕도록.
1: 제가요?
2: 지금껏 너처럼 수호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 그 정도 마음이면 누구보다 잘 해낼 거다.
1: 야해! 감사합니다!
3: 그럼 이번 미션도 성공!
4: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2: 그건 수호팬이 도와줄 거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렴.
5: 네!

0: 것 같은데.
1: 왜? 돌아왔다! 드디어 돌아왔어!
0: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1: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0: 최고급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설.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1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컥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6: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치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7: 내일 떠나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기억을 잃은 페어리즈.
13: 간지러워. 이제 내 차례야.
14: 어? 난 간지러워 안 타는데.
15: 어? 어떡해. 나 누구야. 여긴 어디야.
13: 키키 너 왜 그래.
15: 가까이 오지 말게.
14: 어? 저 녀석은 또 누구야.
13: 스피커 여왕님, 키키가 이상해요.
14: 이봐 당신, 나비날개가 아름답긴 하지만 키키님에게 태도가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16: 그래?
14: 스피카 여왕님,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16: 이건 망각나비야. 마법에 걸리면 소중한 사람과 중요한 사건들을 잊게 되지.
14: 우와, 대단한 마법이네요.
16: 바랄라 페어리즈들이 별빛 요정들과 관계된 모든 기억을 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17: 랄랄랄라. 뮤뮤링 좋은 아침.
14: 웬디, 운이 좋아 보이네.
17: 오늘이 레나랑 시아를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서 우정의 증필 만들려고. 너무 기대되는 거 있지?
14: 뾰, 우정의 증표? 그게 뭔데?
17: 우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을 같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말이지, 난 꽃을 사용할 생각인데 자세한 건 비밀이야. 어머, 이러다 지각하겠다. 시아랑 레나가 어디 있을까?
14: 목표물 발견.
13: 또 가라, 스피카 여왕님의 망각.
14: 이철이가 오지마. 이철이 가라고.
17: 시아야, 안녕.
18: 안녕, 좋은 아침.
17: 오늘 약속한 일 잊지 않았지?
14: 어? 약속한 일?
18: 안돼, 질 수 없지.
13: 바랄라 페어리지야 뚜.
14: 이번엔 성공하겠어. 가라.
17: 레나야, 안녕.
16: 안녕, 웬디.
17: 우리가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야. 뭐 하기로 했는지 잊지 않았지?
16: 그게...
18: 레나야, 나 이것 좀 가르쳐줄래? 도저히 모르겠어.
16: 그래, 여기에다가 이 공식을 대입한 다음에.
18: 정말 고마워.
19: 레나야, 담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래. 개교기념일 공연 때문인가 봐.
16: 알았어. 웬디야, 나중에 얘기하자.
17: 본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떻게 된 거지? 다들 기억 못하는 것 같아.
14: 네가 직접 이야기하면 되잖아.
17: 약속한 거니까 당연히 알 줄 알았어.

0: 드디어 끝났다. 아, 배고파 죽겠네.
1: 아, 감자칩 나도 먹고 싶어.
2: 참, 아까 웬디가 뭐라고 했었는데? 오늘 약속한 일? 그게 뭐였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안 나네.
1: 마늘꾼 뚜뚜 녀석이 없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3: 쭈, 키키는 매번 불평만 한다니까. 두고 보자고.
4: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
5: 어? 중요한 일이라고? 바랄라 페어리즈와 관련 있어?
6: 맞다! 오늘 우정의 증표를 만들기로 했지.
5: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1: 온실이야!
4: 빨리 가야겠어.
7: 가라! 스피커 영웅님의 망상력이야!
4: 귀엽게 생겼네. 너 이름이 뭐니?
1: 뭐? 기 성공이다. 다음 장소로 올게.
5: 잠 온다. 어?
8: 시아야, 레나야. 언제 오는 거야?
1: 아휴.
3: 어? 또 저기 있구나.
1: 목표물 발견!
3: 어?
1: 어? 방해 말고 저리 가.
3: 내가 먼저 발견했어, 뚜.
1: 에이, 내가 먼저야.
3: 아니야.
1: 먼저라고.
3: 내가 먼저야.
5: 레나야, 날 못 알아보는 거야?
4: 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난 개교 기념일 공연 준비를 해야 해서 좀 이따 같이 놀자.
5: 어, 레나야, 너 왜 그래? 맞다. 시아랑 웬디가 온실에 있으니 레나를 데려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4: 어, 뭐 하는 거야?
5: 어? 어? 이건 어? 어?
3: 우리 그냥 힘을 합치는 게 어때?
1: 애들이 정말 약속을 잊어버렸나?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겠어.
5: 너희들 괜찮아?
8: 얼른 시아를 도와줘.
5: 어? 무슨 일 있어?
1: 그 감자칩 내 거라고.
5: 어? 어?
8: 시아야, 역시 기억하고 있었구나.
4: 내 메트로놈 돌려줘.
8: 레나야, 다들 와서 다행이야. 그럼 지금 바로 우정의 증표를 만들자.
5: 우정의 증표라고?
8: 어,
5: 그걸 왜?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가?
4: 난 메트로놈을 가지러 왔어. 공연 준비 때문에 이만 가볼게.
1: 나도 약속이 있어서 갈게.
5: 어? 저기, 얘들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약속했었잖아. 너희 둘 다 잊은 거야?
4: 내가 너랑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야?
1: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5: 뮤뮤링,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웬디, 너랑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바랄라 페어리즈에 관한 모든 걸 잊은 것 같아.
1: 분명 스피커가 꾸민 짓일 거야, 포.
5: 우리가 같이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잊어버렸다고?
1: 볼 때가 아니야. 스톤 조각의 힘으로 마법을 풀어야 해.
5: 내가 어떻게 하면 돼?
1: 일단 다 같이 바랄라 별빛섬으로 가보자.
9: 나랑 루루링이 시아와 레나를 데려갈게. 나머지는 너한테 부탁할게.
3: 또 어딜 가려고?
1: 이제 너만 남았어. 가라, 망강나비.
5: 웬디야.
8: 뮤뮤링, 너 괜찮아?
1: 어? 뮤, 너 누구야?
5: 난 친구들을 다 기억하는데 왜 친구들은 날 기억

0: 마지막 망각나비였는데.
1: 또 얼른 스피카 여왕님께 알리자.
2: 힘을 모아서 열렬한 후드를 향해 돌리자.
0: 어? 시아야, 레나야.
3: 또 뭐야?
0: 이 방법밖에 없겠어.
3: 어?
0: 힘을 모아 열렬한 후드.
1: 크리스탈 숲이 아니잖아.
3: 바랄라 페어리즈 때문에 다 엉망이 돼버렸잖아.
4: 묘묘리, 너 괜찮아?
3: 이거 나비야.
1: 안 들켜서 다행이야.
3: 얼른 스피커 여우님께 가자기.
5: 넌 괜찮니? 많이 놀랐지?
0: 레나야.
4: 우와, 무슨 테마파크 같아.
0: 여긴 바랄라 별빛섬 꽃의 정원이야. 테마파크가 아니라고.
4: 우와.
3: 여기 진짜 멋있고 신기한 곳이다.
0: 지금 즐길 때가 아니야, 푸.
3: 와, 여기 완전 마음에 드는데?
4: 어?
0: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고 너희가 바랄라 페어리즈가 된 거야.
5: 잘못 본 것 같은데? 난 그런 게 아니야.
4: 그렇지만...
5: 이런 신기한 곳에 와서 좋긴 하지만 난 공연 준비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4: 별빛 요정들을 찾아서 함께 차원의 문을 열어야만 돌아갈 수 있어.
5: 그럼 찾으러 가자.
4: 묘묘링, 내가 어떻게 해야 너의 기억이 돌아올까? 날 도와줄 수 있어?
3: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난 널 모른다고, 묘.
4: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스피카!
3: 묘, 넌 또 누구야?
6: 별빛 요정이 기억을 잃다니. 이거 정말 뜻밖의 수확인걸?
0: 스피카, 어서 친구들의 기억을 돌려줘!
6: 네 걱정이나 하시지.
3: 당장 풀어줘, 이 고약하고 못된 나비야.
0: 시아야, 변신해야 돼.
3: 대체 뭘로 변신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0: 당장 내 친구들을 풀어줘.
6: 그럼 스타스톤 조각을 당장 내놔.
0: 나 혼자서도 내 친구들을 지켜.

0: 네 옷 정말 예쁘다.
1: 내가 꿈을 꾸는 건가?
2: 건방지긴. 이게 뭔지 알겠지?
0: 네 거잖아. 얼른 돌려줘. 스윗하트랑 누나한테 박수잖아.
2: 맞아. 이제 네 것만 남았어. 쟤들은 기억을 잃어서 마법도 쓸 줄 모르는데 너 혼자서 날 이길 수 있겠어? 얌전히 스톤 조각을 내놔.
0: 코렐라 마마 플라워 하트 발사.
2: 흥!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0: 절대로 못 줘. 스톤 조각은 친구들과 함께 모은 거야.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다고.
2: 소중한 추억이라고? 망각나비의 마법에 걸리면 너도 다 잊게 될 거야. 흥!

0: 웬디야, 다친데 없어? 오늘 부모님이랑 축하 파티 한다고 했잖아. 자.
1: 이건?
0: 진달래꽃이야. 네 기분이 좀 풀리면 좋겠어. 춤, 이리 와봐.
1: 어? 시아야, 여기서 뭐하게?
0: 여기 앉아있어.
1: 어? 정말 고마워, 얘들아.
2: 웬디야, 방송반에 들어간 거 축하해. 넌 잘할 거야.
0: 널 위해서 준비한 공연이야.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 어땠어? 괜찮았어? 커다란 꽃다발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1: 아니야, 난 꽃 한 송이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오늘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함께 우정의 증표를 만들고 싶어.
0: 좋아.
1: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들

0: 이제 기억나는 거야?
1: 루루링, 이리 와.
0: 레나야, 다행이야.
2: 시아야, 레나야! 드디어 기억이 돌아왔구나!
1: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어. 너희들의 스톤 조각은 이미 내 손에 있지.
3: 왜 너한테 있는 거야?
1: 어서 스톤 조각을 되찾아오자. 가만두지 않겠다.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2: 바랄라 마법! 플라워 상태! 갈빛 방어!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포링! 스윗 하트! 포포링! 반반의 입구!

0: 어떤 조각 때문에 스피커가 강해졌어.
1: 하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결

0: 바랄라 페어리즈,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어!
1: 바랄라 별빛섬을 원래대로 되돌릴 거야! 스피카, 네 뜻대로는 안 돼!
0: 가만 안 둬!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야! 춤춰라! 흑나비들아!
1: 웨디야, 어서 하트 스타스톤의 힘을 사용해! 응! 바랄라 마법! 블링블링! 블루밍 하트!
0: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꿇게 할 테니까!
1: 설마 또 시아와 레나가 있진 않았겠지?
2: 당연하지. 마음에 드는 꽃을 고르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그럼 시작하자.
1: 응! 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뿐인 꽃이야. 함께 만든 이 꽃이 우리 우정의 증표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타운.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1: 얼굴엔
13: 순한 킹킹.
11: 중물엔
13: 덤덤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옛설, 짓설, 마데카설.
1: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4: 질풍.
8: 얼굴엔
10: 순한 킬킬.
8: 술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행복을 전하는 라벤더.
14: 내 간지러운 공격을 받아라.
15: 그만
16: 이제 내 차례야.

0: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눈 떠나서 울 뻔해요. 키. 키. 갑자기 기분이 왜 이러지? 스피커 여왕님, 저 너무 슬퍼서 펑펑 울고 싶어요.
1: 아주 좋아. 슬픔은 사랑의 의지를 꺾어버리지. 바라라 페어리지에게 이걸 쓰면 어떨까? 가거라 키키 뚜뚜. 슬픔 나비를 데려가서 온 세상이 슬픔에 빠지도록 만들어 스타스톤 조각은 이 스피커 여왕의 것이야.
2: 네, 스피커 여왕님.
3: 오늘 조별 활동 시간에는 다 같이 식물을 관찰해 볼까요?
4: 라벤더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 행복 에너지 충전 완료.
5: 와! 어? 선생님, 걱정 있으세요?
3: 새 연구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네.
5: 선생님도 과제 걱정을 하시네요.
6: 어? 어? 시아야, 넌 또 놀고 있는 거야?
5: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위로해드렸다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을 쫓아버릴게요.
4: 선생님을 위해서 제 행복 에너지를 가져다 드릴게요. 향기로운 라벤더예요. 짜잔! 선생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연구과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거예요.
3: 고마워, 얘들아. 여러분, 관찰한 내용을 잘 기록하세요.
5: 키, 바랄라 페어리즈의 목소리가 들렸어.
6: 조심해.
4: 아이, 고마워.
7: 됐다, 있어. 지금이 기회야, 뚜.
5: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가라!
2: 스피커 여왕님의 슬픔 나비야!
6: 잎이 가지런하지 않은 대형 관엽 식물이네.

0: 이건 기록했고.
1: 레나야, 선생님이 찾으셔.
0: 알았어.
2: 라벤더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에요. 향도 좋아서 슬플 때 맡으면 기분을 치유해 준답니다.
1: 응? 라벤더 꽃말은 낭만과 기적이라고 하던데. 기적이라니, 말만 들어도 너무 멋지다.
3: 또 실패야. 또.
0: 선생님.
3: 기적이 일어나 과제를 다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0: 무슨 소리지?
4: 선생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0: 이거 정말 재미있는데. 너희들 짓이었구나.
1: 빨리 도망가자. 거기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거기서.
0: 스피커의 마법 때문에 선생님이 저렇게 되신 것 같아.
1: 빨리 우리 선생님을 마법에서 풀어줘. 빨리 슬픈 나비를 바랄라 페어리.
5: 조용히 좀 해!
3: 이번 시험도 망쳤어. 대체 난 언제쯤 1등을 할 수 있을까? 사랑 안 만나서.
1: 날씨가 화창해서 너무 슬퍼. 눈물이 멈추질 않아.
0: 울지 마.
1: 멈춰!

0: 요것들 잡았다. 슬픔 나비를 탔었는데 이번 실패했었니. 못된 요정 녀석들, 장난 그만해. 당장 모두를 원래대로 되돌려놔.
1: 지금은 너무 슬퍼서 그럴 힘이 없어.
2: 스피커 여님을 찾아가서 해결했기. 나는 좀 더 울어야겠어.
3: 스피커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어.
0: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가만 안 둬.
4: 맞아.
0: 뮤뮤링. 친구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자.
5: 응. 힘을 모아 돌려라 전의 문.
6: 방금 뭐였지? 뭔 상관이야.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1: 임무를 또 실패했어. 스피커 여왕님이 화내시겠지.
2: 스피커 여왕님께 혼나겠지.
0: 우리 스피커한테 데려다줘. 어둠 마법을 풀어야 모두 행복해질 수 있잖아.
1: 나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었어.
0: 아니야.

0: 왜 아직 안 오지? 키키랑 뚜뚜가 간 지 꽤 됐는데 설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내가 직접 가서 살펴봐야겠어.
1: 꼼짝도 못하겠어, 뚜.
2: 우리가 크리스탈 숲으로 가볼까?
3: 준비 없이 스피커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 위험해.
2: 짜잔! 예쁜 꽃이 기분을 풀어줄지 몰라.
1: 꽃가루는 정말 싫어.
2: 이번 마법은 좀 웃긴 것 같아. 못된 요정들이 어둠 마법을 당하다니까.
3: 남을 비웃으면 자신도 당하게 돼 있어.
2: 그러네 레나, 너도 날 비웃고 있잖아. 얄미워.
4: 시아야, 잠깐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2: 웬디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0: 어떡해. 스피커 여왕님이 또 안 하시겠지.
1: 기분이 좋아 보이네. 어?
2: 잘했어, 스피커. 안돼도 찾고 있었어. 지금 당장 어둠 마법을 풀어줘.
1: 그야 어렵지 않지만 조건이 있어. 스톤 조각을 내놓아.
2: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0: 연주를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1: 시아야, 대나야!
2: 도대체 어떻게? 저 녀석은 왜 슬픔 나비가 통하지 않는 거지?
1: 네!
2: 아니, 말도 안 돼!
1: 어? 스피카, 어서 친구들을 돌려놔!
2: 흥, 가능하지. 네가 스톤 조각을 찾아 내게 넘긴다면 슬픔 나비의 마법을 풀어주마.
1: 좋아, 도와줄게. 대신 약속 꼭 지켜야 해.
2: 당연하지. 친구들을 되돌리고 싶다면 어서 스타스톤 조각들을 가져와.
1: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2: 어서 가자. 네 친구들을 위해서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찾는 게 좋을 거야.
1: 어?
2: 뭘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스톤 조각을 찾았어?
1: 스피카, 스톤 조각은 아니지만 널 위한 예쁜 꽃이야. 어때?
2: 됐으니 어? 저리 쭉! 어서 찾아. 어? 어디로 갔지? 빨리 나와!
1: 짜잔! 꽃을 받기 싫으면 화가는 어때? 잘 어울릴 거야.
2: 내가 찾고 있는 건 꽃이 아니라 스톤 조각이야.
1: 어? 어? 스톤 조각이 부르고 있어. 우와, 찾았어.
2: 1위네.
1: 스톤 조각 여기 있어?
2: 장난 그만하고 어서 스톤 조각을 가져와.
1: 왜 그래? 스톤 조각이라니까? 어?
3: 스피카 여왕님, 바렐라 페어리즈를 데리고 왔어요.
2: 잘했다. 네가 스톤 조각을 찾지 못했으니 네 친구들을 더 괴롭혀주마.
3: 안 그래도 슬픈데 더 괴롭힌다고.
1: 잠깐, 정말 스톤 조각이 여기 있어?
2: 감히 이 스피카 여왕을 계속해서 놀리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라, 슬픔나비들아!
1: 어째서 슬픈 나비가 나한텐 안 통하는 거지? 분명 아까도
4: 향도 좋아서 슬플 때 맡으면 기분을 치유해준답니다.
1: 아, 라벤더의 향기 때문인가 봐. 슬픈 나비들아, 이젠 그만 슬프고 행복해져야 해.
5: 어떻게 한 거야, 웬디? 기분이 좋아졌어.
6: 우울한 기분은 정말 싫어.
1: 우와, 너희들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라벤더가 정말 마음을 치유해줬네. 어? 스톤 조각이 깨어났어.
6: 스톤 조각이야, 정말 잘했어.
2: 이런, 정말 스톤 조각이었잖아. 당장 스톤 조각을 내놔.
5: 뭐야, 아까 준다고 했을 땐 안 받았잖아. 이제 너한테 줄 이유 없어?
2: 가만두지 않겠다. 가라, 슬픔 나비들아!
5: 또 슬픔 나비야! 저리 가!
1: 스피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건 아주 나쁜 짓이야! 별빛의 힘이야! 어둠을 분리처럼!

0: 젤리?
1: 이 기분은 뭐지? 행복이란 게 이런 건가?

0: 웬디야, 왜 슬픔나비가 너한텐 힘을 못 쓴 거야?
1: 그건 말이지. 꽃들이 날 지켜준 것 같아.
2: 어떻게 된 거지?
1: 선생님, 웃다 보면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긴대요.
3: 그래, 맞아.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연구해봐야겠어. 아주 보람있는 연구가 되겠는걸? 연구 방향을 찾았어. 얘들아, 고마워. 우엉!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랜?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메이트.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옥스포드 타운.
4: 해보고.
3: 주유소 4억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플렉소,
8: 플렉소, 얼마 될까?
9: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클릭소
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클릭소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진동.
15: 얼굴엔
16: 순한 길길.
15: 진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8: 남방구는 북방구와
1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쌓고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캠핑.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저기 있다. 문 크리스탈.
1: 샤샤, 문 크리스탈은 저거야.
0: 우와, 눈부셔.
1: 원래 이 박물관은 고대 호모케티안 사원이었는데 저 엄청난 문 크리스탈을 복원하려고 여길 지었어.
2: 잠깐, 이건 제일 마지막으로 봐야 해. 기념품 가게 바로 앞이니까 먼저 보면 안 돼?
3: 기념품 가게는 벌써 다녀왔어. 문 크리스탈 풍선을 샀거든.
2: 이번엔 바다 코끼리 풍선보다 오래 가려나?
3: 신기한 풍선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4: 이 크리스탈은 고양이가 느닷없이 기습하는 다섯 번째 되는 해 달이 세 번 솟고 조오르는 날 비상하는 명성의 시간에 진정한 힘을 보여줄 것이다.
2: 그게 언젠데?
1: 오늘 밤.
3: 그냥 오늘 밤이라고 하시지.
5: 유물 건드리지 마세요.
6: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해?
7: 난 봉사 점수를 받으려고 여기 자원봉사자로 지원했거든. 일 잘하면 날 황금 역사 도우미로 뽑아준다고 했어.
8: 저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제 학생한테 빨간 선 얘기를 해줬어? 가서 명상 앱 좀 듣고 올게.
9: 자신의 한계에 얽매이지 마세요.
3: 멋지고 이상한 가디언 전시관이네.
1: 여긴 고양이 전시관이야. 이건 훌륭한 가디언즈가 되는 법을 적어놓은 거야. 여기 봐, 이렇게 적혀있어. 첫 번째 규칙, 충동적으로 행동하라.
3: 두 번째 규칙, 항상 신기한 풍선을 사고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2: 그런 말이 있어?
1: 아니, 진짜 두 번째 규칙은 규칙이란 것은 없다. 세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을 무시하라.
3: 정말?
1: 그런 것 같아.
2: 근데 첫 번째 규칙 말이야, 난 전혀 충동적이지 않아. 모든 걸 계획하는데.
3: 심지어 그 말까지도?
9: 난 모든 걸 계획한다라고 말하기.
3: 와우.
2: 좋아, 훌륭한 가디언이 되기 위해 달라져야겠어. 그래, 앞으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3: 뭐 하는 거야?
2: 충동적으로 춤추기.
8: 춤추기 금지예요.
2: 헛?
8: 물구나무 사기 금지예요.
2: 즉흥적으로 우유 마시기.
8: 우유 마시기 금지예요.
10: 루카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오늘 밤 저 문 크리스탈이 충전되면 갖다 드리는 거야.
6: 왜 뻔히 다 아는 얘기를 하는데.
10: 미안, 난 긴장하면 한 말 또 하거든.
6: 나까지 불안해지잖아.
9: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화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한번은 그 점을 차분히 마음을 가만 쳐.
8: 이봐요, 고양이 전시관에 고양이는 출입 금지예요.
6: 여기 고양이는 없는데요. 박물관 감독관만 있을 뿐.
8: 괜찮아, 잭. 형광조끼를 입은 걸 보니 진짜 감독관이야.
3: 썬데이랑 캐시 문 크리스탈을 훔쳐가려나 봐.
2: 아직 정확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더 좋아,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8: 5분 후 박물관이 문을 닫습니다.
6: 내 스파이 스킨을 드러낼 이용하면 이 박물관의 모든 출구를 알 수 있어.

0: 이제 박물관 문을 닫아야 해요. 모두 편안하고 여유롭게 퇴장해 주세요. 하지만 빨간 선은 넘지 마세요.
1: 있지, 먼저 어? 가. 우린 남을게.
2: 뭐? 진짜 충동적인 생각인데? 너무 좋아.
1: 레오 아저씨한테 늦는다고 해줘.

0: 뭐야, 이게 통하네?
1: 응, 충동적인 행동은 매번 먹힌다니까, 진짜야. 빨리 악당을 막으러 가자.
2: 오늘 밤 난 문 크리스탈 파워를 손에 넣어 크레센트 섬 인간들을 혼돈에 빠뜨리겠다. 그 크리스탈의 힘은 너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3: 전 상상력이 풍부해요.
4: 내가 더 풍부하거든?
2: 그냥 너희 크리스탈이 충전되는 대로 나에게 가져오기나 해.
5: 저기요, 네. 박물관 3D 스캐닝이 다 끝났어요.
4: 이제 혹시 우릴 도와서 본부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5: 아, 죄송하지만 공부할 게 많아서.
4: 그렇다면 황금 역사 도우미는 되게 싫다는 뜻인가? 그렇죠, 젠?
5: 어? 아, 뭐 경비원님이 허락하신다면요. 한 번 더 도와드릴 순 있겠지만.
4: 잭, 우리 팀원이 된 걸 축하해. 어디 갔다 왔어?
6: 너처럼 충동적으로 기념품 가게에 다녀왔어.
4: 혹시 풍선 샀어?
6: 아니, 충동적으로 행동하되 취향을 지켰지.
4: 어? 탱탱볼 200개로 뭘 하려는 건데?
6: 잘 모르겠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니까 너무 재밌다.
4: 악당들이 들어왔어. 계획은 뭐야?
6: 계획? 계획은 필요 없잖아. 안 그래? 어?
5: 근데 진짜 박물관 직원들 맞아요?
3: 그래, 우린 보안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서 일부러 우리가 문 크리스탈을 훔쳐가는 척 할 거야.
5: 그럼 이 문으로 들어가죠?
4: 응? 잘했어, 잭. 계속 이렇게 하면 캣자리도 빼앗겠어.
3: 응? 뭐야?
4: 작전명은 크리스탈 클리어야. 먼저 경비원의 감시를 피할 수 있게 환풍구로 들어가서 크리스탈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야.
3: 경비원인 쟤는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명상하니까 문제없지.
2: 모든 사람에게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마세요.
3: 전시실 문은 내가 처리할게.
4: 그런 다음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CCTV를 가리는 거야.
3: 그럼 경보기를 울리지 않고 문 크리스탈에 갈 수 있지. 헤어볼 조심해.
5: 아, 여기 고양이가 있나요?

0: 보안잠감 1단계 완료!
1: 좋네요. 이젠 뭘 하죠?
0: 이젠 다리 뜨기만 기다리면

0: 스타인 선생님이 맞았어. 저 크리스탈은 뭔가 엄청난 일을 하나 봐. 그 무슨 다섯 번째
1: 오늘 밤, 오늘 밤이라고 하셨지? 빨리 움직이자. 충동적으로. 이쪽이야. 오, 아니 저쪽인가? 이쪽으로. 어? 잠깐, 우린 여기에 뭐든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왔다.
0: 말로 잠깐만 생각 좀 하고.

0: 가디언즈도 보안 점검을 돕고 있는 거예요?
1: 그래, 큰 도움을 주고 있네.
2: 어? 쟤? 쟤들이랑 한 팀이야?
3: 진짜 멋지죠? 난 자원봉사자!
4: 내가 뭘 한 거지?
2: 마일로, 빨리 피하자! 어서!
5: 운 좋게도 너희가 성공을 다했군.
1: 그럼요. 제가 완벽하게 짠 계획인데요. 물론 아주 사소한 도움을 받기는 했죠. 제칸데요.
3: 저기요, 이런 심부름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0: 어? 와, 사무실이 멋진데요. 아차! 야, 뭐야, 고양이처럼? 난 고양이가 있으면. 아차!
5: 내 은신처에 또다시 인간을 들이다니.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 왜냐하면 이 문 크리스탈로 크레센트 섬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니.
1: 크레센트 섬에 무릎이 있었어?
6: 글쎄, 다리는 있을걸.
5: 조용히 해. 가디언즈는 나한테 텔리즈만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만간 녀석들은 문 크리스탈 파워로 작동하는 새롭고 거대한 워리어를 만나게 될 테니까.

0: 진짜로 이게 박물관 공식 업무 맞나요?
1: 박물관 로고도 붙어있잖아.
2: 황금 역사 도우미가 되고 싶다면 언제든 로고를 믿어야 해, 그치?
0: 뭐, 진짜처럼 보이긴 하네요.
2: 이걸 시내 한가운데로 가져가.
0: 아니, 그냥 차에 실어 가면 안 되나? 어? 저기요? 저 소린 왠지 불안한데. 이건 진짜 박물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2: 쟤는 정말 최고라니까. 아주 훌륭한 1등 조수가 되겠어.
1: 저 워리어한테 문 크리스탈을 넣은 게 누군데? 문 크리스탈 크기 못 봤어? 얼마나 힘들었다고. 또 누가 그 큰 워리어를 조그만 상자에 넣었는데?
2: 누구긴? 쟤가냐?
1: 나 관둘래. 고양이는 꼴도 보기 싫어. 앞으로 난 식물이랑만 놀 거야.
2: 어차피 나도 필요 없었어. 맨날 방해만 되니까. 잘 봐. 크리스탈 워리어쯤은 나 혼자서도 풀 수 있다고. 크리스탈 워리어를 풀어줘. 크리스탈 워리어 출발. 크리스탈 워리어 집합.
1: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이거든.
2: 나도 알거든. 응. 나도 알아.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0: 야! 나야, 너의 가디언 파트너. 나랑 같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해보지 않을래?
1: 아니, 싫어. 난 충동적으로 살아봤지만 얻은 거라곤 탱탱볼 200개뿐이야. 또 악당들이 유물을 훔치는 거나 돕고, 게다가 이젠 감옥에나 가게 생겼다고.
0: 저기 화난 워리어도 있는데?
1: 저것도 나 때문이야?
0: 그런 셈이지. 말로 있잖아, 충동적으로 사는 게 너와는 안 맞는 것 같아. 너답게 살면서도 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굳이 네 모습까지. 응? 이 얘기는 싸우면서 마저 할까? 함께 할 거지?
2: 빌라인 퓨전!

0: 큐.
1: 충동적으로 공격하기.
2: 우리가 저 정체불명의 히어로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어. 캣 하이파이브. 응?
3: 고양이 따윈 필요 없어. 나한테는 너 초록이가 있으니까 우리 둘이 재밌게 놀자. 썬데이, 네 거인 크리스탈 워리어를 우리 초록이 옆에 오지 못하게 해.

0: 크리스탈이 달빛의 힘을 얻었다면 햇빛엔 힘을 뺏기나 봐.
1: 네 멋진 계획이 필요하겠는데?
0: 크리스탈 기습 작전을 시작해보자. 먼저 네가 워리어의 등에 올라타.
1: 그런 다음 탱탱볼로 쓰러뜨리는 거야.
0: 언젠간 써먹을 줄 알았어. 그런 다음 우리 둘 다 햇빛을 모아서 문 크리스탈을 향해 쏘면 돼.

0: 클로썸!
1: 명백하게 충동적이었어.
0: 클로썸은 계획까지 곁들여서.
2: 날 구해주셨군요. 고마워요, 가디언즈.
1: 오, 변장까지 했는데 다 알아보네?
3: 어? 뭐야, 너희가 가디언즈였어?
4: 키워보니 식물은 너무 재미없더라.
3: 날 버리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 받아줄게.
4: 잭이 나보다 더 나은 조수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받아줄게.
3: 네가 먼저 사과한 거다. 그래, 날 은신처로 데려가 주든가. 아, 이거 봐, 여기 주차하지 말랬지?
5: 선데이, 넌 내 크리스탈 워리어를 박살냈어. 내 문 크리스탈도 잃어버렸고, 너란 녀석은 정말이지.
4: 아, 가서 훈제 연어나 사 먹을까?
6: 잭, 정말 축하해. 네가 우리 박물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널 공식적으로 명예 황금 역사 도우미로 임명해줄게.
2: 정말 좋은데요? 황금 배지도 주나요?
6: 아니, 배지는 없어. 에이. 또 가디언즈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근데 대체 악당들이 어떻게 크리스탈을 훔친 걸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1: 네, 진짜 알 수가 없다니까요.
3: 충동적으로 한번 퇴장해볼까?
2: 나도 그럴 계획이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

0: 너 때문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0: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록스 숫자놀이 AR 카드 엑소 플레이.
1: 아빠, 저게 뭐야?
2: 혹시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중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고양이 카니발에 입고 갈 건데 내 의상 어때?
7: 글쎄, 수많은 고양이 중에 널 찾는 건 어렵지 않겠는데? 이건 필요 없어. 이것도, 이것도 좀 빼고. 됐다, 완벽해.
6: 근데 이건 평소랑 똑같은데. 난 새롭게 쿨한 컨셉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다들 내 실체를 모르니까 멋져 보이게 말이지.
7: 마일로, 그런 건 증명할 필요도 없어. 게다가 쿨한 척하는 게 쿨한가?
6: 떠보는 질문이야?
7: 응. 가자, 우리의 첫 축제가 기다려. 우와,
6: 우와,
7: 우리의 생애 첫 고양이 축제야.
6: 진짜 멋지다. 먹을 것도 있어?
7: 페스티벌 때 쓰려고 했던 음식은 다 사라졌다고 들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6: 어떡해.
7: 하지만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고양이 먹이를 잔뜩 기증했어.
6: 대단한데?
8: 조심해.
7: 쌤쌤.
9: 예. 안녕 샤샤.
6: 멋지다.

0: 우와.
1: 마일로, 옌 샘슨이야.
0: 안녕. 이야, 멋진데?
2: 어, 마일로? 그 정도 실력이면 너도 가장 멋진 고양이 경연대회에 참가해야겠는데?
0: 뭐, 그게 뭔데?
2: 우리가 매년 여는 행사인데 어떤 고양이가 가장 멋진지 경쟁하는 거야. 일종의 자기소개랄까?
1: 얘가 좀 멋져. 어?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0: 그래, 내가 뭐 널빤지 좀 타지. 그거 있잖아, 그 바퀴 달린 거.
1: 근데 뭘 잘못 먹었는지 목소리도 좀 이상해.
2: 보드 타는 고양이가 나 말고 또 있어? 어디 실력 한번 보여줘봐.
0: 보통 난 두 발로 서서 타.
2: 인간처럼? 멋진데?
0: 그래.
2: 슬로프를 거꾸로 내려가게?
1: 난 유나를 찾아볼게.
2: 마일로 정말 멋진데?
1: 유나!
3: 샤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기억 안 나? 내 첫 고양이 축제잖아. 여기서 같이 놀 수 있을 때만을 평생 기다렸어.
3: 그래. 하지만 네가 인간 세계에서 살기로 결정한 후부턴 많은 게 달라졌어. 이만 가봐.
1: 응? 방금 도착했는데 나랑 같이 놀기 싫어.
2: 착지까지 완벽하다니. 넌 진짜 멋진 고양이야.
0: 아, 정말? 아, 그래? 그래, 뭐 이 정도야.
2: 가자, 넌 대회 무조건 나가야 해. 가서 발도장만 찍으면 신청 끝이야.
0: 예!
1: 나한테 늘 그랬잖아. 진짜 멋지면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3: 샤샤, 한마디만 할게. 그냥 가.
1: 아니, 싫든 좋든 우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0: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1: 자꾸 왜 이러는 건데, 유나.
2: 환영합니다. 가장 멋진 고양이 선발 대회 오신 걸. 루카의 부하들이야.
3: 우와, 이 고양이 통역기 최고인데 고양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
4: 저 고양이 의상 입은 어설픈 인간 좀 봐.
3: 야.
5: 아니, 무슨 일이지?
1: 잘 모르겠어. 뭔지 바로 확인해봐야겠어.
2: 작년 대회 우승자는 바로 나야.
1: 정말?
2: 그래, 정말이야. 멋진 고양이가 되려면 세 가지 과제에 도전해야 해. 제일 먼저 민첩성, 연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지?
3: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2: 그 얘긴 비밀이야.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끝까지 버틴다면,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너희 공식적으로 가장 멋진 고양이란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야.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3: 그럼 첫 번째 과제, 땅을 밟지 않고 숲을 통과하기.
2: 우승하려면 저 덤불까지 먼저 가야 돼. 꼴찌 두 명은 바로 탈락이야. 자, 그럼 준비 출발.
6: 같이 가.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에서 가장 안 멋진 고양이가 되기는 싫단 말이야.

0: 뭐.
1: 이러다 탈락하겠어.
0: 그건 안 멋져.

0: Oh yeah.
1: (웃음) 가장 멋진 고양이는 너희야. 거기 너희 둘은 탈락이군. 두 번째로 도전해볼 과제는 바로 담력 테스트야.
2: 그냥 집에 가야겠다.
3: 제군들,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를 맞이할 차례다. 무리다. 하나, 둘, 셋, 출발!
4: 아님 말고 마음대로 그래.
2: 하하, 누가 알았겠어.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은 덕에 멋진 고양이가 될지.
5: 어, 또 자랑 꽤나 하겠네.
2: 아니, 싫어.

0: 마일로 우승. 그렇다면 누가 탈락할까? 오, 누가 탈락할지는 뻔한데.
1: 우리 엄마 보고 싶어.
2: 대체 무슨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돕겠다고 돌아가?
3: 멋진 고양이가 그러지.
1: 마일로, 난 실패했지만 넌 정말 멋졌어. 고마워.
4: 에이, 이 정도야. 그냥 약간의 용기와 균형 감각만 있으면 돼. 난 괜찮아. 그래, 맞아. 일부러 그런 거야. 난 멋지니까.
2: 마지막 도전 과제는 너희의 멋진 반사신경을 확인하겠다.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아무렴 어때.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아, 좋아. 마음대로 해. 출발!
4: 뭐야? 생각보다 재밌는데?

0: 마일로가 이기게 해야 해. 좀 아프겠는데.
1: 축하한다, 젊은 고양이여. 네가 우승한다.
0: 루카잖아!
2: 그래, 올해 페스티벌을 개최한 분이거든. 훌륭한 분이야. 모든 고양이의 영웅이라니까.
3: 영웅이라고? 누가?
0: 사실 마일로는 반칙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우승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1: 1등이야. 그러니 네 타이틀을 받는다.
0: 어차피 멋진 고양이로 사는 것도 지겨웠어요.
1: 마일로, 상품을 주겠다. 썬데이 대신 내 부하가 되게 해주마.
0: 네?
2: 와, 마일로, 정말 잘 됐다.
0: 마일로가 우릴 대신할 순 없어요.
4: 그런 말 없었는데, 우리라니.
1: 너흰 한 쌍이니까.
5: 샤샤, 이거 봐! 가장 멋진 고양이가 됐어!
0: 이래서 우리한테 가라고 했구나.
6: 아깐 말해줄 수 없었어. 사방에 루카의 스파이가 있으니까. 루카는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고양이들의 환심을 샀어. 다들 루카를 좋아해.
0: 근데 너는 왜 참가했어?
6: 루카의 조직에 들어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했어. 하지만 마일로는 그럴 수 없잖아. 하, 너희 둘이 없으면 안 돼. 가디언즈가 필요해.
0: 이제 어떡하지?
6: 이봐, 썬데이. 설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겠지? 마일로는 운 좋게 이긴 거야.
4: 그래, 맞는 말이야.
0: 듣고 보니 그러네. 루카님, 불공평해요. 제자리를 놓고 마일로와 1대1로 대결을 신청합니다.
1: 좋으실 대로. 또 한 번 대중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겠군. 내 새로운 부하도 빛을 발할 수 있고. 고양이 여러분, 소개하겠다. 최후의 결전이다. 먼저 물에 빠지는 자가 패배다. 참가자들은 준비됐나?
0: 마일로, 무조건 져야 해.
3: 다들 날 멋있게 보는데.
4: 저게 멋져? 저게 멋진 것 같아? 저게 멋지냐고!
3: 그래, 그래, 알겠어.
6: 네가 루카의 부하가 되면 넌 더 이상 가디언즈가 못 돼. 그럼 샤샤도 마찬가지고. 처참히 져. 더 이상 질 수 없을 만큼.

0: 이 게임의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멋진 고양이 마일로가 승리하길.
1: 난 어딘가 걸려서 넘어지기만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내 주특기잖아. 어.
2: 으아!

0: 마일로스! 썬데이, 넌 탈락이야. 반칙도 제대로 못하는군.
1: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청년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아이고.
2: 내가 이겼어. 너무 끔찍해.

0: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없었으면 이 고양이들은 올해 축제에는 음식 구경도 못했어!
1: 뭐?
0: 물론 애초에 내가 축제 창고에 있던 걸 훔치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어.
1: 네가 뭘 했다고?
0: 그래! 루카님이 시켰어! 이봐 루카! 네가 기부한 음식들이 정말 다 훔친 거야? 우리 고양이들한테서?
2: 루카님이 그랬을 리 없어. 얼마나 좋은 분인데.
3: 좋은 분이다 마다. 그냥 무시해. 그냥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내 멋진 고양이 팀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0: 말로 말해줘.
3: 앞으로 우리랑 멋지게 일하고 싶다면 누구 밑에서 일하게 될지 명심해.
0: 말로.
4: 난 이 섬의 모든 고양이들을 위해 일해. 그래, 잠깐이나마 멋지게 살았네. 차샤마리 오라! 루카는 틀렸어! 루카는 못됐고 이기적이고 또!
1: 변덕스럽고?
4: 차샤가 그렇게 말했다면 난 그 말을 믿어.
0: 진짜 훔쳐갔다니까. 내가 잘 알아. 나한테 훔쳐오라고 했거든.
3: 마일로, 넌 해고야. 저 말을 믿는 거냐? 저 녀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멋지지도 않고.
5: 아니, 마일로는 멋져. 친구들 곁을 지키며 진실만을 말했다고. 그게 멋진 거야.
3: 이 섬에서 고양이를 위해 싸우는 건 나 하나뿐이야. 너희 날 섬길 자격이 없어.
5: 우리도 하기 싫거든.
3: 망덕한 배신자 고양이들 같으니 날 섬기지 않겠다면 널 박살내버리겠다. 전부 다 크리스탈 워리어를 소환해.
6: 어떤 워리어로요?
3: 당연히 고양이만한 워리어지.

0: 고양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나 본데요.
1: 어? 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2: 오 예!

0: 시원! 실컷 뛰었더니 배가 더 출출하군. 먹을 걸 더 가져와.
1: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음식은 다 훔친 거였는데 전부 페스티벌에 기부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찾아왔는데요?
0: 어, 너희들이군. 다시 내 부하가 되려고 왔나. 누구 마음대로. 난 너희 절대 내 부하로.
2: 음식을 다시 훔쳐왔다면요?
0: 사실 너희가 없으니 허전했다. 캔 땅에 가져와.
2: 응?
3: 그래서 너희 첫 축제는 재밌었어?
4: 진짜 대단했어.
5: 내년 페스티벌은 두 배 더 멋질 거야.
3: 하지만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엔 아무도 안 나갈 거지, 그치?
4: 난 이미 멋지니까 안 나갈래.
5: 쌤쌤! 가장 멋진 고양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4: 아! 우리 춤추자!

0: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1: 어?
0: 짜잔! 생일 축하해!
2: 어, 샤샤, 고마워.
1: 안녕, 난...
2: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고양이로?
1: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2: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0: 우린 그래.
1: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2: 아, 그래? 어디 있는데?
0: 어,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1: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선물도 준비했어.
2: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에 인간?
0: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2: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0: 어?
2: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0: 화 안 났어?
2: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정말 최고의 생일이야.
0: 어? 사실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질풍.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클릭소!
4: 클릭소! 몰라내가!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6: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링.
11: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링.
11: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4: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0: 아니 자동차 아니 자동차가 대체 뭐 이렇게 많은 것이냐?
1: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자동차를 세워두는 공간이죠.
0: 아니 그럼 왜 진작 여기를 알려주지 않았던 게냐? 어? 그럼 얼른 이 자동차를 타고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자꾸나. 어? 그래 저거 제일 큰 자동차로 빨리 조선으로 가보자꾸나.
1: 박피님 안 돼요.
0: 아니 왜 안 된다는 것이냐?
1: 이 자동차들은 모두 주인이 있다고요. 게다가 박피님은 운전면허증도 없잖아요.
0: 어? 운전면허증?
1: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운전면허를 따려면 나이가 18살보다 많아야 해서 어린이 여러분은 면허를 딸 수가 없어요. 운전면허는 총 3단계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기능과 교통법규에 대한 필기시험인 학과시험, 안전한 곳에서 운전의 기본기를 익히는 기능시험,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해보는 도로주행 시험을 차례로 모두 통과해야 한답니다. 박피님이 운전면허를 따는데 성공할지 함께 지켜볼까요? 1단계 학과시험 합격입니다. 우와, 박피님 학과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셨네요.
0: 아흠, 뭐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1: 과거 시험에서는 계속 떨어지셨다면서요.
0: 내 그 과거 시험엔 약했어도 이 운전에는 강하다 이 말이야. 나보다 자동차 잘 아는 선비 있으면 나 보라고 하너라.
1: 그렇게 자신만만하시기엔 일러요.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아직 두 단계나 더 남았다고요.
0: 그럼 뭐 남은 시험도 한번 제대로 잘 치러보자꾸나.
2: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2: 운전 배우러 오셨나요?
0: 그렇소.
2: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아, 저 말씀이십니까?
2: 예.
0: 나눠 말할 것 같으면 초지일관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 요즘 탈것을 씽씽씽 타고 또 포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 조선 최고의 과학자 가수의 선비 박희열 씨다. 얼쑤.
1: 전 타방이에요.
2: 아, 박희님 타방이 운전 배우러 오셨군요.
0: 아, 그렇습니다.
2: 예, 가시죠.
0: 이쪽으로.
1: 예.
2: 자, 우리가 운전할 자동차예요.
0: 아주 씽씽씽 잘 달릴 것 같습니다.
2: 요거는 후사경이에요. 주행을 하면서 뒤쪽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후사경이고요. 앞에는 엔진 룸이 있어요. 엔진 룸 한번 보실까요? 엔진 룸에는 차를 갈 수 있게끔 힘을 내주는 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전기 장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부품을 마모되지 않게끔 해주는 각종 오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0: 엔진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네요.
2: 예. 자, 그럼 타고 운전해볼까요?
0: 너무 좋습니다.
2: 예. 자, 처음에 차에 타시면은 안전벨트부터 매주시고요.
0: 안전벨트. 예, 예, 예.
2: 자, 안전벨트 매실까요?
0: 여기 있구나.
2: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0: 예.
1: 다방이도 안전벨트 착용 완료!
2: 그 다음에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키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부르릉 할 때까지.
0: 예.
2: 오른발은 항상 브레이크 패드 밟고 계시고요.
0: 브레이크가 혹시 어떤 거?
2: 가운데 넓은 게 브레이크예요.
0: 예.
2: 브레이크 우측에 액셀레이더 페달이 있어요. 이거를 살짝만 밟아볼게요.
0: 예, 액셀레이터.
2: 소리가 커지죠?
0: 예.
2: 요거는 차를 빨리 가게 해주는 겁니다.
3: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빠르게 갈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장치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동그란 게 핸들이에요.
0: 핸들.
2: 예. 좌측으로 감아주면 좌측으로 가고
0: 예, 예.
2: 우측으로 감아주면 우측으로 차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차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방향지시등을 켜줄 겁니다. 방향지시등을 밑으로 내리면 은
0: 예, 예.
2: 좌측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0: 왼쪽 레버를 밑으로 내려라.
2: 예.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고 싶으면 은
0: 위로
2: 올리면 됩니다.
0: 예.
2: 자, 이제 운전장치 다 알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한번 해볼까요?
3: 그래도 설명 잘 해주신 덕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그러면은 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아, 좋습니다. 사방아, 너도 준비됐지?
1: 네, 준비됐어요.
3: 아, 그럼 한번 예, 가보시죠.
4: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2: 출발.
3: 출발. 오, 가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야, 이거 잘 밟아야 되겠네요, 이게.
1: 오, 박희님 운전 잘하시는데요.
3: 아, 뭐 생각보다 이 운전에 소질이 있는 것 같구나. 여기서는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2: 자, 길이 좌측으로 꺾여져 있으니까
3: 예.
2: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셔야 해서
3: 예. 좌측으로 돌린다. 이제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방향 지시등. 이 상태로 직진이니까. 이 상태로 직진이니까. 자.
4: 이번 실격입니다. 실격입니다.
3: 네? 아니, 나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왜 실격입니까?
2: 규칙은 지키셔야 돼요. 교통법규는 적색등에서는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진행을 하셨어요. 적색일 때는 정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3: 저 빨간 불이 들어와 있네요, 저기.
1: 아유, 참, 박휘님.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요. 신호등은 빨강, 노랑, 초록불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빨간불은 정지 신호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차는 정지선에 멈춰야 해요. 그 다음 초록불은 출발 신호예요. 초록불일 때는 차가 도로를 씽씽씽 달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란불은 곧 신호가 바뀔 거라는 걸 알려준답니다. 차가 정지선에 가기 전에 노란불이 켜지면 멈춰야 해요.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를 꼭 지켜요.
3: 녹색! 적색, 초록색, 다 이제 알 것 같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1: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3: 응?
1: 신호등에서 왼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무슨 뜻일까요?
3: 신호등에서 왼쪽을 가리키면 왼쪽으로 가도 됩니다. 라는 뜻 아니겠더냐?
1: 잘 아시는데요.
3: 뭐 이 정도야 뭐. 신호등 아주 잘 알고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2: 자, 이제 시험이 끝납니다. 종료 시점 통과하시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1: 2단계 기능시험. 탈법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해서 아래 시험장 코스를 돌며 별을 받습니다. 반짝 별을 무사히 다 받으면 합격. 과연 박비님은 무사히 기능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4: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0: 화이팅!
1: 박티님 화이팅 하세요.
2: 아우, 할 수 있다. 자, 가보자꾸나. 자, 시동을 걸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자. 자, 그렇지. 자. 핸들, 좌회전을 할 때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면서 이렇게 많이 꺾으라고 하였다.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다. 자, 앞에 주황색 불이면 멈출 준비라고 멈추시오.

0: 앞으로 가라 이 말씀이시다. 아주 잘 배웠구나. 야. 봐봐, 지금 나 해내고 있다. 어, 지금 보고 있느냐, 지금. 어, 녹색 좌회전 방향 지시등이 저기 신호등에 있으니, 자, 왼쪽으로. 어, 그렇지. 왼쪽으로. 보자. 자. 종료 구간을 지나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내가 기억하는데.
1: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0: 합격이다! 합격이야! 나, 조선의 최고의 과학자, 가든 선비 박기가 기능시험도 당당히 합격했도다. 이제는 도로시험만 남겨두고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 아이고, 조심히 내려야지.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발하십시오.

0: 맞습니다.
1: 예, 박희님 축하드립니다.
0: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제가 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운전면허증도 땄으니 이제 탈 것을 더욱더 탐구해 볼 수 있겠다. 그치, 타방아?
2: 네, 맞아요, 박희님.
0: 자, 그럼 이제 탈 것을 연구해보러 가자!
2: 탈 것아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0: 가자! 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정!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화.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2: 우와, 개미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내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1: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여기, 여기 숨었나? 저기, 저기 숨었나? 모두, 모두 어디 있나? 하나, 둘, 셋!
2: 아, 찾았다!
3: 이제 아침이야. 어?

0: 참고로도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0: 삼계탕 맛있다.
1: 어?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엄마!
2: 아,

0: 다시 만나 본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아이가 없어진 장소가 정확히 어디죠?
0: 지금 저희 대원들이 출동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요정들, 안녕.
3: 어? 근데 뭐해?
4: 지아, 안녕.
1: 지아, 왔어?
0: 안녕.
4: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1: 아무리 바빠도 지아랑 친구들이랑 인사는 해야지.
0: 그럼, 그럼. 그럼.

0: 그게 다 뭐야?
1: 아, 지아야, 우리 요정들이 오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거든. 바로바로
2: 다시 만나 뽀뽀.
0: 다시 만나? 누가 누구를 다시 만나?
3: 아, 누가 누구를 다시 만나냐면
1: 돈 요청이야.
2: 다시 만나 기숙생.
0: 어떡해.
4: 아기 염소들아, 무슨 일이야?
0: 우리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 네.
3: 이렇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기들을 엄마 아빠와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지.
5: 아.
1: 아기 염소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는지 이야기해 줄라.
0: 우리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언덕에 소풍을 갔었는데.

0: 네. 자,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 오! 저쪽으로 가면 폭포가 있네?
1: 이쪽으로 가면 흔들다리가 있네요.
0: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어.
1: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지 풀이 더 맛있어요.
2: 시원한 풀사탕 냄새.
3: 풀사탕?
2: 저쪽에서 파나봐. 가보자.
0: 아유, 이쪽이 더 좋다니까, 여보.
1: 지난번에 여기 갔을 때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0: 내 말 좀 들어줘요.
3: 이 풀사탕 맛있다.
4: 어?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5: 엄마!
4: 아빠!
5: 갑자기 비!
4: 어떡해!
5: 이렇게 된 거야.
6: 자자, 울지 말고 나랑 같이 언덕에 다시 가보자. 엄마, 아빠 염소를 만나라! 오호리댕댕! 자, 지금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고 계실 거야.
5: 그럼 우리도 엄마, 아빠를 찾아보자.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6: 아니,

0: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너희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실 텐데 너희까지 움직이면 만나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부모님이 너희를 찾으러 오실 거야.
1: 아, 알았어.
2: 영순아, 영식아.
3: 엄마, 아빠,
4: 너희들 어디 갔었어?
2: 엄마, 아빠 걱정했잖아.
5: 죄송해요. 불사탕이 먹고 싶어서 그만.
2: 그래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3: 네.
0: 자자. 만약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첫째,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기.
3: 그 자리에 멈춰서기.
0: 둘째,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3: 기다리기.
0: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4: 하나 더?
2: 뭔데?
0: 평소에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잘 기억해두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
3: 아, 엄마 아빠 전화번호 기억하기.

0: 누구지?
1: 다시 만나 두근대.
2: 다나 때문이야. 다나 때문이라고.
3: 아유 여보, 그게 어떻게 당신 때문? 인 건 맞죠. 아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 굴지 마시고.
2: 오철 씨, 당신은 뭐했어요? 당신이라도 애들을 챙겼어야죠. 당신이라도.
3: 아이 여보, 갑자기 왜 또 화를 내고 그러세요?
1: 자자 진정들 하시고. 아기 오리들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3: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두 호숫가로 소풍을 나왔었거든요.
2: 오리
4: 꽤 꽤
2: 가족
4: 꽤 꽤
2: 엄마 말씀
4: 꽤 꽤
2: 잘 됐죠?
4: 꽤 꽤
5: 우와 물이다 꽤 꽤
2: 시원하자 꽤 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엄마 아빠 먼저 물에 들어갈 테니 너희들 따라오도록.
3: 아빠
2: 엄마
4: 입수 준비
2: 꽥꽥.

0: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실시!
1: 벌써요?
2: 싫어, 싫어.
0: 물놀이 더 할래요.
3: 아유, 그래요, 여보. 아니, 물에 들어온 지 1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집에 간다는 건 너무...
0: 1분이면 많이 놀았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먹이 잡기 훈련하라. 출발! 오리!
3: 깨깽! 아유, 얘들아, 빨리 와라. 안 그러면 엄마한테 또 혼난다. 깨깽!
1: 깨깽!
3: 아이, 그렇게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애들이 우리를 안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2: 호숫가에는 다시 가봤어요?
3: 아이, 가봤는데 애들은 없었어요.
1: 다 나 때문이에요. 애들 조금이라도 더 놀게 놔둘 걸.
4: 아이고, 자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아기 오리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1: 어떡해요?
4: 어떡해? 그러게요.
2: 호숫가에 가서 오리 발자국을 찾아보면 아기 오리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4: 아하! 맞아요. 발자국!
3: 아니, 그럼 우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1: 아니요!
5: 기다리지만 마시고 저희랑 같이 게임하면서 기다리시죠.
3: 어떤 게임이요?
5: 바로 오리 발자국 게임. 숲속에 찍혀있는 동물들의 발자국. 그 중에 오리 발자국을 찾아서 오리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세요.

0: 발자국.
1: 어, 봐봐, 발자국이다.
0: 어디, 오리 발자국 찾았어?
1: 발자국은 발자국인데 오리 발자국은 아니야.
0: 아, 맞아. 이건 늑대 발자국이야.
1: 그렇다면 혹시
2: 우리 5분만 더 놀다 가자.
3: 그래, 5분 더 노는 건 엄마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야.
4: 아이고, 귀여운 아기 오리들.
5: 늑대다!
4: 나 나쁜 늑대 아니야. 좋은 늑대야. 봐봐, 이렇게 웃고 있잖아. 활짝. 아이고, 너희들 물놀이 하느라 배고프지?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5: 좋아요.
1: 혹시 이런 거? 가자!
6: 빡빡 빡빡 빡빡.
4: 좀 더.
2: 근데 여기 맛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6: 아, 맛있는 거. 여기 있네. 맛있는 아기 오리들.
5: 살려주세요.
7: 꼼짝 마라, 나쁜 늑대.
6: 늑대 살려.
0: 아기 오리들, 괜찮니?
5: 네, 괜찮아요. 빨리.
7: 여보세요? 거기 112 경찰서죠? 여기에 아주 나쁜 늑대가 있으니 당장 잡아가세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가만있어.
0: 아오.
8: 엄마.
0: 아빠.

0: 하고요. 이 늑대들 내가 만나면 아주 까마한 누구야.
1: 정말 고마워요, 딩동댕 요정들.
2: 아닙니다. 자, 앞으로는 이걸 꼭 기억하자.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를
3: 잘 보고 따라다닌다.
4: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3: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5: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3: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2: 그래, 이것만 잘 기억하면 앞으로는 즐겁고 안전한 소풍이 될 수 있을 거야.
3: 맞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yes, 취소.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덕분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0: 만에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종이로 된 세상이라니 정말 재밌겠는걸? 왜 안 넘어가지? 얼른 다음 이야기를 읽고 싶어.

0: 종이 접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1: 생금이 공룡! 공룡!
2: 공룡을 어떻게 접었더라?
3: 아, 배고파. 사유, 뭐 만들어? 내가 도와줄까?
0: 응, 고마워, 핑핑.
4: 삐리삐리, 어?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2: 어허, 미션이다.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도 새로운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2: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뿡뿡.
1: 위기에 빠진 종이나라를 구해라.
0: 종이나라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마법의 수호펜이 있어요. 수호펜으로는 무엇이든 그려서 만들 수 있죠.
3: 그런데 누군가 수호펜을 훔치면서 종이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해요.
0: 저런, 종이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우린 앞으로 종이를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1: 여러분들이 종이나라를 구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서 종이나라를 구해주세요.
2: 그럼 저희 이만 뿡뿡.
4: 종이를 사용할 수 없다니.
0: 그럼 스케치북이랑 공책도 없어지는 거야?
4: 그것뿐만이 아니라 책도 만들 수 없는 거잖아.
5: 그렇게 돼도 상관없지. 그 대신 마법의 수호펜으로 책을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 드래콩?
0: 드래콩이 없어. 어디 있지?
4: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드래콩을 못 본 것 같아.
0: 나도.
5: 또 책에 정신 팔려 있는 거 아니야? 가보자, 얘들아.
6: 탱크미 공룡.
5: 드래콩.
0: 방에도 없잖아. 어딜 간 거지?
4: 이상하다. 드래콩이 책을 바닥에 둘 리가 없는데. 드래콩? 얘들아, 여기 드래콩이 있어.
5: 뭐? 그냥 그림 아니야?
0: 정말이잖아! 드래콩이 왜 저기 있지?
4: 어떻게 된 거지? 설마 드래콩이 이 책 속으로 들어간 거야?
0: 말도 안 돼!
4: 드래콩이 손에 뭘 들고 있어!
5: 설마...

0: 좋아.
1: 어? 책이 왜 바닥에 떨어져 있지?

0: 비켜!
1: 미안해.
0: 넌 누구냐? 내 허리. 어딨지? 내 수호백! 다행이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여기에 왜 네 얼굴이? 왜 수호펜에 네 얼굴이 있는 거야? 망했어, 망했다고.
1: 내 얼굴? 내 얼굴이 망했다고?
0: 아니, 도대체 왜 수호펜에 네 얼굴이 각인된 거냐고?
1: 내 얼굴이 왜 여기에 있지? 미안, 내가 지워볼게.
0: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게 바로 수호펜의 주인이라는 증표니까.
1: 수호펜의 주인?

0: 아니잖아. 설마. 얘들아, 여긴 나무도 집들도 모두 종이로 만들어졌어.
1: 여기야, 여기라고. 우리가 종이나라에 도착했다고.
2: 여기가 종이나라?
3: 유후, 좋았어. 그럼 어서 드래콩부터 찾아보자. 드래콩을 찾으면 미션도 해결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2: 응? 그런데 생크미하고 사연은?
4: 어이, 거기! 못 보던 얼굴들인데 혹시 이 근처에서 초록색 도마뱀 못 봤니?
3: 도마뱀이요?
1: 도마뱀이래! 저기 기사님, 걘 도마뱀이 아니고요. 드래곤! 아! 저희는 못 봤어요.
4: 그래, 어쩔 수 없지. 저쪽으로 가보자.
5: 네.
1: 핑핑, 갑자기 찌르면 어떡해. 아야.
3: 그런데 드래콩 보고 도마뱀이라고 한 거 맞지?
1: 그러게 말이야. 드래콩이 들으면 서운해하겠는걸?
2: 뭔가 이상해.

0: 뭐가?
1: 그 사람들 드래콩을 쫓고 있는 것 같아.
0: 어? 드래콩을 쫓고 있다니?
1: 아까 드래콩 방에서 본 수호팬 말이야. 거기서 드래콩이 수호팬을 들고 있었잖아.
2: 누군가 수호팬을 훔쳐갔다는 게 설마?
0: 그럼 드래콩이 수호팬을 훔쳤다는 말이야?
1: 나도 잘 모르겠어.
2: 에이, 드래콩이 누군가의 물건을 훔칠 리가 없잖아.
0: 드래콩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일단 저 병사들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0: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1: 당연하지. 네가 그 수호펜의 주인인걸.
0: 내가 수호펜의 주인? 자, 예. 우와, 아무리 봐도 신기해.
1: 그렇지?
0: 사유가 만든 컵케이크도 정말 맛있었는데 지치랑 생크미도 이걸 보면 엄청 좋아하겠지? 지금쯤 친구들도 날 찾고 있을 거야.
1: 뭐? 친구들?
0: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다고.
1: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란 말이야. 내가 방법을 알고 있다잖아.
0: 너만 믿을게.
2: 저기 드래콩 아니야?
1: 드래콩! 드래콩!
0: 얘들아!
3: 여기서 만나다니 역시 우린 떨어질 수 없다니까.
2: 드래콩,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분명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나더니 이곳으로 들어와 버렸어.
4: 드래콩, 그건 뭐야? 설마 사라졌다는 그 수호펜은 아니지?
0: 그게...
2: 어디서 가져왔어? 설마 훔친 건 아니지?
0: 아니야! 난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4: 드래콩, 종이병사들이 널 쫓고 있었어.
0: 나를? 왜?
3: 으이그, 그거야. 네가 수호펜을 훔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이나라에서 나가자고.
1: 안 돼! 너희들! 수호펜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3: 에? 드래콩, 얜 누구야?
0: 그게...
1: 난 종이나라의 주인! 그리고 이 초록색 도마뱀의 주인이시다!
2: 다들 드래콩이 도마뱀처럼 보이나 봐.
4: 드래콩이 주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0: 그러니까 그게...
1: 원래 이 수호펜의 주인은 나야. 그런데 지금은 얘가 주인이니까 수호펜의 주인도 나, 얘 주인도 나란 말이지.
3: 뭐?
5: 저기 수호펜을 훔쳐간 자가 있다.
1: 어쩌지?
4: 어떻게 드래콩을 잡으러 왔나 봐.
1: 야, 우선 도망치고 보자.
4: 안돼!
5: 야, 그만해!
2: 애들이 전부 책 속으로 들어간 거야? 어떡해! 애들이 쫓기고 있잖아!
6: 생금?
1: 생각을 하자, 생각을!
2: 공! 얼른 공을 그려!
0: 공을?
1: 그래, 얼른! 여긴 어떻게 빠져나가지? 비행기? 자동차?
0: 치치, 빙빙, 도깨! 다들 괜찮아?
1: 이대로 가면 후회할 텐데.
0: 내가 그린 공 때문에 친구들이 넘어졌어.
5: 이 녀석들, 너희도 한패였구나. 당장 끌고 가자.
4: 이건 뭐해라고요?
3: 저희랑 드래콩은 수호펜을 훔치지 않았어요.
0: 내 친구들을 건들지 말라고.
1: 어떻게 종이나라에 불이 났나 봐. 아이들이 저기 있는데.

0: 바람이
1: 왜 이렇게 부는 거야?
2: 불이 꺼졌습니다!
1: 이렇게 순식간에 타버리다니 불이 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 때문에 종이 나라가
3: 이제 어쩌지?
4: 맞다! 드래콩에게 수호팬이 있잖아!
1: 수호팬을 움직일 자는 오직 선택받은 주인뿐이다! 종이 나라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반드시 다시 되돌려야 해!

0: 열차.
1: 우와, 종이 나라가 돌아왔어.
2: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0: 죄송해요. 그리고 수호펜은 돌려드릴게요.
3: 제이, 이제라도 반성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초록색 도마뱀도 고맙구나.
0: 도마뱀이요?
3: 앞으로 수호펜은 우리가 잘 지켜야겠군. 그리고 제이는 반성의 의미로 수호펜 지키는 걸 돕도록.
2: 제가요?
3: 지금껏 너처럼 수호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 그 정도 마음이면 누구보다 잘 해낼 거다.
1: 야하! 감사합니다!
4: 그럼 이번 미션도 성공!
5: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3: 그건 수호펜이 도와줄 거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렴.
6: 네.

0: 것 같은데.
1: 왜 돌아왔다. 드디어 돌아왔어.
0: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8: 덕분만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꽃이 완성! 예!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피리 부는 핑!
11: 안녕, 렉스!
12: 어서와, 얘들아.
11: 와, 이 커다란 건 뭐야?
12: 이건 티타노 보아의 비늘 화석이야.
11: 비늘 화석?

0: 엄청나게 크다.
1: 티탄 오빠의 정보가 필요해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갈래?
0: 응, 좋아, 갈래. 얏!

0: 티타노 보아는 큰 물고기 같은 걸 주로 먹으니까 강가에 오면 볼 수 있을 거야.
1: 이게 무슨 소리지?
2: 뭐지? 누가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0: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자.
1: 뭐야? 응? 이게 뭐지?
2: 앵디, 빨리 와.
3: 어, 알았어. 우린 최고의 한 팀. 두근두근 신나는 모험을 시작해.
0: 킹,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어? 얘들아, 나 노래 연습 중이었는데 어때? 정말 잘 부르지?
2: 어? 어... 근데 목소리가 좀 크더라.
3: 그래? 내가 목소리가 우렁차거든. 얘들아, 내가 노래할 테니까 다시 들어봐. 고고고고 다이노.
1: 핑, 우리랑 같이 가서 티타노를 찾아보자. 어때?
3: 어?
1: 어? 핑, 이리 와봐. 여기에선 티타노가 잘 보일까?
3: 글쎄. 고고고고 다이노, 우린 공룡 삼엄대. 고고고고 다이노.
1: 땅이 움직인다.
2: 어?
1: 방금 땅이 움직였는데. 핑, 네 노래소리에 땅도 흔들리잖아.
3: 그래? 아무래도 땅이 내 노래 실력에 놀란 모양인데.
0: 핑, 앤디, 그건 통나무가 아니라 티타노 보아야.
3: 뭐라고?

0: 하늘로 내려온 것 같은데?
1: 정말? 살았나?
0: 휴, 큰일 날 뻔했다.
2: 이러다 다른 공룡들이 다치겠어. 티타노 보아를 따라가 보자. 얘들아, 빨리 비바브를 불러줄래? 비바브, 아이들을 부탁해.

0: 잘했어. 티타노가 왜 저러는 거야?
1: 허물을 벗을 때가 되면 몸이 많이 간지럽거든. 그래서 나무에 몸을 비비는 거야.
2: 정말? 그럼 이제 어쩌지?
0: 나무가 부서졌어.

0: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빙, 나무 위에 다른 인형들을 부탁해.
1: 알았어.
0: 비바보, 공룡들을 빨리 대피시켜줘.
1: 내가 구해줄게.

0: 여긴 괜찮을 거야. 공룡들은 무사해.
1: 근데 작은 공룡들이 너무 많아. 어쩌지?
2: 다른 공룡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벌어야겠어. 핑, 네가 티타노보아의 주의 좀 끌어줄래?
0: 내가?
2: 맥스, 슈퍼 탱글이! 핑, 서둘러!
0: 알았어. 근데 어떡하지?
3: 아, 노래를 부르는 건 어때?
0: 노래?
3: 응, 아까 핑이 노래하니까 티타노가 움직였잖아.
4: 맞다, 그럼 되겠네. 핑, 노래해.
1: 뭐? 근데 티타노는 말이야.
0: 알았어. 그래, 내 멋진 노래를 들으면 날 쫓아.

0: 고고고고다잉어 한옥대가 간다.
1: 좋아, 작전 성공이야.
2: 키타노가 진짜 핑을 쫓아가네. 그러게 말이야. 근데 핑은 노래를 너무 못해.
0: 고고고고 우리는 공룡 탐험대. 예.
3: 아까 봤던 게 티타노의 허물이었구나.
4: 티타노는 허물을 이렇게 벗는구나.
3: 우와, 정말 대단하다.
2: 그러게, 허물이 꼭 커다란 동물 같아.
0: 렉스, 정보 수집은 다 했어?
1: 핑 니 덕분에 공룡들도 다 구하고 수집도 아주 잘했어.
0: 정말? 내가 노래를 좀 잘하긴 하지. 티타노도 내 노래소리에 반한 게 분명해. 그치?
3: 그래.
2: 어, 맞아.
4: 근데 렉스, 뱀은 원래 소리를 잘 못 듣지 않아?
1: 사실은 노래 때문이 아니라 핑의 움직임을 보면서 쫓아갔던 거야.
4: 움직임?
1: 티타노 보아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이 흐릿하게만 보이거든. 근데 앞에서 핑이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게 신경 쓰여서 따라갔던 것 같아.
2: 아, 그런 거구나.
0: 얘들아, 내가 또 노래 불러줄게.
3: 어? 아, 괜찮아.
2: 그래, 안 불러도 돼.
0: 고고고고 달고 탐험대가 갔어.

0: 핑의 노래는 말이야.
1: 그래도 핑 덕분에 티타노의 화물도 볼 수 있었잖아.
2: 그건 그래.
3: 얘들아, 내가 새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0: 노래? 미안해, 핑.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해.
3: 벌써 간다고?
2: 다음에 들려줘. 가자, 얘들아.
1: 안녕.
3: 안녕. 렉스, 응? 내 노래 한번 틀어볼래?
4: 앤디의 모험. 렉스, 나왔어.
0: 어? 어? 아직 렉스도 없네.
4: 오, 그럼 오늘은 내가 1등인가? 야호!
0: 어?
4: 호이! 오늘은 뭘 보러 갈까?
0: 어? 파라포조시야? 이게 뭐지? 대왕 암모나이트라고?
4: 진짜 멋지겠다!
0: 어?
4: 아이 참, 다들 언제 오는 거야? 빨리 보고 싶은데.
0: 그래,
4: 내가 먼저 가서 관찰하는 거야. 모두 깜짝 놀라겠지? 좋았어. 야호!
0: 와!
4: 스피노, 오늘 내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봐줘. 알았지? 좋아, 한번 가볼까? 뚜뚜루뚜루뚜루 뚜뚜루뚜루뚜루
1: 앤디!
0: 앤디가 없네.
2: 그러게, 아직 안 왔나?
5: 안녕, 얘들아.
1: 안녕, 렉스.
5: 근데 앤디는 어딨어?
2: 아까 먼저 간다고 했는데.
5: 아, 그래? 이건...
0: 저게 뭐야, 렉스?
5: 이건 암모나이트 카드인데 아무래도 앤디가 혼자서 우르르 행성으로 간 것 같아.
1: 뭐라고?
5: 안 되겠어. 우리 빨리 가보자.
1: 그래.
0: 어쩌지. 암모나이트를 보려면 바닷속으로 가야 하는데.
1: 바비.
0: 그러게. 바비가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 바비, 바비.
0: 어? 바비, 너 언제 온 거야?
4: 간지러. 알았어, 바비. 그만해. 좋았어. 그럼 오늘은 우리 둘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암모나이트 정보를 수집하자.
1: 바비.

0: 저기로 가보자. 저것 좀 봐. 암모나이트다. 우와, 꼭 고깔처럼 생겼네. 꽈배기처럼 동글동글 꼬인 게 귀엽다. 어? 얘는 아주 길쭉한데? 꼭 클립처럼 생겼는걸? 요건 클립 암모나이트라고 불러야지. 어? 얘는 뾰족한 게 가시가 돋친 것 같아. 그럼 넌 가시 암모나이트다. 와,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 정말 귀여워. 와. 어? 근데 대왕 암모나이트는 어디 있는 거지? 어? 뭐야? 왜들 저러지? 어? 바비, 도망쳐! 빨리!
1: 바비!
0: 바비, 힘내!

0: 바비, 지금이야. 물 위로 올라가.
1: 바비.
0: 어쩌지? 해변가가 너무 멀어. 안 되겠다. 일단 저 위로 도망쳐야겠어. 바비, 이제 괜찮겠지? 뭐야? 왜 아직도 쫓아오는 거냐고?
2: 이제 물고기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겠지? 응? 응? 어머, 암모나이트들이네. 너무 귀엽다.
0: 우와! 누가 좀 도와줘!
2: 응? 이 목소리는? 신고스폰 딜루스잖아. 위험하겠어. 어쩌지? 저기면 되겠다. 앤디!
0: 빅키! 우리 좀 도와줘!
2: 내가 신부의 시야를 가리고 바위 쪽으로 너희를 밀어줄게.
0: 알았어.

0: 어, 비키! 여기로 못 갈 것 같아!
1: 어, 어쩌지?
0: 아, 앤디! 바비! 곽자!

0: 이제 됐어. 고마워, 비키.
1: 바비.
2: 앤디, 우루루 행성에선 혼자 다니면 정말 위험해. 비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미안해, 렉스. 대왕 암모나이트가 빨리 보고 싶어서 먼저 왔어.
4: 다음부턴 꼭 우리랑 같이 가자.
3: 응, 알았어.
5: 근데 앤디, 대왕 암모나이트는 본 거야?
3: 아니, 다른 암모나이트는 봤는데 대왕 암모나이트만 못 봤어.
6: 뭐? 앤디, 지금 네가 타고 있는 대왕 암모나이트가 파라포저시였잖아.
3: 어? 이게?
6: 응, 잘 봐봐.
5: 정말?
3: 우와, 얘가 대왕 암모나이트였다니.
5: 그럼 앤디는 대왕 암모나이트를 타고 있었던 거야? 대단한데!
4: 진짜 부럽다, 앤디.
3: 에이, 나도 잘 몰랐는걸.
2: 그럼 다 같이

0: 암모나이트를 관찰해 볼까?
1: 와, 정말 멋지다니까. 앤디, 여기 좀 봐.
0: 자, 오늘의 카드야.
2: 우와, 대왕 암모나이트 파라푸조시아 카드다.
3: 근데 다른 암모나이트는 없네.
2: 그러게, 좀 아쉽다.
1: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앤디의 바다 생물 신문.
2: 우와,
0: 멋진데?
2: 대단하다, 앤디. 정말 다양한 암모나이트가 있네.
1: 내가 찍은 사진으로 만들었어. 이 고깔 모양 암모나이트는 에우보스고, 얜 꼭 클립 같지? 이건 디플로모케라스야.
2: 정말 멋지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주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오늘의 이야기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한 병에 설마 과학이 있을까?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마요네즈. 새콤하고 고소한 마요네즈가 뿌려지면 커다란 샐러드 한 그릇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구운 오징어를 먹을 때도 마요네즈는 찰떡궁합. 이렇게 친숙한 마요네즈도 막상 들여다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법. 마요네즈, 지금 보니 느낌이 무척 독특하다. 묽은 듯 흘러내리면서도 탱글탱글 걸쭉한 느낌. 이 느낌, 기계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하얀 물감을 짤 때의 느낌과도 비슷하다.

언제나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훌륭한 조연이었던 마요네즈. 오늘은 마요네즈가 주인공이다.

마요네즈는 어떻게 만들까? 재료부터 알아보자. 설마 이 세 개가 다일까? 달걀 노른자를 잘 저어주면서 식용유를 조금씩 넣어준다. 호박죽인 듯 호박죽 아닌 식용유가 섞인 노른자. 여기에 식초를 넣고 계속 저어주다가 더 빨리 믹서에 넣고 돌려주니 색이 확 밝아지고 특유의 질감이 살아있는 마요네즈가 되었다. 놀랍게도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어진 마요네즈. 잘 흘러내리는 노른자, 식용유, 식초를 섞어 만든 마요네즈는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걸까? 마요네즈 특유의 시큼한 향을 내는 식초부터 시작해보자. 컵에 담긴 식초에 식용유를 부어보면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마요네즈 만들 때처럼 열심히 저어보면 섞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분리되고 말았다. 식초와 식용유는 영영 섞일 수 없는 운명? 물과 기름처럼 화학적 성질이 달라 서로 섞이지 못한 것. 여기 마요네즈의 마지막 재료인 달걀 노른자를 넣고 섞어주면 시간이 지나도 층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섞여 있다. 작은 기름방울 같은 것들이 잔뜩 퍼져 있는 표면. 달걀 노른자의 어떤 성분이 식초와 식용유를 섞이게 만든 걸까?

향할 것이다. 고르게 저어주었을 때 달걀의 레시트는 잘게 쪼개진 기름방울들을 감싸는 모양으로 배열된다. 노른자가 둘을 섞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맛 좋은 마요네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달걀 때문에 마요네즈가 위험해진 적도 있었는데 살모넬라균 때문이다. 다행히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 데워 먹으면 안전했지만 이를 어쩐다 마요네즈에는 익히지 않은 달걀 노른자가 들어갔는데 이대로 마요네즈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마요네즈를 구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게 된 방법이 달걀 노른자를 약한 온도에서 미리 익힌 다음 마요네즈를 만드는 방법. 열에 약한 살모넬라균이 죽는 온도는 약 59도. 노른자가 익어 단백질이 변하는 온도는 약 62도. 그래서 그 사이 온도에서 살균한 달걀 노른자로 만든 마요네즈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다. 하마터면 마요네즈, 구경도 못해볼 뻔했다.

잘 섞인 마요네즈 한 병. 3일 동안 꽁꽁 얼려보자. 3일이 지난 후 마요네즈를 서서히 녹여보면 점점 분리된다. 잘게 나뉘어 있던 식용유 입자가 다시 뭉치며 쉽게 분리되는 것. 마요네즈가 섞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역시 과학의 힘이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요네즈의 단짝 친구 케첩. 병 모양은 비슷하지만 뚜껑은 약간 다른데. 마요네즈 뚜껑을 열면 숨겨져 있던 별을 만날 수 있다. 케첩이 나오는 구멍은 그냥 동그란 모양. 마요네즈와 케첩이 나오는 구멍의 모양은 왜 다를까?

케첩과 마요네즈의 차이. 지금 확인해 보자. 마요네즈에 비해 잘 흘러내리는 케첩. 둘은 이렇게 점도에 차이가 있어 병에 있는 구멍 모양도 다르다. 마요네즈는 점성이 강해서 별 모양 구멍을 통해 짠 모양이 유지될 수 있다. 마요네즈의 고소한 과학. 이제 여러분이 짜내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코드. 우리에게 친숙한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검은 막대들. 모든 과학이 되는 우리의 실험실로 바코드를 소환해보자.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초콜릿 모양처럼 짜놓은 두 가지 색 물감. 무작위로 배열된 흑백의 조합이다. 물감을 쭉 펴내리면 나타나는 바코드 모양. 흰 줄과 검은 줄의 반복이 얼룩말의 무늬처럼 생겼다.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흑백의 조합. 피아노 건반도 흑과 백.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곳. 검은 줄과 흰 줄이 반복되는 도로 위의 바코드. 횡단보도였다.

바코드, 검은색과 흰색이 반복되는 이 모양은 우리 생활 이곳저곳에 있다. 서로서로 비슷한 듯, 다른 듯, 궁금해지는 바코드의 세계. 오늘은 자그마한 바코드에 호기심

무더운 여름날 냉장고 속에서도 밑줄 쫙 형광펜에서도 읽고 있던 책에서도 보이는 바코드. 바코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에 마치 이름표처럼 붙어 있다. 그냥 이름을 쓰면 될 걸. 왜 바코드를 쓰게 된 걸까? 바코드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던 시절, 우유를 사기 위해 기다리던 고양이 손님. 하지만 앞에는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는 손님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 줄이 어느 세월에 줄어든다냥. 물건 이름 찾으랴, 가격 찾으랴, 아무리 서둘러도 계산은 더디기만 했다. 우유 한번 사려다 날새겠다옹.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속이 탄 건 가게 주인도 마찬가지. 그리하여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바코드다. 버튼을 누르면 붉은 빛이 나오는 바코드 스캐너는 바코드가 반사시킨 빛을 다시 읽어드려 물건의 정보를 빠르게 입력한다. 단순히 늘어선 검은색 막대들로 어떻게 물건을 구분하는 걸까? 여기 작은 장치가 하나 있다. 이 장치는 적외선을 보내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양을 측정한다. 검은 종이와 흰 종이에 적외선 센서를 대어보면 연결된 컴퓨터에 감지되는 적외선의 양이 표시된다. 검은 종이에서는 적은 양의 적외선이 감지되고 흰 종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적외선이 감지된다. 검은색은 대부분의 빛을 흡수하지만 흰색은 대부분 반사하기 때문 바코드 스캐너는 반사된 적외선의 양을 감지하여 흰색은 0, 검은색은 1로 인식한다. 바코드는 검은색과 흰색 막대의 배열. 각각의 막대가 반사시킨 적외선의 양에 따라 0과 1로 변환된 숫자는 물건의 정보를 나타낸다. 바코드에 굵기가 서로 다른 검은색과 흰색의 막대가 배열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조합의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스웨터에 부여된 숫자 코드에 따라 이런 모양의 바코드가 붙고 젤리를 뜻하는 숫자 코드에 따라 이런 모양의 바코드가 이름표처럼 붙게 된 것. 그런데 바코드 막대 아래 숫자가 또 있다? 막대 밑, 바로 여기. 숫자는 모두 몇 개가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개. 앞 세 자리는 국가, 다음 네 자리는 제조업체, 다음 다섯 자리는 상품 고유번호, 마지막 한 개는 오류가 있는지 체크해주는 숫자. 단순해 보이는 바코드, 알고 보니 꽤 복잡한 암호였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바코드. 바코드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흑백의 작은 점들이 불규칙하게 찍혀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QR코드는 점들의 배열에 따라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한다. 바코드보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서 그 쓰임새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인식이 가능하다. QR코드에는 세 귀퉁이에 위치 인식 패턴이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바코드의 과학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한없이 오래 걸리던 계산을 편리하게 해준 바코드의 탄생. 최초의 바코드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바코드의 창시자 우드랜드와 실버가 고안한 최초의 바코드는 원형의 관역 모양. 그 모양이 마치 황소의 눈 같다고 하여 황소의 눈 코드라고 불렸다고 한다.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바코드의 과학.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꿔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깁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Wow, there are a lot of shapes in the world.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오늘은 우리 몸의 이름을 배워요.

0: 재미있는 플레이 타임. 머리.
1: 머리.
0: 어깨.
2: 어깨.
0: 무릎.
1: 무릎.
0: 발.
1: 발.
0: 눈.
2: 눈.
0: 귀.
1: 귀.
0: 입.
1: 입.
0: 코.
1: 코.
0: 좋아요. 이번엔 손가락.
1: 손가락.
0: 팔꿈치.
2: 팔꿈치.
0: 배.
1: 배.
0: 볼.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왔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1: 용우야! 용우야!
2: 이번엔 제대로 성공했대.
1: 아, 전학생 교감 테스트 말이야. 그날 합체한 건 우연인가 했는데 그 교감 점수가 90이 넘었고.
3: 그런 건 일일이 보고 안 해도 돼. S랭크가 교감 점수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게 무슨 뉴스라고.
2: 아니 뭐 S랭크라고 해도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이제 겨우 합치한 수준이라 신기해가지고.
3: 디아머에서 아무나 특례 입학 시켰겠어? 아 니네나 잘해. 그렇게 평생 훈련생만 하다가 끝낼 거야? A랭크라도 가야 할거 아니야.

0: 영어 너고 출격 테스트지?
1: 네, 드디어.
0: 많이 긴장되겠네. 나도 그랬거든.
2: 담담해요. 워낙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했고 실전처럼 훈련했거든요.
3: 용호반 사교육 많이 했잖아.
0: 넌 잘할 거야.
4: 으흐,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5: 저건 T-Rex가 새로운 장소에 와서 화가 난 겁니다.
2: 에이, 그 정도는 우리도 딱 보면 알겠네요.
4: 도대체 연구 보고서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6: 제가 뭐 미루고 싶어서 미립니까? 쟤는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4: 아,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7: 트렉스 호출입니다. 트렉스 호출.
2: 사이렌 안 울렸는데.
7: 출동 아니고 훈련이요.
4: 고생이 많다 너도. 실컷 잠만 자다가.
8: 아니 앞으로. 앞으로 가라고. 뭐야. 아.
9: 아이고, 쟤 뭐하냐. 야, 지금 저거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저게 무슨 S랭커라고.
8: 너 뭐가 불만이야. 야, 어제는 합체했잖아. 너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야, 너 왜 그래. 빙빙 돌지만 말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야, 그만 돌고 이제 멈춰. 멈추라고.
10: 합체만 하면 뭐하냐. 컨트롤이 안 되는데.
11: 야, 진, 트렉스님 귀 잘 맞춰드려라.

0: 이제 우리 디아몰로 투탑이다. 그치? 세나랑 용우.
1: 세나? 잘하지.
2: 그래봤자 용우 너한텐 안 돼. 네가 훈련 중이었으니까 세나가 짱 먹은 거지. 이제 어림 없어.

0: 않아야 하잖아요.
1: 영우는 지난 학기에 입학하자마자 성적도 모든 분야에서 단연 탑이었고, 새날을 제외하면 학교 생활도 가장 모범적이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무리 봐도 그 누구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을 것 같은데.
0: 그렇긴 하죠. 하지만 단한 번도 만족시켜 드린 적이 없어요.
1: 누구를?

0: 또 행차하셨네.
1: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나대냐? 에이케이가 디아몬 최대 군수 협력 업체긴 하지만 자기 회장도 아니잖아.
0: 회장 딸이잖아.
1: 그래봤자 일개 기업이잖아. 우린 디아모고.
2: 오셨습니까?
3: 오랜만이네요.
4: 이쪽으로 앉으시죠.
3: 나가 있어.
4: 나가보세요.
3: 잉룡 프로젝트 성공시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2: 지원 덕분입니다.
3: 우리 아시아 지부에만 있는 거대 잉룡이잖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용어는 어떤가요?
2: 중차대한 시기에 잉룡과 티렉스 합류해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3: 아, 티렉스. 티렉스 링커가 사고를 크게 쳤다던데.
2: 역시 정보가 빠르시군요.
3: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걱정돼서 어디 아이들을 전쟁에 내보내겠습니까? 아군이 아군을 그렇게 공격해버리면 말이죠.
2: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디아모의 일입니다.
4: 용우, 만나고 가실 거죠?
5: 용우야, 전화.
6: 용우군, 김전무입니다.
7: 김전무님?
6: 어머님와 계십니다.
7: 지금요?
6: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7: 네. 어머니.
3: 그래, 앉아라. 용우야.
7: 네?
3: 쉽게 만족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
7: 네.
3: 넌 특별하잖아. 그래서 특별한 거대 잉룡을 주려고 네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했었니? 네가 화려하게 보답해야 해. 알겠니?
7: 네.
3: 네가 딱 스포트라이트 받을 시기에 티렉스가 굴러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
7: 티렉스 링커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좋은 라이벌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멀었어요, 그 애. 그래봤자 제 상대도 안 되고요.
3: 한결일 한 방에 날린 거 보면 보통은 아닐 거다. 아직 천지구분 못하는 거지.

0: 얼마나 걸릴까요?
1: 다행히 신경은 문제 없으니까 한 달이면 활동하는데 지장 없게 될 거야.
2: 아니, 다시 콕핏 하는 거야.
1: 그건 좀 걸리지. 젊으니까 몸이야 금방 회복되겠지만 미르하고 너 교감이 완전히 끊겼었잖아. 시간 문제야. 잘될 거야.

0: 저기 선생님.
1: 어, 진이구나. 한결이 태어났는데.
0: 아, 그럼 형 이제 괜찮은 거예요?
1: 어.
0: 감사합니다.
2: 디아머에 누가 되는 애를 두고만 볼 수도 없고, 링커드 의견 모아서 정식으로 전학생 퇴학 조치 건의하자.
3: 역시 용우야. 나도 의견 좀 낼까?
2: 선배.
3: 우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날 진은 혼자서 적을 물리쳤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리고 흥분한 트릭스를 먼저 자극한 건 미루와 나였어. 이미 트릭스와 진이 적들을 물리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무작정 달려들었던 거야. 내 실수였어. 그러니까 괜한 짓 안 했으면 좋겠다.
4: 잘 알지도 못하고 의심만 했잖아.
2: 선배, 이거 감싸줄 일이 아니에요.
3: 용훈,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2: 선배는 재활에만 신경 쓰세요.
5: 형! 형!
3: 어? 진아.
0: 병원 갔는데 형이 없어서.
3: 찾아다녔구나.
0: 네, 형. 형 이제 괜찮은 거예요?
3: 그럼, 괜찮지.
6: 드디어 용우 출격 테스트야?

0: 모든 점검은 끝났고 언제든 출격할 수 있습니다.
1: 요 잉룡한테 쏟은 예산이 10억 달러인 거 실화냐?
2: 혼자 그렇게 멋있는 거 반칙 아니야?
1: 반칙이지. 와, 날개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3: 전차날개 직선거리 10m.
1: 아, 깜짝아!
4: 암호를 장착한 날개에서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200탄, 발톱으로 잡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100톤, 디아머 최대 폭발력 보유.
3: 예산은? 10억 달러?
1: 그럼 뭐해? 아직 출격도 못하고 있는데.
5: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북서쪽에 위치한 무인도에 가해 적은 병력이 집결해 있는 걸로 보아 리터널 코어 채굴 현장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해역 상공에서 정찰 중이던 디아마 전투기 두 대가 현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6: 영우, 출격시켜.

0: 경호야, 에이스리 미사일 토하해.
1: 네. 에이스리 발사.
0: 좋았어, 영호야.
1: 어머니, 제가 최고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2: 영호, 방심하지 마. 정권이 다시 집결하고 있다.
1: 네.

0: 됐어.
1: 와.
2: 용호 오빠 짱. 와.
3: 이거 실화야?
4: 멋있다.
5: 완전 사케네.
6: 제법이네.
7: 와, 멋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 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동역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2: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퍼필드.
2: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3: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2: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2: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3: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3: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2: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3: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멈출 줄 모르는 그녀의 시선.
1: 길이 계속 하나 팀을 꽂혀요, 송이가.
0: 아! 3개월 하나와 3살 송이의 잘못된 만남.
2: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전쟁이?
0: 하악질로 얼룩진 일상, 싸움은 필수.
3: 놀러 가.
4: 나한테 왜 굴러냐오.
0: 용서 못한다냐? 하나만 노리는 질투의 화신 송이.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어떤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얼른 만나볼까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서 왔습니다.
5: 안녕하세요.
0: 예비 부부 집사들과 자식 같은 새 냥이가 살고 있습니다.
5: 첫째 밤이는 여기 있고요.
0: 이 댁의 유일한 막내 아들내미 밤이.
1: 여기 둘째 송이. 애교가 아주 많아요.
0: 오늘의 요준양 엄마 바라기 송이. 어머 세상에 너 정말 작다. 아직 크려면 한참 남은 꼬꼬마 막내. 묘생 3개월 차 하나. 일단 모두 반가워. 사이좋게 둘러앉아 간식 먹는 녀석들. 언뜻 보기엔 별일 없이 사는 고양이들 같죠.

0: 아직 집사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막내 하나. 그래서 집사들은 늘 녀석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1: 많이 먹었더니 잠이 올 것 같아요.
0: 애교 많은 하나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집사들. 그런데 하나를 바라보는 건 집사들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선의 주인공, 송이. 하하호호 화목해 보이는 집사들과 품에 안겨있는 하나를 보자마자 바로 직행. 마치 할 말이 있다는 듯 울면서 다가온다는 송이. 녀석이 다가오자 집사들 일동, 얼음.
2: 그 녀석을 당장 내려놓지 못할까냥.
3: 쳐다보내제.
0: 하나는 안절부절. 하지만 송이는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3: 눈길이 계속 하나한테만 꽂혀요, 송이가. 하나한테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한테 눈이 떨어지질 않아요.
0: 집사들이 잠시 집안일에 신경 쓰는 동안 언니 송이는 여전히 동생 하나에게 시선 고정. 대체 언제까지 쳐다보는지. 눈 한번 깜짝 안 하고 보는 게 송이야, 너 좀 무섭다. 결국 송이의 눈을 피해 숨숨집으로 들어가고 마는 하나.
1: 언니가 제일 무섭다냥.
0: 하지만 하나가 숨는 것까지 전부 지켜본 송이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겠죠. 코앞까지 다가온 녀석. 송이야, 하나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런데 천천히 숨숨집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하는 송이. 그리고는 한 발씩 숨숨집에 넣는데요. 아니 대체 그 좁은 데 같이 들어가서 뭘 하려나 했는데 이게 웬일? 하나가 걸음아 나살려라 튕겨져 나옵니다.
3: 송아! 하나야, 괜찮아?
0: 고구마 하나, 10년 감수했습니다.
3: 괜찮아, 괜찮아.
1: 아이, 나 또 쳐다본다.
0: 아무래도 송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듯하죠.
3: 너무 걱정되고 속상하고 그러네요.
0: 송이를 잠시 베란다로 내보내고 하나를 달래주러 가는 집사들. 집사님 하나 토닥토닥 해주세요.
3: 괜찮아? 주스 받았어.
4: 무서웠어.
0: 요즘 둘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3: 악갱이니까 애들도 알 거 아니에요. 얘는 어린애다. 이렇게 아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봐주질 않더라고요.
0: 그래서 밥도 멀찌감치. 송이는 베란다에서 아빠 집사가 따로 밥을 챙겨주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하나는 부엌 제일 끝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밥에만 집중. 하나야, 천천히 먹으렴. 그런데 밥 먹다 말고 눈빛이 달라진 송이. 재빨리 베란다를 빠져나와 송이가 향한 곳은 주방인데요. 송이, 너 설마 이 모습을 본 거니? 어느새 또 하나에게 바짝 다가온 송이. 그런데 밥에 너무 집중한 탓에 하나는 기척을 못 느꼈나 보네요. 결국 송이가 또 하나를 공격하는데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아니 고양이도 안 건드리는 거야, 송이야.
3: 나 괜찮아?
4: 놀라.
3: 나 괜찮아? 이게 뭐야?
4: 왜 동생을 때려?
2: 난 제가 그냥 막 싫다.
5: 송이야, 때린 건 잘못한 거지.
0: 송이야, 반성은 하고 있니?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엎어진 둘의 관계.
3: 그냥 송이 눈에 거슬리면 공격을 하는 것 같아. 뭐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도 공격할 때도 있고요.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또 공격할 때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달려들 때도 있고.
0: 시도 때도 안 가린다는 송이의 레이더만. 집사들은 송이가 이럴 줄 몰랐답니다.
6: 밤이랑 송이 두 마리 입양을 먼저 했고요. 남매처럼 가족처럼 밤송이랑 같이 친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0: 같은 날 유기묘 카페에서 입양한 송이와 밤이 2년을 같이 살면서 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고.
6: 일단 하나가 애기고 밤송이들이 애기를 보면 잘 돌봐주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고, 하나를 데려오기 전에 저희도 이제 합사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하긴 했었거든요.
0: 충분히 고민한 끝에 한 달 전 어미에게 버려진 하나를 입양했는데요. 집사들은 순하디순했던 송이가 이렇게 돌변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3: 저희가 이사 온 날에 하나를 데리고 왔거든요. 사실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밤소에도 영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적응하는 기간에 하나도 같이 적응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너 영역도 아니고 내 영역도 아니니까 같이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
0: 이사 일주일 후 첫 대면한 송이와 하나. 그날부터 둘의 싸움이 시작된 것. 사실 하나의 다리도 송이의 공격으로 다친 거라는데요. 아, 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집사들이 나섰는데요. 어? 그런데 웬 양말? 집사들이 양말을 하나씩 나눠 끼고 사정없이 양의 얼굴을 비빕니다.
3: 양말 다 뜯어지겠다네요.
7: 이게 서로의 페로몬 냄새를 맡으면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0: 아하, 서로 냄새 교환으로 친해지길 바래 하는 중이었군요.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3: 바꿉시다.
0: 자, 이제 각자의 냄새가 묻은 양말을 교환할 시간. 두근두근. 와, 결과가 궁금한데요. 하나야, 이거 송이 언니 냄새야. 어때? 얼렐레. 냄새를 맡자마자 뒷걸음질 치는 하나. 그렇다면 송이는 반응이 어떨까요? 아하, 역시나 송이도 거부.
2: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냥.
0: 아주 질색이라는 듯이 자리까지 피해버리네요.
3: 방바꾸기 합사도 일단 해봤고, 그리고 아예 풀어놓기도 해보고, 싸우면 터치 안 해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본 방법으로만 몇 가지 해보고,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0: 그래서 한 지붕 아래서 이중생활을 해야 한다는 집사. 모처럼 송이가 엄마 집사와 시간을 보내는데요. 와, 이렇게까지 신나할 줄이야. 그 시각 하나는 홀로 안방에.
1: 엄마 어딨냐? 나 심심하다.
0: 집사님 불이 나게 하나에게 향합니다.
8: 하나야!
0: 하나야, 엄마 왔어. 뚝! 이렇게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엄마 집사님 바쁘시겠어요. 집사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는 엄마가 들어오니 신나기만 할 뿐. 다친 다리를 하고도 잘 노는데요. 그런데 이걸 그냥 두고 볼 송이가 아니죠. 다시 하나를 챙기는 엄마 집사를 찾아온 녀석. 눈에 불이 켜지게 지켜봅니다.
2: 집사야, 이러면 나 정말 섭섭하다옹.
0: 그런데 그때 꼬꼬마 하나가 겁없이 언니에게 돌진.
1: 엄마는 내 거다옹.
0: 그렇다고 물러설 리 없는 송이. 방뇨창을 두고 두 양이들이 신경전을 벌입니다. 하나야, 너 그러다 언니한테 또 혼난다. 조심해야지.
1: 나도 내지 해줄 거다옹.
6: 아기 애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달려들려 하는 건 없지 않아 있고, 하악질도 하면서 헛발질? 네, 헛발질도 해요.
0: 신경전을 잠시 멈출 방법은 둘을 떼어놓는 것뿐. 하나가 송이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하러 병원에 갈 때가 잠시 이들에게 평화의 시간. 하나야, 치료 잘 받고 오렴.
2: 천천히 늦게 늦게 오라냥.
0: 하나 앞발이 근육도 붓고 고름이 나와서 매일 소독이 필요하다는데요. 아이고, 꽤 깊게 물렸는데요. 그래도 하나 씩씩하게 잘 참네. 그 시각 엄마 집사와 함께하는 송이와 밤이. 너 아까 화내던 송이 맞니? 아주 하나가 없으니까 마음의 평화라도 찾아왔는지 송이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하지만
6: 다녀왔습니다.
0: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하나와 아빠 집사.
3: 군대는 언제 부를 수 있대요?
6: 계속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대요.
3: 며칠간?
0: 집사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방으로 들어오는 송이.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아이고. 집사님 부를 새도 없이 또 눈 깜짝할 새 공격입니다.
9: 야! 하지 마!

0: 집사들도 놀라고 하나도 놀랐습니다. 송이는 또다시 연행됩니다. 집에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지. 송이야, 동생 아픈데 왜 그랬어?
1: 집사들은 내 맘 모른다.
2: 하나가 애기다 보니까 많이 챙기는 게 좀 질투가 나서 그런 게 아닐까.
0: 모두 잠들 시간. 하나는 집사들과 안방에서 함께 자는데요. 그런데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 그 주인공은 바로 송이입니다.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문 닫힌 안방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데요. 송이야, 그러다 목 쉬겠어. 송이의 부름에 잠에서 깨는 건 언제나 엄마 집사. 집사가 안아주면 그제야 울음을 멈추는데요. 이 생활만 꼬박 한 달째입니다.
3: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를 저희 부모님께 보낼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고 밤송이랑 합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 할지 아는데 그래서 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0: 이 지독한 질투 전쟁을 끝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질투의 화신 송이의 마음을 진정시켜줄 해결사 등장.
4: 안녕하세요. 고야로부터 김명철 소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양이들 나아질 수 있겠죠?
5: 이야, 애기 너무 귀엽다. 이 친구 이름이
6: 하나예요.
5: 안녕.
7: 안녕하세요.
5: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6: 네.
0: 오. 양생 3개월 차에 미아홍철을 만난 하나.
5: 아주 이게 진짜 꼬꼬마네.
1: 나 많이 아야했어.
4: 송이도 낯을 엄청나게 가리는 편은 아니라서.
0: 아이쿠, 송이야 괜찮아. 미아홍철 쌤은 무서운 사람 아니야.
5: 긴장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 되게 좋아하는.
0: 이제 송이와 하나 관계를 확인할 시간. 마주치면 싸우고 하악질을 하는 녀석들. 그런데 미아홍철의 뜻밖의 한마디.
5: 송이 앞에서 하나는 지금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지금 되게 졸린 듯한 이렇게 눈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이 표정은 되게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고 있고 엄청나게 또 무서움도 느끼고 있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린 고양이들은 돌아서면 원래 금방 까먹기는 해요. 이게 좀 회복 탄력성이 좋거든요.
0: 어쩐지 송이가 아무리 공격해도 얼마 안가 신나게 놀던 하나. 아직 어려서 그랬네요.
5: 새끼 고양이들한테 양보해주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한데 네 성묘들이 새끼 냥이들은 좀 봐주거든요. 근데 이제 송이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마음에 지금 여유가 없어요.
0: 송이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요?
5: 최근에 이사도
3: 네 맞아요.
5: 네, 한 달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고양이들한테 이사는 되게 큰 일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거의 유학 가는 개념. 해외로 유학 가는 정도의 개념이고 네. 새로 간 곳에 가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완전히 이제 내 영역이다라고 해서 그 불안감을 떨치는데 최소한 그래도 뭐 1, 2주의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두 분이랑 원래 밤이랑 송이는 또 같이
3: 맞아요.
5: 잠도 잤었다고.
3: 네, 4시서 항상 같이 잠을 자고. 이게 오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하나랑 같이 안방에서 3시도 잤는데.
5: 원래 엄마 아빠랑 2년 동안 거의 루틴으로 계속 같이 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일상이었는데 일상이 딱 깨졌잖아요.
3: 네. 와장창.
5: 와장창 깨진 거죠.
0: 한 달 동안 매일 하나와 함께 잠을 자던 집사들. 사실 이 자리는 송이 것이었는데요.
5: 원래 일상 패턴 자체가 깨져버리거나 이랬을 때 오우 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울음소리를 내거든요. 되게 불안할 때 이런 울음소리를 내거든요.
0: 집사들의 품을 뺏긴 송이의 마음을 몰랐네요.
1: 내 집사 내놔라옹. 내 침대 내놔라옹.

0: 송이를 불안하게 한 건 빼앗긴 잠자리만이 아닙니다.
1: 고양이도 질투라는 걸 느끼나요?
2: 질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약간 이제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근데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질투라는 고차원적인 감정보다는 가장 큰 거는 영역 내의 경쟁이에요. 경쟁이라는 게 더 정확한 단어거든요. 보호자들도 사실은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핵심 영역지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 영역지거든요. 일단 송이는 지금 뺏긴 것들을 되찾아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0: 송이 입장에서 하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존재였던 거죠.
3: 다 돌려놔라옹!
0: 송이는 빼앗긴 자신의 영역을 되찾기 위한 싸움 중이었던 겁니다.
2: 하나가 병원을 계속 다니잖아요.
1: 네네.
2: 병원 냄새가 계속 난단 말이에요.
1: 아, 네.
2: 그리고 괴상한 걸 끼고 다니잖아요.
1: 네.
2: 더 거부감이 들게 하거든요.
0: 송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런데 집사들도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두 냥이들의 사이를 좁히는데 번번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2: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셨다고 듣긴 했는데 제가 봐서는 루틴이 잘 잡혀있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좀 오락가락 오락가락
1: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이런 상태에서는 좋아질 수 있을까요?
2: 네, 일단은 좀 원인을 알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합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거예요. 송이는 뭐가 그럼 좀 필요할까요, 지금?
4: 일단은 이전 집에 있을 때 했던 그런 생활 패턴?
2: 오, 그쵸. 그냥 같이 자는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4: 네.
2: 송이한테도 그렇게 되면은 많은 관심하고 사랑의 그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1: 네.
2: 뭔가 이제 불안감이 좀 감소될 거고 일단 완벽하게 격리해야 되고요. 문 닫고 격리하고 하나는 새로운 방에서 문을 닫고 격리를 하고
1: 지금 격리하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해요.
2: 네. 그렇게 해서 하나를 격리를 하고 송이랑 바미가 일상생활을 예전처럼
4: 같이 잘 수 있게
0: 집사들의 주 공간이기도 한 안방은 송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를 독립시키기로
1: 하나는 새끼 고양이인데 밤에 혼자 자도 상관없을까요?
2: 괜찮습니다.
1: 아.
2: 만약에 걱정되시면 하나는 뭐 아빠가 같이 케어하면서 자고 그리고 밤이랑 송이는 엄마가 또 같이 자고 일단 이쪽 방 한번 가볼까요?
1: 네.
0: 하나의 새로운 방 후보를 좀 둘러볼까요? 어때요, 선생님?
2: 여기는 약간 서재공간으로 쓰시나요?
1: 맞아요. 맞아요. 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좀 책상이랑
2: 아 이쪽 공간을 하나가 좀 격리하는 공간으로 하고
0: 서재가 하나 방으로 낙점. 그런데 단순히 방만 바꾸기만 하면 안 된다는데요.
2: 원래 이제 하나가 격리돼 있던 공간이라서 필요한 것들은 다 여기 되어 있구나. 오.
1: 사실 이것도 범토이가 쓰던 거고. 저 스크래치로 범성이가 쓰는 거예요.
2: 엄청 많이 뺏겼네요.
0: 새로 산 캣타워를 제외한 모든 물건이 송이와 밤이의 것이었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요.
2: 환경 구성을 되게 잘 하셨어요. 근데 가장 큰 실수 한 가지는 원래 밤이 송이가 쓰던 물건들이 하나가 쓰는 대로 다 하나가 격리돼 있던 공간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오히려 더 좋은 새 걸 써라고 하셨지만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새 것보다 익숙하고 원래 오래 쓰던 게 자기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0: 오래된 것은 송이에게, 새 것은 어린 하나에게. 바로 실행에 옮기는 집사님들 역시 최고.
3: 나 내 방 생기는 거냐?
0: 처음부터 하나의 물건이었던 캣타워는 하나 방으로. 짐을 다 옮긴 뒤 하나가 방으로 입장합니다.
5: 잠깐 여기 있어.
0: 과연 하나는 새로운 방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0: 걱정은 금물. 처음부터 자기 방이었던 것처럼 완벽 적응한 하나. 역시 순순한 꼬꼬마네요.
1: 와, 물도 다 내 거다.
0: 드디어 송이도 안방으로 입성. 아이고, 녀석 골골송도 부르고 기분 좋아 보이네.
2: 하나가 없어서 그런지 제 방도 찾고 이래서 기분이 좀 많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0: 송이도 금방 일상을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3: 그럼 하나가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이제 뭐 밤송이까지 다 같이 같은 샴푸로 목욕을 하는 것도 좋은
4: 절대 네, 추천입니다.
0: 인터넷에서 많이 추천하던데 틀린 방법인가요?
4: 오히려 목욕할 때 애들 스트레스 엄청 받고 예민해지잖아요.
3: 네.
4: 네. 오히려 훨씬 안 좋아요.
5: 아, 그렇겠네.
4: 네. 고양이들 합사할 때 네. 같은 냄새 나라고
3: 네.
4: 목욕해서 합사하는 거는
3: 네. 네. 네.
4: 근거가 없습니다.
3: 아,
4: 오히려
3: 큰일 날 뻔했네요. 저희 냄새를 묻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4: 뭐 그거는 나쁘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집에 배어있는 냄새를
3: 네.
4: 묻혀주는 게 좋아요.
0: 솔루션이 끝나고 며칠 뒤.
6: 하나야, 올라.
0: 하나도 송이도 각자의 영역에서 잘 놀고 잘 지내고 있다네요.
7: 저희 밤송이 하나 꼭 합사에 성공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양이로 키울게요.
8: 고고해요.
0: 지금은 하나와 송이에겐 조금 거리가 필요한 시간. 집사님들 조금만 더 애써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0: 있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유럽 비교사의 거장 도널드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1800년부터 2000년대까지 광범위한 대중문화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줬었죠.
4: Yet there was never in history a time in which popular culture, in which popular culture was not somehow under the influence of a culturally powerful.
3: 경제사, 정치사, 지성사, 사회사, 어떤 분야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널드 서순의 특기죠. 그가 이번엔 자본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도널드 서순만큼 분명하게 보여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 뒤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0: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퀴즈.
1: 유럽 비교사의 거장 도널드 서순을 기억하시나요? 1800년부터 2000년대까지 광범위한 대중문화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줬었죠.
2: Yet there was never in history a time in which popular culture, was not somehow under the influence of the culturally powerful.
1: 경제사, 정치사, 지성사, 사회사 어떤 분야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널드 서순의 특기죠. 그가 이번엔 자본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도널드 서순만큼 분명하게 보여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핸드폰을 떼서 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버리는 게 없네요, 진짜.
1: 버리는 게 없어요.
0: 네.
1: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새로움을 준다.
0: 아, 여기 보니까 숙제도 있던데요.
2: 어우, 이게 무슨 일이야.
3: 80이나 90이나.
0: 여기는 인천이고요. 폐차장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애지중지 아끼던 차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왔고요.
4: 누군가에겐 소중했을 자동차. 그 마지막 여정이 궁금해 찾아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우열 PD입니다.
5: 아, 손 PD님. 네. 아,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5: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폐차 사업소 현장 총관리를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1: 제가 여기서 현재 하는 일은 현장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 이런 관리 쪽 이런 부분 쪽을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요.
4: 없어서는 안 될 작업반장.

0: 자동차 분해는 물론 현장 지휘의 감독까지 폐차장의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오늘의 베테랑 김명진 베테랑입니다.
1: 폐차장 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2: 그렇죠.
1: 저도 그 폐차장 들어만 봤고 그렇죠. 잘 몰라가지고 네. 여기서 어떤 일 할 수 있지 뭔가 시스템을 때려 부시면 될 것 같거든요.
2: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1: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일이 네.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2: 쉽지 않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이러면 기계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누르거나 이렇게 막 찍거나.
2: 아, 그렇지 않아요.
1: 아, 그 사람 몸을 많이 쓰나요?
2: 그럼요. 90% 이상은 인력이 해야 돼요.
1: 아 진짜요?
2: 그럼요. 오. 다 부시는 게 아니고 네. 일부는 살려야 되고 아. 또 일부는 부셔야 되고.
0: 폐차장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자원으로 되살리는 재활용과 중고 부품으로 다시 쓰는 재사용으로 나뉩니다.
2: 폐차 업무가 1부터 10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차곡차곡 해서 오늘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고요.
1: 알겠습니다. 단단히 네. 하고
2: 일단은 작업복을 갈아입으러 가야 되니까 자 작업복을 갈아입으러 하나 둘 셋 뿅
1: 네. 좋습니다.
2: 아, 왜? 네. 뿅이야. 작업복을 갈아입으러 하나 둘 셋 뿅
0: 아, 네. 안전장비는 필수겠죠?
2: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으니까 몸을 풀기 위해서 체조를 먼저 해야 돼요. 네. 체조하러 먼저 네. 갑시다!
0: 베테랑님의 지휘하에 아침 체조를 시작하는데요. 저만 어딘가 엉성합니다.

0: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니까 항상 저기하고
1: 조회가 끝나고 곧바로 첫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0: 지금 현재 하는 일이 가장 네. 중요한 일이에요.
2: 아, 하긴
0: 이게. 네. 어, 그렇게 해서 번호판을 두 개를 띄웠으면 네. 힘있게.
2: 오.
0: 아. 난방은 몇 개?
2: 난방은 두 개.
0: 두 개.
2: 네.
0: 나머지 알겠습니다. 하나.
1: 번호판 떼는 일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0: 오. 그게 이제 번호판 절단기예요.
2: 번호판을 만약에 네. 저 절단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큰일 나요.
2: 어떻게 큰일 나요?
0: 사람이
2: 네.
0: 사망을 했는데 돌아다니는 거야.
2: 아, 사망 신고하는 건 똑같은
0: 거죠. 그렇죠.
2: 아,
0: 차는 죽었는데 네.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2: 네.
0: 큰일 나는 거예요.
1: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절단은 필수라고 합니다.
0: 오케이. 이쪽에서 잡아야지, 이제. 잡아야지, 손을 잡아야지.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집어넣어봐. 잡아서.
2: 아, 이렇게.
0: 아, 이렇게 두 개에서 놓고 이거를 펴줘야 돼요, 이렇게.
2: 네.
0: 아, 그리고 파란색도 한 번 더.
2: 네.
0: 그 잡아주고 떨어져
2: 버렸잖아.
1: 번호판 절단이 끝나면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해체 업무는 레일을 따라 진행되는데요. 먼저 배터리 및 타이어를 분리하고 냉매 가스 등의 유해 물질 등을 해소합니다. 이어 사이드 미러 전송과 같은 세부 부품을 해체한 뒤 플라스틱, 금속 등의 재질별로 나눠 분리합니다. 첫 단계는 폐차 차량을 레일로 옮기는 과정. 베테랑님이 능수능란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시는데요.
2: 얘 올리는 건 어떻게 올려요?
0: 올리는 건 이제 지게차로 올릴 건데.
2: 지게차로, 네네. 네.
0: 본네트를 열고,
2: 네.
0: 본네트 열어봐.
2: 본네트, 네. 아, 네, 저 본네트 이거 잘 못 여는데.
0: 아, 못 열어?
2: 네,
0: 아,
2: 이건 뭐, 꼭 잡아야 되죠.
0: 뒤적뒤적. 네. 어딘가에 뭐 있겠지요? 오늘 차 다 잡았다.
2: 우와.
0: 이렇게 하면은
2: 네.
0: 중요한 거는
2: 네.
0: 화재 위험을 해서 네. 배터리를 먼저 빼야 돼요.
2: 배터리요? 네. 네. 네. 아, 이

0: 너무 멋있으신데요?
1: 오. 하여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서 잘 맞춰줘야 아. 저 끝에까지 무탈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타이어를 풀어주는 일이에요.
0: 타이어를요? 네. 오.
1: 이렇게 해서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요거 저쪽에 네 개를 다 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볼펜은 한쪽에다 아... 놓는다라는 거
0: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우. 이거 반대로 하신 건가? 반대로 하신 거 아니 아닌가?
1: 우리 풀어 봐 봐. 봐 봐. 오. 해 봐. 이렇게 꽉 잡고 해 봐. 꽉 잡고. 오. 아니 꽉 여기 꽉 잡. 안 다쳐요. 그대로 이거. 찡겨서.
0: 찡겨서.
1: 예. 오, 어, 플러스 플러스.
0: 오, 대박. 오, 됐다, 됐다. 어. 아, 아, 이해했어요.
1: 그렇지.
0: 이 겉먹으면 안 되는구나.
1: 네. 반대쪽도 네 개잖아요.
0: 아, 네 개구나.
1: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0: 오우.
1: 아, 다 풀렀잖아요, 그죠? 네네네. 다 확인했죠? 네. 이제 뺀 타이어를 갖다가, 네. 볼트를 푸는 타이어를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0: 네.
1: 이동.
0: 어. 어. 그냥 빼면 되나요?
1: 네, 빼. 네. 아. 4개요, 4개.
0: 4개? 어. 네. 그냥 굴리면 되나요?
1: 굴려, 굴려, 굴려. 네. 굴려서 저기 적자만에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0: 맞아. 이거예요?
1: 네. 그 안에다가.
0: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아, 여기만. 아! 아.

0: 이런 작업이 하루에 35번.
1: 35번이요?
0: 35번을 무한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무한반복이요? 네. 어우, 근데 진짜 그럼 힘드시긴 하시겠다.
0: 쉽지 않죠. 네. 이 차의 앞에 있는 그 준비자원 다 끝난 거예요. 작업자가 작업할 때 좀 밀어줘야 되잖아요.
1: 네.
2: 레일 위 차를 밀면서 구간별로 작업하는 방식인데요. 다음 구간은 내부 유해물질 제거 작업입니다.
0: 센터에 맞춰서 포커 여기 있잖아요.
1: 네.
2: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엔진 오일을 제거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에어컨 냉매가스도 회수합니다.
1: 이게 추출하면은 이게 판매가 가능한가요?
0: 안 돼요. 이거는 추출해가지고 네. 폐기물 업체한테 되는 거예요.
1: 돈을 드리고 폐기물 업체가 수거해가는 거예요. 오일도 그렇고. 네.
2: 환경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데요. 무작정 부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고려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0: 제껴 그치? 그치? 안 가져오세요. 네. 그렇지. 네.
2: 이번 작업은 세부 부품을 분해할 순서. 사이드 미러를 분리해 보는데요.
0: 백미러 그냥 바닥에 내려놔도 돼요.
1: 네네네.
0: 마지막에 저기 할 거니까 위험하지 않게끔만.
1: 네.
0: 볼트는.
1: 네. 네.
0: 네, 뜯어봐. 그냥 팍 뜯어. 그럼 배선도로 있잖아.
1: 네.
0: 아까하고 똑같이.
1: 네.
0: 눌러서.
1: 네.
0: 끝에를.
1: 눌러서.
0: 네. 그렇죠. 항상 그렇지.
1: 네.
0: 그렇지. 브루크에서 백미러를 빼는 거다. 네. 하는 거야. 네.
2: 이제 재질별로 분리 작업을 할 차례. 분해한 라디에이터의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분리합니다. 세밀하게 분해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0: 이 장치가 이게 촉매 장치 요게
1: 네.
0: 이게 가장 고가품이에요.
1: 네.
0: 이대로가 우리가 반출이 안 돼요.
1: 네.
0: 네. 그래서 요거를 절단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1: 네. 산소로 뭐가 잘려요?
0: 요거는
1: 네.
0: 요 부분을 절단을

0: 요 부분을 이렇게 네. 절단을 하고 네. 이렇게 절단을 해서 네. 요 형태만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1: 아, 네. 네. 네.
0: 이것도 이제 재활용품 중에 하나인데 네. 자동차에서 만만치 않게 비싼 품목이에요. 아. 비싼 거는 네. 한 80만 원짜리.
2: 80만 원?
3: 이런 부품이 숨어 있으니 꼼꼼히 작업할 만하겠죠?
0: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절단을 해야 되는지 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일단 한번 해보시고. 네. 잡아봐 한번. 이렇게. 네. 여기 잡고.
1: 네.
0: 얘를 이제 살짝 열어.
1: 네.
0: 얘를 그렇지, 그렇지, 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볼에 잘리는 게 네. 조금 조금씩 네.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1: 네.
0: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오.
0: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1: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건가요?
0: 수거 업체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이걸 내고서 일정의 어떤 금액을 받는 거죠.
1: 네.
0: 그 안에가 네. 이렇게 뭐가 있어요?
1: 오, 되게
0: 망이 있죠.
1: 망이 있어요.
0: 네. 이 망 안에 네. 백금과 네. 팔라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3: 쉴 틈 없이 다음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폐 배터리 적재 업무입니다.
1: 아우.

0: 배열까지 고려해 싸우려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테트리스가 끝이 나고 이번엔 타이어 분리입니다.
1: 어? 딱 걸릴 게 있어요. 그죠? 네. 걸리면 나사 풀듯이 시계 반대 방향.
2: 시계 반대 방향. 오. 네.
1: 그 이제 이런 되셨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에어가 빠지고 난 뒤에 그러셔서 이제 위에다 올려 놓으시면 돼요.
2: 네.
1: 자, 이 상태에서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고정할 때는 맨 끝에 거.
2: 네.
1: 코스를 또 밟아 주세요. 버튼을. 네. 놓으시면 됩니다.
2: 네.
1: 자. 그러면 고정이 됐죠?
2: 네.
1: 그리고 이제 이 지렛대 원리?
2: 네.
1: 제껴 보세요. 제끼 후 몸을 이쪽으로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회전이 됩니다. 예, 천천히 빼주시면 돼요. 네. 계속 회전하기 놔두시면 돼요.
2: 아이고. 왜 안 되지?
1: 여기가 관통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타이어 안에서만 있잖아요.
2: 네.
1: 제껴주시지 또 안 되겠죠.
2: 뭘까?
1: 스톱 멈춰주시고 네, 락을 풀어주시고
2: 네. 오, 네, 락이 되니까 확실히.
1: 네, 그 전쪽에다 다시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나눠졌습니다.
0: 드디어 마지막 정리 작업. 전선을 모아 배출하는 작업인데요. 바구니를 끌고 폐차장 안쪽으로 향하니.
2: 와.
0: 와.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2: 쪼라. 와, 이게 차가 와. 와, 여기. 여기 한번 해줘. 가봐. 좀 잘게.
1: 네.
2: 안 다치게. 와, 신기해?
3: 네, 이 그냥 완전 중장비인데. 자기 손처럼 하시네요, 그냥 완전히. 아, 이게 뭐예요, 이게?
4: 페카라는 거예요.
3: 페카요?
4: 네, 페카.
3: 거의 사람 손이 안 닿는, 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잘 보시면 배선을 아주 알차게 저렇게 해서 뜯어내요. 네, 저런 작업을 해요.
2: 왜 저런 배선을 넣는 거예요?
3: 네, 저 작업을 해요. 그 사람 손이 안 되는데 저걸 저 장비가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걸 덮어서 저 앞쪽 키로 들어가면 저 앞쪽 키가 100톤짜리예요. 눌러서 한 4장, 5장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압축이 돼요.
0: 사람이 분리하기 힘든 차체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 페카로 분리한 부품 역시 고철 등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0: 너 오전에 저기하느라 고생 많았어.
1: 일하고 봤어. 30년 가까이 하신 건데 그렇게 하신 원동력이 뭔가요?
0: 그냥 이 일이 좋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고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회사 와서 가장 힘든 거는 우리 직원들이 뭐라도 좀 다쳤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우리 수영 작업 라인에 보면 기찻길처럼 차라갖고 쭉 가정에 있었죠, 이렇게. 네. 난 그게 만들 때가 제일 보람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작업할 때.
1: 네네네.
0: 너무 위험성이 높았어.
1: 네네.
2: 자동차 뒷부분을 받칠 곳이 없어 늘 위험이 따랐던 현장.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장비를 개발하셨다는데요.
0: 작업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힘이 안 주다. 정말 안전이고 뭐고 작업 능률이고 뭐고 너무 올랐다. 그랬을 때 정말 그때 불안을 좀 느꼈어. 그것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고.
1: 어쨌든 뭐 오후에는 또 저희 그러면 어떤 업무를 좀 하나요?
0: 오후에는 이제 아까는 그 재활용에 대해서 약간 재활용을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무역과트 가서 네. 한번 이제 무역과트 이제 어떻게 네. 움직이는가.
1: 근데 지금 저희 어디로 가는 걸까요?
3: 요 차량이 스펙 차량이에요.
1: 네네네. 그러니까
3: 이제 해체하는 것보다 네. 조금 이제 수출을 한번 해보려고.
1: 수출?
3: 네.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이제 우리 무역 파트 쪽에다 갖다 놓고, 일단은 이제 같이 보여주면서.
1: 가능성 있는 애들은 이제 모여있는 곳이 있군요.
3: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송도 야적장, 네. 이제 차량 보관소.
1: 진짜 다루실 수 있는 장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실 레카도 사실 저는 이걸 하락을 못할 것 같거든요.
4: 하나씩 하나씩 이제 네. 회사에 필요한 장비들 네. 따다 보니까 어떻게 뭐 다 따지게 되더라고요.
1: 고가 자격증을 딴다는 게 갖고 계신 자격증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4: 필사기 있고 지게차 있고 레카 있고 대형
1: 있고 뭐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죠. 뭐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4: 아, 이거는, 다른 직업보다는 좀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또, 사실 또 이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직원들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만약에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장비를 세워놓을 순 없잖아요.
1: 그죠.
4: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건데,
1: 네.
4: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뒤에서 빽 빠지고, 한번 레카도 타주고, 하면 뭐, 굴삭기 저기도 하고, 뭐, 지게차도 뭐, 저기 한다 그러면 타주고.
2: 수많은 자격증보다, 그 책임감이 더 놀랍습니다.
0: 다 왔습니다, 지금 보관.
1: 와, 이거.

0: 일단 도착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놔두면은 네. 우리 여기 관리하시는 담당분들이 네. 위치 잡아서 놓게 돼 있어요.
1: 차들이 엄청 좋은 게 많네요.
0: 네. 네. 저희 모든 재산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1: 아 여기 보니까 포르쉐도 있던데요?
0: 어? 포르쉐.
1: 네.
0: 가고 싶어요?
1: 아 포르쉐 가져왔대. 저 저한테 팔면 안 돼 저거?
0: 피디님 뭐 차만 보면 다 갖고 싶대. 다 가져가고 싶대.
1: 아니
0: 마당이 넓어요?
1: 마당이 넓진 않은데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르쉐는?
0: 저것도 네. 지금 수출 대기 차량이에요.
1: 아 대기 차량. 네. 이것도 풀?
0: 예.
1: 네. 이거 비싸잖아요.
0: 여기는 전부 이 부분들이 네. 수출 대기 차량들.
1: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얘는 왜 폐차가 된 거예요? 이런 거는?
0: 이런 거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약간의 그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차고 저기에도 네. 사연이 있는 차 있어요.
1: 사연이
0: 있어요. 네. 사연이 있으면 번호판에 남바가 실어서. 네. 새로 번호판을 죽여버리고, 차까지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냥 새로운 마음에, 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1: 네, 뭐, 8888 이런 거. 네. 거의 새 차인데 그러면 그냥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정문을 들어와서 네. 폐차증을 발행하면 모든 건 다 끝나요 이제 네, 모든 거는 무역업에 이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이제 해줬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만 가능하고 아.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는 네.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아. 정문을 못 나가요 네. 제발로
2: 국내에서는 쓰임을 다한 차가 무역 덕분에 버려지지 않고 제2의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데요 해외 곳곳을 달리는 한국 차. 수출된 중고차 중 폐차 비율이 22.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차를 직접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있었는데요.

0: 매입한 차를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까지 이곳에서 한 번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1: 보니까 이렇게 사고차들도 여기 좀 모여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사고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 폐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수출되는 건지.
2: 그대로 수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본네트라든가 뭐 조금씩 이렇게 바로 우리가 가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사는 것도 있고.
3: 이거를 갖고 와서 부품으로 안 쓰고 그냥 고쳐서 파는 경우도 있나요?
2: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3: 아, 그럼 얘네는 수출하고 살아남는
2: 차들이.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고 나서 저런 것도 저런대로 가져간다 한다 그러면.
3: 그러니까 정손수리가 됐어도 해외에서
2: 차량을 수리를 해서 타는 거예요.
0: 심각하게 파손된 차량도 그대로 수출될 수 있다니 정말 버려지는 것 하나 없습니다.
2: 요거 제가 스포츠카 만들어서 제가.
3: 아, 저거 만드신 거예요?
2: 예. 광고로 한번 찍는다 그래가지고. 예. 피디님 올라와 보실래요?
4: 그럴까요?
2: 사진 한번 찍으면 멋있어요. 가끔 스포츠카.
1: 그 광고 때문에 이 차를 개조하셨다 하셨잖아요.
2: 네네네.
1: 뭐 그렇게 뭐 광고나 뭐 CF나 뭐 아니 영화나 이렇게 또 연락이 많이 오나요?
2: 네, 많이 왔어요. 뮤직비디오. 그런 쪽으로 광고 많이 하고 뮤직도 많이 찍고 뭐 판매는 아니고요. 돼요.
1: 아 돼요.
2: 네, 돼요. 네, 판매는 안 돼요.
0: 알면 알수록 놀라운 폐차의 세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아침부터 폐차장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눈에 보기에도 예리한 절단면 왜 이렇게 잘려 있는 걸까요?
3: 이거가 뭐예요?
2: 아 이거요?
3: 네, 폐차하는 건가요?
2: 네. 이거는 네. 그 수출용이에요.
1: 왜 앞부분만 나가는 거예요?
2: 이제 그 바이어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앞부석들 뭐 저희하고 똑같아요. 네. 부분적으로 하려다 보면 네. 짜맞춤이 어려워요.
0: 차 절반을 잘라가는 타프컷. 중요 부품 대부분이 앞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2: 이게 이제 장비 이름이 네. 커셔기라 그래가지고
1: 커셔기,
2: 네. 네, 날이 달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날은 나무가 아닌 이제 철판을 쇠를 자르는 거예요. 네, 상당히 위험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은 좌우로 움직이지만 실질적인 물체를 닿았을 때는 천천히 하면 그대로 움직여요.
1: 네. 이제 제가 이미 잘라요?
2: 직접 잘라봐야죠. 직접 잘라보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지도에 따라 도전해보는데요.
2: 우선 조심하시고, 자, 그대로 해서 부드럽게 자르는 거예요. 요 라인을 자르는 거예요. 네, 자.

0: 원래 이 작업은 해외 바이어가 직접 하는 일이라는데요. 원하는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까지 하는 시리아 바이어를 만나보았습니다.
1: 폐차장에 네. 이렇게 외국 분들이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2: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 부속 저기를 해서 대금을 주고 판매를 하고 이 친구들로 그 나라 가서 또 돈을 받고 저기에서.

0: 많이 만들었어. 다시 구피하던가요? 응. 시리아 보내. 아.
1: 근데 왜 한국까지 와서?
0: 아, 이거 불금 싸요.
1: 불금 싸요?
0: 예, 불금. 아. 나이트, 밤바, 헌넷, 네. 엔진. 네.
1: 다 한국이 다. 예. 네. 오, 한국이 더 싸요?
2: 그러면은 이게.
1: 돈이 좀 되나?
0: 돈? 괜찮아요.
2: 이거 하나가 얼마?
0: 20까지. 가까이? 몰라요. 10만원? 10만원?
1: 오, 10만원이네.
0: 10만원. 계속 말해, 한국 좋아요.
2: 아, 밥 맛있으세요.
0: 밥 맛있으세요.
2: 아, 김치 맛있으세요.
0: 김치 맛있으세요.
3: 와, 몇 살이야?
0: 나 지금? 아, 38?
1: 38? 오.
2: 나 지금 바람쥐.
3: 바람쥐?
1: 와이프는 어디?
0: 아, 시리아스요.
1: 한마디, 자주 못 보는데 한마디 하시죠.
0: 와이프, I love you. My wife.
4: 이렇게 부품을 사는 바이어도 있지만 완차를 사는 바이어도 있다는데요.
3: 차가 완차로 이렇게 수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 이제 따로 무역 파트에 저희 대표님이 이제 따로 계세요.
1: 아, 대표님이요?
3: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네, 바이어 상대로 해가지고.
4: 완차는 어떻게 판매되는지 동행해 보았습니다.
5: 이거 색깔, 이건 무사고.
6: 예, 무사고.
5: 아, 이거 체크하려고?
6: 오리지널.
1: 저걸 체크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5: 아, 이게 있어야지만 신정이고, 사고 수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안 보여요, 동그라미 같은 게. 아, 이게 없어요.
1: 수령이 이게 왜 안 보여요?
5: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거죠.
1: 아, 이해했어요.
5: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네. 만약에 사고 전 볼트를 풀는 흔적이 보여요. 페인트가 까진다거나, 나사로 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페인트가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1: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뭐 보는 거예요?
5: 그러니까 하체도 부식이 네. 잘 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네. 하체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6: 손다운.
5: 아, 샀다고?
6: 예. 아.
5: 필수로 바이어들이 네. 이거 먼저 공업 패킹부터 뜯어보는 이유가 네. 리비아 쪽은 사고가 있으면은 네. 네. 차를 안 사거나 금액을 매우 깎아서 사기 때문에.
1: 아, 사고 차 싫어요?
6: 예.
5: 저런 게 사고 흔적이 있으면은 저기서도 인기가 없는 거네요. 네.
1: 그러면은 순정 X5 500만원대 포르쉐 500만원 사고 차.
5: 포르쉐 반짝반짝 사고 있어? 아니면은 X5 사고 없어? 뭐가 더 좋아? 사고 없는 게 좋아요? 포르쉐보다 X5가 좋아?
1: 응? 네. Why? 왜?
5: 나라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 나라에서는 사고 흔적이 있으면은 아무도 차를 안 사요. 그 차에 대해서는 금액을 매우 깎아서 사거나.
1: 오, 신기하다. 사장님 그러면은 500만 원 포르쉐 반파 경험 있는 거랑 X5 500만 원 뭐 사실 거예요? 잘 돌아가요.
5: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포르쉐를 타겠지만은
1: 저도 포르쉐 같은데
5: 그 나라 국가별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1: 오, 신기하다. 예, 몰랐어요.
5: 이 나라에서는 만약 비즈니스적으로 한다고 하면 S5를 고를 수밖에 없죠.
1: 아, 신기하다. 이런 정보가 있구나.
6: 리비아 로치 좋아.
5: 아, 로치 좋아요?
6: 로치 좋다. 소타 좋아.
1: 싸서?
6: 예, 아반디 좋아.
1: 앞대 LCD?
6: 예.
1: 폭주하게.
7: 이거는
6: 디젤 아니야.
1: 어?
7: 아,
6: 디젤.
1: 아, 디젤 싫어요? 왜 디젤은 왜 싫어요, 리비아?
6: 디젤 없어, 디젤.
5: 아, 연료가, 디젤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6: 가솔린 cheap price.
1: 아, 그러면 디젤은 아무리 좋은 차가 싸게 나와도 살 수가 없는 거군요.
5: 리비아에서 1리터 얼마예요?
6: 1리터 maybe 50,
5: 600원 정도?
6: 예,
1: 600, 600원이요? 1리터에?
5: 1리터 600원. 우리나라 지금 한 1600, 1800원 그 사이니까.
1: 제가 800원에 살게요, 가져다 주세요.
4: 바쁘게 돌아가는 폐차장의 하루. 수출이 불발된 차량은 해체를 하는데요.
3: 이렇게 해서 들어보면은 네.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죠.
6: 네.
3: 이렇게 해서 본네트업을 탈거 할 거니까
6: 네.
3: 우리 저기 대리님하고 같이 네. 연장하면 잡아주시면
6: 네.
3: 되고.
6: 네,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8: 처음에 할 때도 무조건 한 개 타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6: 네.
8: 조금씩.
3: 아. 회님 조심하셔야 되고, 고가품이에요.
6: 네. 네.
3: 저 독... 죄송한데. 네. 제 일당보다 비싼 거예요. 이게. 네, 조심해야 돼요.
6: 독일차니까. 네. 제가 잘 잡고 있겠습니다.
8: 네. 제가 잠깐 하니까 피디님도 한번 저쪽에서 풀어보세요.
1: 네?
8: 제가 했던 것처럼 네. 우리 부장님께서 위치를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3: 여기 볼트하고 여기 볼트하고 두 개.
1: 네네. 네. 이거 잘못 풀면은
3: 괜찮습니다.
1: 월급 날아가는 거 아니어서.
3: 아 뭐.
1: 네. 오.
3: 네. 꽉 껴서 네. 또 하나 더 풀으시고.
8: 네. 맨 밑에 하단 쪽에 있습니다.
1: 이거예요? 이건가요?
8: 아니요. 더 밑에 쪽에 있습니다.
1: 아 네네. 네.
3: 됐습니다.
1: 네. 됐습니다.
3: 자.
1: 네. 오. 우와.
3: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찡기세요. 아. 됐어요.
8: 네. 피디님께서.
1: 네.
8: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1: 네, 네, 네.
8: 근데 네. 이게 빠지면 여기에서 또 케이블이 하나 더 있어요. 케이블에 예, 팔길을 네. 빼야 되기 때문에.
1: 네, 네.
8: 이렇게 되면 오, 탈거가 네. 되는 겁니다.
3: 이게. 네. 어, 내려보세요.
1: 네.
3: 피디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1: 어, 네.
3: 저쪽에다 갖다 놓으세요. 조금만 더 실어야 되니까.
1: 네. 아, 제가 이거.
3: 조금만 실으세요.
1: 네. 아. 어, 이거 근데 잘못 들면 큰일 나잖아요.
3: 네. 네. 아, 이것도 좋아. 여기다 좀 기대놓을게요.
1: 네. 아.
8: 됐습니다.
3: 위로 뚫을게요.
1: 하나, 둘, 셋.
3: 자, 이쪽으로 다시.
1: 네.
3: 도와 있는 쪽을 조심해서 안 걸리게.
1: 네.
3: 네. 아. 자, 요거를.
1: 네.
3: 자, 우리는 요거를.
1: 네.
3: 가지고.
1: 네.
3: 어디로 가요? 샤워하러. 샤워하러.
1: 네. 네.
3: 옷 하나 만들어.
1: 네.
3: 괜찮아요.
1: 여기는 뭐예요?
3: 아, 여기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이에요. 네. 예, 재사용할 수 있는 부속들을 갖다가 놓고서 우리가 깨끗이 닦아서
1: 네.
3: 예, 같이 판매하는 장소예요. 예, 부품 창고
1: 네, 네.
3: 예, 그런 곳이에요.
1: 아, 너무 멋있는데요?
3: 예?
1: 전 차 안을 잘 모르는데도 이게 네. 딱 정리가 돼 있는 게.
3: 네, 저쪽에는 이제 네. 후엔다.
1: 네.
3: 그 다음에 이제 문짝, 본네트, 이쪽에는 이제 후미 등.
4: 부품들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정말 없는 게 없어 보입니다.
3: 우리가 저기 샤워하는 네. 시설 쪽으로.
1: 네. 와, 신기하다.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왕 올라온 김에 여기 자. 한번 공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저 살면서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3: 여기 공간?
1: 네.
3: 여기는 그 쉽게 말하면, 차데카솔. 차데카솔. 정말로 올드카도 있고 신형차도 있는데, 아, 요즘들은 솔직하게 부속들이 안 나오고 단종돼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차를 갖다가 수리를 하고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치유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이 없어요. 여기는 전체적인 그런 곳이에요.
1: 그럼 제일 오래된 차도 있나요?
3: 제일 오래된 거는, 아, 저거.
1: 저거.
3: 저게 혹시 뭔지 알아요?
7: 까꿍.
1: 힌트 있나요?
3: 힌트?
1: 네.
3: 오래됐어요.
1: 몇 년?
3: 80년대.
1: 80년대?
3: 네.
1: 그랬다 아니야?
3: 와우! 굿!
1: 저거는 거의 최신 차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완전 네. 최신 차.
3: 이런 것들.
1: 네.
3: 구하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은 네.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뭐 한 달 반, 두 달씩 걸려요.
1: 근데 여기 있으면 바로 탈 수 있으니까.
3: 우리가 바로 치유가 돼요.
4: 어떤 차도 고칠 수 있는 이 마법의 공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9: 우선적으로 그 외관 상태.
1: 외관 상태 한번 체크.
9: 네.
1: 네. 근데 저 상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는.
9: 그러면은
1: 네.
9: 그리고요.
1: 네.
9: 컴파운드를 하면 되겠죠?
1: 어, 네. 컴파운드를.
9: 그리고요.
1: 네.
9: 스펀지를 넣겠습니다.
1: 아, 이겁니까?
9: 예. 네. 그냥 막 뿌리셔도 돼요.
1: 아, 막 뿌려도 돼요?
9: 예.
1: 너무 깨끗해졌다.
9: 감도가 있는 거잖아요.
1: 아, 그죠, 네.
9: 네. 네, 다
1: 사용했어요.
9: 아, 네. 아무 거니까 이렇게 나는 거 같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리나 붙여야겠죠?
1: 아, 네네. 제가 두고 오겠습니다.
2: 이렇게 중고 부품이 판매 준비를 마치면 폐차장 입구 쇼룸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3: 여기는 기본적으로 부품 판매, 그러니까 그런 부품 문의 같은 거 정도 안내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4: 네, 왼쪽 그 드라이트
3: 저기요? 설마?
1: 그
3: 씨네.
5: 아, 저거는 지금 물건 없어요.
4: 맞아요?
5: 네. 저거는 저희한테도 거의 찾기 힘든 사량이라.
6: 네. 메모를 네.
5: 죄송합니다. 아직 그거 확보 안 됐어요, 선생님.
7: 네, 인천에서.
8: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입니다. 클럭 스프링이요? 아, 근데 이거가 저희가, 네, 이게 부품이 없어가지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2: 고객님이 찾는 부품이 있는 경우, 2층에서 직접 가져와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재고가 있어도 딱 맞는 부품 찾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5: 차주분께서 은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차 색깔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 색깔하고 이제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차주분께서 판매를 아니 구입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9: 브랜드 2015년이랑 네. 시터 파이프라고 했더라고요.
3: 지금 그걸 저희 나오는 거
9: 같아요. 없어요?
3: 네. 일단 스타
10: 아, 부품 가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두 군데 갔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 혹시 있을까 해서
11: 요즘 좋은 차도 많잖아요.
10: 네.
11: 맨날 15년씩 차 계속 타신 이유가 있나요?
10: 뭐 모든 것 다 근검 전략 해야 되니까 멀쩡한데 뭐 폐차할 필요는 없잖아요. 할 만한데. 그래서 왔습니다.
11: 혹시...
10: 근데 여기 폐차장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게 좀 아쉽네요.
12: 그랬지. 저 나이트 쪽으로 하면 2005년식이죠.
13: 2005년식이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3: 네. 네, 선생님 지금 이거는 저희 물건 없어요.
12: 없어요?
3: 네.
13: 그래도 왜 그 차 안 바꾸시고 이렇게 부품 사러 오신 거예요?
12: 차가 쓸만해서요.
13: 아, 쓸만해서. 몇 년 전에 타셨어요, 차는?
12: 지금 한 오래됐어요. 2005년식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13: 20년?
2: 이번 손님은 20년이나 한 차를 타셨다는데요.
14: 오래 탔으니까 폐차 만약에 하시게 되면 되게 섭섭하시겠네요.
15: 그러죠. 아, 이 앞에 아무차도 폐차 있거든요. 그것도 오래 탔는데 좀 끌려갈 때 울었어요, 진짜. 다 질질 끌려갈 때 울었어요. 폐차 시켜서. 내 인생을 같이 한 차 아닙니까, 아무차.
2: 이곳은 단순한 부품 가게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 아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닐까요?
16: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17: 감사합니다.

0: 제이님은 폐차장 일 어떻게 처음 시작했어요?
1: 폐차장은 여러 가지를 다 소화하고 만져볼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 지식을 더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0: 그래도 이제 지금 몇 년 차시죠?
1: 이제 3년 차입니다.
0: 아, 3년 차죠? 네. 3년 차 되게 능숙하시다.
2: 3년.
1: 그렇죠. 횟수로 이제 그래요.
2: 아, 3년밖에 안 됐구나.
0: 3년 차 대리님이 보시기에 30년 차 우리 베테랑님 어떠신지?
1: 연륜과 경력은 절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센세이션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아침에 딱 오면 고철차들이 와서 물건을 빼요. 근데 그것 또한 부장님의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우리가 업무 중에 그 차가 들어오면 그러면 다른 공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아침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는 뭐냐? 아침에 일찍 들어온다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3: 오랜 경력에도 여전히 솔선수범을 하십니다.
0: 이 회사의 어떤 시스템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4: 라인 작업을 거의 대한민국 폐차장에서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벤치마킹 한다고 대한민국 폐차장에서 견학을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0: 직접 와요. 중국에서도 와서 버스 타고 와서 보고 가고 시스템 확인하고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1: 덕분에 효율성은 물론 안전 수준까지 높아졌다는데요. 일에 대한 열정이 불러온 결과가 대단합니다.
0: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거, 또 한번 잠자리를 잘 수 있다는 거, 행복하게. 걱정 안 하고 살려. 그런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 게 행복. 정말로.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항상 이런 선술집을 들린답니다.

0: 재밌어요, 진짜로. 자동차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또 새로운 차 이렇게 분해하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1: 뭐, 우리 폐사장이라고 하면 다 뭐 지저분하고 뭐 힘들다 뭐 그러는데, 자기 적성에 맞춰서 일하면 별로 뭐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런 것 같아요.
2: 이제 이 폐차도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살릴 수 있는 것도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삶을 얻은 것 같아요.
3: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행복을 쌓아간 이들의 매일을 응원합니다.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팽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팽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정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가을산. 괴물을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1: 코가 다 끊어졌구나. 아이고, 진짜.
0: 천신만국 끝에 도착한 아찔한 전장. 목숨을 걸어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보물 석천입니다.
2: 쏠릴 수밖에 없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0: 가을산에 숨겨진 또 다른 보물. 버섯을 찾기 위해 거친 산을 오르는 사람들.
3: 최소한 800에서 한 900까지는 가야 되니까.
4: 야, 씨, 뭐가 이거? 7.4야, 7.4. 어.
5: 혹시나 물리게 되면 뭐 어떠한 방법이 없죠.
0: 가을산의 정기를 받고 자라 맛과 영양이 뛰어난 버섯까지. 가을산에서 괴물을 찾기 위해 위험도 감수하는 사람들. 그 아찔한 산행을 따라갑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유독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당에서 정성을 다해 뭔가를 찢는 부부. 자세히 보니 달콤한 꿀로 가득 찬 벌집입니다. 꿀이 꽤 진해 보이네요.
6: 천연꿀, 자연산, 석청.
0: 산에서 채취해온 석청을 수작업으로 내리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데요.
2: 오, 나도 한 6일 정도는 봐줘야 될 거예요.
0: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 채취 작업을 시작하는 석청.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꿀이기에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7: 요새는 보통 기계로 다 짜지 않아요?
6: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날그날 이렇게 조금씩 가서 해오는 거잖아요.
8: 이걸 가지면 충분할까요? 오늘 간단한 거.
0: 부부가 석청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종류...

0: 뷰가 다른 로프와 안전 장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1: 이게 안전 그지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벨트.
0: 아내는 긴 산행에 대비해 먹을거리를 챙깁니다.
2: 날도 덥고 막 구질구질하고 하니까 밥이 안 먹히는데 빵을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빵 사갖고 다녀요.
0: 이제 출발할 시간. 남편이 배낭을 짊어지는데 꽤 무거워 보입니다.
1: 이 정도 되면 한 20kg 이상 넘어요.
3: 그걸 메고 산을 타신다고요?
1: 예, 예.
0: 차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산. 이곳이 오늘 석청을 채취할 장소인데요.
3: 어디로 가는 거예요?
1: 이쪽으로 갖고 쭉 가야 되거든요.
3: 길이 없는데요?
1: 길은 이제 길 내고 가야죠.
2: 우리 길 있는 곳으로 안 가요.
0: 인적이 드문 험한 산일수록 석청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경력 51년 차 박명수 씨가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찾지만 쉽지 않습니다.
2: 어이구, 넘어지면 안 되지. 앞에 가면서. 어?
0: 주로 바위나 암벽 근처에서 발견되는 석청. 그래서 이들 부부가 가는 곳은 늘 사고 위험이 뒤따르는데요.
2: 이 돌 사이가 나무로 저기 나무 이파리가 덮어져 가지고 사이가 있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로 다리가 들어가려고 그래. 다리 들어가면 다리 뻥, 다리 깨끼어.
3: 아, 여기 엄청 위험하네요.
2: 아이고, 그런데요. 우리 칵 붙은 것도 아니고 힘드네요. 아이고. 천천히 좀 데리고 가. 예?
1: 천천히 여기 좀 오셔. 돈 들어와. 이것은 악산도 아니에요. 아주 더 험한 산이 많아요. 다닐라고.
2: 석탱이 이런 데만 좋아한다는 게. 응? 이렇게 험악한 데만 석탱이 살고 있어.
0: 이들 같은 베테랑도 겨우 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올라갈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잠시 걸음을 멈춘 부부.
3: 다 도착한 거예요?
1: 아니요.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2: 언니.
1: 한 30분 넘게 좀 올라왔더니 그냥 막 숨도 못 쉬겠네요.
0: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산행을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커다란 절벽이 있는 곳에 다다르는데요.
3: 어우, 옆부터 낭떠러지예요.
2: 낭떠러지, 조심해요. 조심하세요.
3: 아, 이런 데를 매일 다니는 거예요?
2: 네. 우리는 이런 데 다녀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이런 데 살아요.
0: 해가 잘 들고 통풍도 잘 되는 절벽입니다. 석벌이 집을 짓기 좋은 조건이죠. 매의 눈으로 절벽을 살핍니다.
1: 절벽에 저 속으로 벌들이 잘 들어가야 된다. 속에 굉장히 높거든요, 뭐.
2: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벌이 들었으면 벌이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날아다니는 게 하나도 없네.
0: 주로 절벽 틈이나 구멍 안에 집을 짓는 석벌. 다시 집중해서 살피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1: 이거는 가보시죠.
0: 힘들지만 옆쪽으로 올라가 시선이 닿지 않는 위쪽을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가까스로 오른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니 숨이 막힐 정도로 까마득한데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
2: 얘가 뿌리였어?
1: 오지 말할게.
2: 뿌리였어? 난 거야?
1: 아니요. 그
0: 맨몸으로 절벽에 난 소나무를 잡고 위태롭게 아래를 살펴보는 남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절벽 틈 사이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토록 찾던 벌입니다. 바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내려갈

0: 공격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1: 그 망은 뭐예요?
2: 그냥 동방에다 대주고 쓴 거예요. 불 안 써요.
3: 볼 얼굴 무득해. 접근 무득해.
0: 오늘도 무사히 작업이 끝나길 바라며 보호용 망을 챙깁니다.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로프를 나무에 단단히 묶고 내려가기 전 테스트를 반복해 추락 위험을 방지합니다. 한 발자국씩 바를 때 아래로 향하는 남편. 내려가는 이보다 지켜보는 아내가 더 긴장됩니다.
3: 오늘 재치 철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도 잠도 안 와요. 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0: 공중에서 잠시 멈춘 남편. 벌집 위치를 확인하면서 내려가다 보니 시간도 길어지고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1: 되게 위험해 보여요.
2: 이제 떨어지면 큰일 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안 떨어지게 얌전하게 이제 해놓고 준비해놓고 내려오니까.
0: 남편이 조심스럽게 벌집으로 향하는 사이 아내가 급하게 자리를 옮깁니다.
3: 우리 아저씨 지금 노프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 내려가서 보고 또 꿀도 어디가 또 이제 벌이 날아다니나 그것도 보고 할 겸 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0: 남편의 짐까지 짊어지고 내려가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발을 잘못 디뎌 낙엽 사이에 숨어있던 공간에 순식간에 발이 빠진 상황.
1: 다치진 않으셨어요?
3: 아, 괜찮아요. 무릎만 조금 찧었어. 조심하세요. 그 빠지면 큰일 나.
0: 발을 접지를 뻔했지만 절벽에 매달려 있을 남편 걱정이 더 크기에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 사이 벌집 코앞까지 내려간 남편. 조심스럽게 벌집 입구에 돌을 치워보는데 그러자 모습을 보인 황금색 벌집.
2: 한번 빼볼게요.
0: 긴장되는 순간 벌집 안을 확인해 봅니다.
2: 석벌이 아니요.

0: 것이죠. 근데 나이가 있어서
1: 힘들게 절벽을 탔는데 석청이 없다니.
2: 아이고,
1: 허탈감에 기운이 빠집니다.
3: 이 벌은 꿀 안 모으는 벌이에요?
4: 네.
2: 회장님보다 더 깨우는 애들이, 깨우는 게 일을 안 나가고 해서 먹어야 하는데 그들이 해놓은 거 다 먹고 그러는 애들이.
4: 아내가 꿀이 들었으면 식량이 있으면 그냥 아예 일을 안 해요.
2: 일을 안 해버려.
3: 아, 이 벌들은요?
4: 네. 그리고 또 좋은 자리만 다 차지해요.
1: 어렵게 절벽에서 벌집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석청이 없는 경우도 흔한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 벌의 개체수까지 감소해 더욱 귀한 꿀이 됐죠.
2: 벌 많이 안 탔어?
4: 소방 싸고 여기.
3: 로프에 매달려 계시면 벌이 달려들어도 피할 데가 없잖아요.
4: 네, 네, 그때는 이제 쏘인 수밖에 없죠, 이제.
3: 그냥 쏘이는 거예요?
4: 네. 어쩔 수 없어요.
5: 긴팔 입고 토시 끼고 해도 싸요.
4: 하고 이제 며칠 가요, 이제. 가렵고 막 그래요.
1: 지친 상태지만 석청을 찾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데요. 더 높은 암벽이 있는 산의 반대쪽으로 향합니다. 섭젓산 중에 숨어있는 석청을 찾으려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4: 가을 이제 되면 이제 단풍이 될 거 아니에요. 단풍이 되면 이제 이빨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절벽이 보여요.
3: 아, 이런 산 중에 있는 절벽이요?
4: 네, 예, 예. 산 속에는 높은 데도 있고, 찬 데도 있고, 절벽 보고, 봄에 가서, 일찍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봐요. 좋은 자리를. 그래서 이제 돌을 찾은 거예요.
1: 1년 내내 석청

0: 해방을 찾기 위해 험한 산을 누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아이, 근데 나도 늙어서 이런 데 다니기 힘들다. 어? 꼬사리도 막 꼬사리가 요새 언제 부르려고 이렇게 나왔지? 요새도 이렇게 이러는 게 나오긴 나오네.
2: 요즘에 뭔가?
1: 요새는 독성이 있대, 독성. 이 고사리 때. 어우, 늙었네, 이제.
3: 이 정도로 크면 못 먹는 거죠?
1: 이게 먹는 거 아니죠, 이제. 나무지, 이제. 나물이 아니고.
0: 깊이 들어갈수록 더 험해지는 산세. 야생동물의 흔적도 보이는데요.
1: 여기 돼지 목욕탕이에요, 여기.
3: 딱 돼지 크기네요.
1: 네, 딱 돼지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쪽저쪽 소고 가네요.
4: 산돼지, 산돼지.
1: 산돼지, 산돼지. 이게 몸에 뭐 진대기인가 뭐가 많이 붙어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렇게 옆으로 들어놓고 해가지고 그걸 다 여기다 털고 간다는 것 같아.
0: 암벽에 가까워질수록 가파르게 변하는 경사. 45도에 가깝다 보니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듭니다.
3: 아버님,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산 맞아요?
2: 네, 올라갈 수 있어요.
3: 경사가 장난 아닌데요?
1: 코가 닿게 생겼어, 정말. 아이고, 진짜.
0: 금세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 결국 안전을 위해 두 손까지 이용해 기어가듯 산을 오릅니다.
1: 아, 얘들은 왜 이렇게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거야? 좀 편안하고 가기 편한데 그런 데 좋아해야지.
2: 이렇게 힘들어야지 사람 손이 안 타지.
0: 가까스로 암벽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석벌찾기에 나선 남편. 앞서 실패했기에 마음이 급한데요.
3: 벌이 보이세요?
2: 지금은 안 보이는데 한번 여기로 올라가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3: 더 올라가야 돼요?
2: 네, 그냥 이제 절벽 사이로 이제 한번 다녀올게요.
1: 돌 흔들어보고 저 붙잡고 올라가.
0: 그냥 오르기도 힘든 돌산을 무거운 배낭까지 메고 가야 합니다. 숙련자에게도 고된 일이죠.
2: 저 발 틈 사이에 보이죠. 저 양쪽으로 서 있는 발 틈 사이에.
0: 한참 바라보자 그제야 보이는 석벌.
2: 알벌들이 집어보니까 그거 지키느라고 그 바깥에 나와서 앉아있어요.
0: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보는데요. 석벌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히 움직입니다.
2: 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0: 산에서 시간은 더 빠르게 가는 법. 해가 지기 전에 석청을 채취하려면 서둘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출입구 쪽 돌을 드는 순간 수천 마리의 벌떼가 쏟아져 나와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마침내 드러난 거대한 벌집. 벌들 세력도 엄청납니다.
5: 벌이 많을수록 꿀이 많아요?
2: 요즘에는 벌이 적어야지 꿀이 많아. 많이 먹어보니까 막 수가 많으면.
0: 더욱 거세지는 석벌의 공격 속에서도 침착하게 이어가는 작업.
2: 네, 석청꿀이거든요. 석청꿀.
0: 다행히 이번에는 석청이 들어있습니다.
5: 뭘 잘라주신 거예요?
2: 그냥 꿀 던데만 잘라준 거예요.
0: 석청이 들어있는 벌집이 워낙 커서 조각을 내 꺼내는데요. 이야, 이거 계속해서 꿀이 나옵니다.
1: 조심, 조심. 조심히 해갖고 내려오셔.
0: 같은 시각, 암벽 아래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무사 귀환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1: 답답해요. 그렇다고 여기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이게 아래서 기다리면서 그냥 상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0: 석청이 예상보다 많아 벌써 30분 넘게 암벽에 매달려 작업 중입니다.
3: 선생님, 꿀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2: 예,
3: 네,
2: 한 20kg 정도 나와요.
3: 이 정도 꿀 얻으려면 이렇게 험한 산에 와야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험하니까 짐승들이 침범을 못해요.
3: 아, 벌들한테 완전 안전한 요새네요.
2: 예,
3: 네,
2: 꿀이 너무 적은데. 이게 다 자기들이 먹은 집이거든요.
3: 아, 이거는 꿀 다 먹어버린 거고.
2: 예, 그런데도 이렇게

0: 많이 나왔잖아요. 대물 중에 아주 완전히 특대물이에요.
1: 이곳에서 채취한 석청의 양이 대략 20kg 정도. 석청을 뺀 공간은 다음을 위해 후 처리가 중요한데요.
0: 안에 공간은 지금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입구를 이제 좁게 해가지고 싹 막아놓고 벌들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이제 또 다시 들어가 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말벌 같은 거 뭐 침범 못하게 이제 적게 막으면 돼요.
1: 천적인 말벌의 침범을 막아주면 또 석청을 얻을 수도 있다는군요. 약 20kg의 석청은 메고 내려갈 수 없어서 줄로 묶어서 내리기로 합니다.
0: 줄 내려가요. 줄을 확 잡든겨봐.
1: 꿀통이 내려오다 암벽에 부딪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부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2: 놓으세요. 놓아. 오케이. 맘 놓고.
1: 석청이 무사히 내려간 걸 확인하자 그제야 남편도 내려옵니다.
3: 무사히 잘 내려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 아, 힘드셨죠?
0: 네. 겁나 힘들었습니다.
4: 이게 이렇게 힘들게 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꿀이에요?
0: 찾기도 힘들고 캐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요.
4: 일반 꿀에 비교하면 막 몇 배 되는 거예요?
0: 예, 몇십 배 돼요.
4: 아, 몇십 배가 된다고요?
0: 예. 아니, 많이 땄어.
2: 어?
0: 많이 땄어. 눌렸어, 눌려.
2: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1: 실력 외에 운도 따라줘야 찾을 수 있는 석청. 그래서 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이 벌이 토종벌이에요?
3: 네. 이 토종벌. 한봉.
4: 한봉이 뭐예요?
3: 한봉. 한봉이 우리나라 꿀. 우리나라 벌.
4: 아, 양봉이.
3: 양봉은 외국 벌.
4: 한봉은?
3: 한봉은 한국 거.
4: 근데 아, 한봉이 예. 토종벌이에요?
3: 그러면? 예, 토종벌이에요.
1: 막 채취한 석청은 강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데요. 오늘 하루 누구보다 고생한 남편에게 먼저 석청을 건네줍니다. 오직 석청을 채취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자 달콤함이죠.
0: 맛은 쌉싸름하면서 뒷맛은 달아요.
3: 꿀벌은 향이 있잖아요, 향. 왔다가 이거 수확 못하고 그냥 갈 때는 조금 허망한데 무거워도 이거 가져가면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처럼 무거워도 하나도 안 무겁고.
1: 대물 석청도 채취했겠다. 기쁜 마음으로 장비를 챙겨 하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3: 여보야, 둥글었어? 아, 조심해야지.
0: 미끄러졌어.
4: 손님 다치진 않으셨어요?
0: 예.
1: 방심하던 찰나 비탈에서 미끄러진 것인데요.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3: 깜짝 놀랐어. 나는 못이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았어. 돌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사람이 떨어졌네. 봐, 손이랑 봐봐. 뻘끗해서 어떡하냐.
1: 갑자기 벌어진 사고로 놀랐지만 아내가 걱정할까 봐 내색을 하지 않는데요.
0: 안 다쳐요, 누구.
3: 오뚜기요, 오뚜기?
0: 오뚜기.
1: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서 내려갑니다. 계곡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4: 시원하세요?
0: 예, 시원해요. 겁나게 시원해요.
1: 석청을 찾느라 때를 놓친 점심을 이제야 챙깁니다. 먼저 귀한 석청을 넣어 만든 꿀물로 갈증을 달랜 후.
3: 피어. 예, 그놈만 놓고 이렇게 덮쳐보게.
2: 근데 걸지로 가면 안 되겠네.
1: 점심은 귀한 석청이 큼지막하게 들어간 샌드위치입니다. 많이 채취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식인데요.
4: 맛이 어때요?
3: 꿀맛이에요.
0: 꿀은 꿀맛이지.
3: 그냥 씹으면 밀랍이 껌처럼 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향만 있고 맛만 좋아요.
4: 아, 빵하고 다 씹혀서 넘어가요? 네.
1: 녹초가 됐지만 집에 돌아와도 쉬지 못하는 부부. 바로 석청을 내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석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날 작업해야 한다는군요.
4: 오늘 딴 꿀은 오늘 다 처리를 해야 돼요?
0: 네, 그때그때 따오면 다 째갖고 이제 그런 방에서 갈라놔요.
3: 꿀하고 밀랍하고 분리게 되면 얘는 아무리 오래 놔둬도, 꿀은 오래 놔둬도 더 이렇게 숙성이 되면서 더 맛도 순해지고 더 좋아지는데, 이 밀랍이 있으면 이 밀랍 자체에서 벌레 생겨요, 벌레.
1: 석청을 최대한 많이 내리려면 수백 번 찢는 수고도 감수해야 합니다.
0: 덩어리가야

0: 티가 돼요.
1: 손이 많이 가다 보니 완전한 석청을 얻기까지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한 방울도 놓칠 자라 남김없이 싹싹 긁어줍니다.
0: 이게 보통 꿀이 아니고 워낙 귀한 꿀이라서요. 한 방울도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얌탈게.
1: 부부의 땀과 노력이 담긴 석청. 자연에서 난 석청은 예로부터 약성이 좋다고 알려져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2: 꿀 색깔이 되게 노랗고 예쁘네요.
0: 원래 햇꿀은 이렇게 처음에 따가 이렇게 꿀을 내리면 이렇게 꼭 색깔이 노랗거든요. 근데 이제 해먹을수록 이제 이렇게 이제 진갈색으로 이제 변해져요. 점점 색깔이.
1: 석청은 바로 먹기보다는 오랜 시간 숙성시킨 후 먹는데요.
3: 꿀단지 꿀단지 하잖아요. 이게 바로 꿀단지예요.
0: 이게 또 이제 4년 후에나 세상에 나갈 겁니다. 해꿀 들어갑니다.
1: 창고 안에는 오래전에 채취해온 석청이 한창 숙성 중인데요. 이렇게 숙성시키면 농도가 더 진해지고 약성도 더 좋아진답니다.
3: 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치.
0: 그게 바로 뭐 숙성된 과정이거든요.
3: 네.
0: 그럼 이제 그 끈을 위에다 대놓으면 수분이 육으로 날아가면서 숙성이 돼요.
3: 여기 2년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지들끼리 숙성되면 같이 이제 뭉쳐지는 거지.
1: 흡사. 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2: 돼장처럼 보인 게 위에 뭐가 뜬 거네요.
3: 네, 그게 이제 꽃가루가 꽃가루하고 꿀하고 이렇게 삶는 과정이 그렇게 생겨요. 얘도 이제 1년 더 있으면 이렇게 생겨요. 완성품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오고 여기 두 간지 들어있나 보네. 4년, 5년 된 거.
1: 이렇게 4년 이상 숙성시켜야 사람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올라오는 석청. 뿐만 아니라 색도 점점 진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0: 매년 섭청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험악한 산을 오르는 부부. 이들의 노고 덕분에 귀한 섭청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1: 지금까지도 섭청해서 후회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더 정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 다니니까 이렇게 힘든 것을 더 많이 하고 위험한 데를 많이 다니잖아요, 같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0: 이곳에도 아침부터 가을 산을 찾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물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2: 지금 몇 킬로 가시는 거예요?
3: 벌써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끝자락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반 초가을까지 이제 계속 버섯철이죠. 야, 이제 잡버섯이 올라온다. 이거 봐봐.
0: 지금 가을산은 버섯이 앞다투어 자라면서 버섯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요.
4: 회장님! 아, 그렇습니까?
0: 꾀꼬리 버섯은 프랑스에서 고급 식재료로 손꼽힌다는군요.
3: 여기 꾀꼬리 버섯이라고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컸을 때는 조금 따가지고 된장찌개에도 되고.
4: 야, 이쁜 버섯이죠? 접시 끌끌이 거물버섯이라고 이게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이거든요.
0: 생김새만 봤을 때는 이거 먹어도 괜찮을지 고민에 빠지게 하는데요. 어떻게 먹죠?
4: 이거를 데쳐가지고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문어 맛이 난다고 그래요. 일단 지금 시기에 나올 수 있는 버섯이 송이, 뭐 능이도, 여름 송이, 여름 능이도 나올 수 있고 참쌀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위주로 지금 산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0: 우와. 오늘의 목표는 해발 900m 고지대. 하지만 늦더위와 험한 산세가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5: 모든 버섯들이 찬바람 맞고 자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온이 조금 변화가 좀 심한 곳이 좀 높은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곳까지는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0: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해 산을 오릅니다.
5: 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여긴 또. 이게 뭔 꽃인지 알아요? 이게 곰치꽃이에요, 곰치.
0: 은은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봄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곰치. 주로 깊은 산속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데요.
5: 이만합니다, 이만해.
0: 이거 가을에도 맛있을까요?
5: 이거 못 먹어요, 못 먹어, 지금은. 너무 써서 못 먹어. 딱 보시면은, 노란 꽃이 지고 나면, 요게 다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완전 곰치밭인데요, 곰치밭? 오, 대박이다.
0: 버섯을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살피는데요.
3: 더덕꽃이에요, 더덕꽃.
0: 가을산이 버섯 대신 더덕을 깜짝 선물로 내줍니다.
3: 지금 더덕 줄기가 두 개네, 그죠? 드득 두개 소개하는 거.
6: 일규야! 잠깐만 있어. 이거 더덕 한 개만 캐고 넘어갈게.
3: 나 이거 오래된 것 같다.
0: 더덕 뿌리가 손상되지 않게 세심한 손길로 캐냈는데요.
7: 너무 길어네.
0: 야, 이 정도면 크기가 상당한데요?
4: 연식 제법 됐대.
6: 일규야!
2: 이 정도면 몇 년 된 거예요?
4: 최소 15년 이상 돼요.
2: 아, 이 정도 크기가요?
4: 네. 자연산에서는 별로 안 크거든요.
0: 다시 버섯을 찾아 나섭니다.
3: 야, 형님. 이게 뭐고?
4: 뭔데?
0: 또 뭔가를 발견한 모양인데요.
3: 꽃 이쁘게 폈다, 꽃. 어바랑이.
0: 동의보감에 폐 건강과 산통의 약재로 쓰였다고 기록된 잔대입니다.
4: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이제 도라지 꽃이 지고 질 무렵에 이제 잔대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3: 잔대 이게 밑에지만 딱주라고도 하죠. 딱주.
4: 그런데 이름이 많아. 사삼이라고도 하고.
3: 근데 이게 여성분들한테 진짜 좋은 약초인데.
0: 잔대를 뒤로 하고 오늘 산행의 목적인 버섯을 찾아 나섭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 오듯이 흐르는 땀. 자칫하다가는 탈수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데요.
7: 야, 땀이 눈에 들어가고 죽겠다 지금.
0: 속도를 조절해 오르던 그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7: 이게 스타일이 좋으니까 막내야.
5: 예, 형님.
7: 저쪽 했지.
5: 예.
7: 저쪽을 해서 저 위로 올라오라. 근데 너는 중간에 서갖고 저 옆으로 쭉 가라. 쭉 가라. 나 위에서 올라갈 테니까 알았어요. 저쪽 가서 만나자.
5: 예. 그래.
0: 버섯이 있을 만한 장소를 발견한 것인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각자 흩어져서 주변을 탐색하기로 합니다.
2: 이 버섯 나올 만한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3: 지금 버섯 요렇게 흙이 수분이 있고 습기가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낙엽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없으면 바로 날 것 같아요.
0: 버섯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3: 일기야! 오바라!

0: 야, 줄이다, 줄.
1: 줄? 알겠어요, 형님. 가요.
2: 줄이 뭐예요?
1: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쌀이버섯도 나오는 형태가 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줄 그러면은 쌀이버섯이라고 그냥 된번 알아듣는 거죠.
0: 빨리 와봐, 와봐.
3: 이야.
0: 방패 줄인데. 방패 좋은데. 아니 저까지라 형님.
3: 어디 어디야?
2: 저 저.
1: 와, 쌀 오. 좋네.
0: 나무
1: 이야.
0: 여기
2: 하나,
0: 둘, 셋. 여기 네. 다섯.
4: 신기하게도 쌀이 버섯이 정말 줄줄이 나 있습니다.
0: 아홉, 열, 여다나, 열둘, 열셋. 형 13개다. 여기 13개, 13개.
4: 쌀이 버섯은 깊은 산 속에서 자라나 채취가 쉽지 않은데요. 쫄깃하고 담백하지만 소량의 독성이 있어 생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요거는 이 독성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따가지고 살짝 데쳐서 바로 드시면 돼요. 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버섯.
4: 독성이 강한 쌀이 버섯도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이는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3: 근데 쌀이, 참쌀이 버섯은 이렇게 기둥이 생겨가지고 하나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거, 산호초처럼 이렇게 퍼지거든요. 다른 버섯들은 그냥 요 밑에가 짧아요. 짧아가지고 나오거든요.
4: 쌀이 버섯이 풍년이네요.
3: 야, 이봐라. 도실도실하다.
4: 채취한 쌀이 버섯은 그 자리에서 세심하게 손질합니다. 뿌리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상품성을 살릴 수 있는데요.
1: 세척할 때도 또 그 사이사이를 씻으려고 하다 보면 이 산호초같이 생긴 것들도 식감이 되게 좋은데 얘네까지 다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서 아예 포자를 떨궈놓는 그런 일도 하니까 정리를 아예 싹 깔끔하게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4: 손질이 끝나면 하나씩 키친타올로 싸주는데요.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신선함을 유지하는 노하우랍니다. 어느새 가방이 쌀이 버섯으로 꽉 찼습니다.
1: 야, 가방 묵직해졌는데 형님. 네? 야,
3: 묵직한 만큼 노력의 결실 아이가.
1: 맞죠?
3: 그래.
0: 형님, 어? 쌀이 작은 거 하나 있네.
3: 그래.
0: 여기 있네, 이게. 으아. 요거 따라, 이거. 형님, 요 위에도 있다.
3: 어?
0: 그래. 위에. 야, 씨, 먹어, 이거.
3: 어?
0: 어?
3: 와, 와, 와.
0: 형님, 야.
3: 우와.
0: 이거
3: 뭐. 7.4네, 7.4.
4: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는 가을은 독사의 공격을 받기 쉬워 더 위험한데요.
0: 야, 밑에 저 쌀이 쫓겨난 게 있길래, 요 위에 쌀이 이게, 우와. 어? 쌀이 보이길래 올라왔대네.
1: 이 조심해야 돼요, 버섯 딸 때.
3: 7.4라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일곱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은 쓰러진대요.
2: 배쪽 뱀에 물리면요?
3: 예, 예. 그 정도로 독한 독이에요.
4: 까치 살무사가 나온 것을 피해 산을 다시 오르는데요. 계속 행운만 바랄 수는 없는 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위에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0: 될 수 있으면 조심하는 게 최고고 혹시나 물리게 되면 뭐 어떠한 방법이 없죠. 저런 뱀들은.
3: 그런 상상을 하기도 싫어요.
0: 아유, 말도 꺼내지 마.
4: 어느새 산행을 시작한 지 4시간째.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0: 일규는? 일규야!
3: 일로 와요. 좀 쉬었다 가자.
2: 여기가 산 정상인가요?
3: 아, 여기는 지금 그 약간 작은 능선. 여기 큰 능선이 저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작은 능선.
2: 아직도 다 못 간 거예요?
3: 그렇죠.
4: 잠시 쉬면서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3: 주먹밥 좀 하고 그 다음에 봄에 나물로 했던 그 나물들, 장아찌를 담았었거든요. 그 장아찌를 좀 가져왔어요.
4: 당귀순, 두릅 등 다양한 봄나물 장아찌와 주먹밥으로 해결하는 점심 한 끼. 고생하는 것에 비해 부족해 보이지만 산속에서 이만한 식사가 없다는데요. 짐까지 줄여져 일거양득이랍니다.
1: 버섯 시즌에는 가방이 가벼워야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채워서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 뭐 주먹밥이 거의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0: 오랜 산행 끝에 드디어 도착한 해발 900m. 소나무로 우거진 곳을 발견하자 쉬지 않고 바로 흩어져서 집중적으로 수색합니다.
1: 여기가 다 소나무밭이잖아요. 여기가 그 먹버섯이라는 버섯, 그 버섯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환경으로 쫓아 들어온 거고, 지금 바위가 많이 낀 자리, 그런 자리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0: 점점 무거워지는 움직임. 하지만 까치 버섯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2: 일규야.
3: 예, 형님.
2: 먹버섯 여기 있다.
3: 어, 있다고?
2: 어, 형님. 어. 빨리 와봐.
3: 그래. 어딘데, 형님?
2: 이리 와.
3: 예.
0: 다행히 허탕을 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4: 그래, 요즘 좀 엄마. 지금 준수한 거다, 야.
2: 어.
0: 까치의 깃털을 닮아서 이름 붙여졌다는 까치버섯. 고기와는 다르게 쫄깃한 식감과 해초 향기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는답니다.
1: 나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버섯이 조금만 더 있으면 바로 주저앉아버려요. 뭐 버섯의 형태라고는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팍 주저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 아니면 또 채취하기가 좀 힘드니까. 근데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0: 어렵게 찾은 까치버섯이 혹여 상할까봐 채취하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4: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묻어 있거든요. 약간 지저분해요. 여기서 이제 약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넣으면 깨끗하죠.
0: 까치버섯이 진물로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키친타올로 한 송이씩 감싸줍니다. 이렇게 채취한 양이 약 3kg. 고생한 보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5: 이거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2: 한 5만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5: 키로예요?
2: 네.
0: 아쉽지만 하산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전 산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두르는데요. 하지만 하산할 때 다칠 위험이 더 크기에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무사히 내려가나 싶었는데
3: 또 나무가 같지 형님.
4: 어, 저 뭐 있는가 보는데 숨어 꺼지는 거라 이게.
2: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 홈이 파져 있지 지금?
5: 괜찮으세요?
4: 예 괜찮아요. 와,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밟았는데 그냥 막 숨이 꺼지네.
0: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2: 나무를 왜 밟아 나무를?
4: 아니 못 봤다니까. 이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2: 본다고.
4: 그래.
0: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내딛는 한 걸음이 더없이 신중합니다.
4: 우와!
1: 엄청나죠, 사이즈?
0: 운이 따르는 걸까요? 대물 쌀이 버섯입니다.
1: 쌀이 버섯이 보통 한 요만한 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몇 배예요? 이만한데, 예?
0: 앞서 채취한 것도 크기가 괜찮았는데, 이번에 발견한 것은 사람 머리 크기로 그야말로 대물인데요. 하산 시간도 미룬 채 빠르게 손질을 해갑니다.
2: 아, 이건 진짜 좋다. 근데.
0: 배낭에 넣기만 해도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하는데요.
5: 이거 가방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1: 변신 가방입니다. 변신 가방. 이 가방이. 이래 보여도 변신 가방이에요. 변신 가방. 버섯철에는 가방이 정말 커야 돼요. 나 진짜 무겁네. 형님. 나 진짜 무겁네.
4: 이야.
1: 이거 10kg 넘겠는데?
2: 넘지.
1: 네. 이야, 10kg 훨씬 넘겠는데, 형님.
4: 빨바나.
1: 예?
4: 빨바나.
1: 가져가시는 거 아니고, 형님.
0: 배낭에 가득한 버섯.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날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채취한 버섯 정리에 나서는데요.
6: 이렇게 와가지고 바닥까지 끝내야 이제 오늘 산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0: 오늘 채취한 쌀이 버섯과 까치 버섯. 가격으로 치면 약 60만 원이라는데요. 손님에게 싱싱한 상태로 전달되도록 포장에 신경을 씁니다.
2: 채취를

0: 해와서 마무리가 제일 중요해요. 마무리가. 이 마무리를 안 하게 되면 그 버섯 자체 내일 되면 다 녹아요.
1: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산에서 캐온 더덕이 특별하게 변신을 합니다.
2: 나뚜리에 더덕을 갈았다 해서 갈은 더덕주, 갈덕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3: 갈덕주.
2: 예.
1: 오늘 캐온 버섯을 비롯해 염장 버섯까지 넣어 만드는 불고기 전골 일품 요리가 부럽지 않은데요.
4: 느타리 버섯도 있고 밀버섯도 있고 뭐 표고버섯도 있고 먹버섯도 있고 다 소금물에 울커서 저장을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는 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찌개도 해먹고 또 이렇게 뭐 전도 해먹고 지금 먹는 것처럼 불고기도 해먹고 이랬던 거거든요.
1: 까치 버섯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으면 제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우와, 형님. 이야.
1: 고단했던 산행도 잊게 만드는 버섯 불고기 전골.
6: 그래, 잘했다.
1: 가을산의 최고 별미. 버섯을 맛보는 순간 저절로 원기가 회복됩니다.
7: 이게 또 힘들게 산행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입고 놓으면은 이게 또 보약이 되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갈 또 영양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0: 산에서 뭐 많이 주면 많이 가지고 오고 적게 주면 적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안 다치고 내려오면 또 내일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다치고 내려오는 게 제일 보람 있는 거죠.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언젠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일.
1: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혈변이 약간 나오더라고. 설사하고 변비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무심히 봤던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너무나 평범한 증상. 그것이 대장암의 신호라는 걸 알아채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2: 하늘이 뭔지 몰랐어. 많이 울었어.
3: 정말로 믿기지 않는 결과였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도 안 믿겨요.
4: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 그래갖고 신랑이 또 저희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엄청 절망적이었죠.
0: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 중 하나다. 갑상선암, 폐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하지만
5: 1기나 2기에서는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는 3기나 4기 암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약간 늦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특히 암이 항문과 가까운 부위의 대장에서 발생했을 경우 평생 감내해야 할 숙제가 생길 수 있다.
2: 인공 항문을 해야 된다고. 항문 너무 가까이 있다고. 암이. 그래서 너무 무섭고.
6: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구장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암 진단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쇼크? 그야말로 이렇게 멘탈이 붕괴되는?
0: 특별한 증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견돼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암. 설령 치료가 된다 해도 영원히 항문을 잃을 수도 있다. 대장암, 과연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까?

0: 60대 중반의 한승희 씨. 얼마 전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 다행히 암은 초기에 발견됐다.
1: 종합 검진을 받았더니요. 이 내시경을 했더니 내장암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2: 뭐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증상 같은 건 혹시?
1: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그 조금 뭐 염증인가 뭐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0: 강성범 교수가 한승희 씨를 찾았다.
3: 그래요. 내시경을 언제 하셨었죠?
4: 저번 달에.
3: 지난달에. 그래서 비교적 빨리 발견했어요. 그쪽에서 이제 내시경으로 띄었는데 좀 깊이가 깊고 바닥 쪽에 좀 혹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럴 경우는 나중에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로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일 술장에서 해드릴게요. 네. 예, 그래요. 잘 될 겁니다. 네, 예. 예, 예, 그래.
0: 다음 날 한승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대장암에서는 직접적으로 암을 잘라내는 것이 가장 기본 치료다.
3: 지금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일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장 내시경을 많이 시행하면서 이런 조기암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일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초기에 발견되는 게 10%도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30%에서 40%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내시경으로 잘 절제가 되고 수술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환자분은 깊이가 깊고 밑에 바닥 부분에 암세포가 일부 보이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죠.
0: 암은 대장 중에서도 S결장이라 불리는 위치에 있다. 암의 크기는 1.7cm 정도다. 발견 당시 내시경으로 암을 제거했지만 조직 검사 결과 암이 대장 점막의 깊은 곳까지 침범해 있어 추가 수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복부에 가스를 넣어 기구가 들어갈 자리를 확보한 후 5개의 구멍을 내고 복강경 기구를 넣는다. 암을 중심으로 20cm 정도의 장을 자른다. 암의 전이 통로가 되는 주변 림프절을 절제한 후 남아있는 장을 연결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요즘 초기 대장암에서는 복강경 수술이 흔하다.
3: 들어와요, 카메라.
0: 뱃속에 수술기구와 카메라를 넣고 모니터를 보면서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 시야가 넓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대장과 주변 조직의 박리가 시작된다. 이때 주변의 신경과 혈관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장을 꺼내고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암을 기준으로 20cm 정도 충분히 대장을 자른다. 초기 대장암은 완치율이 90%에 이른다. 한승희 씨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장은 우리 몸 복부와 골반에 걸쳐 있다. 1.5m 정도 길이의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 항문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맹장은 대장의 시작 부위로 장 내용물의 역류를 막는다. 결장은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위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배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변을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결장은 위치에 따라 상행, 횡행 등의 이름으로 구분하는데 결장에 생긴 모든 암을 결장암이라 한다. 직장은 변을 잠시 보관했다. 연동 운동을 통해 변을 항문으로 이동시킨다. 결장과 항문을 연결하는 부위인 직장에서는 전체 대장암의 40% 정도가 발생한다. 직장암은 대장암 중 치료가 가장 까다롭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장암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전체 환자의 90% 정도가 국가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권장 나이인 50세 이상에서 발생한다.
3: 대장암의 원인은 사실은 뭐 15% 정도는 유전과 관련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나머지 한 80에서 85%는 후천적인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변이라고 하는

0: 지난달 직장에서 암이 발견돼 치료를 시작한 하예단 씨.
1: 그래요. 지난번 오실 때 뭐 장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고 예. 변을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 S결장이 원래는 이렇게 안에가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예. 거의 없을 정도로 꽉 막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막히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장이 이렇게 풍선처럼 늘어난 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넓지 않아요. 좀 좁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걸로 우리가 장폐색이 됐다, 암에 의해서 이런 네.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0: 암 때문에 장이 막혀 응급수술까지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암이 이미 간까지 전이됐지만 암에 걸렸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2: 콕콕 찌르고 아프고 이제 식사 전혀 못하고 또 이제 대변 못 보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내시경도 안 되고 내과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생각 안 하고 변비 때문에 뭐 항문에서 이렇게 좀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암 때문에 종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보통 대장암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없다가 약간 병이 진행하면서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결장 부분은 굉장히 두껍다 그랬죠, 직경이. 반면 왼쪽으로 갈수록 직경이 좀 얇아져서 오른쪽에 있는 이 결장 부분은 암이 아주 자랄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 빈혈이나 이런 걸로 증상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왼쪽에 있는 결장이나 직장 부분은 굵기, 직경이 얇기 때문에 조금만 자라도 금방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의 직경을 막게 되면은 장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복통도 생길 수 있고 또 출혈이 될 수도 있고 또 변보기 힘들어서 변을 자주 보게 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 대장의 구조에 따라서 증상들이 좀 달라집니다.
0: 대장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은 혈변이다. 혈변은 흔히 치질에서도 나타나는데 치질의 혈변과 대장암의 혈변은 어떻게 다른 걸까?
1: 치질에서 피가 날 경우에는 바로 항문 가까이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변기 아주 새빨갛게 선홍색 피가 나게 되고요. 반면 대장암에서 출혈된 경우는 변에 피가 섞여서 오랫동안 익힌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검게 변하거나 선홍색과는 다르게 좀 검은 쪽에 가까운 색깔이 되죠. 그래서 피의 색깔만 봐서도 조금 차이를 구분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색깔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대장암이다, 치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0: 장성범 교수가 또 한 사람의 수술을 준비 중이다. 대장 중에서도 항문에 가까운 직장에 1.7cm 크기의 암이 있다. 수술을 받기로 한 사람은 60대의 이영숙 씨. 발견 당시 암은 3cm 정도로 작지 않았다.
1: 아버지가 대장암이었어요. 여기 병원 생길 때 강성범 교수한테서 20년 전에 했었어요, 수술을. 아버지가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그래도 저는 이거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대장 내시경 하는 부분에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검사를 안 하다가 결국은 그 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검사를 한 거예요. 그때서 너무 늦게 한 거죠.
0: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아버지처럼 치료가 잘 되리라 믿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
1: 요즘은 60 넘으면 다 한 가지 병은 다 있는 거고 치료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지. 나는 무조건 120까지는 살 거라고 하면서는 자부하고 다닙니다.
0: 환자의 경우 직장 위쪽, 항문에서 5cm 떨어진 부위에 종양이 있다.

0: 수술 전 의료진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해 암의 크기를 3cm에서 1.7cm까지 줄였다. 요즘 직장암에서 흔히 시행되는 치료 방식이다. 수술은 복강경으로 이루어진다. 종양이 있는 장을 중심으로 약 18cm 길이의 장을 절제한 후 항문을 기준으로 약 2에서 3cm 정도 위쪽에서 결장과 연결한다. 이후 임시 장루를 단다. 대장의 일부인 회장을 배 밖으로 꺼내 대변을 배출할 수 있는 대변주머니, 즉 장루를 만들어준다. 대장과 달리 좁은 골반 속에 위치해 수술이 더 어려운 직장암. 암을 포함한 직장의 절제가 시작됐다. 장에는 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절제 과정에서 막이 손상되면 암이 흘러나올 수도 있다.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쓴다. 임시 장루를 달면서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다. 암은 수술 전 검사로는 그 상태를 완벽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절제 조직을 관찰하며 치료 방향이 맞는지 거듭 확인한다.
1: 지금은 항암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게 만져봐서 느껴지는 건 안쪽에 암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술제를 하고 관찰할 수도 있었는데 이 환자는 경미검사를 나중에 좀 보긴 봐야 되지만 그럴 판단을 해서 제가 이렇게 장을 절제를 했습니다.
0: 직장암 수술에서는 일반적인 대장암, 즉 결장암 수술과 달리 장루를 단다. 장루란 인공항문 혹은 대변주머니를 말하는데 직장암 환자들의 대부분은 수술 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인공항문을 쓰게 된다.
1: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에는 자르고 나서 이제 문합을 하게 되면 항문의 그 과략근 때문에 압력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합한 부위가 터질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예. 이게 터지고 누출이 되면 장의 내용물이 누출이 되면 바로 그게 복막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합부가 아물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인공항문을 빼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복원 수술을 하게 되고 만약 항암 치료를 안 한다 그러면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돼도 일시적인 장루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0: 수술 후 나흘, 직장암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은 이영숙 씨. 절개 범위가 작아 회복이 빠르다.
2: 이번에 수술해서 나올 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분들한테. 아,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제사의 인생을 산다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0: 올해 나이 39의 장정웅 씨. 1년 전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1: 잘 지내셨죠?
3: 예. 예.
1: 수술한 지 이제 작년 8월에 했으니까 딱 1년 됐네요.
3: 예, 1년,
1: 1년 됐고. 장루는 지금 복원한 지 한 7개월쯤 됐죠? 예. 어떠세요? 변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3: 지금은 좀 조절이 돼가지고 회사 다니고 있고요.
1: 예.
0: 30대의 젊은 나이. 게다가 별다른 증상도 없었다. 암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4: 증상은 처음에는 딱히 없다가 이제 그 진료 받기 한 달 전부터 약간 장염 증상처럼 배가 아픈 느낌 그 정도는 있었어요. 처음부터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할 수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아내가 좀 많이 마음이 아파했었죠.
0: 요즘 대장암에서 주목하는 현상은 젊은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이후 20, 30대 대장암 환자 수는 10배 이상 폭증했다.
1: 최근에 보게 되면 50세 이하의 젊은 대장암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제가 더더욱

0: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20대 대장암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유전적 요인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결국 식생활 자체가 많이 변했을 것이다. 식생활 자체가 서구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고 섬유소 잘안 먹고 또 운동 잘안 하고 이런 것이 결국 젊은 사람들에서 대장암을 증가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1: 육류를 많이 먹고 특히나 가공육이나 기름에 튀긴 고기를 즐기는 문화. 그리고 음주, 비만 등도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0: 지금
1: 두 번이나 직장암 수술을 받은 오연풍 씨. 암이 또 재발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
0: 과략근을 살리는 수술을 할 것이냐, 과략근. 아니면 과략근을 다 항문을 없애는, 항문을 희생하는 수술을, 할 것이냐. 두 가지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1: 처음 항문 가까이에서 생긴 암은 계속 재발해 항문의 관략근 일부를 침범했다.
2: 살린다고 하도 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0: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억지로 이걸 살리게 되면 또 살려서 기능까지 잘 회복이 되고 하면 제일 좋죠. 문제는 그렇게 안 되면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를.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살리게 되면 환자분은 재발 가능성이 좀 남들보다 조금 높은 게 있어요.
1: 항문을 살리면 기저귀를 차야 하고 항문을 희생시키면 평생 인공항문, 즉 영구장루를 차야 한다. 수술을 앞둔 오연풍 씨.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2: 그냥 영구적으로 빼는 걸로 결정났어요. 그게 재발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 결정한 거예요.
1: 관략근은 직장 끝에 달려 항문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핵심 조직이다. 이는 내관략근과 외관략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축과 이완을 통해 변과 가스를 배출한다. 그런데 암이 관략근을 침범했을 경우 일부 절제가 불가피해 수술 후 관략근의 기능 약화로 변이 셀 수 있다. 또 수술 시 관략근뿐 아니라 직장도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변을 보관하는 직장 기능도 떨어져 변이 흐를 수 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저귀를 차게 된다. 오연풍 씨의 수술을 앞두고 다시 한번 MRI를 검토하는 강성범 교수. 항문을 자른다는 게 의사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
0: 수술하기 전에 모든 거를 동원해서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때로는 수술하기 전에 항문을 없애야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수술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이 환자를 과연 항문을 없애야만 하는 것인지. 간혹 수술장에서 촉지해 보고 다시 사진을 보고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없앨 환자 가끔 살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환자분은 암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었고 아무리 MRI 사진을 다시 살펴봐도 왜 가략근까지 포함돼 있었고 침범해 있었고.
1: 암은 항문에서 위로 2cm 떨어진 부위에 직장이 생겼다. 항문 보존을 위해 이미 두 번이나 국소 절제를 했다. 하지만 암은 또다시 재발했다.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 방사선 치료도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수술은 우선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직장을 기준으로 주요 혈관을 보존한 채 림프절과 직장 쪽 장을 먼저 자른다. 복강경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의 수술이 끝나면 폐음부 쪽으로 접근해 항문을 포함한 직장을 모두 절제한다. 다음, 결장의 끝을 배 밖으로 꺼내 고정하고 영구 장루를 만들어주고 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복강경을 통해 직장 쪽 장을 먼저 잘라놓은 후 결장을 꺼내 장루를 만들 수 있도록 해둔다. 이후 항문으로 접근해 항문과 암이 있는 직장을 직접 절제한다. 재발암은 조직 깊숙이 퍼져 있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암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 수술이 더 어렵다.

0: 수술이 끝나면 암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핀다. 환자의 경우 암의 깊이가 깊어 추가로 항암 치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환자에겐 영구 장루, 즉 인공 항문이라는 숙제가 남았다. 이렇듯 직장암에서 부득이하게 항문을 없애고 영구 장루를 하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더 있다.
1: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모든 치료를 다 하고 나서도 결국은 항문을 없애야 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MRI나 이런 소견을 봤을 때 내 괄약근을 이미 침범했거나 또 외 괄약근을 침범했거나 또 암의 위치가 항문에 아주 가까워서 내 괄약근을 보존을 해도 얼마 보존하지 못할 경우 또 수술하지 않았지만 이미 괄약근이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항문을 없애자. 항문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낫겠다라고 권유합니다.
0: 수술이 끝난 지 6일. 오연풍 씨가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장루 교육이다.
2: 주변 피부에 변이 닿게 되면 피부가 변이 닿으면서 짓무르는 문제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기 전에 자주 바꿔주시고 물로 씻고 말려주시고 관리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0: 장루는 대장의 일부를 배 밖으로 꺼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대변 주머니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 변이 나오면 비우고 물로 씻어서 다시 차면 된다. 변 주머니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교체해 주어야 한다. 장루에 익숙해지는 것도 직장암 치료의 과정이다.
3: 교육은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생활을 하려면 여신교에 적응을 해야겠죠.
2: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 있으셨어요?
3: 아니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아직 이제 뭐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좀 지나면서 느껴야겠죠 아무래도.
4: 아니 운동 축구할 때 괜찮으세요? 장루가 약간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고
5: 밴드식으로 돼가지고요. 예. 딱 잡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복대를 꽉 잡아주는
4: 그래요? 게. 수영은 아니야. 네. 수영하는 것도 전혀 문제 아닐 것 같아요.
0: 5년 전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 영구 장루를 차게 된 박문수 씨.
4: 그렇죠. 사실은 환자분 같은 분들 보면 오히려 의사들이 용기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살리게 되면 사회생활이 지금 환자분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저귀 차야 되니까.
5: 선생님 얘기하시기를 질을 높이려면 하시는 게 낫다 하길래 예, 저 예. 그때는 솔직히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네, 네. 낙연이 얘기하는 거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0: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운동하고 먹는 거거든요. 지금은 먹는 거는 전혀 불만이 없으니까.
1: 아무튼 이렇게 얼굴도 봤고 또 액티브하게 운동도 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오히려 용기를 얻었어요. 고마워요. 예.
0: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2: 직장맘으로 얻은 숙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박문수 씨. 매주 주말이면 그는 축구장을 누빈다. 조기 축구 경력 30년. 실력도 수준급이다. 쉬지 않고 뛰어다녀야 하고 스피드가 중요한 운동. 하지만 운동을 할 때면 영구 장르를 별로 의식하지 못한다. 처음 직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공포가 컸다.
0: 직장암이라는 게 대장암이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직장암은 다 죽었었으니까 그래서도 죽는 거 아닌가 싶긴 하고 무섭긴 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운동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축구 사람이 좀 애절해서 밥 먹다 말고도 자다가 말고도 공차로 가자면 일어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운동을 못할까 될까봐 제일 두려웠었어요, 솔직히 운동 중에서는.
2: 함께 축구를 하는 축구팀 식구들은 박문수 씨에게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매주 얼굴을 보는 이승호 감독도 박문수 씨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다.
3: 공차무선 표시를 안 했어요. 처음에 사실 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공차로 나와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걸 여기를 했다고. 이제 유니폼 안에도 넣고 그러니까 몰랐죠. 왜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하고 지금도 저렇게 똑같이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뛰려고 그래요. 계속 넣어달라고 그래. 이제 뭐 진짜로 완쾌됐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운동해서 두 번 다시는 뭐 그런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랫동안 같이 또 문수랑 하니까 그죠?
2: 수술 후 8개월 만에 다시 시작한 축구. 처음엔 채 10분을 뛰지 못했지만 지금은 잠깐씩 교대하며 4시간 정도를 버틴다.
0: 저는 좀 빨리 적응해서 그런지 지금 뭐 관리라는 게 따로 없어요. 저는 그냥 단지 그냥 남들처럼 샤워할 때 똑같이 씻고 그리고 뭐 일반 사람도 화장실 가서 휴지 닦듯이 저도 화장실 가서 비워내고 그냥 깨끗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갈아주는 거. 그거 빼놓고 뭐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는 교수님이 얘기를 하길 먹는 것도 아마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고 아마 뭔가 하나 있는 게 좀 불편한 것 뿐이지 생활은 훨씬 더 좋을 거다 해서 그렇게 마음 먹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나서도 오히려 훨씬 더 좋아요.
2: 살기 위해선 학문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 그래도 충분히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직장암은 학문을 보존한 사람들에게도 과제를 남긴다. 60대의 최재숙 씨. 1년 전 직장에서 암을 발견했다.
4: 처음에는 치질인 줄 알고 작은 병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암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그 인공항문을 해야 된다고. 항문 너무 가까이 있다고 암이. 그래서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일로 오게 됐어요. 왔는데 저 선생님이 검사하시더니 항문은 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냥 해봅시다도 아니고 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정말로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1: 기저귀를 좀 차고 계신가?
4: 겁났어요.
1: 예, 겁나서. 근데 뭐 항상
2: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면 아무래도 직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변이 새기도 한다. 변을 의지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인 변실금은 직장암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1: 초반에는 뭐 하루에 변 몇 번 정도씩 보셨어요?
4: 처음에는 뭐 30번씩
1: 보고 그때는 뭐 기저귀 안 하면 안 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0: 많이 좋아졌어요.
1: 지금은 많이 좋아지시고. 너무 채소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더 변조절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고기 같은 것도 좀 드시고.
2: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가 많아 변해양을 늘린다. 하지만 채소 섭취를 줄여도 소용이 없었다.
1: 그럼 좋아질 겁니다.
0: 밥을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뭐 계속 줄줄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주 마렵고 하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집안에서 그냥 자전거 타는 거 정도.
1: 아주 왼쪽에 있는 직장이나 S결장 쪽을 수술하게 되면 S결장과 직장은 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쪽을 잘라내게 되면 변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루에 뭐 20번, 30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항문 가략근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직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약간 변 조절이 안 돼서 약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 보고 나서 자주 보니까 또 잔변감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런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증후군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그 증상들이 좀 많이 개선돼서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2: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은 임현서 씨.
3: 그냥 엄청 울었어요. 그냥 막막했죠.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진짜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 작은 애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시험 망칠까 봐 말 못하고 있다가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 우리 대학 가는 거면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강성범 교수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수술 계획이 변경됐다.
1: 외래에서 했을 때 MRI 결과는 항문은 보존할 수 있지만 장을 잘라야 될 거로 판단했었는데 지금 내시경, 소경까지 추가적으로 나온 거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장을 자르기가 조금은 아까워요. 조금은 아까워서 일단 국소절제를 해보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관찰하다가 림파절이나 이런 다른 남아있는 혹이 혹시 자라는 것 같다라고 판단된 때는 그때는 그냥 장을 또 자르는 표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장을 자르고 처음부터 자르는 것보다는 국소절제하고 관찰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예, 해서 제 계획이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4: 네네.
1: 예, 그렇습니다.
4: 더 좋은
1: 그럼요.
4: 케이스 아니에요?
1: 그럼요. 그럼요. 제가 가족이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장 자르는 것보다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해서 퇴원도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4: 감사합니다.
1: 예, 예. 그래요. 예, 내일 뵐게요. 예.
4: 고맙습니다. 네.
2: 임현서 씨의 경우 수술 전 임상시험으로 고강도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항암 약물 치료도 했다. 치료 효과가 좋아 암의 크기가 많이 줄었다. 대장을 잘라내는 대수술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발견 당시 3.2cm 정도였던 암은 1.5cm 정도로 크게 줄었다.
1: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아주 심한 종양 같은 경우, 직장암에 있어서도 항암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사라지는 경우가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환자는 조금 더 그 가능성이 높은데요. 항암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반응이 이렇게 좋은 경우에는 표준 치료로 장을 다 자르는 것 대신에 국소적으로 요 암이 있었던 중심 부위를 포함해서 주변을 잘라내고 봉합을 해주는 경항문 국소절제술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2: 환자는 항문을 기준으로 7cm 위쪽 직장에 암이 있다. 고강도 항암 방사선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였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항문으로 접근하여 항문에 복강경 기구를 넣는다. 종양의 주변으로 절제 부위를 확보 후

0: 절제 부위를 봉합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경항문 국소절제술은 초기 직장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술이다. 복부로 접근하지 않고 직장에서 가까운 항문 쪽으로 접근해 병변 주위만 잘라내는 경항문 절제술. 수술 후 회복이 빨라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다. 암 절제가 끝났다. 이제 동결 절편 검사를 맡길 차례다. 암이 있던 부위의 조직을 채취해 암세포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다.
1: 예,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빨리 내시경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 큰 수술까지 가지 않고 내시경으로 뛸 수도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항문 쪽으로 접근해서 국소절제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암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점막하의 일부까지만 암이 침범한 조기암이거나 또는 림파절에 전이된 림파절이 커져 있지 않거나 또는 분화도가 좋거나 또는 림파관이나 어떤 정맥관 같은데 암이 침범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국소절제할 수 있습니다.
0: 대장암 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그렇다면 암을 빨리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 대장암이 1기나 2기에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는 3기나 4기 암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약간 늦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5세나 50세만 넘으면 바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하게 된다면 대장암에 따른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0: 9년 전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최미라 씨. 발견 당시 암은 간과 림프절에 전이돼 있었고 수술도 쉽지 않았다. 당시 아이들이 어려 더더욱 걱정이 많았다. 자칫 잘못하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 마흔도 되기 전에 생긴 대장암은 지금 생각해도 참 충격적이었다.
2: 소변을 보면 같이 이제 혈변이 같이 터져나온 소변을 봐도 그게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병원에서 별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치질인데 왜 이렇게 심하지? 치질인데 원래 이렇게 나오나?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구토하고 피토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0: 그 후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면서 완치에 이르렀다.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된 4기라 해도 대장암은 완치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운동과 등산도 치료에 도움이 됐다. 처음엔 기어다니다시피 하던 등산길도 이젠 가뿐하게 오르곤 한다.
3: 딱 암이라는 거 들었을 때는 내가 왜 내한테 이런 큰 병이 걸렸지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 받는 것도 그렇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허망해였고 막 그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잘하고 약물 치료 잘 받고 안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의미 갖지 말고 정말 내가 토해더라도 다시 와서 조금이라도 한 숟갈 뜨고 이게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됐거든요. 먹는 힘으로 버텼던 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먹기 싫어도 가족들 보고 나를 위해서라도 꼭 한 숟갈이라도 뜨고 꼭 용기 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0: 우리나라 전체 대장암의 완치율은 80%에 가깝다. 대장 내시경으로 인해 조기 발견율이 높고 의사들의 수술 실력도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좋다. 또 항암 방사선 치료의 발전도 완치율이 높은 비결 중 하나다.
1: 과거에는 암이 진단만 돼도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절대 그렇지 않고요. 대장암에서는 간과 폐에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다면 절제해 줄 경우에 완치할 가능성이 40에서 50%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받는 것이 좋고요. 또 절제할 가능성이 처음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항암치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면역치료까지 해서 절제 불가능했던 것을 절제까지 해서 완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찾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하는 입.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안에 염증이 생겨 잘 낫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것은 바로 구강암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안이 헐고 출혈이 발생하거나 상처 부위가 아물지 않고 색깔이 변하거나 괴사가 발생한다면, 또 이가 흔들리고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구강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1: 소리 한번 해보세요.
2: 가장 중요한 거는 입안에 난 상처가 2주 이상 아물지 않는 겁니다.
3: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치료받으실 수 있거든요.
0: 우리가 흔히 겪는 구내염과 잇몸병으로 착각해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방치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만이 구강암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 절제 범위가 넓을수록 기능 손상뿐 아니라 외형적 변화를 불러오는 구강암은 그래서 더 두려운 암으로 꼽힙니다.
4: 이게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이게 거기요.
5: 뜯으면 피도 나와.
0: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구강암은 조기 발견만이 최적의 치료법인데요. 구강암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안녕하세요.
1: 몇 달 전부터 입안이 헐고 통증이 있었다는 환자.
2: 통증 많이 심하셨죠?
3: 통증은 좀 있었어요. 뜨거운 거, 매운 거, 뭐 자극적인 음식 전혀 못 먹고.
1: 환자의 입안을 살펴봤습니다. 하얗고 붉은 돌기들이 돋아난 모습. 조직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4: 비교적 좀 빨리 진단되신 편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깊이가 좀 있어서 목에 임파선 전이도 없고 그래서 한 2기 정도 되시는 거예요. 2기 정도 되셔가지고.
1: 환자는 구강암 중 혀에 암이 생긴 설암이었습니다. 그동안 환자는 어떤 증상을 겪었을까요?
5: 멘트코린 궤양처럼 파여 있었거든요. 이제 치료하고 이러면 나았었는데 안 낫고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혀도 붓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기가 생겨요. 하얗게. 구내염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1: 과로로 생긴 단순 구내염이라고만 생각해 엉뚱한 치료만 해왔는데요. 그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스트레스와 면역력 감소로 생긴 구내염과 악성세포로 인해 발생하는 설암과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6: 구강암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안 아문다는 거죠. 2주, 3주 동안에 계속 나빠지기만 해요. 혹은 그 까진 것들이 지속이 되는 거죠. 피가 난다든지 뭔가 이제 몽우리 같은 게 잡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구강암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구강암은 입속에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혀나 잇몸과 입천장, 입술과 침샘, 턱뼈와 같이 구강 곳곳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암 중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은 바로 혀에 생긴 설암입니다. 혀 밑과 입 바닥에 생기는 구강 저암.

0: 또 입 안쪽 편도에 발생하는 편도암, 위아래 잇몸에 생기는 치은암, 그리고 침샘에 생기는 침샘암 등이 있습니다.
1: 현미경 쪽으로 보면 악성 종양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지 않고 이렇게 삐져나가 있어요. 종양을 충분히 이렇게 안정 영역이라 그래서 이만큼 넓게 떼야 돼요. 그래서 약 한 3분의 1 정도 절제가 될 것 같아요.
2: 여기 손목에 있는 살들을 이렇게 떼가지고 손목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입안에 있는 살이랑 좀 비슷해요. 이거 만져보면 얇잖아요, 이렇게요. 늘어나고 얇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혀를 움직일 때 잘 움직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0: 환자는 악성 종양을 절제하고 손목 피부를 이용해 혀를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2: 그냥 마음 편히 가주셔도 돼요.
0: 이비인후과와 구강 아간면외과의 협진으로 수술은 진행됩니다. 암이 혀의 뿌리와 가까이 있어 절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1: 혀의 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보다 조금 더 넓게 절제를 하는 편인데 암이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침범하는데 장애물 등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한 1cm에서 1.5cm까지 안전 영역을 확보하고 절제하게 됩니다.
0: 먼저 이비인후과 은영규 교수의 지도하에 종양 부위 절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림프절 전이는 없었지만 재발률이 높은 탓에 예방 차원에서 먼저 림프절을 절제합니다. 특히 설암의 경우 암세포의 침투와 전이 속도가 빨라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종양을 포함한 주변 부까지 혀를 잘라내야 하는데요. 절제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당기지 말고. 우리 문영균은 잠깐 꺼져보세요.
0: 수술장 조명을 끄고 광학 필터를 이용한 내시경으로 보자 이 형성증이 의심되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3: 여기도 약간 디스플레지아가 있다. 여기도. 여기도 약간 디스플레지아. 여기 디스플레지아가 있잖아. 실제 우리 캔서보다가 디스플레지아가 더 있어. 그지? 이걸로 보니까 조금 더 넓게 떼야 되겠다. 아래쪽 한번 봅시다.
0: 처음 계획보다 절제해야 하는 혀의 범위가 더 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자는 우측 혀에 편평상피암이 발견됐습니다. 수술은 전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우측 림프절을 절제합니다. 이후 손목 혈관과 문합하기 위한 경부 혈관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암이 발병한 오른쪽 혀 부위를 약 1cm씩 모든 방향으로 더 추가 절제합니다.
1: 자, 절제를 시작합시다.
4: 절제 시작합니다.
1: 에플라.
0: 종양 부위가 넓지 않아도 암세포가 깊이 침투하는 만큼 암세포는 남기지 않으면서 재건이 가능하도록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제한 면을 따라 잔여 암세포가 있는지 조직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대. 네가티브. 올 네가티브. 부활과 팀 부르지 뭐.
0: 이제 재건 수술을 할 차례. 두 교수가 최상의 치료를 위해 수술장에서 의견을 교류합니다.
2: FM 쪽으로 해서 그러면 치아 쪽을 이렇게? 치아 쪽으로 괜찮고.
3: 진지바 내측까지.
2: 내측까지. 그 밑에 뚫려 있어야 안 뚫렸어요? 소관으로 뚫렸고. 저희가 이제 손목에 이렇게 만지면은 이게 뛰잖아요. 이렇게 쿵쾅쿵쾅 뛰는 데가 있거든요, 손목에. 거기 있는 혈관의 동맥, 정맥들. 전환 요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살들이죠. 살들만 이용해가지고 혀를 만들 예정입니다.
0: 먼저 제거된 혀를 대신해줄 손목의 피부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할 혈관을 함께 떼어내는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5: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래 탈시합니다.
0: 사라진 혀의 부위가 큰 만큼 손목 부위의 절제 범위도 커지는데요. 수술은 먼저 환자의 왼쪽 손목에서 피부와 피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과 정맥을 채취합니다.

0: 재건할 혀는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피부와 함께 혈관이 안전하게 박리됐습니다. 2mm 이하의 가는 정맥과 동맥을 목 부위 혈관과 이제 잘 이어붙여야 합니다. 혀는 우리가 음식을 씹고 삼킬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만큼 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혈관을 이어붙일 차례.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이용해 봉합하는데요. 먼저 동맥을 이어붙인 후 크기가 더 작은 정맥은 문합기를 사용해 봉합합니다. 혈관 문합은 재건 수술의 성패가 달릴 정도로 중요한 과정. 혈액이 잘 통하는지 도플러 검사를 실시합니다.
1: 자, 우리 이비인후과 불러주세요. 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0: 혈액이 잘 흐릅니다. 손목은 허벅지 피부를 이식해 덮어주는데요. 환자는 이제 두렵던 구강암의 공포에서 벗어나 살아갈 희망을 얻습니다.
2: 요즘 식사는 어떻게?
0: 4개월 전 구강암 수술을 받은 윤기현 씨. 수술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2: 아, 좋으시네요.
3: 그런데 매운 거 못 먹어가지고 지금
2: 큰. 매운 거?
3: 야, 지금 막 김치를 못 드는데. 뭐나 뭐 따라보면 못했고. 네.
2: 저 위로 들어볼게요.
0: 수술은 잘 됐지만 식사를 마음껏 하지 못해 괴롭습니다. 잇몸에 암이 생겨 턱뼈 재건 수술까지 받은 상태. 외형 변화도 힘든 일이지만 무엇보다 먹는 일이 생각만큼 수월치 않습니다.
3: 밥 먹을 때마다 생각이 많죠. 아, 뭐 어떻게 좀 먹겠노. 이런 감정이 없을 만큼 있었지. 따갑고 하니까 지금.
0: 먹는 일이 이렇게 고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 하는데도 못 먹지. 몸은 따가우면 먹는데. 뜨거워가. 예, 직접 가면 뭐해야 돼, 이거. 이 떠오르기 안 됐나 봐, 좀 직접 가.
0: 식사하는 습관이나 삼키는 것도 모두 훈련이 필요한데요. 바로 혀의 기능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총 6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혀는 혈관과 신경도 각각 독립되어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혀의 점막 표면은 유두로 이루어져 있어 쓴맛, 신맛, 짠맛, 단맛 등 다양한 미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혀의 심근은 내인근과 외인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인근은 혀의 부피를 만들고 혀가 알맞은 모양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반면 외인근은 혀를 움직여 음식을 삼키거나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로 이어지는 음식을 먹고 삼키는 세 가지 과정에서 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속에서 치아로 씹고 혀로 돌려가며 침을 섞으면 음식은 잘게 부서져 침속 소화 효소와 섞이게 됩니다. 이후 혀를 움직여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4: 저희 이거 처음부터 한 번만 또 다시 읽어볼게요.
5: 네. 쭈이, 쭈이, 쭈이, 쭈이랑, 쭈이랑, 삐, 쭈이, 삐, 쭈이, 쭈이, 쭈이, 쭈이, 쭈이.
4: 제일 안 되시는 발음은 지읒계열 요 경구계음 발음이었잖아요. 지읒, 뭐 치읒, 쌍지읒 요런 발음인데 거기 발음 잘 하시려면 제가 어느 부분 닿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그쵸? 혀, 여기가. 아, 맞아요. 네, 딱딱한 부분이 닿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5: 아빠. 아빠, 빠. 아빠, 빠, 빠, 빠.
0: 언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훈련을 통해 발음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4: 잘하셨어요.
6: 환자들 알아듣지 못해. 잘. 근데 지금 나이 맞았어요.
0: 구강암 수술 후 많은 환자들이

0: 기능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1: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식되어 있는 게 좀 축소되어 있는 거고 여기 남아있는 혀 부분. 그렇죠?
2: 완두콩만 크기의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밤톨만큼만 떼내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재건 수술도 필요 없고 암만 절제하고 기능적인 문제도 거의 없으시고 이게 만약에 병이 커져가지고 사과만하게 해서 왔다면 떼는 범위는 멜론만큼 큰 덩어리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능적인 결손도 많으시고 회복도 힘드시고 예후도 그만큼 나빠지게 됩니다.
0: 그렇다면 구강암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병하게 될까요? 수술 후 8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김대용 환자.
1: 자, 알보세요.
0: 혀의 아랫부분과 일부를 절제하고 손목 피부로 재건했습니다. 그는 구강암 4기였는데요. 항암 방사선 치료 후 아랫니까지 모두 빠져버리는 합병증까지 겪었습니다.
1: 우리 예전에 우리 여기 이 바닥에 여기 수술하신데 그죠?
3: 여기 후진이나 물이 있어야 밥에 뭐 씹지는 이제 없이 씹지는 못하잖아. 후진이 저놈도 멀리 하면 후진도 남들이 돼야.
0: 좁쌀만한 병변이 잘 낫지 않았다는데요. 그가 구강암에 걸린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3: 수술하기 전에는 술, 담배를 이제 많이 먹었어요. 뭐 이제 수술하고 이제 술, 담배 있지 않았냐면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산, 제1의 인생을 산다. 제1의 인생을.
0: 구강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되는 건
4: 염증 그런 것들의 이제 자극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증폭시킨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저희가 이제 유전자 변형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0: 아직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구강암은 바이러스와 자외선, 유전적 이유 등 여러 원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구강암 수술을 받은 구정분 환자. 잇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5: 아프니까 뭐 임플란트를 하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임플란트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오고 이러더라고요. 2년 동안에 그냥 매일 진통제만 먹었었어요.
0: 보철물이 있던 자리에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했는데요. 처음엔 잇몸병이라 생각해 방치했습니다. 암세포는 목 림프절로 전이됐고 그녀는 구강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혀가 아닌 왜 잇몸에 발생한 걸까요?
4: 점막, 살 이런 데서 피부 이런 데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 생긴 것들이 자라고 자라다 보면은 제일 들어가기 쉬운 데가 이를 붙잡고 있는 뼈예요. 치저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얘가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기 쉽거든요, 얘들이요. 거기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흔들리겠죠. 얘들이 이를 꽉 붙잡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녹기 시작하니까.
0: 잇몸에 생기는 치은암은 흔히 발생하는 잇몸병인 치은염과 초기엔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증상에 있어 치은염과 치은암은 차이가 있습니다.
4: 잇몸병은 만성질환입니다. 천천히 생기거든요, 대부분.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60대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천천히 안 좋아지는 만성병이라고 하면은 구강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6개월 내에는 이가 흔들리죠.
0: 특히 구강암은 잘못된 보철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틀니 같은 거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구멍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니 같은 건 첫 번째로 세균들이 살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안 바꾸면은. 잇몸의 모양도 바뀌고, 잇몸 속안에 있는 뼈들도 모양이 조금씩 바뀌면은, 그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덜컥덜컥. 그러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은 어디 한 군데를 자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좋은 자극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구정분 환자는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사선 치료는 구강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치료인데요.

0: 특히 종양이 발생한 부위만을 정확히 공격해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고 또 숨은 암세포를 제거해 재발과 전이를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 폐나 간 같은 데보다 굉장히 좁은 부위에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암 근처에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 근육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도가 훨씬 더 우리가 정확도를 최대로 높여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방사선 치료는 환자들에겐 여전히 힘든 치료입니다. 방사선 조사로 인해 구강 점막이 파괴돼 병변 부위에 궤양이나 미각 상실, 구강 건조증과 연하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 저작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괴사가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헐었던 조직들은 빠르게 정상화돼서 회복이 되지만 정상 조직들이 섬유화가 돼서 딱딱하게 되고 특히 침투행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손상을 받았다가 잘 회복을 못해요. 음식 먹기가 좀 힘들어지시니까 잘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일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암 치료를 받고 똑같이 치료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환자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그 다음 건강, 그 다음에 암의 예후, 나의 정신 건강에 또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0: 구강암 2기 진단을 받은 이임순 씨. 방사선 치료를 받고 침샘이 말라 고생 중입니다. 맵고 짜지 않은 음식들 위주로 식사를 하며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잇몸을 절제하고 재건하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무엇보다 병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3: 그냥 먹으면 또 맛도 없고 국물이랑 넣어야 그냥 빨리빨리 먹어주잖아. 그걸 혀에 3번 정도 붙이고.
0: 구강 건조증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3: 침이 안 나오는 거요. 딱 달라붙고 말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약이 요만한 건데 두 개가 붙이고 침샘도 적이고 치료받았죠 뭐. 그런데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0: 침은 음식을 맛보고 씹고 소화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데요. 구강이 건조하면 유해한 세균들이 증가해 치아 우식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강암은 수술 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아이고 부은데도 이제 많이 좀 날아왔다 하더니 쭈글쭈글해도 나오고서 미인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 전 진짜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참 임순이 이제 이쁘다 이쁘다 이제 그 소리 많이 들었는데
0: 지나놓고 보니 건강했던 지난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였습니다. 구강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입니다.
2: 아니, 저 보세요. 아, 보세요.
0: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손종원 환자. 그는 이천장 끝쪽, 비인두와 인접한 부위에 암이 생겼습니다. 뇌와도 가까워 수술이 쉽지 않은 부위입니다.
2: 그럼 우리가 여기 뻔한 부위 이 암에서
4: 잘라야 돼.
2: 예. 이쪽에 이제 뼈도 제거해야 되고 이쪽에 뼈도 제거해야 되고 이쪽 근육도 좀 제거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절제를 하고 나면은 코 쪽으로도 입하고 연결이 되고 비인두 쪽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식사 말소리도 너무 이상해지고 식사하는 것도 코로 이제 음식물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가 이제 다른 치료를 하셔야 돼.
5: 근데 약을 사 먹었죠. 딱 봐야 가니까. 과로하고 영양실조라는 거 그런데 상처를 보더니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불편한 걸 모르. 지금

0: 까지도 이 먹는 건 불편한 건 모르겠어. 이제 딱 다른 거 먹을 때, 씹을 때다 하면 이제 통증이 아픈 거, 조금 아픈 거. 그냥 그래요.
1: 우리가 여기 뻘건 거의
2: 10개월이란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는 동안 종양은 잇몸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수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자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수술은 입천장과 볼 점막을 포함해 제거해야 하는 큰 수술. 환자가 먹고 말하고 숨쉬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암세포가 충분히 제거되도록 병변 주위 주변으로 넓게 표시합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 염증 등이 있는 치아는 미리 발치하도록 했습니다. 병변 부위가 있는 입천장 뼈는 조심스레 분리합니다. 입천장에 악성 종양이 발견된 환자. 약 2cm 깊이까지 전이된 3, 4기 암으로 수술은 우측 경부 림프절 절제로 시작합니다.

0: 악성 종양에 있는 입천장의 뼈와 살을 실제 종양 크기보다 더 넓게 절제합니다. 이후 입천장의 기능을 대신할 환자의 손목 피부와 동맥과 정맥을 포함해 분리합니다. 제거된 입천장은 손목 피부로 봉합하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문합합니다. 그 후 도플러를 사용해 문합 부위의 혈액이 잘 통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방사선 치료를 대비해 염증이 있는 치아는 미리 발치하고 이식된 입천장 피부가 처지지 않도록 보조장치를 장착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 살을 얇게 박피한 후 손목에 이식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1: 저희 구강외과 불러주세요. 이제 곧 스페시면 나갑니다. 원래 위치가 이렇게.
0: 절제한 부위가 예상보다 크고 복잡해 수술 전 계획보다 재건 수술이 까다로워졌습니다.
1: 요렇게 우리 종양이 있는 자리. 근데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게 다쳐야 되잖아. 근데 이쪽에 우리 머슬들이 여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다친단 말이야.
0: 이렇게 접어가지고 먹고 숨 쉬고 말하는 길을 확보하며 재건해야 하는 상황. 놓치는 부분 없이 세심히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요. 최상의 수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 변수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나 그런 변수들이 있는지,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지금 수술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럼 나는 그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이게 뭐 저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치료를 받으실 때 이비인후과적인 어떤 관점, 치과적인 관점, 구강외과적인 관점 이런 거가 같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재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제거된 입천장 공간보다 더 크게 손목 피부와 혈관을 확보합니다.
4: 마이크로시저.
0: 재건 시 손목 피부를 사용하는 이유는 피부가 얇고 탄력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체모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살살.
0: 빠른 시간 안에 혈관을 문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환자의 빠른 회복과 감염 위험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 미세 접합술이 이루어집니다. 손목의 정맥과 동맥을 목 부위의 혈관과 이어붙입니다. 안전하게 봉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봉합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의료진들은 손목 피부 이식을 위해 허벅지 부위 피부를 박리합니다.

0: 얇게 채취한 피부는 찢어진 부위가 없도록 꼼꼼히 봉합한 후 손목 부위에 이식합니다. 동시에 수술을 진행해도 7시간이 넘게 걸린 큰 수술. 마지막으로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1: 볼륨 붙이대로 키워. 아, 발 들렸어. 볼륨 키워. 잘 들립니다. 네.
0: 환자는 이제 회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구강암은 전체 암 환자의 3에서 5%를 차지하는 암이지만 최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해 새로운 환자들이 생겨나는 만큼 주목해야 합니다. 구강암은 특히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80%가 넘지만 병기가 높아질수록 낮은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나를 닮은 야생화, 내가 닮은 야생화, 6월.
0: 구강암 수술 후 매일 발음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양정숙 씨. 그녀는 잇몸을 포함한 입천장에 암이 생겼습니다. 구강암 4기로 암세포는 빠른 속도로 전이돼 잇몸과 입천장뿐 아니라 비강까지 퍼져나갔는데요. 수술로 비강을 비롯한 상악골을 모두 적출했습니다. 왼쪽 팔목 피부를 이용해 재건을 한 상태지만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치아가 없는 상태. 방사선 치료가 종료되면 임플란트를 할 계획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틀니를 사용 중인데요. 특히 수술 직후 변해버린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외모에 마음 아픈 일도 당했다는데요.
3: 비행기 타고서 내려서 나가는 게이트 나가는 도중에 잡혔을 때가 제일 속상했었죠. 얼굴이 변형돼가지고 안내 보내니까는 맨 처음에는 속상했었는데 뭐 어차피 엎질러짐을 속상해하면 뭐하냐.
0: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순 없지만 구강암 4기를 극복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자신의 곁에서 지극정성 돌봐준 남편이 있어 더 살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 역시 위암으로 투병했었는데요. 아내가 큰 힘이 돼줬습니다.
3: 저가 아픈 계기로 인해서 본인이 저 요리해주겠다고 자격증을 3개나 땄어요.
0: 한식, 양식, 일식까지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4: 그동안 저 사람이 요리 솜씨가 좋아서 해준 밥만 먹다가 저 사람이 이제 먹지 못하는 제한 요소가 많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요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3: 맛있게 잘 조졌네.
0: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 없는 간편한 밥상이지만 애정이 더해져 더 꿀맛입니다. 투병 생활 후 양정숙 씨는 구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식사 후엔 곧바로 틀니를 깨끗이 세척하고 칫솔질이 끝난 후엔 구강 세정기로 구석구석 세정을 합니다. 코안이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 특별한 도구도 개발했다는데요.
3: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은 또 이제 코도 코딱지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남편한테 진주를 하나 목걸이에서 떼어가지고 주면서 이거 구멍 좀 더 넓게 뚫어가지고 내가 코에다 끼고 있으면은 콧구멍이 확장이 돼서 좀 편안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것 좀 만들어줄 수 있냐고 하니까 아 그럼 해주겠다고 해서 드릴로다 이거 구멍을 더 냈어요.
0: 달라붙은 콧구멍에 진주알을 꽂

0: 자 숨구멍을 만들어준 건데요.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1: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뭐 갑자기 뭐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껴요. 그럼 잘 모르죠. 코도 뭐 정상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0: 그녀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비관하기보다 긍정의 힘으로 아픔을 이겨내려 합니다.
2: 아버지가 AST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구글 렌즈의 기능인데
0: 양정숙 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바로 남편과의 데이트입니다.
1: 그래서 나는 이 아픔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 우리 가족이 더 똘똘 뭉치게 되고 아픔이 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즐거움도 있고 행복이 되는 걸 많이 느꼈어.
0: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녀의 긍정의 힘이 행복한 오늘을 살게 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홍성현 씨.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의 상태는 의료진들까지 걱정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잇몸에 생긴 악성 종양이 피부층까지 뚫고 나온 겁니다. 종양이 안면의 4분의 1을 침범한 상태, 부위도 위험합니다.
3: 바로 뇌 발루트에서 시작해서 이 턱뼈 있는 게 다.
0: 환자는 안면 신경뿐 아니라 입천장과 상악골, 그리고 하악골까지 큰 범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이렇게 병변이 커질 때까지 어쩌다 방치한 걸까요?
4: 입 안에 염증들이 2-3주 동안 낫지를 않고 약국에 약도 사먹어보고 낫지를 않아요. 5-6월경부터는 이게 튀어나오더라고, 확장이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큰 병 가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병원 악화가 되고, 몸무게대로 줄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막 피폐해지고, 그런 상태.
0: 여기서 이제 이정우 교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3D 프린팅을 통해 이번 수술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5: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연결을 해드리고, 이제 모양도 예쁘고, 잘 드시고, 이럴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건요. 결국에는 이 수술이 끝나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0: 정강이 뼈를 이용해 턱뼈를 재건할 계획인데요.
5: 저건 이제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금속 고정 장치를 만드는데 그게 더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0: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건 최선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는 겁니다. 이번 수술은 절제와 재건의 범위가 크고 매우 위험한 수술인 만큼 수많은 의료진들이 투입됐습니다. 환자는 우측 턱관절을 포함해 상악골과 구강 내 입천장과 볼 점막 등 광범위하게 암이 전이된 상태. 먼저 수술 후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 절개관을 삽입하고 전이가 있는 경부 우측 림프절을 절제합니다. 이후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경부 혈관을 확보합니다. 다음은 종양을 포함한 주변 피부와 하악, 상악의 뼈를 함께 제거합니다. 수술 전 미리 설계한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이드와 지지대, 턱관절의 모양을 디자인하고 왼쪽 종아리뼈를 사용해 하악골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미리 설계한 가이드에 맞춰 잘라냅니다. 계획한 모양대로 구부린 후 플레이트를 이용해 구조물을 고정시킵니다. 이후 종아리뼈에서 함께 채취한 혈관들을 연결하고

허벅지의 피부와 혈관을 이용해 사라진 구강 바깥쪽과 안쪽의 조직만큼 이식하도록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 염증이 있는 치아는 미리 발치하고 과도한 턱관절 운동을 막기 위해 고무줄로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부 이식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0: 먼저 피부와 함께 안면 부위의 종양이 제거됐습니다. 수술 시간 단축을 위해 이비인후과 은영규 교수가 절제를 하는 동안 구강 악안면외과 이정우 교수는 동시에 종아리뼈 분리 수술을 진행합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수술장.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안면 신경과 내경 동맥이 가까이 있는 부위를 절제해야 할 순서. 은영규 교수가 초음파 내비게이션을 통해 절제할 곳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합니다.
1: 여기도 테두구이도 플레이트의 절제부분, 그렇지? 절제부분. 아.
0: 출혈 위험이 높은 내경 동맥을 건드리지 않고 종양만 분리해야 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병변 부위가 제거됐습니다. 안면 부위의 4분의 1이 사라진 환자. 종양을 절제하는 데만 7시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재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1: 잘했어.
0: 이정우 교수가 예상보다 넓게 제거된 병변 부위의 크기를 다시 잽니다. 종아리의 피부를 좀 더 넓게 떼기로 했습니다. 수십 번의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습한 재건 수술. 미리 설계한 가이드가 있어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턱관절을 삽입하는데요.

0: 환자도 의료진도 힘겹고 어려운 수술.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봅니다. 그렇게 17시간이 넘는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환자. 일주일 후 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잘 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통증 어떠세요?
1: 국외 저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손종원 환자.
0: 내일부터 이제 밥 입으로 드세요. 네. 죽으러 드릴 거예요. 죽으러.
1: 수술 경과가 좋습니다.
0: 드리고 오늘 밤에는 물부터 드세요.
2: 소리가 좋네요. 지금 목소리 나온 소리가. 예. 예.
3: 마음이 편해야 병도 빨리 낫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낫지. 빨리 뭘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으면 병도 편안하게 쫓아와요.
1: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어느새 편안해졌습니다. 공포의 암이라 불리는 구강암. 하지만 두려워하기 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 통증이 생기고 입안에 뭐가 생겼는데 치료를 받아도 2주 이상이 지속된다면 조직검사를 해서 이게 어떤 병인지, 혹시 무서운 병은 아닌지, 구강암은 아닌지, 일반적인 병인지 확인하는 것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자기가 말기가 아닙니다. 치료를 하면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의 치과 의원이요. 3만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누를 수 있는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구강검사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0: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준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오래 기다렸답니다.
1: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아니라 곰배령 소녀 하이디. 봄이 왔네, 봄이 와, 한참 놀아.
0: 산이 풍성하게 차려준 나물 밥상.
2: 봄 발바닥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3: 오, 이만큼 땄어요. 여기.
0: 볶고, 무치고, 지지고. 오늘은 입이 터지도록 먹어야겠답니다.
4: 작품이에요.
3: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0: 곰배령은 지금 산나물이 천지입니다. 백두대간 깊숙한 곳. 예로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못했던 곰배령. 평지보다 기온이 낮아 유난히 겨울이 긴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5월이 돼서야 비로소 봄의 문턱을 넘는데요.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예쁘게 핀 꽃이 더없이 반갑답니다. 딱 1년만 자연에서 살아보자면서 곰배령으로 들어왔다는 이하영 씨. 그렇게 맞은 봄이 벌써 33번째.
2: 곰배령은 겨울이 길고 봄부터 가을이 짧거든요. 햇볕이 많을 때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서 햇볕을 쬐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0: 마당에는 아직도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2: 아, 이거 그 눈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었거든요. 근데도 얘가 이렇게 꽃이 피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단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가지를 이렇게 내어진 가지를 치워줘야 돼요.
0: 시련 속에서도 꽃은 피었지만 어떤 것은 덜어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2: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안타까워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0: 곰배령의 자연은 오늘도 삶의 이치를 가르쳐줍니다.
3: 언니! 하영이!
1: 아, 어서와!
3: 아이고, 반가워.
1: 언니가
3: 불렀어.
2: 우리 그냥 다 언니고 동생이에요. 친구고 또 이웃이고
1: 곰삼호 곰배령을 사랑하는 모임.
5: 지어대신다.
1: 곰삼호
3: 회원,
1: 우리 이웃
3: 회원 여기 붙어라.
2: 오세요.
1: 주는 거예요?
2: 오늘의 테마는 곰배령의 작은 아씨들이에요. 자, 자매들의 소풍.
3: 어머,
2: 자, 써봅시다.
3: 어머!
5: 이런 옷을 입으니까 진짜 소녀가 된 것 같아요.
2: 그치.
1: 그러니까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3: 이렇게,
1: 아니라
3: 곰배령 자랑 이렇게 막 하이디.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곰배령 자랑 하이디. 어? 뛰어?
2: 하나, 둘, 옳지. 우리 진짜 봄이 오래 기다려야 와.
3: 아, 봄이 왔어요.
2: 그래요. 우리 가을은.
3: 봄이 왔어요.
1: 봄이 왔네, 봄이 와, 한참 놀아.
3: 처녀의 가슴에 너.
2: 언니, 다래순 나왔잖아.
5: 또 먹었니?
2: 여기 게다래가 많아.
3: 다래순 게다래. 너무 맛있어, 다래순 이거, 다래순.
5: 게쳐 먹으면 진짜 맛있어.
1: 아니, 근데 게짜 들어가기도 오히려 맛있더라. 아까 게두릅, 엄나무.
3: 게두릅.
1: 엄나무도 게두릅이잖아. 아,
3: 너무 맛있어서 못 먹게 하려고
1: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
2: 그렇지.
0: 작은 아씨들의 목적지는 하영신의 뒷산.
2: 와, 봐.
3: 아니야, 거기서 봐.
2: 아니, 나를 밟아, 나를.
0: 집 뒷산에 이렇게나 아름다운 풍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영씨의 비밀의 화원이 있습니다.
2: 가장 자연에 가까운.
0: 특별히 가꿀 것은 없습니다. 씨 뿌리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
1: 엄나무도 있다.
3: 와,
1: 두릅이야. 우리도 반하네.
3: 야, 여기 곰치가 많이 컸다.
2: 그치?
3: 어.
0: 산의 모습과 시간대로 자란 나무.

0: 벌레보다 먼저 따서 먹어야 돼요.
1: 이렇게 곰치가 굵을 수가 있나?
0: 여긴 숲이랑 마찬가지잖아.
1: 숲이지, 마찬가지가 아니라 완전 아무도 못 오는.
2: 곰취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도 있답니다.
0: 곰발바닥 갔다고 해서 또 곰이 좋아했다고 해서 뭐 그래서 곰취라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3: 아, 그래요?
0: 네.
3: 아니, 근데 곰배령 곰취는 특히 왜 좋아해요?
0: 아, 여기는 일교차가 크고 그러니까 해발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이 되게 치밀하고 식감도 아삭하고 그런 것 같아요.
3: 나물 박사시네요.
0: 아, 이거는 그냥 30년 살고서 기동량.
2: 하영 씨의 30년 지기 인옥 씨는 산마늘을 공략합니다.
4: 오, 훨씬 맛있네. 연해요. 아까 그거보다 훨씬 더 연하고 단맛이, 예. 사람 되겠어요, 저도. 산마늘 먹고, 많이 먹고.
2: 소풍 가득 나무를 거두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하영 씨의 봄.
5: 와, 이렇게 많이 땄어. 우와, 내가 제일 많이 딴 것 같아. 엄청 드셨네요.
6: 여기.
2: 자꾸 욕심이 나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6: 이게 씻은 게 뭐 있나, 이게.
5: 와, 곰치다. 곰치다, 곰치. 얘는 씻을 것도 없어요. 산 속에서 자라가지고 너무 깨끗해요. 너무 싫어요, 손이. 우와, 부자 됐다.
0: 아이고, 야!
2: 장난기가 발동한 곰배령 작은 아씨도.
0: 어때? 물맛이?
6: 맞아.
0: 우와!
2: 서둘러 부엌으로 향합니다.
7: 이거는 엄나무순이에요.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2: 반죽만 얇게 입혀 통째로 부쳐냅니다.
6: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봄을 먹습니다. 아예 보약을 먹어요. 통째로.
7: 이건 진짜 보약이에요.
2: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사이.
8: 어, 웬 꽃이야. 한꽃 생일날 꽃을 뜯어갔었네.
5: 아이시다.
0: 이거는 쥐 오줌풀 혹은 중댕가리. 이 주변에서
8: 예쁘다.
0: 그 먹을 수 있는 꽃들. 자, 이거 같이 해요.
8: 제가 할게요.
5: 오늘 미나리.
0: 그렇지?
8: 냉이꽃도 아주 그냥
0: 예쁘네. 아우. 냉이꽃 진짜 예뻐.
8: 이쁘네.
5: 그러네.
0: 그렇지.
8: 민들레 노란색. 초록에 노란 얹으니까 진짜 이쁘다.
0: 군배령의 꽃밭을 밖에서도 보지만 또 이렇게 그 나물전 한 잔에도 꽃밭을 만든다.
8: 어, 꽃밭 이쁘다.
2: 곰배령의 꽃밭이 그대로 옮겨진 전
6: 작품이에요.
0: 꼭 우리 같지 않아요?
6: 나 금냥아 하트 내 거.
7: 언니,
6: 날 줘. 나 좀 줘.
2: 불과 2년 전만 해도 하영 씨는 이런 봄을 다시 못 볼 거라 생각했답니다.
5: 어머, 유난이다라, 유난히.
6: 얘가 처음이야.
0: 여기가 새로 지은 집이에요. 새 집. 네. 저희 집에 화재가 나서 정말 그 거짓말처럼 집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어요.
2: 전에 없던 폭설이 내리던 날, 전기 노전으로 시작된 화재는 삶의 터전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곰배령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0: 한계가.
2: 그러나 잿더미에서

0: 반가웠어요. 아, 남겨진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 거죠.
1: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을 견디면 다시 아름다운 계절을 피워내는 곰배령. 그 자연의 시간 또한 하영 씨를 일으켰습니다.
2: 나물 대령이요. 나물 갑니다.
3: 엄청납니다.
2: 빨리 와. 불량하게 오지 말고.
3: 제트릭이 왔습니다.
4: 무서운데?
5: 야, 많다. 푸짐하다.
0: 고기맛? 버섯맛?
4: 육회장 끓여봐.
2: 육회장 끓여봐.
4: 고기맛이 쫑쫑
0: 나와.
2: 얼마큼 데쳐요?
0: 이거 지금 여기는 아무리 삶아도 안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 눌러보는 부위도 그때그때마다 늘 깨어있으라. 나물은 늘 나를 깨어있게 하지. 자, 저기 물.
1: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정성을 다해 삶은 나물 한 상 차려봐야죠. 눈개승마는 집간장으로 간을 해 살짝 볶아냅니다. 산마늘은 된장에 들기름 넣어 무치고요. 곰취는 고추장에 살짝 버무려줍니다. 곰배령의 푸짐한 곰을 밥상으로 옮겨왔습니다.
4: 여기는 두릅보다 개두릅을 더, 엄나무를 개두릅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1: 부지런한 사람에게 인심 좋은 이곳.
0: 그 저희 이 동네는 수족이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2: 실시한 거 있었는데.
1: 닭백숙도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4: 맛있겠지. 와,
6: 이런 밥은 또 언제 했어? 아까 했구나. 응?
2: 그렇지, 이게 핵심이지.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야, 병통째 이거 진짜 귀한 봤어. 건데.
4: 나 처음 봤어.
2: 나 진짜 이거 몇 년 만에 봤다.
0: 얘 이렇게 찢어서 먹는 거야.
2: 싸먹어. 나는 전을 싸먹고 싶다.
5: 다 싸먹어.
0: 싸먹어.
1: 한 쌈 크게 싸서 오늘을 위해 나물 쌈 건배.
5: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 손도 입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영 씨가 기다렸던 산나물 밥상입니다.
6: 맛있다. 아주 맛있게 됐어. 가마솥에다 팔팔.
5: 야, 전에
1: 나물 전도 입안 가득 넣어볼까요?
2: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6: 먹으려고.
2: 예, 이거 먹어요. 이거. 분기별로 언니네 이렇게 와서 예, 자연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먹으면서.
5: 좋아요. 사는 것 같고 정말 좋았어요. 혼자서 먹는 것보다 다 같이 해서 먹는 게 똑같은 음식이라도 훨씬 맛있고 그리고 시간이
1: 작은 아씨들의 즐거운 산나물 소풍이었습니다. 하영 씨의 집 인근에는 전봉산 탐방로가 있습니다. 날이 좋아 그 산에 오릅니다.
2: 와, 드디어 곰배령.
5: 드디어.
2: 풀려.
1: 다양한 야생화가 살아가는 산. 5월의 전봉산은 숨은 야생화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2: 일반인이. 어머, 여기도 얘도 몇 개 있네.
5: 어,
2: 앵초. 앵초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들?
5: 아, 저것도 약간 깊은 산 속에 있어야지 있는데.
1: 연보랏빛 작은 꽃 앵초.
5: 아니, 저 조그만 걸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2: 아, 저는 산에 갈 때 앞만 보고 가지 않고 항상 야생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로 옆을 항상 보면서 가요.
5: 맞아요.
2: 네, 요거가 페리 바람꽃이에요. 너무 귀엽죠? 요거 유두송이 있고.
1: 바람꽃 중에 가장 작은 회리 바람꽃. 작아서 귀하고 작아서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됩니다.
0: 정말 아름다워요. 작아서 아마 더 그렇게 느끼는지도 몰라요. 있는 줄 몰랐는데 어머 이렇게 작은 애들이 하고 들여다보면 뭐 정말 예쁘고 그런 존재들이 참 많아요. 곰배령.
1: 전설의

0: 거북이도 산답니다.
1: 여기 열목소. 여기 거북이 한 마리 있다.
2: 오, 그래?
1: 찾아볼래?
2: 아, 요거? 아니야?
1: 거북이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
2: 얘, 얘야? 얘야?
1: 여기 와봐, 아, 여기. 그렇네. 여기 와봐, 여기.
2: 오, 맞네. 저, 어, 눈, 코, 입 다 있네.
3: 어,
2: 그러네. 내가.
1: 저거 내 거북인데 너네한테 좀 같이 나눠줄게.
2: 고마워.
1: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다시 이렇게 나무를 말리고, 다시 뜰에 식물도 심기 시작하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0: 하영 씨의 곰배령에 새 봄이 왔습니다.
4: 어허, 흔들흔들흔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물이에요, 비금도의 보물. 이쁜 손주들, 며느리, 아들들 왔으니까.
5: 우리 식당에서는 이 천일염 이것이 빠지면 안 되지.
4: 오늘 소금 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우리 아들들도 푸짐하게 먹어봅시다.

0: 파키스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의 연속.
1: 우와 진짜 멋있다.
2: 이렇게 파키스탄은 어느 때나 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3: 안 더워요? No hot? Hot, yeah.
2: You speak English?
3: No. Come on. 자, 1, 2, 8.
0: 사진 한 장으로 인연을 만들고 친구가 됩니다.
3: You happy? I'm happy too.
2: 저곳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지 아직 그곳에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0: 사진 한 장 들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3: 아, 예? 오케이, 땡큐.
0: 파키스탄 오지의 소수민족 칼라시 사람들이 사는 법.
3: 아, 너무 얘기들 있고. 살결이 느껴지니까 우유인 줄 알고 먹는 거라고. 아, 너무 이쁘다. 신생아네, 신생아.
0: 생각보다 먼 길입니다. 인천에서 태국을 경유해 파키스탄까지 비행만 10시간. 칼라시를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바마드에서 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꼬박 하루를 달립니다. 드디어 도착한 칼라시 계곡. 길은 험해도 어슬렁 어슬렁 나만의 속도가 있죠.
3: 와, 이거 한번 풍경 한번 보세요. 와, 야,
0: 아, 어떡하죠? 풍경이 발길을 잡습니다. 해발 1,200m 이 깊은 계곡은 파키스탄의 소수민족 칼라시족이 사는 땅입니다.
3: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풍경인 것 같아요.
0: 힌두쿠시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들이 둘러싼 계곡.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물은 손이 얼얼해질 만큼 차고 맑습니다. 무더운 여름, 칼라시 계곡은 파키스탄의 인기 좋은 피서지이기도 한데요. 험한 길을 달려온 차도 열기를 식히고 한숨 쉬어가기 딱입니다. 깊은 계곡 사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 보면 거짓말처럼 푸른 초원과 마을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그냥 쉬어갑니다. 눈에만 담기엔 너무나 아까운 풍경이니까요.
3: 제가 마치 신이 그린 산수화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계곡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리를 잡았어요. 저곳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지 아직 그곳에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밤브렛 강을 따라 그리운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칼라시에 들어가는 길에선 검문을 자주 받는데요. 아프가니스탄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이죠. 칼라시족은 밤브렛, 룸부르, 비리르 새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들은 계곡 깊숙이 비밀처럼 숨어 있는데요. 그곳까지는 말 그대로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해야 하죠.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험한 비포장 도로를 3시간째 달리는 중. 무탈하게 도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0: 지금 저희 차 바퀴가 옆에 있는 벽이랑 막 부딪힌다고 막 낭떠러지기를 달리고 있어요.
1: 낭떠러지 아래는 밤브렛강의 거센 물살이 굽이치는 험난한 여정. 제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0: 제가 5년 전에 이 마을에 찾아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이 마을 사람들과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 다시 5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기대되고 설레이고 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제야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네요. 두 마을이 나눠지는 입구에 마을 검문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방문객 등록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죠. 험한 길을 달려온 터라 방문객들은 차량 정비와 수리까지 검문소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데요. 다시 50분을 달려야 합니다. 목적지는 칼라시족의 세 마을 중 하나인 룸부르 마을. 칼라시족은 약 4,000명 정도로 세 마을에 흩어져 사는데요. 룸부르 마을은 그중 규모가 작은 편이죠. 칼라시의 전통 건축물은 독특하기로 유명한데요. 2층 집 구조로 테라스가 있는 게 특징이죠. 집들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신기해 보입니다.
2: 칼라시. 아, 이게 진짜 여기가 밑에는 이렇게 돌로 쫙 받쳐서 만들어 놓고 위에는 다 저렇게 나무를 손으로 조각하고 만들어서 그래서 밑에 지금 저희 대들보처럼 이렇게 나무로 해서 다 무게 지탱을 하고 밑에 돌로 이렇게 해서 더 시원하게 더 지낼 수 있게끔.
1: 주민 1,000명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 그래도 칼라시의 전통 문화가 짙게 남아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3: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1: 채소를 파는 트럭 행상이네요.
3: 야채 트럭이네요, 보니까. 이건 콩. 우리 저기 동네 오는 야채 트럭처럼 야채 트럭이에요. 토마토, 오이, 무, 피마. 뭐 사러 왔어요? 오이, 토마토, 콩. 저녁 먹을까요? 아저씨가 만들어요? 아니면 와이프 만들어요?
4: 예, 아마라. 와이프 매지예요, 아마라.
3: 따님은 음식 잘하세요?
4: 아, 잡아놨다, 잡아. 아빠는 이게 토마토, 자르면서 샐러드네.
3: 샐러드, 토마토 샐러드. 아, 야채는 토마토.
4: 이거 치킨이잖아요.
3: 아, 맛있겠다.
1: 대가족의 가장이 직접 장을 보러 나왔네요.
4: 뭐 빨리 더 시켰다. 이게 샐러드로.
3: 띵가.
4: 옛날에 어떨려? 너무 어떨려?
3: 피시맨이네. 유니치. 두 호텔.
4: 얘는 now business. Now business. 우리 sickest man is many snow riding all. Only is 3 months. Grapes wine. Walnut.
3: Yes.
4: To beer.
3: Yes.
4: Honey and potato. Everything is very important here.
3: 홍보, 우리 마을 홍보대사 하시네요. 그냥 호텔을 하는 게 아니야.
5: Thank you. I'm happy.
4: Okay,
5: I'm too happy. Eleven family.
1: 마을의 첫인상은 친절 그 자체입니다. 채소 트럭 사장님도

0: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이 깊은 계곡에서 장사를 하게 됐을까요?
1: Where are you from? You not live this village.
2: 아윤, 아윤.
1: 아윤, 일주일에 몇 번 와요?
0: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은 어렵고 마침 칼라시에 시장이 없다는 걸 알고 영업을 시작했답니다.
1: 이렇게 오면은 많이 팔고 가요. 약간 동생 같이 생겼어. 역시 파키스탄은 패밀리 비즈니스야 다. Every cousin.
0: 가족 사업은 파키스탄의 뿌리 깊은 문화이기도 하죠.
1: 인샬라 감사합니다.
0: 가져온 채소는 금방 다 팔려 나갔습니다. 슬슬 마을을 걷다 보니 이제야 칼라시 온 게 실감납니다.
1: 근데 여기는 보면은 주로 여자아이들의 눈동자며 얼굴 생김새며 피부 결이며 좀 더 유러피언에 가까운 우리 일반 파키스탄 분들하고 좀 다른 느낌입니다. 허리에 허리띠도 저 굉장히 깁니다.
0: 이국적인 생김새와 화려한 전통의상, 바로 칼라시의 상징이죠. 마침 귀여운 꼬마가 눈에 띄었어요. 낯선 여행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까요?
3: 여기 봐.
0: 이럴 때는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3: 여기 봐. 여기 봐.
1: 이제 저 아이들 표정을 볼 때 두 가지가 딱 나요. 하나는 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호기심이 있거든요. 이때 잘못하면 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잽싸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면 이제 웃는 거고 우와 이야 우와 다행히 싫어하지 않습니다. 웃고 있어. 우와 이거 봐. 이야 잘생겼네. 맞아요. 친해지는 방법. 우와.
0: 할아버지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1: 예예 봐 아서디라고 하잖아.
0: 사진을 찍어주다 보면 금세 친해집니다. 소녀도 어느새 미소를 지어주고요. 카메라 앞에 섭니다. 전통 의상이 돋보이게 포즈까지 취해주는데요. 자, 가족 사진 촬영 들어갑니다.
1: 자, 원, 투, 웨잇.
0: 낯선 이방인을 친구로 대해준 가족. 참 따뜻한 사진이죠. 세상 그 어디보다 순수한 눈망울들. 사진 한 장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갑니다. 칼라시족의 기원도 흥미로운데요. 알렉산더 대왕 원정 당시 남은 병사들의 후회란 설이 있죠.
1: 깃발들. 쉬는 시간인가 보다. 쉬는 시간이야.
0: 어슬렁 걷다 보니 학교까지 왔는데요. 이곳은 칼라시의 유일한 초등학교랍니다. 칼라시족은 이슬람교가 아닌 다신교를 믿고 자연을 숭배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에서도 독특한 문화와 전통으로 유명하죠.
1: 와, 계단이 봐.
0: 룸부르 마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한참을 올라왔는데 마을 꼭대기에도 집이 있습니다.
1: Hello. Oh, can I see? Oh, thank you. Your house.
0: 흔쾌히 초대해 주는데요. 칼라시의 인심이 보통 이 정도입니다.
1: It's beautiful. Wow, you make this.
0: 와. 들어와 보니 전망이 기가 막힌 풍경 맛집.
1: 이 뷰만 그냥 보고 있어도 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안에 집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아, 땡큐.
0: 아, 칼라시족의 네. 일상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전통과학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 여기 칼라시는 특이하게 한 침대를 쓰는 게 아니라 침대가 다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이게 칼라시 컬처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 중에 하나라서. 아, 우리 할아버지 낯짝 좀 오시는 것 같아. 허스반.
0: 바깥 주인은 낮잠 중인데

0: 칼라시족 남성은 농사나 가축을 키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죠. 돌과 나무, 흙으로만 지은 전통 가옥에 정갈한 살림살이, 안주인의 부지런함이 묻어납니다. 저 지붕 꼭대기에 낸 구멍이 한풍구랍니다.
1: So how many person you live here? House? How many people? One, two, five, six? Eight.
0: 칼라시족은 여러 세대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2: 아이고 예쁘네.
0: 이 집에서 여동생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2: 어? 사진 보여줄게. 사진.
1: Your family? Family?
2: 아, family. 아, 다 패밀리라고 하네요. 다섯 명, 열 명까지 있으니까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집을 나눠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집에 대소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도움이 사는데.
0: 칼라시족 여인들은 전통의식과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빵을 굽고 집안일을 하죠. 화덕에서 열심히 굽는 건 타실리입니다.
3: 다실리.
0: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서 철판에 구워 만드는 타실리는 칼라시족의 주식인데요.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요. 8명의 대식구가 일용할 양식이 뚝딱 완성됩니다. 갓 구운 빵 냄새만큼 포근하고 화목한 칼라시의 가족 문화를 엿봤습니다.
2: 와, 이게 확실히 전통 옷인데 예쁘네요. 멋있다.
1: So you have a beautiful clothes.
4: Thank you so much. These are our traditional dresses.
1: You can speak English?
4: Yeah.
1: So this is a Kalashi traditional clothes.
4: Yeah. 아.
0: 전통 옷을 제대로 차려입은 소녀를 만났습니다.
4: This is a belt to hold the Kalashi dress.
1: 아. Clothes is very colorful.
4: Yeah, because we make it in, by ourselves. There are clothes with different colors. It's made up of thread.
1: So this is a traditional also.
4: We make it by our hand by using the beans.
2: 굉장히 화려하네요, 컬러풀하고 전통 양식으로 해서.
1: If you make about the, how much longer time if you make?
4: The whole cloth.
1: Yeah.
4: Yeah, it will take 1 to 2 months.
1: Kalashi woman, every woman can make this.
4: Yeah, they can.
1: 2 months. Wow.
4: Thank you.
1: This is also your traditional hair.
4: It's our traditional hair design. We used to make it while when we are in villages. So we are not allowed to open our hair. And we also make this here in this side because this is also our traditional like part.
1: Wow.
4: We are not allowed to cut this hair.
1: Yes. Have a something special mean decoration?
0: 대하 산매경 중에 갑자기 날씨가 험해지는데요.
4: The weather is like it's going to rain.
1: Yeah.
4: I think you should come to visit my house.
1: Oh, yeah?
4: I'll actually show that how our house
1: really? Really? Okay, thank you.
2: 여기 파키스탄 분들은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차 한잔 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지금 날씨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잠깐 좀 피했다 가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0: 우연은 이렇게 또 와, 새로운 really? 친구를 와. 만들어 주려나 봅니다.
1: This is your house.
0: 칼라시족에게 전통은 삶이자 일상.
1: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2: 와, 와, 화로가 이렇게 있네요, 중간에.
0: 손님을 환대하는 의식도 아름답습니다.
4: When a guest comes, you used to give this that person.
1: This is means welcome and lucky.
0: 제작진도 빼놓을 수 없죠.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소녀의 이름은 칼리나. 차 대접도 칼라시족의 빼놓을 수 없는 전통입니다.
1: How long they live together?
4: Yeah.
0: 평소엔 칼라시족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4: 30 plus year.
2: 이분들은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몇 년 살았는지 그냥 지금도 두 분이 몇 년 살았냐고 물어보니 아마

0: 30년 이상 넘었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1: Korean people, we everything is remembered clearly. So we thinking about the calculates, yeah. But this is a more happy life. Yes, we don't count, but we happy together, family, watching nice view, and happy.
2: Don't even remember their age.
1: Yeah, this is actually we don't need to count.
3: 저도 잠시 나이와 숫자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4: So you know about the Korea?
2: Our
4: BTS.
2: 블랙핑.
4: 와.
3: 와, K-POP의 위력 대단하죠. 룸브루 마을의 유일한 영어 능력자. 칼리나에게 전통은 무엇일까요?
4: 와.
2: Here, we follow our rules strictly. Whatever our culture used to tell us, we used to follow that one. They're keeping it. They are like the elder people, older ones. They used to tell them, do this, follow this. So that's why they're following it.
3: 현대적인 찻잔이 인상적이죠.
1: Appreciate it. And thank you for the
3: 칼리나는 마을 장학생으로 뽑혀 영어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전통을 지키되 변화에 대응하려는 칼라시의 오늘을 보여줍니다. 어느새 날이 괴었네요. 시간이 멈춘 듯 전통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도 볼수 있는 사람 사는 마을이죠. 이제 칼라시 계곡에서 가장 큰 마을, 범브레스로 향합니다. 풍경도 보고 사람 이야기도 들으며 친구를 찾아갑니다. 빡빡한 일정에 따라 바삐 움직이는 여행가는 거리가 멀죠. 이건 이것대로 좋습니다.
1: 제가 왔을 때 그런 게 없었는데 텐트에서 한번 자는 것도 되게 낭만적일 것 같아요. 와,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는 게. 나무하고 이렇게 해서. 와. 방에 침대에 자는 것보다 이 잔디 위에, 텐트 위에서 밤하늘 쫙 보고 이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와, 너무 좋은데? 야, 우와.
3: 우연히 발견한 야외 호텔의 여유를 만끽해 봅니다.
1: 야, 끝내주는데, 지금? 보세요. 밖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친절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했는데, 돌아왔더니 이렇게 편하게 누워라고 가지고. 와, 벌써 저희 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와,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에 나무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면 여기가 천국이지 않을까. So tired of
3: 하늘을 지붕 삼은 호텔. 이거야말로 여행의 참맛이죠.
1: 와, this is a paradise. It's beautiful. Yes. 끝내준다, 진짜.
3: 자연 속에 누워 잠시 쉬어가 봅니다. 들리시나요? 이 물소리와 새소리? 심도 여행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 찾기에 나섭니다.
1: 아, 저 이골목 기억이 나요. 항상 호텔에 나와서 이골목을 따라서 이렇게 불러갔었어요.
3: 좁은 미로 같은 골목길. 5년 전 여행 와서 만났던 그 친구들은 아직 여기 살고 있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골목길을 헤매봅니다.
1: 여기서 항상 옷을 만들고 있었는데. 안녕? 울었어? 아이고, 울었어.
3: 마치 딴 세계에 뚝 떨어진 듯한 느낌. 5년 전에도 딱 그랬죠.
1: 아, 이그 울목이 기억이 나요. 여기다 변한 게 없어요, 여기는. 아, 좀 기분이 이상해요. 저 약간 가슴이 몽글몽글하면서 뭐 진짜 옛날에 막 첫사랑 찾아오는 것처럼 친구인데 이 기억이 나요.
3: 세상 어디서도 본적 없는 칼라시의 풍경에

0: 빠졌습니다.
1: 아무래도 지원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일한 단서는 5년 전 찍은 사진.
2: 이 사람들 알아?
1: 같은 동네 친구들로 10대를 갓 넘긴 앳된 모습의 소녀들.
2: 나 아는 것 같아요, 애들이. 어디 있어? 어디 살아? 어디?
1: 일단 따라가 봅니다.
2: 헷갈리게 막 이러니까 다 지금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밑에 마을이면 밑에 집인가? 5 years ago, I came here. So I took this photo, so I want to give the photo. Yeah? Okay, thank you. 이 친구들 알아요? Do you know these people?
1: 오늘 안에 찾을 수 있을까요?
2: 저는 How can we go? This way? This way? Okay, thank you. 아, 근데 지금 두 명은 치트랄 갔네. 얘도 치트랄 갔구나, 사진아.
1: 아, 드디어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요. 저를 기억해 줄까요?
2: Hello. We're from South Korea. 오, 맞는 것 같은데?
1: 자, 예? 아! 사진 속에 소녀 똑 닮은 아가씨 발견.
2: We 5 years ago. It's coming. So you're baby? No?
1: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3: Oh, wow.
2: Yeah? 어, 맞는 것 같나요? It's you?
3: Yes.
2: 반갑습니다. 아, 이거 굴찬하고 굴찬. 맞잖아. 지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있어요?
3: 네.
2: Yeah?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3: 16.
2: 그럼 그때는 11살 정도인데, 16.
1: 굴찬과 함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2: 아, 그래. 이 집이었던 것 같은데.
4: 암진아.
2: 이거 기다리겠어. You remember me?
4: No. Yes, no? Yes, yes.
2: 5 years ago, you sing a song for me.
1: 낯선 여행자를 친구로 받아주고 노래를 불러줬던 친구의 이름은 안지나. 열심히 칼라시 노래를 불러줬던 5년 전 그 소녀들은 어른이 됐네요. 쑥스러워 하면서도 반겨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2: 아, 예. 기억합니다, 다행히.
4: 다음.
2: 오케이. 아, 집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1: 수줍음 많은 굴찬은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볼수록 신기한가 봅니다.
2: 와, wow, so I met you very young.
3: Yes.
2: Yeah, 5 years ago. Now, don't ask my, you guess. How long I am?
3: You know.
2: 15? What do you do here?
3: 한국, 말합, 벨레 토메 second year, 말합, 아픈 가 college 보라 기나, second year. 그리고 그 बाद 아비 함 घर에 काम कर रहे 말합, 아미께 사.
2: 근데 노래 잘했는데 지금도 노래 잘해요?
3: 아비 비 벨레 비 또는.
2: 나중에 노래 불러줄 거예요?
3: 맨날 순해, 다음 게 아주나.
1: 알고 보니 안진아는 파키스탄의 유명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실력자.

0: 시간이 흐른 만큼 실력도 한층 성숙했네요.
1: 그때도 노래 잘했는데 지금 노래는 5 years ago you very good, now also is very good. 듣는

0: 근데 그냥 5년 전 생각이 났어요, 목소리에서. 그래서 반가웠다고. 나중에 파키스탄 TV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1: Yes, why not?
0: Yes, okay.
2: 언제 또 만날지 기약할 순 없지만 칼라시에는 내 친구들이 삽니다. 그리웠던 친구들. 이제 어른이 된 친구들. 행복하기를. 언제 다시 만나도 반갑게 맞아주겠죠? 칼라시의 인연을 사진에 고이 간직해 봅니다. 다음날 칼리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까지 동행하고 어디론가 저를 안내하는데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칼라시족의 전통 장례식입니다. 화려한 모자를 쓰고 모여있는 여인들. 쿠파스는 장례식이나 생일 등 특별한 의식 때 쓰는 전통 모자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데요. 볼과 손에 입을 맞추는 건 칼라시족만의 독특한 인사법입니다. 유가족들은 망자를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요. 그동안 여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경건하고 슬프면서도 어디서도 본적 없는 장례의식. 여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 연주는 마을 남자들이 맡는데요. 별안간 장례식장 분위기가 흥겨워집니다. 이번에는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네 장례식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알고 보니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춤에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칼라시족의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의미를 담은 춤이죠. 흥겨운 애도 속에 유가족은 망자의 곁을 지킵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슬픔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전통 장례식에서 춤을 추는 건 칼라시 여인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요리는 남자들의 몫이죠. 칼라시 계곡 마을 전체가 조문을 오는데요. 그 수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하루 꼬박. 모두 마을에서 기부한 양과 소 닭으로 만들어집니다. 밤브렛, 룸브르, 비리르 마을에서 찾아온 조문 행렬이 종일 이어지는데요. 다른 마을로 시집간 딸이 뒤늦게 도착합니다. 망자의 가족이 도착하면 잠시 춤을 멈추고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해줍니다. 이 낯설고도 아름다운 칼라시의 전통 장례식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칼라시족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자 떠난 이의 영혼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0: 아, 여기 와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Thank you. 아, 맞아요. 기억이 나요.
2: 기억을 더듬어 찾은 곳은 칼라시족의 묘지.
0: 관을 묻지 않고 위에 이렇게 해서 저기 지금 이제 갈라시 문양의 이런 디자인 패턴도 지금 관에 있습니다.
2: 관에는 칼라시 고유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0: 칼라시의 묘지는 관을 땅에 묻지 않는데요. 묘지는 영혼이 안식을 얻는 신성한 장소죠.
1: 자세히 보니 지금 관 크기가 다 달라요. 작은 건 아마 좀 어린아이였던 관이었던 것 같고, 나이 드신 분 뭐 체형에 따라서 지금 관의 크기와 이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관 안에 또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뭔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0: 칼라시에서 죽음은 이토록 평화롭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1: 5년 전에 왔을 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생소하고 그랬지만 오늘은 이렇게 녹음이 지고 새소리가 들리니까 꼭 죽음이 뭐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게 느껴지진 않네요. 잘은 모르는 분들이지만 또 그냥 고인들의 명복을 한번 빌어보고 싶어요.
0: 머리로만 알았던 죽음의 의미를 마음으로 되새긴 시간. 자연으로 돌아간 이들의 안식이 평화롭기를 빌어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찬란히 빛나겠죠? 칼라시의 일상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나뭇가지를 이고 가는 농부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1: 여기가 좀 더 파랗고 넓었는데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호텔을 짓는 것 같아요.
0: 칼라시의 변화를 보여주는 풍경.
1: 좀 편안하고 이런 풍경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도 여유로움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1: 소 저렇게 풀어놓고 저렇게 누워서 릴렉스하게 누워서 있는데. 역시 아침 산책길이 즐거워요, 지금.
0: 시야가 확 트이는 초원을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칼라시에서 목축은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1: 이게 꽃도 피어있고 초록색에 동물들을 기대고, 아이고, 새끼 송아지. So you owner? Yeah? You was born here?
2: Yeah.
1: Huh? Ah, so this is all your cows?
2: Yeah.
1: Yeah? How many?
2: 20.
1: 20? So you have only cow?
2: No, goat.
1: Goat. How many goats?
2: 60.
1: 우와, 지금 소 20마리에 You everyday take care of them?
2: Yeah, yeah.
1: Every. One day, how many hours?
2: Maybe yeah, two, 3 o'clock.
1: Three o'clock.
2: Yeah. ये दूध वाला जो है वो 160,000 बकरे 60 बकरे जो बड़े बकरे वो 50
1: 한국 돈으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네요. 그러면 와 파키스탄 물가고 하면은 굉장히 고가고 엄청난 재산이에요.
2: 보드자리 가요, 보드자리. 한 미스터라 갈 때는 그 घर भी इनके से चलते हैं हमारे बच्चे स्कूल पढ़ते हैं उनसे भी ये चलते हैं कोई फीस मिस देते हैं कोई घर में खर्चा भी इनसे चलाते हैं और तो क्या रोजगार नहीं है बस इनसे हमारा रस्म और रिवाज भी इससे चलते हैं
1: वाह उरी आजेसी ने ये भोगे
2: मर गए उसके लिए दुख होता है बकरी क्या चीज है
1: आ 감사합니다.
0: 알고 보니 이번 장례식에 염소 한 마리를 기부했다고 하네요. 세상 그 어떤 동물이든 새끼는 사랑스럽죠. 이름이 딸이라네요.
1: Is it like you? Yeah? 딸이. 와, 이게 너무 친밀하니까 이렇게 나도 한번 만져볼까? 딸.
0: 강아지처럼 주인을 잘 따르는 송아지. 그저 예쁘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1: 아, 예쁘다. 너 왜 이 갈색에 너무 예쁜 것 같아.
0: 생후 2개월 차에게 세상은 마냥 신기하겠죠?
1: So you happy? Every day relax, beautiful snow mountain, green fields.

0: So it's good. You, I'm also, I want to live here. Yeah.
1: 바쁜 일상 속에서 목말라 했던 것들이 여기 다 있었네요. 만년설과 푸른 초원. 무엇보다 선한 미소를 나눠주는 친구가 있죠.
2: 며칠들아? 왜?
1: 압둘 씨의 아이들 기대가 됩니다.
0: 아니 근데 왜 자기 애기들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상한 데 데리고 가지 지금? 대박. 지금 나한테 자기 애기들 보여준다고 했는데 나 아저씨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새끼 염소들인데요 보니까 지금?
1: 새끼 염소들이 압둘 씨에겐 단순히 재산의 의미를 넘어 아이들만큼 소중하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무해하고 귀여운 생명체가 또 있을까요?
0: 아 너무 애기들 있고 살 살결이 느껴지니까 우유인 줄 알고 먹는 거라고 이거지. 아이고 이빨도 없어. 아 너무 이쁘다. 신생아네 신생아.
3: 2 months old. 와.
1: 25 years old. 와. 25살 먹은 염소 어르신도 있는데요. 뿔에는 나이만큼 나이테가 새겨져 있습니다. 새끼 염소의 뿔도 언젠가 크고 단단해지겠죠?
0: And you go to the about the make the tree.
1: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압둘 씨는 소중하고 행복하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어느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파키스탄에서는 손님 초대는 일상이란 걸 눈치채셨겠죠? 카리스마 넘치는 어르신은 압둘 씨의 어머니.
0: 애시바타. 아 맞아. 애시바타가 만나서 안았던 것 같아. 아.
1: 부엌에서는 압둘 씨의 아내가 차이를 준비하는데요. 집집마다 다르다는 차이의 맛. 이 집은 직접 짠 염소 우유를 넣네요.
0: 2 years ago, my father died. 이 열쇠 무슨 열쇠 이거?
2: 가르키 자비.
0: 자비. 그게 무슨? 금고 아니야? 금고 돈 많이 있는 거 아니야?
2: 네네네.
0: 자비. 집. 금고 굉장히 가고 멋있는데 그 시절.
1: 차이는 홍차에 우유와 항신료를 넣은 파키스탄의 전통 차. 그 맛이 어떨까요?
0: 지금 칼라시 와서 먹은 짜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1: 칼라시의 명물로 호두와 대추를 빼면 서운하죠.
0: 아, 저 호두. 아까 500년 본데 호두.
1: 어떻게 먹냐고요? 바로 보여주신답니다.
0: 아, 여기서 작업자 좀 하는 거. 와, 칼라시 와 맛있어.
1: 말린 호두라 껍질이 잘 깨진다고 해도 강철 주먹이 따로 없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와.
1: 나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 역시도 삶의 내공이겠지요. 정석껏 까주신 호두의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0: Very good.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해요, 맛이. 진하고 입에 착 달라붙는 맛이 나요. 그래도 엄마 많이 챙기네.
1: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0: 부산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사랑하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합니다.
2: 아야.
0: 맘 아야. 갈라시 아야.
2: 아야.
0: 아, 저 지금 갈라시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야. 갈라시 아야 엄마.
1: 어슬렁어슬렁 여행을 하다 보니 갈라시 형제와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0: 맛있다.
1: 이 소중한 인연을 남겨야겠죠?
0: 엄마하고 둘이 사진 찍어주고 싶은 거야. 나 사진 작가니까. 이건 패밀리 포토라고. 내가 봤을 때는
1: 어쩌면 압둘 씨의 첫 가족 사진일지도 모릅니다.
0: 이쪽에 그랬어. 잠깐만 한번 엄마 좀만 보여주세요. 하나, 둘 하면 스마일 해야 되죠?

0: 따뜻하고 선량한 나의 칼라시 가족들.
1: 하나, 둘, 스마일, 스마일, 야, 스마일.
0: 칼라시의 아야는 여전히 건강하시겠죠? 오늘도 칼라시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겠죠? 그리운 그곳, 칼라시를 아시나요?
2: 시골 말에 산에서 산 넘어가듯이 지금 물에서 강에서 강 건너가는 걸로 기억나요. 야, 이 길이가 지금 450m입니다. 450m를 거의 한 1분 만에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폴로 경기하고 있습니다.
3: 와,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되게 역동적인 스포츠네요.
4: 물속 안에 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안녕하세요. 남종령입니다. 저는 2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가을 환경 논픽션 작가로 독립하고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사라는 이름의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인권을 기후변화와 연결지어 생각지 않고 기후변화와 동물권을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인간과 동물, 생태계, 이 모든 지구의 생명체는 지금 모두 기후변화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객실에 타고 있진 않습니다. 어떤 이는 특실에 타고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는 저 밑에 3등실에 아마 탔을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객실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NGO 옥스팜이 2023년 슈퍼리치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슈퍼리치란 전 세계 소득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단 7,700만 명밖에 안 되는 슈퍼리치들이 내뿜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6%나 됐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전체 자동차와 도로에서 나오는 배출량보다 많았습니다. 반면에 하위 99%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20명이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배출하려면 무려 1500년을 살아야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정작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위 99%에 속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입니다. 특히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물을 기르려고 몇 시간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기후위기와 인권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기후위기가 주거 취약계층과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 이런 것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기후위기는 현재 세대에 비해서 미래 세대가 더 많은 피해와 부담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거나 혹은 뭐 온실가스 정책, 기후변화 정책이 미흡하다면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후위기와 인권을 논의하면서 하나가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동물인데요. 우리는 기후불평등 혹은 기후부정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기후정의를 추구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동물은 빠져 있습니다. 동물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한여름철 폭염으로 가축 2,01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중에서 닭은 1,800만 마리로 90%가 넘었습니다. 닭이 어떻게 삽니까? A4 한 장 남짓되는 좁은 케이지 속에서 그리고 공장식 축산이라는 밀집 농장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폭염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의 최대 희생양을 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험사회를 쓴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벡이 있습니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환경문제가 범지구적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저는 빈곤도 스모그도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계급과 계층, 심지어 인간과 동물, 종에 따라서 그 영향이 차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태풍과 큰 비가 우리가 사는 곳을 난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서울의 초고층 아파트 같은 곳에 사는 분은 아무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뭐 텔레비전 뉴스만 좀 시끄러워.

올뿐 평온한 생활이 유지될 거예요. 반면에 빌라촌의 반지하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계층에 따라서 다른 영향, 다른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동물은 어떨까요?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기후위기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동물에게 선실을 내주지 않을까요? 왜 동물은 정의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다른 종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진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 도덕과 윤리를 가진 인간, 호모 에티쿠스. 정치를 하는 인간, 인간만이 정치를 한다, 호모 폴리티쿠스. 이러한 정의가 모두 인간의 독보적인 특성이 되어서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를 이룬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만이 그럴까요? 1960년대 이후 동물 행동학이 발전하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던 독보적인 특성이 다 깨졌습니다. 이를테면 호모 파베르, 도구를 이용하는 인간을 볼까요?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제인 구달이 아프리카 곰베 국립공원에서 침팬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흰 개미굴에서 개미를 먹고 있었는데 나뭇가지 긴 거를 갖다가 개미굴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미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러면 쭉 빼가지고 핥아 먹습니다. 나뭇가지를 도구로 이용을 한 거죠. 사냥 도구로요. 원래 야생에서 도구 사용을 했다는 발견이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물 행동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의 도구 사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은 많은 동물들이 도구를 쓰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가지를 들어볼까요? 동물한테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동물한테도 윤리와 도덕이 있다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이 카푸친 원숭이를 대상으로 원숭이가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원숭이한테 돌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들이 돌을 딱 집어가지고 사람한테 다시 주면 잘했다 하면서 보상으로 오이를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 원숭이한테는 더 맛있는 포도를 줘요. 오이보다 포도가 훨씬 맛있거든요. 다니까. 근데 왼쪽 원숭이한테는 계속 오이를 주는 거예요. 뭐지 이거? 왜 나한테 오이를 줘? 쟤는 포도 주는데. 이 실험은 아주 중요한 함의를 띠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덕과 윤리는 give and take. 남들이 하면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되고, 남들이 잘못했을 때 이만큼 벌을 받으면 나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윤리와 도덕 원칙이 생기는 겁니다. 예, 바로 이 도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미국의 비교 심리학자 고든 갤럽이 1970년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아주 유명한 논문을 게재를 해서 화제를 불렀습니다. 바로 침팬지한테 거울 실험을 한 건데요. 어려운 실험이 아닙니다. 그냥 침팬지한테 거울을 딱 갖다 주고 이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자신으로 인식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이 거울을 인식하면 보통 자의식이 있다고 여기거든요. 맨 처음 거울을 갖다 주면 일반적으로 동물은 다른 개체인 줄 알고 공격하거나 회피하는 것 같은 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은 자신인 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뭐 코크멍 같은 걸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겨누랑이를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체를 탐색하는 행동을 벌입니다. 근데 거울 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의식인데 이것이 고도의 정신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사람이라고 이거 아무나 할수 있을 줄 알죠? 아닙니다. 사람도 2살이나 3살이 돼야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를 자신으로 인식합니다. 그때서야 바로 자의식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봤듯이 동물은

인간과 다르지 않은데 왜 동물에게는 권리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물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다른 말로 그들의 권리를 보지 않았기에 현재의 기후위기를 초래한 건 아닐까요?

네, 아름다운 강이 있네요. 이게 뉴질랜드의 환가누이 강입니다. 뉴질랜드는 원주민 마오리족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환가누이 강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환가누이 강의 강물, 강바닥, 돌, 물고기, 나무 이런 생태계가 법적 권리를 갖는 법인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강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간단합니다. 환가누이 강의 권리를 대리하는 후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들이 사무소를 만들고 그 사무소에서 강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면 됩니다. 만약에 누가 강 생태계를 훼손했다면 그 후견인이 나서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서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서 후견인들이 나서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제주도의 한 수족관에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야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포획돼가지고 수족관에서 5년 넘게 갇혀 있었던 남방큰돌고래 복순이 태산이의 영상입니다. 복순이와 태산이는 각각 2009년 5월과 6월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혔습니다. 먼저 야생돌고래가 수족관에 오면 어떻게 길들여질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되게 연구하다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야생에서 딱 돌고래가 잡혀오면 냉동 생선을 줍니다. 죽은 생선을 줘요. 그런데 야생돌고래가 그걸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야생에서는 살아있는 생선을 추적해가지고 먹거든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냉동 생선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도 수족관에서는 줍니다. 안 먹습니다. 또 줍니다.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지나서 결국 열흘이나 한 보름 정도가 흐르면 돌고래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냉동 생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거라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냉동 생선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돌고래쇼 묘기를 배워야 냉동 생선을 줍니다. 그래서 동작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복순이라는 남방큰돌고래는 이러한 먹이 지배를 거부했습니다. 완전히 길들지 않았어요. 쇼에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가지 못했고 돌고래쇼 공연장 뒤에서 외롭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돌이를 비롯한 남방큰돌고래가 야생방사되고 또 이 복순이도 법원 판결과 환경단체의 야생방사운동으로 2015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태산이와 복순이가 가두리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 가두리에 문을 딱 열어주고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생돌고래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 5년 동안 어디 갔다 왔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너희들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결국 며칠 뒤에 가두리 문이 열리고 태산이와 복순이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생 무리와 야생 가족과 동료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겁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자연을 물건 다루듯이 대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거다. 인간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론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나의 욕망이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리를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만난 적 있으신가요? 해발 1000m 이상의 산들이 겹겹이 쌓인 영남 알프스와 골목 골목마다 역사가 흐르는 고향. 오늘은 이곳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1: 은양시장이 저 이름 난 시장이잖아요. 부산서도 오고 울산서도 오고 뭐 각지에서 오니까 많이 와요.

0: 그냥 업성은 특히 사대문과 웅성을 갖춘 그곳은 업성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곳이죠.
1: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도 지켜낸 아름다운 유산.
2: 영남 지역에서 신앙의 터전 역할을 했으니까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1: 옛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3: 여기가 북보 285호 안각한데
1: 수천 년의 신비와 마주할 수 있는 곳.
4: 지금으로부터 7000년에서 3500년 사이 신석교 시대에 그려진
1: 뿌리 깊은 유산을 찾아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떠납니다. 울주의 이야기는 울주의 중심 언양읍에서 시작합니다. 고온산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언양. 오래전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죠.
0: 언양은 옛날부터 동쪽에 울산부터 동네 양산을 거쳐 경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도로, 그리고 행정, 그게 중심이었고.
1: 낮은 평지에 네모 반듯하게 자리한 언양읍성은 교통의 중심지였던 옛 언양의 입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곳.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와 행정 기능을 담당했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0: 언양읍성은 특히 산지가 없는 아주 평평한 평지에 사대문과 웅성을 갖춘 조선 읍성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곳이죠. 읍성 중에서도 이게 큰 성이거든요. 저기 화장산 보이죠? 저 화장산 주변이 화강암이 많이 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화강암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이 성을 쌓을 수 있었고.
1: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언양 읍성은 현재 복원 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대문 중 가장 먼저 복원됐다는 언양읍성의 남문 영화루. 그 문을 통과하면 읍성마을로 불리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광경을 볼 수 있답니다.
0: 요 지금 담 있죠? 이 담이 옛날 읍성이. 그래서 읍성을 담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1: 이 또한 긴 세월 속에서 겪은 역사의 흔적이겠죠.
0: 이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 마, 언양 읍성이 좋아. 울산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장한규 씨.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답니다.
0: 이 돌이 균열도 같지만 시커멓게 탔죠. 임진왜란한테 다 불을 태워 댕겼죠. 정말 철저하게 없애라. 남아있는 돌마저도 불을 태웠던 거지. 우리 후세들에게 난 늘 이 면석을 보여주고 싶어. 까딱 잘못해갖고 외침을 받게 되면, 이렇게 서글픈 바위조차 갈라진다 하는.
1: 500여 년 전, 석성으로 개축할 당시 성의 기초가 됐던 곳, 돌은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길목답게 언양은 사람과 물자가 모이면서 장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언양 읍내장의 전통을 이어받아 1955년 개설됐다는 언양시장. 지난 2014년부터는 언양 알프스 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5: 한 소고리 2만원, 만원 가까이 있고 여기가 또 저렴하고 네. 여기 또 고등어가 맛있어요. 이 어머니 고등어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시장 날마다 항상 여기 와요.
6: 부산서도 오고 울산서도 오고 뭐 각지에서 오니까 많이 와요. 옛날부터 여기 좀 유명해요. 여기가 워낙 뭐 고기 곳이잖아. 소고기.
1: 칠읍장 중 하나였던 옛 언양장. 과거엔 큰 우시장도 열려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구할 수 있었답니다. 덕분에 언양식 불고기가 탄생했고,

0: 한우 불고기 특교로까지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언양을 대표하는 맛, 언양 불고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 가지산 이쪽에서 1년 내도록 맑은 물이 흐르니까 모래를 운반을 해가와요. 사지를 통해서 풀이 굉장히 연한 풀이 나요. 그 풀을 여기 소가 먹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육질이 좋은 소가 나왔죠.
0: 서울, 광양 지역의 불고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불고기로 손꼽히는 언양 불고기. 얇게 저며 양념한 소고기를 석수에서 노릇하게 구워내는 방식이죠. 숯불에 구워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러운 것이 특징. 그 맛에 언양에 산답니다. 같은 불고기인데 서울 불고기나 광양 불고기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1: 이 언양 불고기는 얇게 이렇게 벗겨야 구우면 마치 전을 부치듯이 그렇게
0: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소고기를 얇게 조민다는 언양 불고기.
2: 이렇게 얇게 잘랐어. 경상도 막 치댄다나? 이렇게 치댔어. 부드럽게. 보통 부위가 앞다리살, 뭐 이런 부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서울 불고기는 육수가 좀 들어가면서 짜박하게 국물을 같이 퍼먹는 불고기고, 언양 불고기는 이렇게 치대갖고 흑갈비처럼.
0: 언양이 만들어낸 고유의 맛.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음식이 됐는데요. 언양 불고기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1: 이게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는 경부고속도로가 68년부터 70년까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여기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언양 오는 고속도로를 또 해야 돼요. 이게 여기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맛있게 드시고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언양 불고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0: 지금도 이 맛을 못 잊어 언양을 찾는 분들이 있겠죠. 자, 언양 불고기만큼 명성이 자자한 또 다른 주인공. 시장의 유일한 대장간입니다. 박병호 대장장이는 그야말로 시장의 살아있는 역사.
3: 대장간이 처음부터 하게 된 동기는 과만 차도 한 70년대 우리 동네에 이 흙에서 철이 많이 섞이는 토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달래 토철로 가지고 녹여가 거기에서 철을 얻었죠. 얻어가 농기구도 만들고
0: 하나하나 쇠를 녹이고 두드려 만든 것들. 요즘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거나 값싼 수입 제품들도 많습니다.
3: 그때 가서 이야기하세요.
0: 그런데도 아직 대장간을 찾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4: 이쪽에서 만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튼튼하겠죠.
0: 이제는 막 그만하자 싶다가도 두 손을 놓을 수 없는 건 모두 단골들 때문.
3: 안 돼요, 안 돼요.
5: 한 30년 넘게 다니십니다. 야, 한 30년 다니는 것 같다. 야. 우리가 뭐 도끼라든지 이런 거 써다가 날이 무디지고 이러면 어차피 대장간에 와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없으면 우리는 좀 써다 무디지면 또 버려야 될 바이니까.
6: 단골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3: 몇십 년 하니까 단골 많지.
0: 쇠를 녹이는 뜨거운 열기 앞에서 인생을 배웠다는 대장장이. 12살에 시작한 대장간 생활은 때론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망치질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쇠를 단련하듯 하루하루 더 단단해졌다는 대장장이의 삶.
3: 이 쇠똥이 이것이 나쁜 새거든. 나쁜 새.

0: 새는 떨어져 나오고 좋은 새가 남는 거죠.
1: 제 아무리 강한 회라도 대장장이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치를 깨닫고 보니 힘들게만 느껴졌던 대장간 일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0: 새의 마술성.
1: 이 손이 바라는 건 단 하나.
0: 아까 부동체가 두들기니까 경이가 됐다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때 완성품이 나왔을 때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이것이 시집을 가가지고 사랑받고 쓰이면은 더욱 기분 좋은 거고.
2: 농부들한테 가요.
0: 예.
1: 쇠에 혼을 담아내는 대장간이 이곳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언양읍이 간직한 또 다른 유산. 1936년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언양 성당입니다. 초대 신부 에밀 보드뱅이 설계한 이곳은 중세시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죠. 고딕식으로 건축된 석조 성당.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믿음의 산실이자 신앙의 전통이 고스란히 내려져 오고 있는 곳입니다.
3: 영남 지역에서 신앙의 터전 역할을 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천주교 역사 안에서도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1: 200여 년 전 천주교 박해를 피해 언양으로 숨어들었던 신자들. 그들이 만든 신앙 공동체로부터 언양 성당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3: 박해가 한양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신자들이 피신해야 될 거잖아요. 언양 쪽으로 숨어들게 되면서 산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기가 좋으니까 즉 산속에 곳곳에 이렇게 숨어있으면서 서로서로 이제 연락을 했던 거죠.
1: 서양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수수하고 고풍스러운 언양 성당.
3: 언양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양식으로 그 시대에 지어진 거죠, 보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사제관은 프랑스식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저 위에 이제 지금 수녀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은 독일식으로 지어졌는데 성당 뒤에 있는 저 산에 화장산에서 돌을 캐서 다듬어서 지었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1: 언양 성당을 중심으로 이어져온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당 뒷산, 화장산에 조성된 십자가의 길.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다는데요. 누군가에겐 고난의 순례길.
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십자가의 길을 20분 정도 걷다 보면 특별한 곳에 도착하는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1: 여기가 성모동굴이에요.
0: 언양성당을 설계한 에밀 보드뱅 신부는 이 동굴을 처음 발견한 이후 성모동굴을 구상했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00년 이후에야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졌다는 성모동굴.
1: 언양성당 지으신 그 보드뱅 신부님께서 아마 그분이 프랑스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 가면은 자연 그 동굴에 루르드에 가면 성모님

0: 께서 발현하신 그 성모님 동굴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여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었다고.
1: 성모 동굴의 약소는 이곳까지 찾아온 순례객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곳. 물 맛이 어떠신가요?
2: 물 마시세요.
1: 박해의 시대를 견뎌낸 빛나는 유산. 이곳이 언양이 가진 힘이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언양읍이 품은 보물을 찾아 한실마을에서 시작합니다. 1962년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되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연댐이 만들어지면서 정든 고향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3: 이 댐이 1965년 12월 28일 날 준공을 했거든요. 요즘은 장비가 많지만 그때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력으로 다 했다. 사력댐 시원을 최초 댐이라 말이에요.
1: 옛날부터 이 인근에 암석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철근을 이용해 만드는 콘크리트 댐 대신 암석과 자갈을 쌓아 올리고 흙을 바른 사연댐이 만들어졌다는데요. 그 이름처럼 사연도 참 많다는 사연댐. 댐 건설로 마을이 숭몰됐지만 한실 마을 주민들은 고향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3: 저쪽에서부터 쭉 가면 논이 있고 그 사이에 겨울이 있었는데 이쪽에 전부 다 논밭이라.
1: 지금은 물에 잠겼어도 그 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답니다.
3: 어, 형님 왔다. 우리 자 한 요쪽에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대곡리 361번지 영궁. 나 영궁 출신입니다. 영궁 출신. 집터입니다. 집터고.
4: 자, 요 여기도 보면은
1: 큰 골짜기를 뜻하는 한실 마을. 수몰되기 전에는 90여 가구가 살았던 큰 마을이라죠. 봄이면 꽃 피우고 여름이면 푸르렀던 고향 산천을 꿈엔들 잊을 수가 있을까요? 흘러간 세월을 되돌릴 수 없듯이 다시는 볼 수 없는 곳. 하지만 기억 속의 고향은 유년 시절 그대로입니다.
3: 눈에 선합니다. 물 위치. 도로라든가 옛 지형이 선합니다. 우리 집 앞에 큰 바위에서 방구. 그 바위에 막 저녁마다 사람들이 와서 모여고 하던 놀던 곳이죠. 그 우리 집에도 전빵집 했거든. 남자 전빵집 셋째 아들. 거기서 막 모이고 그 기억이 막 너무너무 아름답죠.
1: 가고 싶어도 이젠 닿을 수 없는 고향. 그래도 마음 먹으면 찾아갈 수 있는 곳도 있답니다. 소개해 줄 분이 있다는 이장님.
3: 우리 집 황조 천자복자 할배 묘가 여기 있습니다. 천자복자 할배요. 12세손 대옥 이장 인사합니다.
1: 1년에 한 번 성묘를 위해 찾는다는 한실 마을의 뿌리.
3: 세웁니다. 부모 김자 천자 복자 할배.
4: 요는 아직 남아있네요.
3: 예예. 예. 우리 저 우리 한실 일대조 일대 입항조 김공 천자 복자.
1: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 곳. 그래도 바지런한 후손들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자주 찾아오진 못해도 정성껏 인사 올린답니다.

0: 그 예쁜 모습만 저는 나가는 거예요.
1: 한실은 나한테는 아지랑이야, 아지랑이.
2: 다행히 보물은 남았습니다.
3: 여기가 우리가 국보 285호 안각한데
2: 신석기 시대의 바위 그림이 새겨져 있는 반부대 암각화. 인근에 자리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함께 반구천의 암각화로 불리는데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대체 어떤 보물이 새겨져 있는 걸까요?
3: 멧돼지가 한 마리 있고 또 안에 새끼가 한 마리 있잖아요, 그죠?
2: 1971년에 발견된 반부대 암각화는 대곡천 하류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래와 같은 바다 동물과 호랑이, 사슴 같은 육지 동물 등 3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사시대 사냥과 어로 활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4: 네, 신석기 시대까지 올려보는데 지금으로부터 7000년에서 3500년 사이 신석기 시대에 그려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 특히 고래 사냥을 묘사한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암각화로 평가되고 있죠. 어떻게 고래 사냥 기록이 이곳 바위 절벽에 새겨질 수 있었을까요?
4: 여기서 한 6, 7km까지 바닷물이 들어온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태양왕 국가정원이 이 당시에는 다 바다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2: 이렇게 언양읍에는 자연의 신비로운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 가면 안 된다.
2: 어릴 때부터 뛰놀던 그곳에 또 오래된 보물이 있다는 두 분.
3: 여기 이게 공흥 발자국이다. 엄청 시리크네 이거. 이래 크지요.
5: 이것도 공흥 발자국이지만
3: 그렇지.
5: 진짜.
2: 그야말로 자연 박물관.
3: 공룡이 여기서 논일다가 물 따라 동해 계곡 따라 이래가 여 밑에 반부대 암각화를 지나서 한실까지 그 단내는 길목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전체가 이 전체 거대한 하나의 유산 유적지고 그다음에요 그 우리 골짜기 겨우에 들어가 보면은 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말로 가볼 만한 어떤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한번 연구해보고 조사해볼 만한 그런 곳이 정말 많습니다.
2: 수천 년이 지나도 역사는 살아 흐릅니다. 박해의 시대,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과 역경 앞에서도 정성과 혼을 담아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울주군 언양읍이 지켜내고 있는 뿌리 깊은 유산입니다.
6: 우리나라에 1000m 넘는 산이 9개의 봉오리가 있는 곳이 잘 없지요.
7: 영남 알프스 골짜기 골짜기마다 나물의 맛이 다 다릅니다.
3: 날아가는 은하수가 3000 척이나 되는 높이다 하는 말이 전해져 내려와요.

0: 누가 날 부른 거야? 어머, 너야?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뻑 뻑꾹, 뻑꾹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1: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0: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춰. 볼래? 왈츠를 쿵짝짝 쿵짝.

0: 주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신 발표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다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나요?
1: 네 저희는 지금
2: 장식할 거 찾고 있어요.
1: 어?
2: 저희 나와요.
3: 나 찍고 있잖아.
4: 야 밀지 마.
3: 진짜.
0: 자. 네네네. 야 다음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5: 짜잔.
6: 안녕하세요. 저희는 꽃장식을 준비했어요.
5: 짜잔.
6: 아이 참 댕구야.
0: 댕구. 댕구도 참.
6: 괜찮아.
0: 다음은 딩동댕 유치원의 절친 마리와 샤샤.
2: 네요.
0: 그래도 핑크색이 예쁘지.
2: 하늘색이 더 예쁘다니까.
0: 핑크야.
2: 하늘이야.
0: 핑크.
2: 뭐가 더 예뻐요?
7: 얘들아.
8: 네.
7: 자, 얘들아. 우리 이번 발표회에서 다 같이 노래 부르기로 한거 있잖아.
8: 네.
7: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 합창 중간쯤에 한 친구가 이렇게 아주 높은 음으로 불러야 하는데.
0: 저 잘할 수 있어요.
2: 선생님.
7: 어?
2: 딩동댕 유치원의 노래 대장은 저 레이디 샤이니 딩동딩동 뚜 샤샤캐시에요.
7: 그렇지. 알지. 마리도 샤샤도 둘 다 정말 노래 너무 잘하지, 그치 얘들아?
0: 맞아요.
9: 선생님. 그러면요 투표로 정해요.
2: 좋은 방법이다.
7: 난
2: 자신 있어.
0: 잘할 거야.
2: 얼마 긴지.
0: 딩동댕 유치원의 진정한 노래 대장을 찾아라. 참가번호 1번 샤샤.

0: 죄송한데 너무 긴장해서 그만.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1: 자자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참가자 들으셨죠? 만나보겠습니다.
2: 네.
1: 참가 번호 2번 나비.
3: 목소리?
4: 마음이 따뜻해져.
3: 너무 좋아.
1: 인정된 노래 대장은 마리.
5: 와, 열심히 할게요.
6: 축하해요.
5: 사랑해요.
6: 맞춰왔어요.
0: 이건 꿈이야. 내가 노래 대장이 아니라니. 이게 다 뭐라? 어? 질투? 샤샤가 질투가 많이 났구나. 내 몸이 왜 이러지? 눈앞이 흐려져.
1: 오늘은 딩동댕 친구들이 합창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7: 자, 마리아, 준비됐지?
2: 네.

0: 나는. 야, 샤샤. 너 제대로 안 할 거야. 내가 뭐?
1: 잠깐. 얘들아. 아니, 합창 연습을 하다가 싸우면 어떡해? 합창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거야.
2: 합창 연습이요? 말도 마세요. 나 진짜 못하고서 정말. 얘들아, 인간 잊혀자. 아이고, 머리야.
3: 샤샤랑 마리가 너무 싸워요. 이러다가 합창을 망치면 어떡하죠?
4: 우리 아예 말도 안 하던데요.
0: 발표회 준비하려면 합창 말고도 같이 할 게 엄청 많은데.
2: 여기 정리 다 해야 돼. 여기 또.
4: 마리야, 우리 꽃장식 하는 것 좀 도와줄래?
0: 아, 미안. 난 노래 연습하느라 바빠서 나중에 도와줄게. 마리자 잘난 척쟁이. 나도 안 해.
3: 샤샤야.
2: 빙공. 우리 둘이서 이 많은 걸 언제 다 정리하지?
3: 그러게.
0: 이거 이제 벽에 잘 붙이면 될 거야, 그치?
4: 근데 너무 크다.
0: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지?
4: 근데.
0: 샤샤, 우리 좀 도와줘. 이거 발표회 때 붙일 건데 샤샤도 같이 꾸미자.
4: 그래, 이거 너무 커서 빙동쌤이 다 같이 하라고 하셨어.
0: 맞아.
3: 그래.
0: 얘들아, 혹시 내 악보 못 봤어?
5: 응, 못 봤는데?
0: 아, 마리야, 너도 이거 우리랑 같이 꾸미자.
4: 마리채, 요즘 하루 종일 노래 연습만 해. 샤샤야, 그럼 너라도 같이.
5: 나도. 나도 바빠.
0: 우리 둘이서 이걸 어떻게 다 그려? 참.
4: 마리랑 샤샤, 둘 다 진짜 너무해.
0: 너무한다 진짜.
4: 그러니까 좀 도와주지.
6: 빙동댕 발표회 하루 전.
0: 이건 잘할 수 있을 거야.
7: 드디어 내일이 빙동댕 발표회. 오늘은 마지막 합창 연습이 있다는데요.
1: 자,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노래해보자. 좋았어. 자, 마리부터 다시. 하나, 둘, 셋.

0: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1: 너 때문에 노래 다 망치잖아.
0: 나 때문에? 네가 먼저

0: 저렇게 계속 큰 소리 칠 거면 마리랑 샤샤 둘이서만 발표회 하라고 해요. 맞아요. 아니, 그, 갈래요.
1: 하리야, 하늘아.
2: 딩동쌤, 저도 못하겠어요.
1: 뭐?
2: 마리는 노래만 부르고 우리 일은 하나도 안 도와줬다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샤샤는 자꾸 저희한테 화만 내요.
2: 좋아냐? 아니, 가자.
1: 어머.
0: 아니 가자.
1: 참, 아니 얘들아, 얘들아. 안 되겠다. 얘들아, 우리 친구들한테 가자.
3: 가자.
1: 얘들아.
3: 가자.
1: 가자.
4: 어떻게? 목소리가 안 나와.
5: 목이 시한 것 같아.
4: 저기 다들 어디 간 거죠?
5: 저 모르겠어요.
4: 어떻게 내가 발표회를 다 망친 것 같아.
5: 아니야 마리야, 나 때문에 망쳤어.
4: 아니야, 나 사실은 사람들이 내 노래 듣고 자자보다 못한다고 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계속 연습하느라 다른 친구들도 못 도와주고.
5: 하니야, 나도 사실은 레이디 샤이니 딩동딩동들 샤샤케 못할까봐 무서웠어.
4: 샤샤야, 넌 영원한 레이디 샤이니.
0: 그냥 뭐지?
5: 딩동딩동들 샤샤케.
4: 맞아. 감독님, 잠깐 끊었다 말까요? 아유, 이대로는 조금. 왜 자꾸 눈물이 나지 나는?
5: 야! 야! 어? 질투 속에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있었구나. 샤샤야, 두려워하지 마. 친구들과 함께하면 무서울 게 없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0: 마리도 그렇고 샤샤도 그렇고 진짜 너무해.
6: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만 하고.
7: 맞아. 발표회는 다 같이 하는 건데 말이야.
6: 그러니까 말이야.
2: 맞아 맞아.
8: 얘들아.
2: 어?
8: 마리랑 샤샤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대.
7: 뭐지?
4: 얘들아, 내가 혼자 노래 연습만 하고 발표 준비 못 도와줘서 미안해.
5: 얘들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노래대장 못한 게 속상해서 괜히 너희한테 화만 냈어.
4: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5: 나도 목소리가 안 나와. 우리 좀 도와줘라.
8: 자, 얘들아, 발표회는 원래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거잖아. 그치?
9: 네.
8: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4: 맞아요.
2: 그래, 해보자.
8: 해보자.
6: 한번 해보자.
8: 좋았어.
2: 자, 할 수 있어.
4: 딩동댕 발표회. 이번 순서는 딩동댕 유치원 친구들이 준비한 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어, 수상한 카드 발견. 어? 어디? 뽑히는 화살표? 화살표를 따라가 보자.
1: 머핀맨은 하나요, 도레미 섬에 있어요.
0: 우와, 화살표야.
2: 어?
0: 저기 또 있어. 좋아, 도레미 탐정단 출동.

0: 앞에만을 찾고 있어.
1: 나도 찾고 있어.
2: 어디로 가야 할까?
0: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보자.

0: 맞아요.
1: 와우.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선행 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열정.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동역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긴긴
4: 중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이야는 왜 우리가 부르면 올까? 왜? 아이야는 왜 우리를 도와줄까? 왜?
1: 아, 그거 나 알아. 그건 우리가 한글을 배워서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쓸 수 있게 도와주려고.
0: 우와, 정음이 대답 잘한다. 그럼 이것도 알아? 우리 이름은 왜 훈민정음일까? 왜?
1: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의 다른 이름이 훈, 민, 정, 음 이래. 한글이 훌륭하잖아. 우리도 한글처럼 훌륭해지라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거야.
0: 우와, 정음이가 왜 그런지 다 알려줬네.
2: 와, 한글 왜? 정말 많다. 꿀꺽, 꿀꺽, 꿀꺽.
0: 악어가 다 먹었네. 대체 악어는 왜 한글을 먹는 걸까? 왜 그럴까? 왜?
1: 그건 나도 궁금해. 왜 그럴까? 왜?

0: 뭐든지 자판기에 왜 한글 카드를 넣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1: 그래, 아이야를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구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2: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왜? 왜가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5: 문!
3: 왜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5: 여기야!
3: 누가 출동하지?
2: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2: 이응을 찾아야 해. 찾았어. 잠시만요. 이응만 찾아갈게요.
6: 응.
2: 오뚜기의 이응.
5: 조선아, 한글.

0: 이응이 오를 만나 오. 이제 애를 쓰자. 애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0: 헛! 헛! 왜? 왜?
1: 왜?
2: 저장 완료!
1: 왜?
2: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왜 한글 카드다!
4: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3: 응! 와, 기대된다!

0: 그건 말이야. 한글을 모아서 재밌는 노래를 만들려고.
1: 아, 노래! 노래.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왜? 왜? 왜? 왜? 왜? 왜? 한글은 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네. 검색을 해봐야지.
0: 왜? 아하. 맛있다.
2: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구나. 아하, 오잉. 한글 왜가 어디로 사라졌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왜? 왜? 왜? 왜? 돼! 돼! 쇠! 쇠! 왜! 왜! 자,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왜! 친구들, 따라해봐요! 왜!
3: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0: 왜가리, 애호박, 애벌레.
3: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0: 왜가리, 애호박, 애벌레.
2: 왜? 훈민이와 정우민은 궁금해요. 악어는 왜 글자를 먹을까? 오가 애를 만나 왜? 오뚜기의 이응이 왜를 만나 왜? 한글 카드를 넣으니 악어가 나와서 알려주었어요. 악어는 왜 글자를 먹을까요? 악어는 왜 글자를 먹을까요? 악어는 왜 글자를 먹을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최고!

0: 최고네. 엄지 척. 엄지 척은 내가 최고로 잘 그려. 우와. 최고.
1: 최고 최고. 우와.
0: 우리 최고로 잘하는 거 찾아보자. 좋아.
1: 자, 뭐가 좋지?
0: 자, 김치 먹기 내가 최고야. 오,
1: 어디 어디? 어, 안 매워? 우와.
0: 단추 끼우기 내가 최고야. 하나, 둘, 셋, 짠! 풍선 불기 내가 최고야.
1: 오, 어디 어디? 나는 그러니까 최고인데 잠깐만.
0: 젓가락질. 젓가락질은 정음이가 최고잖아.
1: 아, 그렇지.
0: 젓가락질 내가 최고야. 우리 최고다 최고.

0: 최고야.
1: 사람들이 우리 최고인 거 다 알았으면 좋겠다.
2: 응, 그럼 뭐든지 자판기에 최고 한글 카드를 넣어볼까?
1: 그래? 그런데 최고 어떻게 쓰지? 아이야를 불러보자.
3: 응.
4: 한글 용사 아이야.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은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최고! 최고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5: 문!
6: 최고의 최를 쓰려면 치읓이 필요해. 치읓의 문을 찾자.
5: 트, 트, 트, 트. 치, 치, 치, 치, 치.
8: 여기야!
6: 누가 출동하지?
5: 치읓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5: 공원에서 치읓을 찾자.
7: 응?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하고 있군.
5: 아, 저분?
7: 치읓을 찾았어.
5: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9: 참자.
7: 철봉의 치읓. 이제 최를 쓰자.
5: 최고의 최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7: 준비됐어.
8: 헛!

0: 최!
1: 최고의 고를 쓰려면 기억이 필요해. 기억의 문을 찾자.
2: 여기야!
3: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간다!

0: 최고
1: 최고
2: 합체
3: 저장 완료 최고 국민 정음의 손으로
4: 최고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최고 한글 카드를 넣으면 최고 이름표다!
5: 국민 최고! 정음! 최고!
4: 우와!
5: 엄지척!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최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최고! 왜? 왜? 츠? 왜? 츠 왜? 최! 최! 고! 최! 고! 최고! 최고! 오늘도 한글과 재밌게 노는 친구들 최고! 마라, 넌 달리기 최고야. 강아지야, 넌 냄새 맡기 최고야. 너희 둘 다 최고란다.
6: 뭔, 왜? 최고 맛있다.
1: 오잉. 몸, 왜가 어디로 사라졌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왜? 왜? 최고! 최고! 쇠! 쇠! 쇠! 뇌! 뇌! 뇌! 최! 최고!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최! 고! 친구들 따라해봐요. 최고!

0: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1: 취소, 최고, 최선.
0: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취소, 최고, 최선.
2: 최고. 나는 최고야. 너도 최고야. 훈민이와 정우민은 최고예요. 오가 이를 만나 왜? 철봉의 치읓이 외를 만나 최. 골짜기의 기역이 오를 만나 고. 한글 카드를 넣으니 최고 이름표가 나왔어요. 훈민이와 정우민은 최고예요. 훈민이와 정우민은 최고예요. 훈민이와 정우민은 최고예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술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없어 하나도. 고마워.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닌 늑대들이?

있을까? 오빠

비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된다는 거지? 하늘의 비야 안녕? 어서 얼굴을 보여줘. 촉촉히 이곳저곳 퍼서자랄 수 있게 도와줘. 토끼야, 아무 소식이 없는데?

안녕. 안녕. 아빠 내려와.

있어.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이겼네. 내가 경고했지? 반칙은 절대 안 돼.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을 해야 해?

어른들용이라 우리가 완전히 문질러주자고.

내가 대장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엉망인 거잖아.

이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야? 아하! 좋아! 이제부터 청소를 실시한다! 빨리! 더 빨리! 그럼 청소는 모두 끝났으니까 산책을 시작해볼까? 그렇게 꿈을 가리

고칠 수 있는데 필요한 연장 지금 하나도 없네. 어쩌지? 그럼 이번에도 얘가 대장이야? 아니에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4급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마데카.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11: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5: 순한 길길.
13: 진물엔
16: 덥덥한
17: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쭈비쭈비쭈비쭈비쭈비쭈.
1: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 오랜만이지?
2: 그냥 가기 아쉬운데 놀다 갈까?
3: 그러자. 쟤들도 좋은가 봐.
4: 솜사탕이다, 큐!
0: 쭈쭈!
1: 왜 그래, 핑크비쭈?
4: 나 솜사탕 사줘라, 큐!
1: 뭐라고?
4: 나 솜사탕 사달라고, 큐!
1: 어? 뭐라고 하는 거야?
4: 싫으면 싫다고 해라, 큐!
1: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위험하다, 큐! 이거?
2: 됐어.
0: 뀨! 이거 받고 화 풀어. 아까는 정말 못 들었어.
2: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핑크비쭈?
4: 아니야! 나 많이 다쳤다. 아프다, 뀨! 정말 미안합니다, 뀨.

0: 나도 미안하다뉴.
1: 어? 아니, 너 다리 퉁퉁 부었다뉴.
2: 부었다고? 원래 저랬는데?
1: 나 못 구기다 뀨. 어? 이 제어가 필요하다 뀨.
3: 카이한테 만들어달라고 할게.
1: 물 줘라 뀨.
4: 여기 딱 뀨.
1: 맑게도 줘야지 뀨.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뀨.
0: 안 된다뇨.
1: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뀨. 오른쪽 뀨. 갑니다 뀨. 알겠습니다, 뮤!
5: 쟤 정말 아픈 거 맞아?
3: 그러게, 많이 신났네.
6: 간식 먹을 사람, 갖고 와서 진짜 맛있어.
1: 나 먹을래, 뮤!
2: 너?
1: 아픈 게 아니었냐, 뮤?
5: 어쩐지, 꾀병일 것 같더라니.
1: 아니, 그게 아니다, 뀨.
0: 너무합니다, 뮤.
1: 여기서 핑크쥬.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내냐, 뀨. 다들 너무해, 뀨. 응?

0: 들었어? 내 말이 맞지, 큐? 너? 이건... 너? 나쁜 비둘기! 비둘기도 조주도 친구들도 다 믿어, 큐! 모두 나처럼 넘어져버려라, 큐!
1: 어디로 간 거야, 핑크피쥬?
2: 어? 어디 있냐, 뉴? 핑크피쥬 뾰! 그만 나와라, 큐!
1: 저게 뭐지?
0: 뭐야, 뭐야? 혹시 보석이 나처럼 넘어져 버리라?
1: 우리가 나서야겠어. 응.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슈즈.

0: Twinkle Twister Up! Speed Up!
1: 고마워요.
0: 위험해! 선댄 스윙! 저걸 잡아야 해!
2: 조심해!
0: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3: 주주, 노래를 해라뇨.
0: 그래, 뷰! 큐! 얘들아, 준비됐지? 타로!
4: 주주, 그 마법을 풀려면 소원을 빈 누군가랑 같이 노래해야 돼.
0: 뭐? 그게 누군데?
4: 그건 말이지.
5: 바로 나다, 뀨.
4: 뭐?
5: 내가 다 넘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미안하다, 뀨.
4: 핑크비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대마녀 때문이라고.
5: 울지 마라, 뀨.
0: 핑크비주, 같이 노래할 수 있겠어?

0: 마법으로 버블 쇼 업! 비쇼, 핑크 비즈, 너 어디 가는 거냐, 뷰?
1: 나 반성하러 간다, 뷰.
0: 하지 말아라, 뷰!
1: 나 용서해주는 거냐, 뀨?
0: 당연하지, 큐! 뀨? 큐!
1: 너희들! 다 같이 춤추자, 뀨!
2: 고양이가 필요해!
3: 깜짝이야! 노크 좀 해! 알았어!
4: 됐지? 이미 늦었거든. 아침부터 웬일이야?
3: 나랑 놀러가자! 나 심심해!
4: 안 돼! 나 학교 가야 돼!
3: 맨날 학교 학교! 놀아주지도 않고! 심심해! 너무 심심해!
5: 루시, 지금 청소 중입니다, 뮤!
3: 그래, 열심히 해.

0: 비켜주십시오, 뮤.
1: 알았어.
0: 내 마법 랜턴! 이게 여기 있었네!
1: 어?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뮤?
0: 드준의 학교. 이때쯤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랑 놀 수 있겠지?
2: 냥냥 오디션이 열립니다. 보러 오세요.
3: 고양이 오디션이라고?
1: 아, 너무 귀엽겠다.
2: 냥냥 오디션 보러 오세요.
0: 어머, 이건?
2: 1등 고양이와 집사에겐 보석 반지를 드리거든요.
0: 보고 있어?
4: 응? 자, 응?
0: 양양 오디션?
4: 아깝다. 타로가 나가면 1등 할 텐데.
0: 야, 타로라니. 프랑수아즈가 1등이지.
1: 그만해라. 지금은 둘 다 없어서 양양 오디션 못 나간다꾸. 아, 그런데 루시, 응? 그건 뭐냐꾸? 응?
3: 응? 내 마법 랜턴이잖아.
1: 고장난 거 아니었냐구?
0: 그러게? 고장난 걸 왜 들고 왔어?
1: 그건... 마법 랜턴에는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뮤.
0: 그렇게 소중한 거면 고쳐보는 게 어떨까?
4: 어디 가면 고칠 수 있는데?
1: 따라와 봐.
3: 여기 오는 거였어? 여긴 그 멍청한 요정네 가게잖아.
0: 멍청하긴 카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왜 문이 닫혀있지?
2: 어? 이런, 절 찾아오셨나요?
0: 카이 요정님!
2: 잠깐 보물을 찾으러 숲에 갔었는데 많이 기다리셨나요?
0: 보물이라고? 뭔데?
2: 이게 뭐냐면, 우와, 이럴수가. 이건 최상급 찻잎이잖아. 우와, 오, 여기도 있네. 그만 돌아갈까?
0: 이딴 게 보물이라니.
2: 어, 모르시는 말씀. 이걸로 차를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데 두 분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1: 그게...
0: 너 이거 고칠 수 있어?
2: 어? 어... 아, 마법의 물건이군요. 당연히 고칠 수 있죠.
0: 정말? 그럼 당장 고쳐줘.
2: 성격도 급하시기는. 우선 차부터 마시고 시작할까요? 자. 어?
0: 벌써 고친 거야? 완전히 새 마법 랜턴이 됐네. 고마워. 어. 이렇게 신기하게 고치다니.
2: 그게...
1: 루시, 레드비즈는 이제 고양이가 된 거냐구요?
0: 그럴리가. 사라져라, 일루전.
1: 깜짝 놀랐습니다, 뮤.
0: 우리 이제 양양 오디션에 나갈 수 있겠어. 얼른 가서 준비하자.
1: 같이 가, 루시.
2: 아니 그게 제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0: 보여라 일루전. 뮤.
1: 야.
0: 뮤. 슈슈. 사라져라 일루전.
3: 이럴 수가.
1: 다시 해봐라 루시.
0: 그럴까?
1: 잠깐! 이건 찍어야 한다, 큐.
0: 그만하세요, 뮤.
1: 그만해라, 뮤.
4: 그래, 레드비즈가 싫다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
0: 어, 그렇게 싫었어? 미안해, 레드비즈. 양양 오디션은 포기할게. 심심해.

0: 최고의 고양이를 뽑는 냥냥 오디션 결승 후보를 소개합니다.
1: 멋져. 진짜 귀여워. 에드비츠, 너도 해야지.
2: 아, 알겠습니다, 류. 야옹.
1: 쟤는 눈이 아픈가 봐.
3: 레드비츠, 윙크 좀 잘 해봐.
4: 귀엽긴 하네.
0: 이번에는 고양이 워킹을 보시겠습니다.

0: 저 고양이 완전 특이해.
1: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이게 왜?

0: 저 랜턴이 세상에.
1: 아,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것 같아.
0: 우리가 나서야겠어. 치링치링치링.

부스 업!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팝! 이제 된 건가?
1: 레드비주랑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2: 걱정 마라, 스텔라. 너희가 노래하면 우리가 해결한다, 뷰. 슈슈!

0: 네, 멋진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1: 공연이 있었나?
2: 냥냥 오디션 1등을 놓치다니. 하지만 레드비주는 이 모습이 어울려. 맞아.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난 좀 재밌었는데.
3: 뭐라고?
2: 루시.
4: 다들 여기 있었군요. 사실 그 마법 랜턴은.
2: 알아. 네가 고친 거 아니지?
4: 어? 그걸 어떻게.
2: 변명은 됐고 이거나 고쳐줘.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
4: 왜 이렇게 된 거죠?
2: 말하자면 길닦기요. 슈슈.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긴긴.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옥스포드 탕!
3: 아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독특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발전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옥스퍼드 황.
1: 해보고.
0: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황.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해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2: 얼굴엔
8: 순한 킹킹.
2: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곱하기 표시를 찾아라. 어디 있다는 건지.
12: 아! 어, 거울이 비친 나잖아. 안녕 나야.

0: 이미지의 세계로 점프. 좋아. 예. 어.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 탁자야? 곱하기 표시가 있다던데.
1: 맞아, 맞췄네. 가볼까? 어?

0: 무조건 X 아닌 하나의 단서. 내가 누군지 나만 모를 거야. 내가 바로 하나뿐인 탁자.
1: 와, 하늘을 나는 탁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0: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의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잔돌에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기다려, 한 번에 한 명씩.